0: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내 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해 정해진 각본 없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mm, 울산 경남 중 동부 내륙, 제주도에 5mm 안팎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 월요일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무덥지 않고 활동하기에 좋은 기온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하네요.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소식도 많습니다. 우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새 국무총리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됐다고 합니다.
1: 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자리죠. 기업인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답니다.
0: 네,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소식도 있고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파업 소식도 있습니다.
1: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은요, 운송비 단가 인상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나 내일 떠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일정에 주목하는 분들도 많죠. 기업 대표들과 만나고 야구장에서 시구도 하고 삼겹살에 치킨에 PC방 방문에 이 AI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과 인재가 할 역할에 기대가 커지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활기차게 조화롭게 출발해 볼까요?

0: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우리 ENL 하루틴,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KB국민은행, 저축은행 중앙회,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슬림에이 다이어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브람산마의자,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5: 으라차차차!
4: 네.
5: 기합 소리부터 우와. 힘차게 한번 내주세요. 양손은 깍지 껴서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위로 쭉. 네, 그 다음에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옆구리 갈비살들 한번 늘려주시고요. 또 반대로 왼쪽으로도 기울여서 옆구리 늘려주시고요. 어깨 위에 붙어있는 만성 피로도 좀 털고 가실게요. 어깨를 귀 쪽으로 바짝 끌어올렸다가 숨 뱉으면서 힘을 풀어주세요.
4: 예,
5: 약 이제 3초간 바짝 끌어올렸다가 이렇게.
4: 좀 전에 근데 옆구리 늘리면서 갈비살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5: 갈비살.
4: 예.
5: 거기 생각했어요. 제이슨 황 거 읽으면서.
4: 제이슨 황이 삼겹살 먹고 네. 갔다는 얘기.
5: 네, 네.
4: 갈비살을 맞습니다. 늘려달라길래 처음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넘어갔습니다.
5: 젠슨, 제이슨이 아니라 젠슨 황. 네,
4: 자,
5: 네.
4: 월요일이니까 쉬엄쉬엄 무리하지 마시고 몸부터 풀어주시면서 혹시 모를 행운도 한번 잡아보세요.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매주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아무거나 느낌 가는 대로 골라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마치기 직전에 투표해서 단 한 분께 선물 몰아주기 하고 있습니다.
5: 참여 번호는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4: 저희가 드리는 전화를 꼭 받아서 보내주신 그 행운 숫자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선물 확정입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를 받았는데 몇 번 주셨죠? 아, 제가 너무 많이 보내서 이번인가 저번인가 그러면 또 행운은 다음 분께 넘어갑니다.
5: 그렇죠. 놓치기 아까운 행운 선물입니다. 그 행운 선물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일단 30만 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 20만 원 상당의 냄비 세트, 거기다 원두 커피 세트랑 간편식 세트, 그리고 여성시대표 타월, 올인원 영양제, 유산균, 비타민까지 아주 푸짐하게 담겨 있습니다.
4: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는 한 분께 드리지만요.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되신 분 여성시대표 커피 두 잔씩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니까 오늘 아침 저희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행운 숫자와 함께 편하게 보내주세요.
5: 야, 4956님, 제 동생이 젠슨 황보로 홍대 가서 같은 식당에서 삼겹살 먹었는데 오.

0: 생각보다 너무 잘생기고 웃음이 귀여워서 반했다 하더라고요.
1: 이야, 그래요. 진짜 셀럽이야.
0: 예. 그러게. 그러게.
1: 심지어 같은 식당에서
0: 어떻게 같은 식당에 들어가셨을까?
1: 그러게.
0: 그분들이 미리 이렇게 광고를 하셨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1: 네.
0: 네.
1: 아, 근데 그것도 화제잖아요. 저 그 총수들끼리 모여서 삼겹살 먹는데 야, 그 비계 부분을 딱 잘라대. 가위질을 하는데.
0: 누군가가. 아, 그거 안 가릴 텐데요. 그죠?
1: 아, 젠슨왕은?
0: 네, 그렇죠.
1: 예.
0: 그쪽 사람들이야 뭐 아낌없이 다 먹을 텐데.
1: 모르겠어요. 글쎄요.
0: 삼겹살 구이는 또 우리나라식이겠죠.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겹살 먹는데 그 저기 이렇게 또 그렇게 비계를 자르는 그 오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죠. 구 회장님.
0: 네. 예.
1: 그리고 정순자님이 젠슨 황이 여성시대 게스트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0: 그러게.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떠난다는데. 그 섭외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1: 제 친구 중에 저 그 잭슨 황이라고 황영진 씨 있어. 개그맨.

0: 예. 잭슨. 그분도 활동명이 잭슨 황이지.
1: 아 그래요?
0: 예.
1: 젠슨 황이 아니라 잭슨 황.
0: 헷갈릴 네. 수 있어.
1: 네.
0: 예 예.
1: 김희주님, 1113번 1113번 버스 탔는데 여성 시대가 나오고 있어요. 월요일에 다들 파이팅입니다. 기사님도 파이팅 하세요. 김희주 씨도 파이팅!
0: 파이팅!
1: 1113번 버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이렇게 버스에서 울려 퍼지면 얼마나 네. 좋아요.
1: 그렇죠. 자, 반갑게 들으실 수 있죠.
0: 또 처음 문자 주신 새싹 문자
1: 네네.
0: 8326님. 3살, 4살 아들 둘 키우면서 간호대학교 1학년을 입학했어요. 곧 기말고사인데 응원해 주세요.
1: 와, 응원해야죠. 대단하시네.
0: 그러네.
1: 네.
0: 30살, 40살도 아니고 3살, 4살이면 아우 손 많이 갈 텐데 그럼에도 나의 일을 위해서 야 간호대학교에 또 입학하셨습니다.
1: 응원의 커피 보내야죠.
0: 아 보내드려야죠.
1: 네. 자 오늘의 첫 사연 갑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이세라님. 저희 아버지는 약주를 좋아하세요. 아버지의 술은 어릴 적 제게는 그리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술 기운이 오르면 목소리가 커지고 평소보다 둔해지는 모습이 싫었거든요. 반면 어머니는 늘 다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편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 저도 결혼했고 이제는 대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엄마가 되었죠. 아버지 생신은 아이들 기말고사가 있는 12월이고 엄마 생신은 아이들이 여유로운 3월이라 저희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 모두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고 저는 기분이 좋았지만 아빠는 당신 생신에는 저희가 내려오지 않은 게 속상하셨나 봐요. 웃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식탁에 놓인 막걸리. 저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엄마 생신인데 오늘도 술을 드셔야 하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불편함은 점점 화가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버럭 말씀하셨어요.
2: 어디서 버릇없이 문을 그렇게 닫아?
1: 순간 저는 50살이 넘은 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바람 때문에 다친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세요? 너무도 우습고 유치한 대답이었지만 그때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저희 아이들을 향해
2: 다음에 올 때는 저 니네 엄마는 두고 와라
1: 하고 마지막 역정을 내셨죠. 차 안에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모처럼 즐거운 생일 모임이었는데 이번에도 술 때문에 아버지가 다 망쳐버렸다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안했어요. 한참 가다가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0: 엄마, 제가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1: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0: 할아버지는 약주를 드셨고 기분 좋게 약주 드셨으니까 그냥 주무셨을 텐데 엄마는 마치 술 안 마신 사람 대하듯 대하고 화를 내셨어요. 엄마는 술을 안 드시니까 할아버지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 할아버지가 너무하셨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까지도 아버지를 제 기억 속에 아버지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 마시면 싫었던 그 어린 날의 감정 그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새 아버지는 연세가 드셨습니다. 당신 생일에 우리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를 미리 설명해 드렸으면 어쩌면 속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며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신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서 전화해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죄송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0: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대. 많이 속상했지.
1: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딸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어머니.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아버지. 생각해보니 저만 아직도 어린 딸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말 전

0: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막걸리를 사들고 친정에 갔어요. 아버지 앞에 막걸리를 내밀며 말했어요. 아빠 좋아하는 막걸리예요. 이거 아빠 다 드셔요.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셨고 저도 웃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모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식에게 배우게 되는 일도 많다는 것을요. 첨부한 사진은 반일 도우러 가는 저희 두 아이예요. 중간고사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도우러 갔었거든요. 이렇게 착한 아이들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시간이 곧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시간들이 모여 추억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겠죠. 훗날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보다 누구와 웃고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냈는가가 더 선명하게 기억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단맛 짠맛을 함께함에 감사하겠습니다. 와, 두 자녀분의 네. 뒷모습을
1: 반일, 네. 반일 도우러 가는 오. 두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쭉길쭉하다.
0: 다 컸어요. 다 컸어. 근데 모자가 꽃모자가 그 저 반일 하시는 할머니들 쓰는
1: 딱 작업용이죠.
0: 작업용이죠. 뒤도 가리고 옆도 가리고 네, 다 가리는
1: 아주 그냥
0: 꽃모자를
1: 쓰고 꽃무늬 그냥 휘황찬란한 걸
0: 이동하고 있습니다.
1: 예, 두 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듬직한 뒷모습인 거 보니 근데 대학생 아들이 네. 이야 정말 엄마의 그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0: 그러네.
1: 그런 얘기를 했죠.
0: 기분 좋게 약조 하시고 주무실 수도 있는데
1: 굳이 엄마는 왜 멀쩡한 사람 대하듯 그렇게 언성을 높여서
0: 화를 냈을까? 엄마는 술을 안 드시니까 할아버지를 이해 못하신 걸 게다.
1: 맞아.
0: 그렇죠. 맞아요.
1: 자식에게 배우게 되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말.
1: 근데 또 네. 이세라님은 또 이세라님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술 드시는 아빠 모습이
0: 좀 싫었어. 늘.
1: 싫었으니까 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냥 맞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이 나가실 수도 있죠.
0: 그래요. 맞아.
1: 이게 각 가정마다 또 아버지가 술을 좀 가까이 하시고 예. 그러다가 언성 높아지고 하는 모습을 자주 봐온 댁에서는 네,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0: 재미없죠. 이렇게 되면
1: 그러니까.
0: 또 시작이신다.
1: 예,
0: 이렇게 네. 되는 거야. 또 시작하시고
1: 또 시작.
0: 아이고.
1: 아 그래도 이렇게 막걸리 사서 아버지랑 화해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0: 그래요. 예. 진짜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이셔. 나이가 든다는 건 부모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네.
1: 그러게요. 네. 아, 우리가 가족끼리 판단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해해가면서 사는 거지. 예. 아유 정말. 에, 오늘도 많이들 웃으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웃음 많은 월요일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네.
1: 누구와 어떤 하루를 행복하게 보냈는지가 나중에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0: 네.
1: 이명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순간을 영원처럼.

0: 야, 임영웅의 네. 노래 순간을 영원처럼 잘 들었습니다.
1: 네.
0: 조경아 님이 어제 술 마시고 저희 신랑도 넘어져서 응급실 다녀왔네요. 아니 왜 술을 그 정도 될 때까지 마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1: 참 이게 술이 술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0: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술이 술을 마신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서 난 여기까지 기분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이러는 술꾼들은 없다는 거죠.
1: 참 쉽지 않죠.
0: 계속 가게 되죠.
1: 예. 네. 또 그렇게 술을 먹다 보면 기분 좋아지고 신체 능력이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0: 아하,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오락실 앞이나 뭐 이런 데서 펀치 기계 아니면 뭐 축구공 놓고 이렇게 발차는 뭐 기계
0: 네.
1: 이런 거 술 먹고 했다가 다음 날 그냥 아우 막 그때는 몰라. 다음 날 막 손목이 아프고 발이 아이고, 아프고 막 그게 술이 그 정도로 좀 위험하긴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늘 적당히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적당히 드셔야죠. 1619님 저희 집은 술은 아니지만 방정리 때문에 방의 정리 때문에
0: 그렇죠.
1: 36살 딸이랑 매일 싸우네요.
0: 아이고
1: 그래.
0: 엄마는 좀 깔끔하게 다 버리고 치워라. 이러고 딸은 아 그냥 놔둬. 그렇게 놔둬야 내가 필요한 거 찾는단 말이야.
1: 그래놓고
0: 이렇게 되는가요?
1: 엄마가 그 방정리 조금 해놓잖아요. 뭐 없어졌다고 계속 엄마한테 내 거 엄마 어디다 치웠어? 엄마 그때 방 청소하면서 내 거 내 물건 없어졌는데.
0: 마치 해보신 것 같으네.
1: 저희 둘째랑 요새 애 엄마랑 맨날 그러고 있어. 뭐 없어지면 엄마한테 와. 엄마 내 방에 뒀던 게 없어졌는데요. 나 그거 빼고 청소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옆에서 아예 청소를 해주지 말어.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래.
0: 맞아. 그래 한번 아주 어느 정도까지 굳어불 치나 봐야지.
1: 그러니까.
0: 그러게. 김용수님 누구랑 행복할 것인가. 옆에 있는 엄마랑 점심에 바지락 칼국수 해먹어야겠어요. 우와 바지락 칼국수를 해잡수신다고요? 칼국수는 요새 팔기도 하니까
1: 네.
0: 이거 다 만들어서 먹으면 최고죠. 뭐 칼국수까지 반죽해서.
1: 솜씨가 좋으신가 보다.
0: 그래 누구랑 함께 행복할 것인가 이 월요일을.
1: 예, 저는 일단 광고랑 함께.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0: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7: 어제로 제가 여성시대 진행한 지 27년이 됐다며 축하해 주신 당당이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1999년 6월 7일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여성시대는 일찍이 1975년 봄에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진행자는 임국희 씨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종환 씨가 또 바통을 이어받은 1988년 봄까지 진행하셨으니까 네, 여성살롱 임국희입니다. 아주 빠르고 경쾌하고 은쟁반의 옷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낭낭한 음성으로 진행을 하던 그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성시대 전신인 여성살롱이 태어난 1975년은 U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해였고 MBC 라디오는 그것을 기념해서 여성살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계 여성의 해인 여성에다 예전 서양 과정의 그 객실에서 열리던 여주인이 주도하던 문화적인 사교 모임 살롱을 붙였대요. 그래서 여성 살롱. 2005년 여성시대 30주년 기념 방송 때 임국희 씨가 말씀하시기를 9시나 10시 시간대는 그 시절에는 인기 드라마 재방송 시간이어서 처음에는 11시 희망음악 임국희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방송 나흘 만에 팩스도 문자도 없었던 그 시절에 우체국에서 자루 가득 채워 도착하는 편지를 보고 제작진은 편지가 주인인 방송으로 바꾸었고 그해 가을부터 여성 살롱으로 간판도 바꾸었답니다. 그러니 여성 살롱이라는 이름도 여성 시대라는 이름도 결국엔 청취자들의 편지가 만들어주신 프로그램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대도 10시대, 9시대로 차츰차츰 일찍 옮겨갔고요. 임국희 씨와 함께한 시간들 많이 떠오르시죠? 신춘편지쇼, 백일장, 밤줍기 대회, 여성 건강 달리기, 바구니에 가득 찬 행복이라는 편지 모음집, 컴퓨터 데이트 코너, 바구니 퀴즈, 경제 세미나, 공개 교양 강좌, 남성 의식 조사, 배우 이덕화 씨와 함께한 주말 공개 방송 등등. 임국희 진행자가 지난 3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년 여성시대 50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는데 그때도 편치 않으셔서 아쉽게도 못 오셨어요. 여성시대 당당이님들과 함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아침 온 세상에 전한 임국희 전 진행자님의

0: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었습니다. 임국희 선생님께서 지난 3일 별세를 하셨군요. 이 소식을 미리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1: 네네. 네.
0: 이 여성시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1: 그렇죠.
0: 예, 진행자이시기에 많은 분들 기억하십니다. 3107님, 임국희님 진행하실 때 저는 어린이 여공이었어요. 그때 재봉틀 돌리면서 여성 살롱을 들었네요. 그분 이야기에 저의 10대 시절이 떠오릅니다.
1: 아,
0: 그러시겠습니다, 진짜. 나 어렸을 적, 함께 들었던 그 라디오의 진행자.
1: 공구이사님, 임국희님과 어머니께서 고교 동창이세요. 별세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0: 그러시군요.
1: 저도 동기는 아니지만 동창이세요. 임국희 선생님하고. 여고 동창인데
0: 예.
1: 저보다 14년 선배세요.
0: 그러시군요.
1: 네.
0: 그럼 우리 공구 이사님의 어머님과도 고교 동문이 되시는 거네요.
1: 네.
0: 8353님,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부엌에서 라디오를 틀고 집안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임국희님이 진행하셨고 라디오는 로켓 배터리라고 벽돌같이 생긴 건전지를 연결해서 듣던 구식 라디오였는데 지지직거리며 음질이 좋지 않아도 참 정겨웠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흥겨운 노래를 따라 부르셨던 추억이 있어요. 옆에서 듣던 어린아이였던

0: 제가 벌써 50대가 되었네요. 같이 나이 먹는 여성시대 영원하라.
1: 아, 그러시구나.
0: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임국희 선생님을 기억하고 또 추억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부디 지금 계신 곳에서 영면하시길.
1: 네.
0: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서 전호수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67살입니다. 막내딸까지 시집 보내고 나니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첫째를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 그것은 세상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고 밥 한 술 뜨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죽지 못해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며 빈 껍데기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지켜보던 딸아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 엄마, 이러다 엄마까지 병나겠어. 오빠도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0: 딸아이의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3살배기 외손주가
3: 한미
0: 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다리를 꼭 끌어안더니 손에 꼭 쥐고 있던 쌀과자를 제 입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3: 한미, 맛있어요. 자.
0: 얼마나 세게 쥐고 뛰어왔는지 쌀과자는 이미 침범벅이 되어 있었고 모양도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과자에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외손주는 다시 엄마 품으로 가더니 딸아이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3: 엄마, 엄마, 뚝!
0: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자식을 잃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날 이후 저는 외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고 아이들 재롱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은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갈 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 손을 떠나자 다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무너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딸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었고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2: 엄마, 주민센터 노래교실이라도 한번 다녀보셔.
0: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뭔 소리여. 이 늙은 사람이 무슨 노래야. 배움에 대한 갈증은 늘 있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동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2: 오늘부터 함께 일하실 호순 할머니예요.
0: 그리고 주방 한쪽에 계시던 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2: 저분은 민자 할머니, 주방 총괄이시니까 잘 배우세요.
0: 민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2: 호순 할매 몇 학년 몇 반이요?
0: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멀뚱히 쳐다봤습니다.
2: 아니, 그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0: 아하, 67이요. 그러자 민자 할머니는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2: 아이고, 그럴 땐 6학년 7반이라고 하는겨.
0: 그 한마디에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반찬가게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30가지가 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손질하고 볶고 무치고 튀기고

0: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온몸은 쑤셨습니다. 땀을 잘 흘리지 않는 저도 주방에서는 연신 땀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를 펴고 숨을 돌리고 있는데 민재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1: 호순 할매 힘들제? 아이고 시원한 차 한잔 하십시다.
0: 그러고는 얼음을 동동 띄운 음료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한 모금 마신 저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아, 죽이네. 그 순간 주방이 뒤집어졌습니다. 다들 배를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 하하, 우리 호순 할매도 이 맛을 알아버렸네.
0: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좋던지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 달 후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도 특별한 돈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 제 힘으로 얻은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회식을 했습니다. 갓 튀겨 나온 통닭을 앞에 두고 민재 할머니가 제게 닭다리를 건네주셨습니다.
1: 호순 할매, 이건 할매가 먹어.
0: 평생 아이들에게 양보하느라 닭다리는 늘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닭다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월급날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2차로 간 노래방, 민재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민재 할머니께 노래 교실을 같이 다니자고 권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한 분이셨지만 막상 노래 교실에 가서는 제 뒤에 꼭 숨어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 할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 호순 할매 고마워. 가슴속 웅어리를 꺼낼 수 있게 해줘서.
0: 한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아오신 분. 그런 분이 제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 역시 민재 할머니 덕분에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비록 지금 민재 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지만 저는 늘 응원합니다. 민재 언니, 손 느린 저를 친언니처럼 가르쳐 주셔서 고마웠어요. 제가 내민 손을 잡아주셔서 고마웠어요. 세월은 누구도 이길 수 없지만 마음만은 아직 청춘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늦음이라는 것은 나이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 안의 두려움과 편견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며 삶의 끝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매일 출근할 곳이 있고 함께 웃을 친구가 있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67살. 아직도 배우고 웃고 사랑하며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마음먹는 그날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1: 와, 대단하시다. 아, 진짜 서로가 정말. 그잖아요.
0: 예.
1: 아유, 민재 할머니, 호순 할머니 참.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진짜 버디 영화를 하나 찍으셔도 되겠어.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좀 꽁꽁 닫아있던 그 가슴의 문을 열고 뭔가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게끔 또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끔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0: 그러니까 각자

0: 인생에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신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지 모르겠네.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첫째, 예, 가마 네. 아드님도 흐뭇하게 그래
1: 그렇죠,
0: 엄마.
1: 그렇죠, 그렇죠.
0: 내가 네. 바라는 엄마 모습이야. 그렇게 사셔. 이제 닭다리도 마음껏 뜯으시고.
1: 그렇지.
0: 엄마를 위해 사셔요. 그렇지, 라고 아마 그렇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박정옥님, 이래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건가 봐요.
0: 정말, 그렇지. 맞아. 그리고 8167님이요. 제 이름도 민자라서. 제가 괜히 뿌듯합니다.
1: 8176님.
0: 8176님?
1: 네, 예.
0: 예. 사연자분께 웃음과 힘을 드린 것 같아서요. 아하. 민자 언니 여기도 계시네.
1: 그러네.
0: 그러네요.
1: 모든 민자 언니들 파이팅!
0: 파이팅!
1: 호순 언니도 파이팅!
0: 파이팅!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9: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11: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2: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4: 혹시 TVX 멤버십?
1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키노피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이세라님과 전호수님께 건강 꾸러미 보내드리겠습니다.
1: 건강 꾸러미로 네네.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두 분 이 꾸러미 다 종합 선물 세트니까요.
1: 예.
2: 네, 잘 이용.

0: 하시기 바라고요.
1: 3832님 새싹 청취자입니다. 공교롭게 하는 일도 새싹 채소를 배달하는 투잡 배송기사입니다. 아, 새벽에 비둘기 똥 맞았어요.
2: 아이고.
1: 행운을 기원해 봅니다. 행운 번호 12.
2: 아, 행운이 꼭 배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비둘기 똥 같은 거 새 똥이 차에 앉으면 이거 참 닦기가 예. 잘 안 닦여요. 희한해요.
1: 그러니까 바로 닦으셔야 돼요. 물티슈나 네. 이런 걸로.
2: 네.
1: 근데 이런 발상의 전환 좋아요. 그래, 비둘기 똥 맞았으니까 오예 행운.
2: 오예. 네.
1: 예, 저희도 잘 뽑아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2: 새싹 문자 3014님 부산에 사는 롯데의 열성 팬 7살 아들과 엄마입니다. 우승은 바라지 않아도 조금만 더 힘내서 좀 자주 이겨주기를 바라는 7살짜리의 간절함을 바라보면서 최애 선수 13번 전민재 선수 번호를 행운 번호로 보내겠습니다. 저번 주말 전 3연패 맞봤지만 이번 주 이길 거라고 아이와 함께 힘내면서 저는 출근을 아이는 씩씩하게 등원을 한답니다.
1: 그래.
2: 롯데 현재 9위. 아. 10개 팀 중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하지만 아직 남은 경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 뭐 순위 다툼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2: 네.
1: 예, 야구는 진짜 모르는 거 아닙니까?
2: 9회 말 투아웃.
1: 네. 네. 이렇게 열성적으로 또 응원하는 7살 아들도 있으니까
2: 네.
1: 아마 우리 선수들도 이 더위에도 열심히 뛸 겁니다.
2: 9회 말 투아웃에도 역전이 가능한 야구 끝까지 그렇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1: 그러니까 행운 번호 이분들은 이제 13번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2: 네,
1: 기억해 두겠습니다.
2: 그래요.
1: 7989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암 진단 받고 일 쉬면서 듣고 있어요. 이제 조금 오전 일정이 일정해지면서 저와 같은 분들의 사연도 들리네요. 덕분에 힘내고 있습니다. 열정이 생기려면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며 다들 운동하며 체력을 길러보자고요. 오늘도 오늘이 마지막인 하루뿐이니 다 같이 감사함으로 파이팅 해보아요.
2: 네. 응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성시 대표 커피 받으실 분의 명단은 여성시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노사연의 노래가 흐르고 있군요. 바램
1: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 또 반가운 얼굴 우리 멋진 두 분 나오실 거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켜고 만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0: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이 열리자마자 8%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3분부터 20분간 코스피 시장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수가 지난 금요일보다 8.4% 하락한 7,474포인트까지 밀려나면서 1단계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 겁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일어난 뒤인 3월 4일과 9일 이후 세 번째입니다. 미 증시와 야간 선물 가격 급락 등에 따른 우리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오늘 아침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회의에서 증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장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금리 인상 우려가 번지며 일제히 하락했는데 나스닥 지수 4.18%,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가 각각 2.65, 1.35% 떨어졌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년 차에는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이어받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

0: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mm,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 제주도에 5mm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7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세상에 이치란 게 그렇죠.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 같아도 사실은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 반도체 회사의 파업 과정은 아쉬움이 남죠. 기업이 성과를 얻기까지 협력 업체의 조력과 주주들의 투자가 필요했고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거둔 결실이지만 각자의 이익만을 바라보다가 갈등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머슬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4: 음성 편지 남기기 전에 10,000원 놓고 시작합니다.
6: 요거 자랑할 소식이 있으시구나. 오늘 음성 편지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딸이 너무나 잘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딸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딸을 낳았나 싶기도 하고 형제 간의 우애도 있고 이제 집안에 뭐 행사가 있거나 아빠 생신, 엄마 생신 그런 거 이제 다 챙기면은 뭐든지 딸이 서둘러서 이번에는 내가 밥값을 싹 낼 테니 너희들은 엄마의 선물하고 싶으면 하고 알아서들 하고 또 해외를 간다 하면은 내가 다 호텔이나 그런 거 잡아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비행기만 값만 타고 가자 그러고 단합이 잘 되니까 애들이 또 동생들이 말도 너무 잘 들어가지고 부모가 어쩌다가 내가 큰딸을 이렇게 낳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막 여유가 많고 돈이 많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무원인데 그런데 동생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내가 큰딸을 낳기를 잘했다 싶어서 이렇게 자랑하게 됐습니다.
6: 우리 박춘엽님
4: 너무 자랑하실 거리가 너무 많은 그 참 큰 따님 정말
6: 만 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4: 안 돼요. 10만 원.
6: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 따님의 성함이 전혜영님이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다 진짜 첫째 딸로
4: 이래야 돼요 집안이 잘 되려면
6: 리더십을 이렇게 동생들 따라와 내가 이렇게 다

0: 할 테니까.
1: 그래서 네. 어떤 어른들은 형제 손으로 잘 사는 게 제일 분란이 없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뭐 그렇지 않은 댁도 많지만요. 음성 남겨주신 박춘엽 여사께는 우리 따님과 함께 나눠드시라고 맛있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진짜 얼마나 행복하셔 그래.
1: 너무 행복하시죠. 예.
0: 아, 이렇게 자랑하실 만하다 정말.
1: 네, 그럴 예, 만하다.
0: 훌륭한
1: 진짜.
0: 따님을 두셨습니다.
1: 네.
0: 자, 열린 43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월요일 아침 괜히 일하기 싫고 딴청 피우고 싶을 때 여성시대 열린 43에 전화하셔서 주말에 뭐하고 보내셨는지, 누굴 만나서 어떤 소식 들으셨는지 사연 남겨주세요. 우리 조카 대학교 들어가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다더라. 여름 산행은 어디가 딱 괜찮다더라.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간 수치가 좋아졌다더라. 이렇게 크고 작은 소식들 기다립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맞춤형 선물도 챙겨드려요.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월요일에 열리는 깜짝 초대석 배우 송일국, 오만석 씨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겠습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고향 가구 박람회, 유니베라, 청원아이스, 데이팩,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안 터지는 맥스부탄, 노무법인폐, 롯데렌털, 모빌코리아 윤활유, 백조싱크와 함께합니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1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네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월요일 아침 깜짝 초대석. 오늘은 선물 같은 남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남자의 공통점은 일단 잘생겼고요. 연기도 잘하는데 게다가 노래까지 잘하십니다.
0: 그래서 요즘 대학로 뮤지컬 무대를 두 분이 번갈아가며 꽉 잡고 흔드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뮤지컬 헤이그의 두 주인공 배우 송일국 씨, 오만석 씨와 함께합니다.
1: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히 저희 여성시대는 이제 두 분 다 두 번째 방문이신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0: 그래서 네. 더 반갑고 친근한 괜히 내적 친밀감.
12: 네. 저도 그 한 해 한 프로그램 라디오 두 번 나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오만석 씨, 네. 맞아요. 네. 지난번에는 더 드레서로 인사를 들어오셨고 네. 네. 이번에는 이제 헤이그로 네, 그렇습니다.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1: 네. 자,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네 인사 한번 정식으로 저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요.
12: 어, 네.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1: 많아요. 와. 정면 보시면 됩니다.
12: 네.
1: 아,
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우 송혜국입니다.
0: 아. 네. 예. 어,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열로 아, 이렇게 느껴지는.
12: 네. 저희 많이 다릅니다.
1: 네, 그렇겠어요. 많이 달라요. 정말.
0: 얼마나 다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왜냐하면 이 헤이그에서 똑같은 역할을 더블 캐스팅을 하시는. 네.

0: 와,
1: 중이신 거잖아요.
2: 맞습니다. 네. 네. 예.
1: 야, 송일국 씨와 오만숙 씨가 각기 연기하는 네. 그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아,
0: 많이 다르죠. 다르겠죠. 네. 네. 네.
1: 일단 송일국 씨는 지금 생방송 울렁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어떠세요?
0: 묻어 있어 약간.
3: 제가 MBC 공채 출신이고.
1: 아, 예. 네. 예.
3: 그 울렁증이 생긴 게 MBC에서 그때 생방하다가 생겼는데 다시 MBC로 오니까 그 병이 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 아니 MBC의 아들께서 지금
0: 아니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예요? 약간의?
3: 그 신인 탤런트 때 예. 왜 정파 시간에 맨 브루이웃도 없이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0: 네네네.
3: 그때 리포터로 네. 어디 갔다 와서 이제 뭐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외웠다. 하고 안 갖고 들어간 거야.
0: 아이고. 머리가 하얘진 거야.
3: 근데 머리가 하얘진 거야.
0: 난 너무 이해해 그거. 그 다행히 너무 알아요.
3: 다행히 아나운서분이 제 원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네. 이번에 송일국 씨 어디 갔다 오셨죠? 네, 네. 네, 어디 고아원이고 뭐 어떻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읽어 주셨어요.
1: 그냥 내만 할 수 있게 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3: 그렇죠.
0: 아, 근데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요.
3: 와, 저 죽다 살았어요, 진짜.
1: 야, 끔찍하죠. 끔찍해지죠.
0: 맞아.
3: 그때 한 10년 먹을 욕 다 먹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근데 난 그 하얘지는 거 너무 알아.
1: 어, 그게 맞아.
0: 저도 공포증이 있거든요. 네. 무대 공포가.
2: 노래 가사는 또 쉽지 않잖아요.
0: 마이크는 괜찮아요. 네. 근데 카메라나 이죠. 카메라 울렁증 있어요.
1: 아, 근데 생방도 생방에 그 끔찍함이 있지만 이거는 진짜 매번 공연을 라이브로 해야 되는 건데.
0: 근데 그건 또 괜찮으시죠? 무대 울렁증은 없으시죠?
3: 전 그래서 남들보다 10배 이상 노력해요. 지금도 그 소대에 대본을 딱 펼쳐놓고 예. 그 잠깐 쉬는 시간에 계속 확인해요.
1: 그러니까. 그냥 틈나는 대로 그냥.
0: 아, 예. 오만석 씨는 네. 전혀 또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1: 아, 긴장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2: 아닙니다. 사실은 예. 제가 지난주에 그 논산에서 네. 호국보훈의 달 맞이해서 네. 그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객석부터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0: 아,
2: 근데 전주가 쭉쭉쭉 나오면 제가 노래를 딱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와, 이거 나가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1: 예,
2: 너무 생각이 많아. 안 나서 막
3: 그럴 때 많아.
2: 예, 막 달려가서 분장실로 달려가가지고 야, 그 첫 소설이 뭐였지 했더니 뭐 아, 알았어 그래 다시 들어가지고
0: 그냥 안 놓쳤어요.
2: 네,
1: 예. 와, 대단하다.
2: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 네, 정말 땀이
0: 그건 말도 못해. 그거는 네. 땀 흘리는 그 땀이 아니라 네. 진 땀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아, 예.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당황하시는군요.
2: 그러시구나. 그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입니다. 근데 네. 그 노래 첫 가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였어요.
1: 아, 진짜.
0: 그렇구나. 아유, 3627님. 와! 저는 오만성님 보기만 해도 너무 웃겨요. 아,
1: 너무 웃겨요.
2: 아, 네. 웃겨요. 아, 감사합니다.
1: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거 이거 칭찬이잖아요.
2: 아, 저한테 진짜 너무 큰 칭찬입니다.
1: 네, 네. 지난번에 막 성대모사도 보여주고 네. 막 그러셔 가지고. 그리고 또 최미선 님이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 일국 씨 포도밭 그 사나이의 만석 씨, 아우 두 분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요. 네. 대한민국 만세는 뭐 거의 모든 국민이 기억하는 애기들인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내 얘기 나가서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아요? 애기들이?
3: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0: 그럴 것
3: 정확해요.
0: 같아. 중이잖아요.
3: 네, 맞아요. 셋 다 중이고요.
1: 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0: 나가서 우리 얘기 하지 마세요.
3: 네, 근데 최근에 깨달았는데 아내랑 딱 얘기를 했습니다. 중2병한테 제일 좋은 건 무관심.
1: 아,
0: 맥히든가요? 무관심이?
3: 예, 그, 예.
0: 아주
3: 오히려
0: 모른
3: 그냥 모른 내비두니까
0: 예.
3: 너무 좋아하더라고.
1: 맞아.
3: 애들하고 요즘 트러블도 없고.
1: 괜히 더 들여다보려고 막 더 신경 쓰려고 하면 그거를 싫어하더래.
0: 네. 재미없어, 진짜.
2: 아, 저번에 한번 그 대한민국 만세가 같이 공연을 보러 왔는데
1: 네.
2: 저기 일국 선배님이랑 같이 네 분이 서 계시니까 저는 무슨 농구단이 서 있는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키들도 커가지고
0: 일국 씨를 넘어서지 않았나요?
3: 네, 첫째는 넘어섰습니다.
0: 아유, 와.
3: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1: 그러니까요. 와, 그래도 뿌듯하시겠다.
0: 같이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든든하니까.
1: 그러니까.
2: 응? 그렇죠.
1: 아, 유명장님.
0: 근데 한숨만 쉬고 넘어가네. 그렇지, 사춘기. 아이고. 네.
1: 서로 멀리서
0: 중2병.
1: 지켜보는 게
0: 네.
1: 제일 마음 편하죠. 네.
0: 그렇죠.
1: 네. 유명자님, 송일국님, 저는 삼둥이는 아니고 삼남매인데 둘째가 쌍둥이에요. 반가워요. 이번 주 주말 동생과 헤이그 보러 갑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겠다.
0: 네. 네. 헤이그는 연극인가요? 뮤지컬인가요? 궁금합니다. 오만석 씨께서 네. 소개 좀 해주세요.
2: 헤이그는 뮤지컬입니다.
0: 예.
2: 네. 올해가 또 헤이그 특사 파견 120주년의 해요. 헤이그

0: 때문에 네, 그 기념해서도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헤이그로 가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인데 꼭 네. 보셔서 뮤지컬도 뮤지컬이지만 또 우리 역사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예, 교육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1907년에 고종의 밀명을 받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로 향했던 헤이그 특사들의 이야기. 근데 작품에서 두 분이 맡으신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2: 저희가 이제 이상설 선생님 역할.
1: 네네.
2: 지금 이제 특사단의 어떤 리더 역할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극 중에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중심을 잡는 역할.
1: 네. 네. 그렇군요.
3: 실존 인물이잖아요.
1: 그렇죠.
3: 그런 상설 선생님. 오. 아,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올해가 이제 역사적으로 헤이그 특사 파견 1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존했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룰 때는 아무래도 이 배우로서의 마음가짐 또 준비도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십니까?
0: 아무래도 일단 후손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까 누가 되지 않도록
1: 네,
0: 잘해야죠. 그래도 또 우리가 공연은 또 그냥 딱 역사 얘기만 다룬다기보다는 거기에 또 픽션도 가미해서
1: 그렇죠.
0: 좀 드라마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1: 네.
0: 그 안에서 이렇게 균형감각 있게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아, 우리 또 그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것들 우리가 또 잘 살리고 또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또 잘 살리고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스탄분들의 그런 게. 노력이 있었으니까 지금 네. 우리 K-POP, 뭐 K-Culture, 뭐 K-Food 온통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3: 글로벌하게.
1: 네. 그러게. 네, 송일국 씨는 각별하실 것 같아요. 김좌진 장군의 후손.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2: 아니 부담스럽다기보다 네. 그 덕에 사실은 캐스팅이 된 거죠.
1: 아하.
2: 제가 이제 사실 뮤지컬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 후손이라는 게 좀 작용을 해서 저희 대표님이 이렇게
3: 오.
2: 영광스럽게 저를 캐스팅해 준 게 아닌가.
3: 또 이런 역사극에 그렇죠. 잘 어울리는
0: 사실 제일 저격인 것 같아요.
3: 네. 네.
2: 자기가 더 잘하지. 그냥. 저는 그냥 오만석 씨 옆에
1: 붙어서 가는 거예요.
2: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같이 무대를 설 수가 없잖아요.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2: 연습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 덕에.
1: 아 그렇죠.
3: 아, 연습을 또 같이 하고 하시는구나.
1: 그렇지. 예.
3: 아 말씀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시지만, 네. 네. 아니 극 중에서 이상설 선생님께서 이제 조국의 평화를 부르짖는 그런 대사나 이런 노래를 할 때 야, 왠지 모르게 좀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아,
1: 네. DNA 속에 그 어떤
3: 그렇죠.
1: 예.
0: 아 진짜 송일국 선배님은
1: 뭔가가.
0: 진짜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대사하실 때 확실히 달라요.
1: 아, 그래요. 울컥하십니까?
2: 아니 제가 한번 후배들한테 그 시범 보이겠다고 와 소리 질렀다가 목이 나가가지고 3주 동안 노래를 못했어요 연습할 때.
3: 아니 시범 보이다가 목이 나가.
2: 시범 보이다가 목이 나가가지고
3: 너무 힘이 들었는데.
0: 네. 후배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촥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떠냐고 했는데. 그 순간 한 3초 동안 정막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연습실 안에서 박수를 치면서 와 이거구나.
1: 그 정막이 무서워요.
0: 아, 네.
1: 박수 치기까지 뜸이 약간 뜨는 그 박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무서운 박수.
2: 아니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겁나서 그랬을 거예요.
3: 속으로 그 3초가 저렇게까지 소리 질린다. 목이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 순간 하셨을 수도 있어.
2: 맞아요. 그게 더 컸을 거예요.
1: 당당히 이순자님의 질문입니다. 이상설 선생의 대사나 노래 중에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인상적인 그 명대사 또는 장면은 어떤 걸까요?
2: 네. 저희 제 대사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건 나라가 있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대사가 저희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주제와 같은 그런 대사로
1: 네.
0: 우선 나라가 있어야 그 나라를 바로 세울 수도 있다.
1: 그렇지.
0: 존재 자체가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3: 맞네요.
0: 네.
1: 똑같은 부분이십니까?
0: 네, 저도 그 대사가 좋고 그다음에 저는 이준열사가
1: 이준열사,
0: 저희 극 중에서는 이제 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 네네.
0: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에 만든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아있음을 말해야 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이 먼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제발 우리의 이야기에
4: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대사가 있는데.
1: 네. 네. 네. 그래요.
3: 대사와 이런 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술술 나오네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창작 뮤지컬이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3: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실제 역사고 또 어느 부분이 창작된 부분인지를 따져보는 재미도 확실히 있겠어요.
4: 네. 그러니까
2: 저희가 이제 헤이그 특사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실제 네.

0: 네.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갖고는 드라마가 좀 부족하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이제 가상의 젊은이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권을 잃은 나라에 살았던 그 젊은이들의 아픔, 네. 그리고 갈등, 네.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1: 네. 누군가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쓰는 소설가, 그리고 네. 누군가는 묵묵히 안 보이는 곳에서 독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하는 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이런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같이 등장합니다.
0: 그래서 헤이그로 가는 이제 열차에서 네. 그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2: 아 그래요?
3: 실은 저희가 뭐 그 역사 시간이나 이럴 때 그냥 헤이그 특사를 뭐 파견했다 네. 뭐 정도로만 배웠지 그럴 때 뭐 네. 이렇게 세산 이야기를 잘 몰랐거든요.
1: 맞습니다.
3: 아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네.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2: 어때요? 두 분이 서로 잘 아십니까?
1: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계속 TV로만 뵙다가 만날 일이 없었어요.
3: 그냥 각자 네. 작품으로만 보시다가 이렇게 네. 함께 맞아. 만나신 건 처음이구나. 네.
0: 마침 공교롭게도 네. 주몽할 때 경쟁작이었어요.
1: 네. 뭐 아. 경쟁작이라고 정말. 하기에는 저희가 아, 너무 예, 워낙 주몽이 뭐 MBC 정말 그 해에 완전 간판.
2: 완전 휩쓸었죠. 예. 네.
3: 주몽으로 주목받을 때 그 경쟁작이 뭐
1: 저는 포도바크 사나이.
3: 아유, 아, 예. 우리 오만석님의 네. 대표작이네 그래도.
1: 아, 예, 그 하필이면 주몽한테 많이 묻혀가지고. 예.
2: 그렇군요.
3: 아니요, 그래도 마니아층이 확실히 있었던 작품이요.
1: 아, 너무 감사했죠.
3: 주몽은 네. 정말 그의 최고의.

0: 꽉 차면 객석이 어떻게 되냐. 근데 바로 그게 오만석이라고 하더라고요.
1: 이거 약간 우리 오만석 씨 개그 스타일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1: 송혜국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할.
3: 아니 사람들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면 서로 잘 아는 사이일 거라는
1: 네, 맞아, 맞아.
3: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네. 사실 저도 누구지 50년 만에 처음 만난 가수도 있었는데
1: 우리 김광진님.
3: 아 맞아 김광.
4: 아 진짜요?
1: 예, 네. 그 편지에 김광진님 나오셨는데
3: 네, 마법의 성. 네. 처음 봤어요. 그 사람 그렇게
0: 굉장히 신하실 것 같아요.
1: 그죠?
3: 그렇죠.
0: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3: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먼 발치에서만
4: 네.
3: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같은 네. 일을 하더라도
4: 맞아요. 네,
3: 이상하게 이렇게 만날 네, 기회가 네. 안 주어지는. 네.
1: 근데 벌써 두 분이 개그 스타일도 닮아가셨네.
0: 아저씨 되다 보니까
3: 아저씨 개그. 아저씨 개그.
2: 저는 청년일 때부터 아재 개그를 시작했기 때문에
1: 조기 교육, 저기 교육을.
3: 어떻게 서로 보면서 서로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하시고 그러겠죠?
1: 더블 네. 캐스팅이니까 아무래도
3: 그렇죠?
1: 네. 연습도 함께 하시면서
2: 뭐 공연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각자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자주 못 보는데 이제 연습할 전에, 때라든가 네. 예, 뭐 리허설 할 때라든가 초반 공연 때는 서로 보고 예,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 뭐 이렇게 보고 예, 공부가 그렇구나. 되죠.
0: 제가 네. 많이 배우죠. 왜냐하면 워낙 뮤지컬 많이 했고
3: 그렇죠.
0: 네. 저희는 입장이 반대예요. 원래 뮤지컬 하다가 방송 쪽으로 왔고 저는 방송을 하다가 뮤지컬을.
3: 그렇군요. 네.
0: 제가 연습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2: 아유,
0: 교수님한테.
2: 아유 무슨 말씀을.
1: 교수님. 교수님.
3: 네.
1: 예. 근데 이 더블 캐스팅이라는 건 모두가 똑같은 색깔을 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2: 그렇죠.
1: 네.
2: 그렇죠.
1: 그래도 각자 추구하는 좀 예, 색깔이 좀 있으실까요? 같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3: 아 네. 완벽하게
1: 좀 그런
3: 달라요?
1: 것도 궁금해요.
0: 그래서 네. 그거 골라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예, 캐스팅이 다른 그거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3: 아 그렇죠. 맞아. 네.
2: 우선 제일 다른 건 예. 키가 달라요.
1: 그렇죠. 일단 피지컬의 문제.
3: 음악에서의 키요? 아니면 육신의
2: 일단 무대 위에서
3: 예.
2: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세요. 덩치도 딱 좋으신데다가 또 이렇게 묵직한 대사를 던지실 때 그 좌중을 압도하는 그 힘이 확실히 네. 아 그 남다르세요.
0: 아니 아니 아내가 첫 공 보고. 무대에서 킹콩 같다고 제가 좀 살 좀 빼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빼고 있는 중입니다.
1: 진짜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다.
3: 그렇지.
1: 진짜. 진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거.
0: 아내가 늘 첫공을 보거든요.
1: 아, 네.
0: 저희 집 전통이거든요. 네. 아이들도 원래 같이 보는데 이제 평일이어가지고 아이들은 못 봤는데.
1: 네네. 자, 저희 뮤지컬 헤이그 두 주인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준비해주신 퀴즈가 있는데 먼저 오만석 씨가 좀 퀴즈 출제를 해주시겠습니까?
3: 빠르게.
2: 아, 네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뮤지컬 헤이그는 1907년 일본이 강제로 아주 부당하게 체결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만국 평화회의로 떠난 특사들의 여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1907년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세 명의 특사가 고종의 밀명을 받고 향했던 곳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는 어느 나라의 도시일까요?
1: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프랑스, 2번 영국, 3번 네덜란드. 저희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0: 입니다.
1: 지역 방송은 지역 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 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월요일 아침 깜짝 초대석 배우 송일국 오만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 앞서서 이제 퀴즈가 아슬아슬하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정답이 쏟아지고 있는데 선물 안내를 못 드렸어요. 정답 주시면 선물로 뮤지컬 헤이그 초대권, 예, 19일 금요일입니다. 19일 금요일 8시 공연으로 모시겠습니다. 1인 2매씩 5쌍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문제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1: 오만성님.
2: 네. 1907년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세 명의 특사가 고종의 밀명을 받고 향했던 곳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는 어느 나라의 도시일까요?
3: 네. 화란국이라고도 합니다.
2: 아하, 네. 네. 1번 프랑스, 2번 영국, 3번 네덜란드.
1: 네. 네. 네.
3: 힌트입니다. 힌트 화란국.
2: 아, 화란국.
0: 네. 예.
2: 오렌지 저 좋아하는데.
0: 네. 아, 축구로 치면 오렌지 군단.
2: 네, 오렌지 군단.
0: 불렸던.
2: 네.
3: 그런 제가 애들 데리고 튤립 보러 많이 갔었죠.
1: 아하. 오, 그랬어요.
2: 아, 다 나왔네요.
0: 튤립 힌트가.
1: 네. 네. 네. 네.
0: 자, 문자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우리 송일 혹시 아내분은 살 좀 빼라. 첫 공을
3: 킹콩 같다.
0: 예. 그리고 우리 삼둥이는 아빠의 공연을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1: 아무 말도
3: 저희
1: 안 했을
3: 민국이가
1: 것 같아.
3: 지금 요즘 작곡 공부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네.
3: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1: 네네.
3: 딱 보고 그래서 이제 음악에 관심이 많은데 딱 보고 첫 마디가 좀 늦었네요.
0: 뭐, 박자 못 맞췄다고?
3: 아니 아니 좀 늦었다고.
0: 아, 아, 실력이 늦었네요.
3: 실력이 좀 늦었네요.
1: 아빠 실력이 좀 늦었네요.
0: 난 늦었네요 그랬다고. 늦었네요.
1: 칭찬이네. 딴 아이 둘은요?
3: 예? 네?
1: 노 코멘트?
3: 노 코멘트에 관심 없어.
1: 가족 전체가 봐야 된다니까 그냥 가서 앉아 그렇죠. 있는 거야.
3: 그렇죠. 네.
0: 그럴 수 있어.
1: 아이고 참.
0: 예, 그 나이 때는. 아니 근데 삼둥이 입장도 생각은 해줘야 돼. 왜냐면 집안에 유명한 분이 너무 많아.
2: 그렇죠.
0: 예. 네. 왜, 뭐, 저기, 외증조부, 외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까지.
1: 네.
0: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을 느끼거나 하진 않나요?
3: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 네.
3: 저도 사실은 서른 넘어서 철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 서른 넘어서 30대 후반 돼서야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알았지. 근데 근데 또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제가 네.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조심해라. 너희들 잘못하면 우리 5대가 이렇게 훅 간다.
1: 맞아, 진짜.
2: 진짜 열심히... 부담스럽겠다.
0: 태어나자마자부터 나는 왜?
3: 아니 왜 자기 이름부터가 대한민국 만세잖아.
1: 그러니까. 맞아요.
0: 그러네.
1: 맞아.
0: 이름의 무게감부터.
3: 그러니까요.
0: 네. 아 웬일이야.
1: 자, 오만석 씨는 이미 네. 딸을 멋지게 키워내신 육아 선배잖아요. 근데 사춘기 자녀를 키워본 선배로서 네. 비법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0: 아, 진짜 육아 선배로서.
1: 그렇지, 뭐, 육아 선배.
2: 아, 예. 그, 저는 운 좋게 잘 지나갔는데,
0: 예. 뭐
2: 지금 저기 웬만하면 크게 터치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 네.
2: 그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맞아, 그게 맞아. 예.
2: 네. 저는 오히려 너무 극단적으로 그래서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1: 왜?
2: 저는 사실 성적표를 확인 안 했어요.
1: 아~
2: 그 부담을 안 주려고.
0: 아~ 안 주려고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무관심이셨다? 아,
3: 그건 무관심 아니에요?
0: 진짜 무관심이죠.
2: 대신에
0: 예.
2: 너의 성적에 만족스럽니? 너가 예. 만족스럽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봤니? 라고는 물어봤지만
0: 예.
2: 그거를 그 등수랑 점수를 눈으로 확인하는 건 안 했어요.
1: 따님만 두 분이시죠?
2: 네네네네.
1: 지금은 현재

0: 예, 애들 다 컸죠?
1: 네, 이제 큰 아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요. 오, 네. 예.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고요.
0: 야, 아, 늦둥이가 있구나. 네, 네, 네. 세상에.
1: 그래서 아이를 40년 키워야 됩니다.
0: 아, 그러네.
2: 야. 야. 아, 근데 또 그것만큼의 또 에너지가 생겨요.
1: 아, 네, 물론이죠.
2: 예,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또. 아,
0: 그렇지.
1: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또 같이 뭐 공연을 보러 와서 또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아, 그러네. 예. 그리고 또 둘째는 또 둘째대로 또 아유. 귀여운.
0: 아유, 웬이에요. 그 맛에 살겠다. 네네네. 송일국 씨 얼마나 부러워.
2: 아들 셋이니까.
0: 지금 저 얼굴 봐. 딸 낳고 싶어.
2: 딸 아빠들이 진짜 저런 얘기 갖고 싶어.
3: 지금도 낳고 싶은데 예. 난 진짜 제 몸을 갈아 넣어도 좋으니까
0: 괜찮다고
3: 예. 하고 싶은데 장모님 아내가 죽다 살았거든요. 사실 아. 셋 낳.
0: 아, 그럼요. 네.
3: 그러니까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내 딸한테선 더 이상 안 되네.
2: 내 딸한테선 더 이상 안 되네.
0: 그 뭐야?
2: 그 정도로 간곡하게.
0: 야. 예. 네. 와.
2: 참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한마디네요.
0: 딸은 예. 큰 따님은 오만석 씨 작품 네.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1: 아, 뭐 근데 그 비슷하게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큰 평을 내리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렇게 늘 그래도 관심을 갖고
2: 아, 예, 그렇지. 예.
1: 봐주고 얼마 전에도 어떤 식당 갔다가 제 사인이 있는 걸 봤나 봐요. 또 사진 찍어가지고 아빠 여기 아빠 사인 있어요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0: 예, 그래. 그런 건 있다 정말.
2: 약간 그런 것 같아. 워낙에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무대 서고 연기하는 건데 매번 볼 때마다 우와 이야 뭐 이런 리액션을 가족들도 네. 하기는 조금 그럴 거예요. 그죠?
1: 아무래도 예, 예. 예.
0: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네. 리액션이 네.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1: 맞아요. 그 가족의 평가
0: 그냥 무덤덤하게
1: 항상...
0: 네. 그냥 보는 거
1: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 맞아요.
0: 맞아. 네. 맞아. 예.
2: 저도 그 방송국 아나운서 시절에 제 아내 들은 한마디는 딱 그거였어. 여보는 절대 뉴스는 하지 마.
0: 그래?
1: 왜요?
2: 가뜩이나 얼굴이 이렇게 네. 좀 그 매섭고 그런데 네. 무표정의 뉴스 하니까 북한 뉴스가.
0: 아 그래요?
3: 확 오는데.
1: 말씀 듣고 나니까 또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예.
0: 김일중 씨 아들은 아빠가 라디오 여성시대 진행하는지 몰라요.
1: 아 정말요?
0: 몰랐대요.
2: 아, 얼마 전에 얘기해. 아빠 네. DJ야? 건너 건너 들었나 봐요.
0: 아들만 둘. 네.
2: 아무튼 뭐 가족들 간에 네. 그런 우애가 좋습니다.
0: 네. 우애가. 예. 자, 새싹 문자가 왔습니다. 2682님 아이 덕분에 가든 스튜디오에 아. 와서 와! 애기 데리고 올라오셨네 서울에서.
1: 아,
0: 네.
1: 아, 어머나 세상에.
0: 희은님, 일중님, 송일국님, 오만성님 봐서 너무 좋습니다.
2: 아, 저기 나와 네. 계신 우리 가족.
0: 인사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세요.
0: 예. 얘기하시면 들려요 저희한테.
2: 아, 진짜?
0: 네 오, 들려요. 네.
2: 오, 들리는구나.
0: 아이고 아, 네. 따님만 두 분이신가요?
4: 네 명이요.
2: 네 명.
0: 아, 제가 넷이에요? 둘.
1: 네 분이 같이 오셨네.
2: 네 식구라고.
0: 아, 어디서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4: 아우.
0: 부산. 그러니까 아, 멀리서
1: 부산에서
0: 오신 것
1: 오셨구나.
0: 같아.
3: 나도 저런 딸 낳고 싶었는데. 아우 너무 예쁘다.
0: 아우. 아, 서울나들이 마음껏 아. 즐기고 가세요. 네.
2: 예.
0: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애기도 안녕.
2: 안녕.
0: 하얀 풍선 안녕. 네. 네.
2: 오, 부산에서 이거 가든 스튜디오까지.
1: 네. 머리에다 예쁜 장식으로 네. 일중 삼촌 희은 이모 이렇게 해놨어요.
2: 진짜 제 시력이 안 좋아서 네. 몰랐네.
1: 네네.
2: 여성시대 팬이신가 보다. 네. 와 고마워요.
0: 자 뮤지컬 헤이그 팀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예. 아 아이들 눈에 아빠는 언제나 슈퍼맨. 또 실제로 뮤지컬 배우는 슈퍼맨 같기도 해요.
0: 그럼요.
2: 왜냐하면 연기해야죠. 노래해야죠. 거기다 춤까지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2: 예, 뭐 모든 동작이 있으니까 이걸 라이브로.
0: 그러니까.
2: 와, 이 뮤지컬 배우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뮤지컬 배우한테요?
2: 뮤지컬 배우에게.
3: 첫 번째는 일단 노래를 잘해야 돼.
2: 역시 노래 네, 실력. 노래.
3: 제가 그걸 지금 못 해가지고 계속 열심히 훈련하고 있거든요.
1: 아 정말 연습.
3: 저번에 방송 나왔을 때 네네. 마침 양현 선배님이 목 항상 보호하라고 지금 너무 더워서 못 하는데 저 5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목에다 이게 두르고 다녔어요.
2: 아,
3: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0: 도움이 돼요. 목이 부드럽죠, 조금.
3: 네네. 네.
2: 예.
0: 근데 어때요? 나는 물론 뮤지컬 배우는 노래와 춤이 뛰어나야 하지만 암기는 어떻게 할 거냐? 암기.
1: 그렇죠.
0: 그것도 배우들 얘기 들으니까 65세 넘으면 네. 암기에 자꾸 더듬거리게 된다는 네, 말씀들을 네. 하시더라고요.
1: 네.
2: 근데 워낙에 배우분들이시니까 하시는 일이 계속 대본 암기 아닙니까?
0: 암기,
3: 맞아요. 그렇죠. 결국 그 암기와의 싸움.
2: 드라마는 더 막 그냥 엄청.

0: 그렇죠. 대본 양이 많을 수.
1: 아, 드라마는 끊고도 가지만 뮤지컬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중간에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1: 없죠. 네. 한 사람이 맞아요. 버벅거리면.
3: 맞아요. 드라마는 빨리 외우고 그거 찍고 빨리 잊어버려요.
1: 아, 잊어버리는구나.
3: 네, 머릿속에 이 저장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채우고 빨리 비우고 채우고 빨리 비우는데 공연은 천천히 채우거든요. 예. 그래서 나가는 것도 천천히 사라져요.
4: 맞아요. 맞아.
3: 네, 그래서 오래전 한 20년 전에 했던 연극도 어떤 대사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4: 맞아요.
1: 그렇군요.
0: 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우리 송일국님은 여전히 노래에 대한 좀 그 연습을 그래서 훨씬 많이 하시겠네요.
4: 지금도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성악가 선생님한테 노래를 배우고 있거든요.
0: 예.
4: 근데 이제 발성 연습한다고 뭐 이런 거 이렇게
1: 안
4: 해요.
1: 돼요. 그 소리 안 되는데.
0: 아, 지금 안 되는 소리.
1: 목이 쉬는데?
4: 아니, 안 쉬어요.
1: 안 쉬어요?
4: 네, 한 시간 내내도 안 쉬어요. 오. 이걸 위로만 보내기.
1: 아, 위로
4: 성대를 안 건드리고.
1: 안 쓰고 골 위로 뒤로.
4: 네, 굉장히 크거든요, 이 소리가. 왜냐면 성악가들은 마이크 안 쓰고 천석을
1: 그렇죠, 그렇죠.
4: 들리게 하니까. 근데 이거를 아침에 이제 조깅하면서 이제
1: 어머.
4: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네. 옆에 그 한강 페트롤 차가 이렇게 서요.
0: 예, 예.
4: 날씨가 딱 내리더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아. 왜 미친 사람이 이상한 소리 내면서 뛰고 있다고.
0: 그럴 만하죠.
4: 이러면서 막 쓰니까.
1: 두개골 위로 올려서 뒤로 네, 튕기는구나.
3: 네. 네. 공연하는 날도 네. 극장에 오시면 계속 무대에서 연습하세요.
0: 아, 지금 우리 희은 누님의 목소리.
3: 아, 역시 잘합니다.
0: 네. 아, 그러면 목 푸신 김에 예 저희 뮤지컬 해그의 넘버든 아니면
1: 네,
0: 애창곡이든
1: 필요해.
0: 짧게 한 소절만 그래도 네. 예.
3: 아니 지금
2: 아 뮤지컬 배우가 해야지.
3: 아니 연습은 본인이 다 하시고 목이
2: 호만석 채워야 돼. 빨리.
0: 아 아니 각기 네. 한 분씩 해주시면
3: 네네네.
0: 안 돼요? 조금씩?
3: 뭐 조금씩 한 조절씩 조금씩 하시죠. 예. 뭐. 예, 네. 그러면, 네. 사실 뭐 헤이그에는 저희 노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 아, 좋아요, 그래요? 좋아.
0: 예. 네,
3: 대사가 더 많지.
1: 네.
3: 그래도 뭐 앞에 아 그래도 그 진심을 담아서

0: 이런
1: 거. 네, 네. 야, 바로 이렇게 감정 잡고 탁 예, 부르시는구나. 송일국 님도 그러면.
2: 저도 해요?
3: 네, 아니, 해야
1: 뭘,
3: 돼요.
1: 목 부셨잖아요.
4: 그럼.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기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0: 우와!
1: 먹히겠다.
2: 저기 음을 좀 높게 잡으세요.
1: 이거 너무 잡았어.
3: 좀 높게 잡았지.
1: 어, 신고 네. 들어오겠는데요, 이거?
2: 아니, 음을 높게 잡으셨는데 이걸 또 하시네.
1: 우와. 물 좀 드세요.
0: 모기타, 모기타.
1: 이야, 깜짝이야. 어우.
4: 신고 들어갈 만한가요?
1: 이 정도로 진심이시다, 진짜.
0: 네, 그래요. 귀가 와. 호강도 하고. 뮤지컬 헤이그의 송일국 오만석 씨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도 아까 내드렸는데 첫 번째 문제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네, 자, 세 명의 특사가 목숨을 걸고 향했던 곳. 1907년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 헤이그라는 도시가 있던 나라는 어딜까요? 오만석 씨.
2: 네, 정답은 3번 네덜란드였습니다.
0: 네. 네.
1: 네덜란드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1114님. 3번 네덜란드. 다른 의미로 나라를 지킨 육군 아들. 오늘 저녁해서 집에 오고 있습니다.
0: 와, 축하드립니다.
4: 저녁, 나도 이런 날이 올까?
1: 네. 네. 네. 공연 보고 싶어요.
4: 나도 이런 날이 올까?
1: 그러셨어요. 네. 자, 일단 1114님 당첨되셨고요. 네. 또 다른 당첨자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이어서 이번엔 송일국 씨가 두 번째 퀴즈를 내주시겠습니다.
4: 네. 뮤지컬 헤이그에는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3명의 특사 외에도 일본의 방해에 맞서 비밀리에 특사단을 도운 미국인 조력자가 등장하는데요. 고종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헐버트, 2번 길버트, 3번 로버트.
1: 이게 외국인 이름이라 다 그럴싸한데요. 네. 헐버트가 도왔다고 해도 되고 길버트가 도왔, 로버트가 도왔을 수도 있는.

0: 네. 자, 이번 힌트는 우리 오만석 씨가 좀 주실까요?
1: 네. 자, 버트 그러나 네. 미국 출신 교육자이자 언론인입니다. 이분은 네. 그리고 대한제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이고요.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으면서 한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세계에 알리는 데 매우 힘써 주신 분인데 네. 야, 이분을 힌트를 뭐라고 드려야 될까 싶지가 않네요. 야, 힌트를 헐 어렵네요. 네. 헐.
0: 네. 힌트 나갔습니다.
2: 아, 네. 아, 힌트 나갔습니다. 헐벗은 우리 민족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3: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분 이름부터가 그렇게.
3: 네, 그렇죠.
0: 예. 이번에도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나 미니로 빠르게 보내주세요. 문자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 주시면 선물로 뮤지컬 헤이그 초대권 19일 금요일 8시 공연으로 모시겠습니다. 1인 2매씩 5쌍 뽑아서 드릴게요. 그리고 두 분의 추천곡이에요. 김태우의 사랑비 흐르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자, 김태욱 씨의 사랑비 듣고 왔는데 이 노래를 두 분이 공이 추천을 해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2: 네. 김태욱 씨가 저희 헤이그의 또 제작 PD입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총괄 PD.
1: 그 GOD의 정말 김태욱 씨가요?
0: 네. 맞아. 사랑비의 김태욱.
2: 공연.

0: 소개해준 아빠에게 감사하죠.
1: 그렇죠.
2: 그럼
3: 알까요?
0: 네. 그럼요, 그럼요. 자, 두 번째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미국인이었지만 누구보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줬던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이름은 누굴까요? 송일국 씨가 대답해 주시죠.
3: 정답은 헐버트입니다. 네. 네. 1번 헐버트.
2: 네. 네.
0: 이 뮤지컬 헤이그에도 나옵니까?
1: 네, 저희 작품에도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3: 언급되죠.
0: 네. 어, 아, 언급돼요? 아,
3: 언급되고 그
1: 아, 네. 아, 등장은 안 하고 네. 그 아, 양녀
2: 예. 예. 그렇군요.
0: 그렇군요.
2: 자, 7287님 1번 헐버트. 중2 아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역사 의식 느끼게 해 주러 갈게요. 그러셨습니다. 뮤지컬 티켓 보내 드릴게요. 선물 네.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시고 밖에서 오신 부산 식구분들께도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아니, 이거는 네. 송일국 씨가 갑자기 네. 어, 그래도 저렇게
2: 뮤지컬 부활해서. 헤이그 보실 네. 수 있게. 네.
3: 근데
2: 서울에 또 오실 수 있겠어요?
3: 근데
2: 보통 일이 아니네.
3: 6세 이상이라 아, 막내는 못 보겠다.
2: 네. 알겠습니다. 애들을 어디에 맡기고 오실지 하여튼 괜찮대요.
0: 또 이렇게 네, 드리면 또 알아서 조정됩니다.
2: 아, 네. 자, 행운 선물 추첨.
0: 좋아하시니 다행이네.
2: 아, 정말 다행입니다.
0: 한 번 더 서울 오십시오. 네. 예.
2: 행운 선물은 광고 후에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요.
0: 두 분이 뽑아주시죠.
2: 네. 네.
0: 예,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2: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3: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2: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3: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2: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3: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2: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3: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2: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2: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3: 자, 월요일마다 행운 선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뮤지컬 헤이그 팀의 송일국 오만성님이 직접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자, 100만 원 상당의 네, 행운 선물 꾸러미 한 분께 드리는 거거든요.
5: 네, 아, 그래요?
3: 예. 네.
5: 이거 키면 되나요?
3: 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5: 네, 장입니다. 제가.
3: 아, 네.
5: 오, 오야.
6: 1회 자리부터 뽑아주시죠.
3: 1회 자리.
5: 1회 자리요.
3: 1회 자리.
6: 오만성님이 1회 자리 뽑습니다.
3: 7번.
5: 행운의 7번. 7번입니다.
3: 자, 이제 10회 자리. 10회 자리.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10회 자리. 6번이래요.
6: 67번.
3: 자, 67번이 오늘 행운의 숫자입니다.
6: 네.
3: 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저희가 무작위로 전화를 드릴게요.
6: 자, 한 분께 전화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받아주셔야 행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3: 자,

0: 시작합니다.
1: 67번의 주인공. 여보세요?
2: 아, 네, 여보세요? 네.
1: 여성시대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오,
1: 예, 오늘 행운번호 몇 번?
2: 67번이요.
0: 67번.
3: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어디에 누구신가요?
2: 아, 대구에 박윤사입니다.
0: 어, 네. 대구에서 문자 네. 주셨군요. 네. 오늘 송일국 오만석 씨가 뽑아줬어요.
2: 예, 안 그래도 잘 듣고 있었어요.
1: 네, 그러셨구나. 네.
0: 예, 예.
1: 지금 뭐 하면서 들으셨어요?
2: 아, 저 딸 집에서 애기 봐주고 있는데, 애기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1: 아이고.
2: 좀 치워놓고 이제 좀 운동 가려고 하고 있어요.
1: 아, 그러시구나. 아,
0: 우리 딸이 네. 친정 엄마 찬스 쓰시는구나. 네.
1: 그렇군요. 네. 67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일까요?
2: 아, 제 나이가 67세였어요.
0: 오! 67세 어머님.
1: 네. 오늘 첫 사연의 주인공도 야. 67세셨는데.
2: 아니, 네, 안 그래도 그
1: 전호수님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네,
0: 맞아요.
2: 그죠? 네, 그 듣고 네. 제가 보냈어요.
1: 아, 그러셨어요?
2: 예, 예. 네. 야.
0: 자,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2: 지금 이 집에서 보냈으니까 이 집 애들하고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뭐 손자들하고
1: 예, 예.
2: 드리고 싶어요.
0: 사위하고 손자들하고.
1: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축하드립니다.
1: 네.
2: 네.
0: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2: 네.
0: 어, 뮤지컬 해그팀 오늘 좀 막중한 또 업무까지
1: 그렇죠. 예, 아침 일찍 나오셔서
0: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인사 나눠주시죠. 저희도 이제 그 헤어지실
1: 마지막 인사해요.
4: 아, 네네. 예. 짧게 저희 뮤지컬 헤이그 6월 21일까지 공연하니까요.
1: 아, 네. 네.
4: 얼마 안 남았습니다.
5: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그러네, 이번 네. 달이네. 네.
5: 6세 이상 관람 가능하니까요.
1: 네.
5: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아, 네.
0: 정말 선물해주신 초대권
1: 예. 명단.
0: 저희가 그 명단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추가로 앞에서 함께하신 우리 부산 가족들께도 네. 우리 두 분이 네. 깜짝 선물로 주셨어요.
4: 네. 저, 종이에다가 막
1: 그, 고맙습니다.
4: 예, 연락처 적으시고 러브 액츄얼리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0: 그렇죠. 네. 스케치북에 서로의 네. 막 연락처.
1: 고맙습니다. 네.
0: 오늘도 두 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뵐 것 같습니다.
0: 아, 그 말씀을.
1: 네. 좀 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 쌍꺼풀 수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보다 심각한 수술이라 일주일 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0: 어휴.
1: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6: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유머 속에서도 통찰을 남기는 사람, 고 전유성 선생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방송계는 믹서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데 느림보 같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말이 느리면 빨리 하라 하고 빠르면 느리게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느리면 더 느리게 해봐, 빠르면 더 빠르게 해봐.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느려야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 따라갈 필요 없죠. 내 것을 갈고 닦을 때 우린 각자의 재능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8: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국정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4대 국정 목표를 밝혔습니다. 먼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 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 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이 열리자마자 8%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3분부터 20분간 코스피 시장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수가 한때 8.4% 하락한 7,474포인트까지 밀려나면서 1단계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 겁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일어난 뒤인 3월 4일과 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를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패배에 책임을 덮는 방패막이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얼마든지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투쟁이 가능하다며 본인 거취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리더십을 다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엔비디아와 SK는 기존 HBM 메모리 협력을 넘어 AI 인프라, AI 팩토리, 통신 로보틱스까지 포괄하는 장기 동맹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SK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SK

0: 본사를 찾아 SK 최태원 회장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AI 혁명의 다음 단계인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에 가장 잘 준비된 국가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역시 미래 AI 팩토리를 엔비디아와 함께 만들겠다며 그동안의 많은 협력은 주로 메모리 협력이었지만 지금부터는 협력을 SK그룹 차원으로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mm,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 제주도에 5mm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과 모레부터 글피 사이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우리나라의 누리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주 로켓 발사 생중계를 지켜보면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로켓이 무사히 대기권을 벗어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과정을 지켜본다는 점인데요. 도대체 로켓 하나 쏘아 올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길래 모두가 그토록 성공을 기원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과학저 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로켓 발사의 원리부터 로켓 발사 성공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멀고 광활한 우주,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공학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언어로 전달해 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저희가 이과학 저과학으로 제목을 바꾼 이후로
2: 네.
1: 첫 번째 전문 과학 커뮤니케이터 게스트입니다.
2: 아, 전문 과학 관련 그 게스트군요.
1: 아,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네. 페퍼톤즈가 출연을 하시긴 했는데
2: 그분들도 이과 전공이시니까 카이스트 그렇죠. 출신들이시고
1: 네, 제목 자체를 저희가 너드캠프 이렇게 달아가지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는 첫 번째 게스트예요.
2: 아,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1: 항성님 언제 모시나 했었는데 네. 제목 바뀌고 모셨습니다.
2: 네.
1: 왜 모시고 싶었냐면 요즘 우주 관련 뉴스를 보면 네.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좀 비행에 실패했다거나 폭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2: 많이 있죠.
1: 소식들이 들려요.
2: 네.
1: 최근 들어서 블루 오리진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2: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글로벌 우주 기업들의 발사 실패나 뭐 연기, 폭발 사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곤 있는데 어떤 사고들이 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짚고 그다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요즘 또 유난히 정말 실패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 사고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전혀 저도 이제 조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폭발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서 폭발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1: 아직 원인 규명
2: 아직은 원인 규명 중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섣불리 어떤 것 때문에 폭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1: 네.
2: 사고가 조금 잦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1: 네.
2: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사고가 났던 것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블루 오리진의 그 뉴글렌 4차 발사를 앞두고 이제 정지 점화 연소 시험이라는 거를 합니다.
1: 네.
2: 정지 점화 연소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엔진을 고정을 한 상태로 이제 미리 한번 발사 리허설 같은 거를 해 보는 거죠.
1: 예.
2: 그래서 이 시험을 하는 도중에 폭발을 했었죠. 지난 5월 28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밤 아침 11시쯤 됐을 겁니다. 그 다음 날.
1: 네.
2: 아, 근데 막 소식이 막 알람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알람이 뜨게 해놨는데
1: 네.
2: 갑자기 알람이 막 무슨 재난 문자 오듯이 막 뚜루룽 뚜루룽 떠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네, 다행히 뭐 인명피해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위성도 실려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번에 위성을 48기를 이제 지금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을 싣는 것처럼 아마존도 아마존 레오라고 하는
1: 네.
2: 통신 위성 저게도 통신 위성을 실어 가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위성은 실려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시험 단계였으니까.
2: 네, 시험 단계였으니까.
1: 네.
2: 그래서 뭐 위성을 잃는 그런 피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거의 1000킬로톤이라고 하니까 그 전술핵 무기 하나 폭발한 정도의 크기가 엄청나게
1: 네,
2: 폭발 장면이 있었죠. 그때 폭발 장면을 보면은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버섯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1: 버섯 구름이라는 거는 사실 한순간에 산소가 확 없어지면서
2: 그렇죠? 네, 한순간에 네, 거기에 공기가 이제 싹 빨려 들어가면서
1: 그렇죠.
2: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 폭발이 버섯 모양처럼 일어나는 건데
1: 쭉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2: 맞아요.
1: 네.
2: 그래서 뭐 이번에 뉴글랜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지금 비슷한 사고가 2016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펠콘 9이 이제 발사대에 있었는데 발사대에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이번 발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이번 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로켓은 만들면 돼요.
1: 네.
2: 그리고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양산형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로켓은 계속 만들면 됩니다.
1: 네.
2: 뭐 물론 피해는 발생을 하지만 근데 치명적이었던 거는 발사대가
1: 네.
2: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1: 예.
2: 뉴글랜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을 블루 오리진의 뉴글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는 그쪽 지금 그 LC-39, 36번 발사대가 유일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2: 그 발사대가 없어지면서 뉴글랜을 로켓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발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 발사대 하나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2: 빨리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서 나사의 국장인 제러드 아이작맨이 현지 조사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도 같이 현지 조사를 했을 경우 빨리 치우고 다시 만든다라고 했을 때 2028년 초로 잡고 있어요.

0: 그렇게 오래 걸려요.
1: 그러니까 생각보다 2027년을 통째로 날린다라는 거는 지금 뭐 아르테미스 미션과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요즘에는 미션들이 연계돼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0: 발사대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1: 네.
0: 그 발사대라는 게 그냥 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전자 장비라든지
1: 그렇죠.
0: 예.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발사체마다 사용하는 연료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연료 주입 방식도 다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 모든 계통의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0: 네.
1: 뭐 양산형 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확보된 기술이라고 하면은 빨리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해가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밀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0: 네.
1: 그래도 2028년 초면은 저는 빨리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사고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1: 네.
0: 그 부분은 로켓이 워낙에 로켓 기술이라는 게 어렵기도 하고 사고 날 가능성이 뭐 자동차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고 해야 될까요?
1: 네.
0: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너무 많이 발사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 네.
0: 시험이나
1: 네.
0: 그럴 것 같아요.
1: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0: 네.
1: 예전에는 뭐 어쩌다가 한 번 발사를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쩌다가 한 번 사고가 나는 건데 요즘에는
0: 네.
1: 워낙에 또 대형 로켓 중형 대형 로켓들을 발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1: 시험도 당연히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한두 번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사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체감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고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됩니다. 그래서 로켓 발사는 원래 어려워요.
0: 네.
1: 지구라는 걸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0: 네.
1: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로켓 발사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이제 높이 올라가야 돼서가 아니라 몇 분 안에
0: 네.
1: 엄청난 에너지를 쏘아 부으면서 한 방향으로 그것도
0: 네.
1: 몰아서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학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연료라든지 산화제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구조물과 함께 이제 발사대와 그다음에 이걸 지탱하고 있는 발사체 자체의 구조물까지 모두 맞물려서 안전하게 돌아가야지만
0: 네.
1: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기술은 아니죠.
0: 네.
1: 네.
0: 누군가는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로켓 발사는 아직도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거는 이제 오늘 저희가 차차 그 질문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1: 네.
0: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이제
1: 좋습니다.
0: 짚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건 익숙해도 로켓을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로켓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 원리로 날아가는 건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과학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인이 한 명, 뭐 여러 명이 있지만
0: 네.
1: 그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뉴턴이죠.
0: 뉴턴.
1: 네.
0: 네.
1: 뉴턴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법칙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법칙 중에 하나가
0: 네.
1: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0: 아, 저는 다른 거 생각했는데 가장 잘 알려졌다 그래야죠.
1: 관성의 법칙 뭐
0: 세 가지 법칙이
1: 네, 세 가지
0: 있죠.
1: 법칙이 있죠.
0: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1: 법칙.
0: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1: 그쵸.
0: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
1: 네, 우리가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책상을 치거나 벽을 치면은 손바닥이 아픈 이유는 내가 벽을 치기도 하지만 벽이 또 내 손바닥을 때리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0: 이게 과학이 철학적인 이유예요.
1: 네, 맞아요.
0: 내가
1: 진짜로.
0: 분명히 책상을 쳤는데
1: 네.
0: 책상이 나를 쳤다고?
1: 그러니까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
0: 네.
1: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로켓은 뒤로 물질을 내뿜고 물질을 내뿜으면은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0: 우리가 이렇게 바퀴 달린 거 의자 같은 거 앉아서
1: 네.
0: 어디를 벽을 탕 찬다거나 했을 때 아니면 무거운 공을 던지거나 했을
1: 그렇죠.
0: 때 네. 던지면 우리가 반대로
1: 맞아요.
0: 쭉 밀려나가거든요.
1: 네. 얼음판에 스케이트를 신고 약간 무거운 볼링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던지면은 우리가 그대로 밀려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볼링공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진이 이렇게 내뿜는 그 불길 그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역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사실 로켓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0: 네.
1: 우리가 미국의 로버트 고다드 박사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0: 예.
1: 1919년도에 이제 로켓이 높은 고도, 그다음에 로켓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작성한 논문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1920년도에 네. 뉴욕타임스가

0: 정말 약간 어떤 사설을 하나 썼었어요. 이 사설에서 로버트 고다드 박사님을 조롱을 합니다. 아니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1: 네.
0: 우리가 흔히 말한 착각이 공기를 밀어서 그 미는 공기가 다시 로켓을 미는 힘이 이제 우리가 로켓이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주에 가면 공기가 없는데 로켓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네. 그래서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했었냐면 로버트 고다드 박사님한테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 지식도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 가만히 있지 네. 못하겠는데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렇게 사설을 쓴 이유도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이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켓이 공기를 밀어내면 공기가 로켓을 밀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 네.
0: 사실은 반대예요. 로켓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거의 없는 우주에서는 훨씬 더 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쪽에는 대기가 없어서 저항이라는 게 없으니까.
0: 맞아요. 오히려 네. 공기 마찰이 없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낼 공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뿜어내는 가스 자체로
1: 네.
0: 자기가 뿜어내는 이 가스 자체의 반작용으로 로켓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땅을 이렇게 박차고 뛸 때에는
0: 맞아요.
1: 디딜 무언가가 필요하니까 이걸 네. 디디지 않고 어떻게 위로 올라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지 중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공을 던지면
0: 네.
1: 내가 공을 던지지만 이 던져진 공이 또 나를 미는
0: 그렇죠.
1: 그게 작용과 반작용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땅을 밀면 땅이 나를 미는데 이거는 지지할 무언가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상상이 되는데 공기 중에선 지지할 게 없는데 그게 네.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이거는 지지하는 무언가를 밀어서가 아니라 제가
0: 맞아요,
1: 자꾸
0: 맞아요.
1: 땅을 차가지고 딱딱 소리가 났어요. 지지하는 무언가를 밀어서가 아니라 그냥 던지는 그 물체와 나와의 관계.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0: 네.
1: 그거를 상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어냈다는 거
0: 자체가. 근데 너무나 또 제가 조금 여러 대중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왜 우리 우주선을 우주정거장에 보내면 도킹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1: 아, 예.
0: 그러면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옆에 가스들이 축축축축 나와요.
1: 맞아요, 맞아요.
0: 한 27개 정도의 그 가스 배출구가 있거든요.
1: 네.
0: 그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정 방향을 맞춰서 가는데 그거는 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1: 네네.
0: 이쪽으로 가스를 밀면은 당연히 가스가 이쪽으로 밀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1: 맞아요.
0: 이쪽으로 가스를 밀면은 왼쪽으로 가스를 밀어내면 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거는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랑 같은 원리거든요.
1: 네.
0: 정확하게.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가 1969년도에 이제 로버트 고다드 박사의 로켓 원리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세턴 5 로켓으로 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리고 나서 69년도에 다시 한번 역시 그 언론답게 사과글을 발표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우리가 그때 잘못 이해했고 오해했었다.
1: 네.
0: 로버트 고다드 박사님의 선견과 선견 지명과 그다음에 그 논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라는
1: 네.
0: 식으로 우리가 잘못한 정정 보도를 냅니다.
1: 냈어야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고를 했어요.
0: 근데 그 원리로 이제 달까지 갔으니까요.
1: 우리가 쉽게 아는 엔진들이랑 비교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자동차 엔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
0: 네.
1: 로켓 엔진이 어떻게 다를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료통이 있죠. 연료통에서 연료가 들어가면은 그걸 높은 온도에서 이제 작게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폭발을 시키면은 피스톤이 4개가 있던 6개가 있던 그 안에서 피스톤이 폭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크랭크축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
1: 돌리는 거죠.
0: 네, 돌리는 거죠. 근데
1: 네.
0: 로켓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빨리 이거를 더 거대하게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몇 개의 축이 있는 것도 하기는 하지만 훨씬 에너지가 뭐 사방으로 퍼지는 것도 아니고 한 점으로
1: 네.
0: 그것도 좁은 입구로 폭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관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폭발의 위험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훨씬 더 제어가 어렵고 또 폭발력의 온도라든지 밀도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로켓 같은 경우에는 더 제어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9: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로켓 발사 성공의 어려운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오는 동안에 네. 시간이 너무 짧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0: 두 시간은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뭐 자동차 엔진과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네.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요. 네네. 자동차 엔진은 비교적 오랫동안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잖아요. 뭐 자동차 뭐 바로 타고 한 번 쓰고 뭐 저희 도착하면 버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맞네요.
1: 그리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우리는 자동차는 지상에서 다니다 보니까 산소를 따로 어디 싣고 다니지 않아요. 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을 해서 폭발을 일으키죠. 네. 그런데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발사한 지 몇 초 만에 그냥 한 3, 40km, 50km를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되면은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울 수 있는 연료만 있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태우려면은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산화제를 같이 싣고 갑니다.
0: 우리가 로켓 발사 중계 같은 거 할 때 꼭 산화제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냥 산소라고
1: 액체 산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대신에 액체로 만들어서 네. 왜냐하면 기체는 부피가 너무 크니까
1: 산화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연료를 태우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우리가 산화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출력 밀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로켓 자체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들고 타야 된다. 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네.
0: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 네. 양은 물론 뭐 로켓의 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싣고 올라가잖아요.
1: 로켓 맞아요.
0: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몇 톤 실었죠? 그때?
1: 누리호도 엄청나게 많이 실죠.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한 150톤, 200톤 정도 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정확하게는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0: 로켓 방정식의 저주.
1: 네. 네. 로켓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 무게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연료가 필요하고 네. 얼마만큼의 추력이 필요한지. 근데 이 연료를 싣기 위해서는 연료를 실으면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면은 그걸 올리기 위해서 더 네.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그러면 네. 더 싫고 계속 무거워지는 거죠. 네. 이거 우리가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고 하는데 사실 로켓의 전체 무게의 대략 90% 이상이 바로 이제 그 연료와 산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보통 많으면 5%, 그다음에 적으면은 한 1, 2% 정도가 우리가 진짜로 실어 나를 네. 페이로드라고 하는 그 무게가 한 1, 2%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연료의 무게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나머지 5%가 기체 자체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X의 팰컨 9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보통 한 550톤 정도 되거든요. 총 중량이.
0: 예.
1: 근데 거기에서 실을 수 있는 페이로드가 많아야 한 22톤에서 25톤 정도. 나머지는 다 한 예. 5톤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연료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료가 한 500톤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글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완전히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같은 경우죠.
0: 네.
1: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같은 경우는 추진체만 거의 4,600톤을 싣습니다. 5,000톤이 훨씬 넘는데 메탄이 한 1,000톤 정도 들어가고 액체 산소가 더 한 3,000톤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몇 배 이상 4,000톤 가까이 들어가는데 4,600톤이면은 큰 대형 트럭 수백 대 물량이 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0: 그냥 네. 이렇게 엄청난 연료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엄청난 양의 또 산소가 있으니까 이게 네. 폭발할 가능성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거를 완벽하게 제어가 돼야죠.
0: 네, 그걸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로켓 기술이 또 어렵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이 부분도 사실 재밌어요. 저는 이제 로켓 발사 뉴스를 저는 진행을 했으니까 발사 10분 전
1: 네. 네,
0: 되면 자동 운용 시스템이 들어가죠. 가동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는 뭐 10초 전에 중단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있죠. 들었는데 예, 실제 뭐 지금도 있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예, 근데 10분 전에는 이제 아예 사람이 손을 놓는
1: 네.
0: 예, 자동 운용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계에게 맡기는 그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네. 요 얘기가 좀 재밌었어요.
1: 맞아요.
0: 네,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이게 보통은 이제 거의 모든 발사체에서 이 자동 운용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10분 전에 둘 거냐 아니면은 뭐 1분 전에 둘 거냐 그거는 운영하는 시스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요즘에는 워낙에 센서들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0: 네.
1: 이거를 판단할 수 없는 시스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기계의 알고리즘에 넣어놓고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발사를 중단을 한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산화제 압력이라든지 밸브 상태라든지 뭐 전기 뭐 추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많은 값이 동시에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특히 마지막 10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세우는 게 안전한 겁니다. 네. 세우고 시스템을 멈춘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어디에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건데 발사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패나 잘못된 점이 아니라 그냥 안전장치가 작동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발사 성공으로 이끌면 되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이 중단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감지하고 멈췄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는 뭐냐. 이 발사체에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발사돼버리는 게 네. 진짜 위험한 겁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제가 항공우주연구원 쪽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되게 재밌게 대답을 해주신 게 뭐냐면 사람은 10초 전에 모든 게 완벽해도 멈추고 싶고
1: 그렇죠.
0: 모든 뭐 좀 이상한 신호가 들어와도 쏘고 싶고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기계에게 맡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1: 이게 사람이 경험하고 직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또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압박이거든요. 네. 상황적 압박, 경험적 압박, 그다음에 주위의 압박.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지금 또 발사 실패하면 또 비난 듣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돼서 그냥 일단은 눌러보고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이거는 사람의 경험치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항상 그 범위를 아니면 그 기준을 일정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0: 그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도 이 발사 로켓 발사의 성공이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그 지점을 일정 정도 최대한 배제를 하고 나중에 문제점만 파악하자라고 하는 게 자동 발사 운영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이 발사 실패의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
1: 네.
0: 어떤 파트나 부품 같은 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이게 통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1: 딱 하나의 부품을 꼽기는 솔직히 어렵겠죠. 정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갈 거니까.
0: 리오만 해도 38만 개의 부품이 있나 그랬어요.
1: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근데 다만 뭐 여러 발사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발사 문제가 생기는 지점
0: 네.
1: 또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0: 추진체 시스템이에요. 예. 밸브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엔진이라든지 거기에 달려있는 센서들에 문제가 생기면은 네. 정작 그 본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센서가 이상을 일으키면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1: 예, 그렇죠.
0: 그리고 분리하고 열보호 시스템 보통 이 영역에서 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면은 되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 1위는 추진계통 시스템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네. 그리고 극한의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진동 이런 것들을 다 견뎌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연료를 되게 좁은 공간으로 빠르게 많은 양을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잘 알려진 터보펌프라고 하는 네. 그 부분도 진동도 많이 발생하고 압력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기계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1: 그러니까 뭐 연료를 작은 관으로 빠르게 쫙 내보내면 우리가 배관공에서도 배관에서도 이렇게 물 빠르게 빨리 흐르면 거기에서 진동도 발생하고 네. 예, 소리도 많이 커지고 그러는데
0: 우리 보통 에어건이나 세차장에 가면 에어건이나 아니면 고온 수압
1: 좋은 얘네요.
0: 네, 네. 그런 걸로 세차를 하잖아요.
1: 소리도 엄청 크게 네. 나죠.
0: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진짜 네. 여기에 들어서 뿜어내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대형 사고가 우리가 경험을 몇 번 해봤잖아요. 네. 뭐 1980년도에 챌린저호라든지 최근에 뭐 2005년도에 콜롬비아호라든지 이런 대형 사고일수록 작은 부품 하나가 고장, 작은 부품 하나 그냥 넘겼던 게 고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고로 이어졌다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챌린저 때도 이 오링이라고 하는 네. 고무 파킹, 패킹이죠. 네. 고무 패킹 하나가 문제가 일으키면서 깨지면서 그랬던 거고 그 2005년도에 콜롬비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사할 때 그 얼음 조각들이 깨짐 이렇게 떨어지면서 네. 단열재를 하나 쳤어요. 네. 근데 그 단열재에 균열이 생긴 거죠. 그 균열이 결국에는 작게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들어올 때는 그 균열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연쇄 반응이 일으키면서
1: 네. 너무 뜨거워져.
0: 단열재가 폭발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문제 하나도 그냥 넘기면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로켓 공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까 제가 38만 개 부품이라 그랬는데 38만 개 중에 하나라도 이상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0: 안 중요한 게 없어요.
1: 그러니까요. 네. 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로켓 발사가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근데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0: 맞아요.
1: 네. 우주업계에서는 실패했던 그 발사가 굉장히 큰 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근데 그게 이제 이 스페이스X 때문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직도 대부분의 이 발사를 하고 있는 업체 또는 국가에서는 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발사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스페이스X만이 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네.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 이제 동영상 채널, 너튜브 네. 채널에 가면 스페이스X 치면은 네. 이들이 실패한 발사 컴필레이션이 있어요. 네. 이들이 실패한 발사 컴필레이션이 있는데 그 배경 음악이 정말 신납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무슨 행진곡 같아요.
1: 우리는 실패했어.
0: 약간 막 그런 건데 거기에 실패라는 말도 안 쓰고요. 진짜 많이 쓰는 단어가 disassembly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네. 분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분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폭발하는 이렇게 해서 폭발을 했다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분해가 되는 법을 우리는 습득을 했다. 약간 정신 승리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1: 어차피 연구를 더 하려면 분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정신 승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극복해오고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그래서 뭐 실패라는 데이터는 너무나 중요한 데이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누리호 1차 발사에서 전부 우리 기술로 만들었고 우리도 그 일종의 실패, 어느 정도 실패를 통해서 2차 발사 때는 바로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실패의 데이터는 실패로만 남는 게 아니라 네. 다음 발사에 정말 중요한 데이터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1: 그래요. 맞아요. 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더 훨씬 더 큰 데이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맞지만 아무렇게나 실패하는 게 다 좋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1: 아무렇게나 실패하는
0: 게 그냥 정

0: 정말
1: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0: 네, 아무렇게나 실패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대충 조립하고 원래대로 매뉴얼대로 하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센서도 제대로 안 달려 있을 수도 있고 네. 모든 걸 완벽하게 우리가 설계대로 했을 때 네. 실패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한번 해버리면 네. 실패를 해버리면은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했을 때 실패를 한 경험을 통해서 아 무엇이 그렇죠. 문제였다라고 알 수 있어야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네. 대충 하면 네. 실패를 했다 그래도 원인이 뭐야? 그 원인을 모르면 그거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0: 절대로요.
1: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신 과학자분들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가야 된다.
0: 그렇죠.
1: 실패를 할 중간에 이거 실패하겠는데 알더라도 차라리 실패가 완벽하게 일어나야.
0: 네.
1: 예, 그래야 배우는 게 있다.
0: 맞아요.
1: 중간에 대충 마무리 짓고 실패를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거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준비도 중요하고 실패의 과정도 중요하고 실패의 결과를 낳는 것까지도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을 얻으려면 네. 그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0: 듭니다. 우리가 보통 발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또 기술이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AI와 함께 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발사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디지털 트윈 얘기입니다. 내셨으니까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짧게.
0: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이라든지 현상에 있는 모든 구조물 그다음에 모든 실제적 물리 현상들을 가상 공간에서 그대로 똑같이 재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 네. 흔히 말하는 매트릭스에서 뭔가를 습득을 하고 뭔가 이 전투 기술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실험을 디지털 세상에서 해볼
0: 그렇죠.
1: 수 있는.
0: 그렇죠.
1: 네. 우리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0: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실패들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네.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네. 발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됐을 네. 것 같은데 가장 요즘에 주목받는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AI와 관련된 기술이겠죠. 첫 번째는 이제 센서라든지 네. 이런 건 자동 진단화하는 기술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예. 우리가 자동 발사 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자동 발사 운용이 발사 시스템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들은 다 이런 지금과 같은 센서와 자동 진단 기능의 발달 때문인 거거든요. 로켓 내부에 수많은 센서들을 넣고요.
1: 네.
0: 이 센서들이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그다음에 단계별로 그다음에 상황별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인간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 센서들은 내부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1: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가도 자동차 우리의 속도를 모르지만 이 센서가 다 계기판에 표시를 해주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우리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연료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지만 연료를 표시해주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센서하고 자동 진단 기술은 이제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필수 조건이 됐고요.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이에요. 예. 디지털 트윈하고 뭐 물론 시뮬레이션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정지점화 연소 실험이라든지 이런 물리적 실험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실험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실험해보고 극복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실험을 들어가는 게 최종 실험을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실제 로켓과 똑같은 가상의 로켓을 만들어서 디지털 내에서 수많은 실패들을 해보고 그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물리적으로 극복을 한 다음에 최종 리허설에 들어가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1: 예.
0: 그렇기에 이제 이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여기에는 이제 AI가 적용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게 된 거죠.
1: 너무 많은 데이터의 전기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0: 맞아요.
1: 그거는 AI가 더 잘 컨트롤하고 더 잘 이해하고
0: 네.
1: 예, 신호들을 다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1: AI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존의 기술에 접합돼서
0: 네.
1: 도움을 주는 영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듭니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 네.
0: 발사 성공률을 높이는데 정말 이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1: 예.
0: 재사용 발사 기술이거든요.
1: 아.
0: 왜냐하면 재사용 발사 기술은 단지 경제성만 낮추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 발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아요.
1: 그러네요.
0: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호라든지 일회용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발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나중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이 재사용 발사체 기술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반복적으로 쌓인다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데이터들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재사용 발사체를 이제 성공하고 상용화한 스페이스X

0: 거기서 얻는 데이터들은 진짜 그 재사용 기술을 확보한 기업 또는 국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술들이 그 데이터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아, 재밌습니다. 벌써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
0: 네, 네.
1: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로켓이 언젠가 우리가 타는 이 자동차 비행기까지도 지금 타고 있으니까요.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좀 안전하고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올까 네. 궁금합니다.
0: 저는
1: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0: 로켓 자체는 뭐 물론 사람이 탄다고 하면 무조건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죠. 무조건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지만 자동차처럼 매일 아무렇지 않게 타는 그런 시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로켓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 수도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래서 자동차는 지상에서 달리고 문제가 생기면 멈출 수가 있잖아요. 네. 로켓은 그게 안 됩니다.
1: 아, 그러네. 그게 제일 큰 문제네요.
0: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가 뭐 자동차 달리다 소리가 이상해. 타이어가 터진 것 같아. 그러면은 갓길로 깜빡이 켜고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1: 바다에 떨어져야지.
0: 네, 뭐 바다에 떨어져도 그 속도와 그 높이에서 떨어진다라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고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향은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네. 자동차는 한번 목적지에 다다르면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몇 년이고 길게는 뭐 몇십 년까지도 쓰는 방향이기 때문에 과거의 로켓이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로켓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을 하는 단계로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럴 거고요. 로켓을 개발하는 모든 국가, 모든 기업들은 이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로켓이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재사용하고 점검하고 예측하는 이런 모든 기술들이 발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주 네. 이기는 하겠으나 네. 일상까지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다. 그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모든 그런 기술들이 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네. 뭐 정말 어디 타고 가는 것처럼 그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그렇게 빠르게 일상에 들어올 것 같지는 네.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서 안전해지겠지만 네. 목적이 달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활용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라는 말씀이셨어요. 알겠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0: 그렇군요. 한 시간 너무 부족해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상승님은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0: 투자자 귀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4: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로켓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로켓 펀치의 빔밤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0: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국정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생각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앞 시위는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환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2: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납니다.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은 7년 만입니다. 북한 비핵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1: 엔비디아 전성황 CEO가 방한 일정 마지막 날인 오늘 SK와 LG 등 국내 기업들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팩토리 구축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측면에서 장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함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생각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격변이 불러온 통상 안보 위기,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까지 대한민국이 세 가지 파고를 헤쳐오면서 오히려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 이 대통령은 4대 국정 목표 중 가장 먼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를 국정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 문제를 두고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대기업 초과 이윤 문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0: 주택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막아온 만큼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많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차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낸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못 박으면서 세제 문제는 7월 중으로 공급 확대 대책은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밤새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고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2: 한밤중에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개표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규명과 재선거 요구가 줄을 이뤘던 낮과 달리 부정선거 구호도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개표소 입구를 막아선 시위가 3박 4일째 이어진 겁니다. 어제 한때 3만 명까지 불어났던 시위대는 오늘 오전 수백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시위 지침이 적힌 일부 벽보에는 재선거 단어 위에 부정선거가 더 쓰였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참가자들과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소 안에 직원이 몇 명 머물고 있는지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투표함은 안전한 곳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위에 명확한 주최자가 없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3: 김민석 국무총리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를 강하게 질책하며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총리는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저로서는 황당하다며 선관위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위원장부터 증인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만든 것이 민주당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주도해야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해서도 수명 넉 달 남은 검찰을 동원하는 것부터가 난센스라며 이 엄중한 수사를 넉 달 만에 끝내라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대로 된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이재명이 늘 주장했던 것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미국 금리 인상 전망과 중동전쟁 불확실성 속에 코스피가 한때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랐다가 그나마 오름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4: 코스피는 오전 11시 30분 현재 5% 떨어진 7,7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1%대 내린 8,048로 출발한 뒤 8.8% 급락해 한때 7,442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달 15일 장중 사상 첫 8,000선을 돌파한 이후 약 3주 만입니다. 8%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이어지자 올해 들어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주식 매매가 중단됐습니다. 9시 34분쯤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돼 프로그램 자동 매도가 5분간 멈췄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어치 넘게 팔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삼성전자가 5% 넘게 하락해 31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는 9% 넘게 떨어졌다가 현재 1.7%대까지 낙폭을 만회해 2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금

0: 폭락은 지난 주말 미국 기술주가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앞서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급락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전 11시 30분 현재 6% 떨어진 93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16원 넘게 오른 1555.2원으로 출발해 1551원대 부근에서 거래됐습니다. 외환당국은 오늘 경제 기초여건 대비해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을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거라고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구두 개입 직후 11시 55분 현재 환율은 1546원선 부근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1: 미 증시와 야간 선물 가격 급락 등에 따른 우리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오늘 아침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회의에서 증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장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글로벌 증시, 중동정세, 환율 등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안정적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납니다. 북한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필이 특파원입니다.
3: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첫 해외 일정으로 북한을 선택했는데 이번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올해가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5주년인 만큼 북한은 시 주석을 최고의 우전으로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1박 2일이었던 지난 2019년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평양 순안공항에 나와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또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환영 행사를 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와 푸틴을 만난 시 주석은 이번 만남에서 두 강대국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이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중국과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중국은 두만강을 이용한 동해 진출 문제를 북한은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활성화나 교역 재개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은 지난달 트럼프와 푸틴에 이어 이제 김정은 위원장까지 한반도 문제 당사국 정상들과 모두 접촉하게 됩니다. 시 주석은 이 같은 행보를 통해 한반도 외교의 조종자 입지를 굳히는 한편 주도권은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1: 스웨덴의 국제안보연구기관이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를 지난해 50기에서 올해 60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현재 시간 8일 발간한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를 60기로 추정했습니다. 핵탄두 60기는 모두 군사 비축분으로 일부 부품 설치나 발사대로의 이송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보관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최대 90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조립한 핵탄두는 그보다 적은 최대 60기 정도일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2: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난 4월 휴전 발표 뒤 처음으로 상대 영토에 직접 미사일을 쏘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약 10발을 식별하고 모두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북부 이스라엘의 하이파 인근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본토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새벽 이란 중부와 서부를 겨냥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1: 김용록 전남지사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반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정청래 시대는 끝났다며 당대표 연임에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지난 지방선거 전남 광주시장 경선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결국은 당대표가 연임, 당대표 연임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것을 경선을 진행했지, 경선을 진행했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호남의 시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북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0: 실제 이기기는 이원택 후보가 이겼지만 우리 전남 광주 호남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은 무조건 1번 찍는 경향이 있다며 투표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패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1: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 충북 북부에 5에서 10mm, 울산과 경남 내륙에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2: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오늘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에 앞서 어제 열린 첫 회의에서 민 당선인은 이번 통합이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할 성장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은승 인수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경쟁력을 갖춘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7개 분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환기획위원회는 공식 활동 기한인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의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김 당선자는 5월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5월 정신의 계승과 실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광주와 울산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오후에 민영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자와 만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이번 지방선거가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경선이 진행됐다는 것이 호남의 시각이라며 광주 전남과 달리 전북지사 선거의 투표 결과 등은 사실상 민주당의 패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의 원인으로 지방 살림에 대한 비전 없이 권력 투쟁에만 몰두한 점을 꼽으면서 민주당의 지방 선거 백서 발간 움직임에 대해서도 면피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이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무원 중심의 태스크포스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1년 넘게 이어진 군정 공백을 조속히 메우기 위해서 행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과 업무를 파악하는 실용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 선거 캠프는 내일 해단식을 갖고 김 당선인은 군청에 마련된 TF 사무실에서 업무를 파악하며 7월 1일 취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식품과 수산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금속, 미생물,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센터는 국가공인 시험검시기관과 식품시험검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AI 기반 김품질 등급 판정 시스템 구축과 김 안전성 분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 등은 무안군에서 신안군까지 섬 지역을 잇는 54km 구간에 154kV 송전망이 지난달 30일 준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로는 섬과 섬 사이를 22차례 건너면서 국내 최고 높이인 263m의 송전탑이 설치됐고 190MW 규모의 전남권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추가로 전력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송전망 포화로 인해서 출력 제어 횟수가 2023년 2회에서 지난해 82회로 급증해온 만큼 이번 전력망 확충이 지역 계통 정체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MBC
3: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0: 시간의 쌀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길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자유투를 가장 잘 넣은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아주 단순한 이 루틴을 지켰답니다. 두 발을 나란히 한 뒤 공을 세 번 튀기고 뛰면서 던진다. 단순하게 만들면 실수할 일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팁을 줬죠.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머리에 너무 많은 걸 담지 마세요. 우리도 오늘 월요일 그렇게 출발해볼까요? 머리를 비우고 단순하게.

0: 좀 오랜만에 들었죠? 박지연의 우리는 된다니까. 정말 이렇게 기운 응원 넘치는 노래로 오늘 월요일 손트라 출발해 봅니다. 워낙에 뉴스도 많고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은 세상이라 한 주를 시작할 때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뭔지 모르게 정신이 좀 산만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땐 생각을 좀 멈추고 최대한 단순하게 나의 루틴을 지켜나가면 된다. 이번 주도 좀 그렇게 출발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주 후반엔 월드컵 축구를 시작하니까 즐거운 설렘도 품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15님께서 아침부터 절 괴롭힌 복잡한 생각들이 손트라 오프닝 한 번에 날아가는 매직, 손트라에서 나누는 좋은 얘기들로 하나씩 채워볼게요. 맞아요. 참 이렇게 막 고민들 아니면 막 여러 생각들 복잡하게 올 때 내일에 나도 이 걱정을 할까, 이 고민을 할까 약간 좀 생각을 미뤄보면 별거 아니었구나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대부분의 이런 고민들과 생각 많음과 막 이렇게 걱정거리들은 배고픔에서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챙겨 드시면 그 고민도 때로는 싹 날아갑니다. 5326님께서 안녕하세요 손태진 씨, 오늘도 안산에서 충주로 운송 중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주 소망 화물 식구들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김찬수님께서 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 거제 산방산 아래 카페에서 손트라님과 함께하니 커피 맛도 꿀맛,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전국이 좀 대체로 흐리고 지금 비가 오는 지역도 많습니다. 조금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뭔가 컨디션도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뭔가 기운 없게 느껴지고, 여러분 손트라와 함께 그 충전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문자번호는 아시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또 진작 구독자 21만을 넘어서 우리 정말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손트라 유튜브,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지금 생중계로 나가고 있으니 들어와서 본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의 사연들 이거 같이 이렇게 또 채팅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스,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휴원스 글로벌,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에어럭스,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고향 가구 박람회, 탄탄 방수와 함께합니다.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0: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 우리 손트라 가족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티켓 이벤트 알려드립니다. 2026 손태진 단독 콘서트 더 마에스트로가 6월 19일, 20일, 21일 사흘 동안 LG 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손트라 가족들에게 하루에 5분 각 2장씩 티켓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날인 19일에 가실 분들이 신청하시는 날이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말머리에 티켓이라고 써서 응모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서울은 흐렸다 맑았다 하는데 경기, 강원, 충청, 경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어떤 하늘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느 하늘 아래서 뭐하고 계시는지, 주말엔 뭐하셨는지,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기분 다 보내주시면 노래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2254님은 전북 김제예요. 귀향 후 4년 동안 이번 마늘이 가장 잘 되었어요. 하우스에 말려서 새벽부터 크기 선별하고 반접씩 묶어서 뒤안 처마 밑에 걸고 어제 수확한 자색 흰색 양파 널어놓은 뒤 이제 점심 먹고 쉬고 있어요. 출근 전 3시까지 이렇게 선풍기 맞으며 손 틀어드리며 꿀맛 같은 휴식 즐기고 있습니다. 내일은 참깨 밭에 지지대 세웁니다. 이렇게 또 크기까지 다 각자 선별해서 이렇게 묶어두시는군요. 아 역시 또 알이 큰 마늘들만 있는 그런 봉지는 왜 그랬나 했는데 이게 다 직접 선별이라니 대단하십니다. 209 하나님 7학년 3반 화물맨입니다. 아침 5시 40분에 출발 충남 홍성 갈산에서 한 간 아산 도고에서 또 한 건 하차하고 화성 장안에서 한 건 상차 후에 인천 신항에 하차했네요. 지금은 인천항에서 내일 천안 목천 가는 거 상차 대기 중입니다. 6시간 운전 292km 운행했겠네요. 그래도 고유가로 에어컨 틀 생각은 접어두고 미니 선풍기로 더위를 날려봅니다. 와 정말요. 아유 그 에어컨 트는 것도 이게 조금 아끼려는 그런 마음에 조금 본인이 하는 노력인데 아 얼마 더우실까요? 그래도 뭐 한 번씩 이렇게 창문 살짝 열고 달리시면 뭔가 나들이 하는 느낌 날까요? 이렇게 일하는 중이실 텐데 그래도 제가 힘 보내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땀이 곳곳에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준비한 선물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덥긴 한데 7월 8월의 무더위랑은 좀 다른 땀은 나지만 아직은 좀 불쾌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심지어 어제 저녁에는 저는 너무 선선해가지고 좋더라고요. 일하고 쉬고 바람 쐬고 달리고 걸으면서 생각난 이야기와 노래 다 보내주시면 손트라 가족들과 기분과 그 느낌 함께 나눌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우리 사연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2377님께서 여름맞이 옥상 방수 중이에요. 주말에 남편이 기계로 매끈하게 갈아줘서 방수액 바르고 있는데 한 번에 끝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 3일에 걸쳐서 바릅니다. 팔이 빠질 것 같네요. 노동요 듣고 싶어요. 금잔디에 오라버니 했는데 힘내시라고 이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0: 금잔디의 오라버니 듣고 왔습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확실해지는 여름. 아, 수건은 많을수록 좋죠. 여러분들의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수건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8087님께서 어제는 엄마랑 매실청을 담았어요. 10kg나 되는 매실 꼭지 따느라 지금도 손가락이 아프네요. 엄마도 왜 꼭지를 따야 하는지 모르는데 다들 그렇게 하니 따라하는 거래요. 매실청 만들 때 매실 꼭지 꼭 제거해야 하나요? 전국의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아, 이런 거 물어보시면 우리 고수님들 갑자기 나와서 아 알지 이러면서 써주시죠. 잠시 후에 문자 확 들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근데 이 꼭지에 분명히 그 어떤 성분이나 뭐 이런 그 품질을 위한 그런 제거 이유가 좀 그런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매실꼭지 왜 따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893님께서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12시와 1시 반 사이 맨발 걷기 하면서 손트라 듣고 있어요. 손트라가 없으면 걸을 때 섭섭할 것 같아요 왔는데 그렇게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 맨발 걷기가 진짜 맨발 걷기가 정말 좋은데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타월 필요하시죠? 제가 보내드리고요. 2부에서도 계속 함께해요.
1: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0: 채소,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오늘은 좀 서늘한가? 오전까지는 괜찮은데 어젯밤에는 좀 괜찮은데 낮에는 확실히 여름으로 들어섰습니다. 또 근데 전국으로 곳곳에서 또 비가 오는 곳도 있겠지만 이런 날씨 얘기부터 일터 얘기, 가족 얘기, 연애 얘기, 친구 얘기 아니면 나 혼자 상상하는 이야기까지 뭐든 그냥 하하호호 나눌 수 있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단은 노래, 신청곡이랑 잘 버무려줘야 제맛이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여름엔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부드러워서 좋아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갑자기 왜 이 노래를 여기다 넣었네요. 요새 너무 이게 SNS에 틀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 배우 오정세 씨가 부르는 노래 정말 그 옛날 그 옛 그 아이돌 1세대 2세대 아이돌 긴 머리 이렇게 쫙 이렇게 길게 펌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아, 우리 전국의 매실 고수님들이 갑자기 등판하셨어요. 매실청 담글 때 꼭지를 왜 따야 하는지 질문이 들어왔죠. 마치 손트라 클럽하우스의 퀴즈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3185님께서 꼭지를 따지 않으면 나중에 매실에게 동동 떠다녀요 이러시고, 6805님 꼭지 안 따면 나중에 매실청에서 쓴맛이 난다네요. 꼭 제거하시고 담그세요. 9603님 저희도 어제 5kg 담갔는데요. 꼭지에서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지저분해지고 꼭 따세요. 7779님 매실 꼭지에 독성분이 있기도 하고 꼭지를 땀으로써 설탕이 흡수가 잘 돼서 발효가 더 잘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꼭지 부위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척해도 흙이나 먼지나 뭐 여러 가지들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곰팡이 포자도 막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지를 무조건 따야 된다. 아, 이렇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마음껏 물어보세요. 우리 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척척 박사분들이 이렇게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 매실 고수님들에게는 커피 쿠폰 챙겨 드릴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볼게요. 9368님께서 태진님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로 신랑 출근시키고 바로 가게 나와서 동네 언니들이랑 먹을 점심 김밥 만들고 1년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수영 1년 수영 재등록 신청했어요. 저녁 9시 고급 A반 당첨되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름이라서 치맥을 좋아하는 살이 찌네요. 아니 고급반이면 우선 진짜 잘하시는 분이고 제가 봤을 땐 1년 하고 또 재등록한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그 많은 수업 중에서 고급 A반을 선택하셨을지, 뭔가 그 선생님이 좋으신지 아니면 약간 그 A반이 엘리트 에이스들의 반인가?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마 친한 언니분들이 같이 한 반이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수영하시는 분에게는 이거 너무 좋겠네요. 타월 세트 제가 챙겨드릴게요. 우리 9408님께서는 6월 한 달 휴직으로 황금 같은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혼자만의 여행도 떠나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있네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매일 점심 친구 손트라는 잊지 않고 루틴처럼 듣는답니다. 오늘도 브런치 카페에서 손트라 손 잡았네요. 아우, 이렇게 한 번씩 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잘 충전하셔서 다시 힘내시면 되잖아요. 진짜 뭔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본인한테 필요한 시간이니까 단지 제 손만 놓지 말아주세요. 예, 우리 6422님께서 논산인데요. 날씨가 흐려요. 오늘 냉기 제품 AS 해드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태진 아우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땀 닦게 타월 세트 좀 주세요. 신청곡 정다경의 한이 바람 신청해요. 아, 제가 우리 형님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또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여름 다 돼서 갑자기 에어컨 안 나온다고 AS 부르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직 안 트신 분들은 꼭 한번 뭐 청소도 하시길 바라고 미리 AS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고 싶네요. 제가 타월 세트도 보내드리고 신청곡 한이바람까지 띄워드릴게요. 정다경이 부릅니다.

정다경의 한이바람 듣고 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나눌까 하는데요. 4703님은 여기는 김천 자두농장인데 아내가 맛있는 점심 해온다며 11시에 갔는데 아직 안 오네요. 차혜숙 씨,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하기에 안 오는 거야? 나 지금 무지 배고프다. 얼른 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집에서 기다리고

0: 애들 참관 수업하고 왔는데 아들이 단단히 삐졌어요. 이쁘게 입고 오라고 했는데 엄마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나이 든 엄마라 미안한데 미용실 갔다 올걸 그랬나 봐요. 아우, 아니에요. 좀 어머님께서는 너무 속상하시고 서운하셨겠지만, 아, 그만큼 우리 아드님께서 이제 엄마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 좀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아닐까. 아, 우리 엄마가 진짜 뭐 예쁘고 참 좋은 사람인데, 아, 그런 마음에 좀 그랬을 거예요. 예. 자, 우리 1698님께서는, 아, 1698님께, 타월 세트 보내드리면서 뭔가 좀 뭐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다음 기회는, 제가 옷을 선물해 드릴 수는 없고, 뭐, 커피 한 잔이라,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에 하나 들고 있으면 약간 좀 뭔가 우아해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커피 한 잔까지? 아, 커피 한 잔까지 좀 따뜻하게, 보내드릴게요. 우리 8750님, 내 나이 67, 2시간짜리 알바 청소하고 가요. 이 시간 되면 항상 손털어 드리면서 갑니다. 타월 필요해요. 주시면 안 사려고요. 아, 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선물 받아서 약간 좀 기운 얻으셨길 바라면서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좀 곳곳에 이제 전국적으로 좀 여기저기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3579님께서는 포항도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월요일은 아내가 쉬는 날이라 오전에 마트에서 찬거리 좀 샀는데 6만 원이 넘어가네요. 와. 반찬거리를 6만원어치 사면 요새는 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도 마트를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좀 올랐나 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우리 3873님은 장사한다는 핑계로 딸내미 집에 10년 만에 가는 우리 큰 언니가 인천 가는 버스에서 태진님 목소리가 들린다네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또 손트라 자랑을 하고 다니셨는지 주변에서 손트라 흐르고 있으면 야 너가 좋아하는 손트라 나온다 이런 얘기 또 보내주시니까 너무 듣기 좋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4355 하나님께서 손트라 매일 청취하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여름날 일하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기사 전용 사우나에 갔는데요. 타월 하나 주시면 유용하게 쓸 것 같네요. 근데 그 휴게소에 사우나도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랬군요. 제가 그러면 챙겨드려야죠. 오늘 날씨가 흐려서 또 이 노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띄워드릴까 합니다. 6579님께서 알바 그만둔다고 시원하게 사장께 말하고 남편이랑 시원한 콩국수 주문해서 먹으러 가요. 근데 날씨가 우중충해요. 신청곡 잃어버린 우산. 시원하게 사장님께 말했다는 거는 뭐 저 이제 그만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잘하셨습니다. 예, 뭔가 좀 이제 답답하고 약간 좀 풀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 그래도 뭐 잘 그만두셨어요. 안 맞았나 보죠. 예, 이게 때로는 그 파트너도 잘 맞아야지 일도 그나마 덜 힘들고 그러는 거라. 2428님 여긴 여천입니다. 밤부터 비가 계속 오네요. 마당 텃밭에 심은 호박이 담장을 타고 애호박이 조롱조롱 달렸어요. 청개구리가 호박잎을 우산 쓰고 동물을 찾는지 노래하네요.

님 엄마를 찾나? 손틀어 들으며 커피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서 보니 참 평화롭네요. 신청합니다. 잃어버린 우산이요. 아, 이 노래는 우순실이죠. 근데 또 제 버전이 있거든요. 저 손태진이 부르는 잃어버린 우산. 네, 봄의 약속 리메이크 앨범이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6월이면 여름 향수로 또 더 채워져서 나옵니다. 그때 또 한번 쭉 틀어드려야 될 텐데. 우리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듣고 1시 5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함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 문제를 두고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대기업 초과이윤 문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막아온 만큼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많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오늘 오전 시진핑 주석이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으로 출발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 국빈 방문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북에는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안보수장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이 동행했습니다. 북중 정상은 작년 9월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대면 회동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팩토리 구축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측면에서 장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인프라 로드맵에 맞춰 장기적으로 메모리를 지속 공급하는 한편 퍼스널 AI와 피지컬 AI 등 엔비디아가 개척하는 AI 분야 신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베라 루빈 AI 슈퍼컴퓨터, 베라 CPU 등 각종 플랫폼용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SK그룹을 찾은 젠승황 CEO는 SK 최태원 회장과 회동 직후 SK와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AI 산업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은 다음 단계인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에 가장 잘 준비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년 차에는 지난 1년의 국정성과를 이어받아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 중북 북부에 5에서 10mm, 울산과 경남 내륙에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7도로 평년보다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0: 그러면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생각만 해도 한숨이 푹푹 나오고 어금니가 부득부득 갈리는 일 있으신가요? 하루라도 더 빨리 털어내시라고 이번 주는 하루 일찍 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지금부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어이없고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들 주저없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모실게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손트라 살롱의 주인장 우리 윤수연 씨 모시고 돌아올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진짜 오랜만이네. 아, 떨려.
1: 혹시 윤수연 씨?
0: 아, 네.
1: 아, 안녕하세요. 손태진입니다.
0: 아, 예, 안녕하세요. 음료 그럼 먼저 주문할까요?
1: 아니, 본인의 장점 세 가지만 말해주실래요?
0: 아, 갑자기요? 장점. 저는 직장 잘 다니고요. 아픈데 없고, 뭐 수달 닮았고.
1: 10년 후 본인 모습은요?
0: 아, 글쎄요. 뭐 그냥 곱게 늙어야죠.
1: 아, 그러면 그 전에 연애 공백기엔 뭐 하셨죠?
0: 예? 아, 공백. 저 집에서 네. 드라마 봤는데요. 드라마. 떡볶이도 먹고.
1: 야식까지 떡볶이. 그 전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된 구체적 사례는요?
0: 아, 걔가 잠수를 타서요.
1: 잠수.
0: 아니,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면접관이세요?
1: 자,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개별 연락 드릴게요.
0: 예?
1: 그럼 전 다음 면접, 아니, 그 다음 소개팅이 있어서 일어날게요.
0: 뭐? 개별 네. 연락? 예. 아니, 됐고요. 아니, 개별 계산이니까, 야! 돈이나 내고 가라, 어?
1: 화풀이, 속풀이, 분풀이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
0: 오늘도 영업합니다.
1: 부글부글 내 인생
0: 손드라 살롱.
1: 평소에는 귀여운 수달이고요. 노래할 땐 홍삼처럼 열정적인 손드라의 홍삼 여인, 나 트롯 폭주 기관차 한류스타 윤수현.
0: 손트라 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트라 살롱의 윤마담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마차 살롱과 함께 이렇게 손트라 살롱을 또 공트로 열어보았는데.
0: 아, 연기 좋은데요? 아, 좀 해본 것 같은데.
1: 아, 근데 밖에서 다들 육성으로 너무 싫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써놓고 본인들이 싫다고. 아니, 제가 너무 몰입을 했나 봅니다.
0: 잘했어요.
1: 아, 그랬어요?
0: 정말 문제가 있나 보네. 약간 혼잣말까지 너무 완벽한 연기를 뽐내줘서 좀 깜짝 놀랐어요.
1: 우리 장세정님께서 취조 나오셨네. 라면서. 근데 진짜 이런 남자가 있을까요? 소개팅 가서 이런 거 다차고차 묻고.
0: 요즘은 또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네. 서로 이제 조건을 알고 네. 이제 만나는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서로 또 나이가
1: 그렇죠.
0: 또 이렇게 좀 많고 또 조급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1: 근데 요새는 워낙 좀 뭐 바쁜 사회에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0: 상대.
1: 만남을 뭔가 우연으로 만들기에는 좀 어려워요.
0: 무척 어렵죠.
1: 그래서 주말에 막 몇 탕 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0: 계약한 거 뭐 하루에 뭐 세 개씩 하시고.
1: 그러니까 그 다음 소개팅 가겠다라고 한 얘기가 실제로 진짜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걸 예. 왜 얘기합니까? 아, 네. 아, 하여튼 다음에 또 봬요. 아니면 뭐 연락 드릴게요. 뭐 이런 다음에 그 다음 약속 장소로 가든지 하겠지만
0: 꼭 진짜. 사랑 찾으셨으면 좋겠다. 두 분 다 아까 그 꽁트의 주인공 두 분. 예, 아, 근데 저는 이런 면접관 같은 남자 난 괜찮은 거.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바로 들어온다. 질문. 들어와. 들어와. 바로 대답해 줄게.
1: 바로.
0: 아빠 면접 스타일이에요, 저는.
1: 아, 그러면 아빠 면접으로 반대로 우리 윤수현 씨가 그 남성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0: 그런 것들도 뭐
1: 많이 뭐
0: 할 수
1: 있다면
0: 있고.
1: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꼭 나는 이런 부분은 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습관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중에서 혹시 있을까요?
0: 저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1: 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0: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1: 분명히 머릿속이 가득가득할 텐데
0: 그래도 뭐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알아서 치우는 편인가
1: 예.
0: 뭐 이런 것들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이
1: 그거 저번에 우리 윤수현 씨가 어머니와 싸우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빨래 때문에라는 그런 얘기가
0: 그렇죠.
1: 역시 본인이 못하는 거를 이제 남한테서
0: 부족한 거를 남한테 찾는 그런
1: 좋네요.
0: 모습이 있네요. 저에게.
1: 예. 아, 그리고 아직도 그거는 유효한가요? 그 연인 사이에 불리고 싶은 애칭으로 겸둥이.
0: 겸둥이 좋아요.
1: 갑자기 그 남성분이 우리 겸둥이 이렇게 물어. 아니, 왜 본인?
0: 저도 얘기해 놓고서 너무 부끄럽네요.
1: 아니, 그러면서 애칭 추천이 많이 들어왔는데 6501님이 수현님, 뿐이는 어때요? 이뿐이.
0: 마음에 든다. 이쁜이 마음에 들어요. 이쁜이, 어뿐이, 뿐이고 뿐이고 그런.
1: 아, 그래요?
0: 너뿐이야. 아하. 너 포함되는 느낌.
1: 아,
0: 이뿐이.
1: 좋네요. 우리 3498님은 또.
0: 꼬미 추천합니다. 쪼꼬미.
1: 쪼꼬미.
0: 아, 이건 제가 키가 조금 커갖고 170이라.
1: 네, 우리 7381님은 난 공주님이 제일 좋던.

0: 예. 아, 공주님도 공주인데 이게 공주가 우가 아니고 유예요. 예.
1: 공주?
0: 공주. 어,
1: 왕지 왕자.
0: 왕왕왕자.
1: 그게 뭐예요?
0: 그거 몰라요?
1: 왕자?
0: 왕자님이라고. 왕에다가 자.
1: 왕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0: 왕자 말고 다에다가 야.
1: 아, 왕자.
0: 어, 왕자님.
1: 이게 뭐죠?
0: 뭘? 어, 그래요?
1: 아, 혀가 짧은 상황에서 나는 아, 왕자님인가요?
0: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귀엽게 얘기했어요. 공주도 원래
1: 곤듀님
0: 이렇게 하잖아요.
1: 곤듀님, 왕자님.
0: 아, 죄송합니다.
1: 이런
0: 그만할게요.
1: 거군요. 근데 뭐 애칭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겠네요. 이쁜이, 쪼꼬미, 곤듀님, 왕자님.
0: 네, 그럼 우리 오늘은 곤듀 왕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열받고 어이없고 속상한 일들 받고 있거든요. 얄밉고 짜증나는 그 사람 그 인간의 이름 저희 이름 빌려드립니다. 야 손태진, 야 이윤세연. 끝없이 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그리고 또 사연 소개된 모든 손님들에게 드리는 선물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이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어, 네. 잡 꼭 세트. 잡 꼭 세트. 힘차게 보내드립니다.
0: 좋습니다.
1: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0: 힘차게.
1: 볼이 드러나듯이 팍.
0: 아, 그러니까요.
1: 잡고.
0: 우리 대한민국 이번 월드컵 또 좋은 성적,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우리 미리 접수한 사연들 좀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1: 네, 5070님께서는 가게에 포크랑 숟가락이 제대로 된 것이 얼마 없어요.
0: 네.
1: 왜 그리 포크, 숟가락에 힘자랑을 하시는지 나무 테이블 틈에 이걸 끼워놓고 손으로 눌러 구부려놔요. 테이블을 바꿀 수도 없고 제발 힘자랑은 다른 걸로 하세요. 이런
0: 그렇구나.
1: 분이 계시나.
0: 이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숟가락을 그거 있잖아요. 나 이거 숟가락 휘게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막 그걸로 막 병뚜껑 따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 끝에 막 아유
1: 구부러지고.
0: 그러니까요.
1: 옛날에 그 파랑새는 있다 이런 드라마에서 막 이상인 선생님께서
0: 막 치는 거.
1: 이렇게 막 구부리 그런
0: 그걸 한다는 거예요.
1: 각자 오셔가지고 가게에서. 어머나 이런 그럴까요? 분이 계시네.
0: 그거 몇 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끊어져요. 예,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1: 예.
0: 1320님께서 직장 상사 두 분과 아침부터 2시간 달려서 지방 왔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분은 짜장면, 한 분은 여기서 유명한 매생이국을 먹자는데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짜장면 먹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짜장면은 우리 동네도 있다고요.
1: 아니 근데 이분은 지금 직장 상사 두 분과 아침부터 2시간 달려서 그 어색한 상황 속에서 지방을 왔다. 이거 자체가 지금 짜증기
0: 이미 짜증이
1: 올라가 계시는데.
0: 아, 그래도 이왕 간 김에 물론 일 때문에 갔지만 그 지방의 유명한 어떤 그 특산물이나 뭐 어떤 또 특별 요리를 먹자. 아 그래서 거기 유명한 가게 매생이국. 아 얼마나 좋아.
1: 그렇죠.
0: 근데 갑자기 야 그냥 짜장면 먹자.
1: 매생이를 좀 싫어하시나 보네. 그 중에 한 분이.
0: 제가 봤을 땐 그 짜장면 정말 아우.
1: 좀 다를까? 좀 달랐으면 좋겠다. 짜장면에 매생이 한 조금이라도 한 줌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죠?
0: 그냥 중식당 가서 다른 거 시켜 드시는
1: 맞네요.
0: 게 아, 좋았으려나. 또요.
1: 244 하나님께서 남편한테 자동차로 어디 좀 가자고 하면요. 야, 차 살 때 돈 보탰냐?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태워주면서 저한테는요 안 입고 오면 차 사서 직접 운전하고 다니랍니다.
0: 아니 진짜
1: 손태진 양심 좀 있어봐라. 내가 돈 안 보탰다고? 그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뒷바라지 한 건 안 보이냐?
0: 야
1: 이거 잘못됐네.
0: 이거 너무 잘못됐다.
1: 이거 잘못됐네.
0: 아니 저는
1: 나 화가 나네.
0: 아니 뭐 집에서 쓰는 물건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되는 거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요. 아, 야 이거 내 건데 야 이러. 근데 자동차? 아니 자동차 뭐 혼자만 쓸 거예요? 너무하네.
1: 이건 지금 서로의 방향과 소통 방식이 잘못됐어요. 이분은 지금 어디 좀 가자고 하는 같이 좀 나가고 싶다 이 얘긴데.
0: 그러니까.
1: 지금 갑자기 뭐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뒤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그 와중에 우리 유튜브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데 댓글에 딱 이 아주 아주 우문이 한다. 이제 이런 남편 그냥 굶겨.
1: 굶겨.
0: 굶겨. 굶겨.
1: 지금 절대로 이 해결하지 못하는 방향들로만.
0: 그러니까.
1: 굶기고 왜 안 굶기냐 또 싸우고.
0: 그러니까 이게
1: 아, 왜 굶기냐고.
0: 이게 뭐 물론 진짜 안 태워주겠다 얘기는 아닌데 그냥 약간 틱하고 그냥 뭐라 한마디 하는 거죠. 아예 뭐 아이 뭐 돈 보탰어? 아, 뭐 맨날 이렇게 태워달라 그래. 그냥 알아서 가 뭐. 이러면서 아,
1: 이분은
0: 못 태워줄
1: 남편분은 다 돈으로 얘기하시는 분 같아.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0: 안돼 안돼.

이렇게 속상한 일들, 화난 일들 알려주세요. 우리가 좀 풀어드릴게요. 우리 손트라 살롱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윤수연 퀴즈가 있죠. 내 점수를 맞춰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저희를 위해서 라이브, 아주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방 반주 기계로 하거든요. 끝나고 과연 몇 점이 나올 것인가 점수의 끝자리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91점이다 그러면 1만 보내시면 되겠고요. 노래방 점수의 끝자리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 5명 뽑아서 치킨 2마리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속풀이송 또 이 특별한 보은의 달을 맞이해서 보내줍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0: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우리 이윤상사가 불렀는데 과연 점수는요? 자, 점수 끝자리 맞추기 94점으로 4가 정답이었습니다.
1: 네, 아유.
0: 야, 전주에서 말도 많이 하고 뭐 사이사이에 추임새도 많이 넣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아니 이거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네요 오늘.
1: 저는 점수는 뭐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아, 생각하지
1: 저는 오늘
0: 않죠.
1: 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네. 네, 월남에서 온 김상사.
0: 아, 오늘은 윤상사로. 아,
1: 네.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아유, 근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가사가.
0: 울컥해요. 이게 멜로디는 되게 경쾌한데, 가사는 좀 울컥해요.
1: 돌아와가지고, 네. 가족들이 반기고, 그 말썽 많았던 네. 김총각이 다녀와가지고, 네. 이렇게 먹 떨어지고, 의젓하게 돌아온 게.
0: 그러니까요.
1: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아유, 그냥 눈물이.
0: 저는 감정이입이 됐다가, 이제 군필자로서는 약간 마지막에 약간, 갸우뚱했던 게
1: 왜요, 갑자기 왜요,
0: 마지막에 열중샷 한 다음에 갑자기 충성. 차렸어. 아, 차려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1: 부족했어. 시간이 부족했어.
0: 시간이 부족했다.
1: 아, 열중쇼로 내가
0: 약간 디테일.

0: 디테일을 조금 짚고 싶었습니다.
1: 에헤이. 고맙습니다.
0: 자, 아, 여기까지 좀 우리 그냥 편하게 달려보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속상하고 어렵고 화나는 일들 나눠볼까 합니다. 부글부글 네이세이 손트라 살롱 어서 손님들 만나볼까요?
1: 네, 8325님께서 비가 오네요. 버스 타려고 차례를 기다리는데 앞에 타신 분이 젖은 우산을 이렇게 터는데 그 물방울을 제가 다 맞았어요. 아니 뒤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보고 터는 건지 정말 화가 났지만 저는 그냥 참았어요.
0: 진짜 이거는 매너가 매너가
1: 똥매너네.
0: 그러니까요. 이게 우산도 솔직히 우리 버스나 어디 탈 때 털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 매너 아닌가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히 털어야죠.
0: 그렇죠.
1: 뒷부분이 이렇게. 근데 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걸 생각을 해주시고 터시면 좋죠.
0: 그러니까 그 강아지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털듯이 그 네. 우산 이렇게 돌려서 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도 없을 때 그쵸, 이렇게 제일. 터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김효영님께서 고향 친구들 모임 총무로 경조사 챙겨주고 열심히 모임을 위해 일했는데 회비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친구가 뭐라고 하네요. 매달 회비 내역 보여주었는데 헛소리하는 친구 때문에 속상해요. 그럼 네가 총무해!
1: 근데 이게 참 일하는 사람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항상 뭐든지 투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도 근데 이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0: 그렇죠. 아니 이런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한 번씩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입으로 일하는 사람. 옆에서 야 너 그거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야 왜 없어 왜 이랬어. 이거는 솔직히 옆에서 그런 이제 총무를 맡아서 도맡아서 하는 분에게 응원을 못할 망정.
1: 힘이 쭉 빠지죠.
0: 쭉 빠지죠.
1: 그냥 네가 해 그럼.
0: 그럼 한번 해보면 아 내가 어떻게 해 그거 뭐. 그러면 와.
1: 근데 필요하긴 하지 또 입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셔야 또 이게 투명하게 또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너무 또 그러면은 보여주는데도 그러면은 좀 화가 나죠.
0: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막상 정리해서 올려도 제대로 확인 안 해요. 뭔지 알죠? 그냥 야, 회비가 왜 없어? 그 다음에, 아니, 저번에 다 정리해서 올렸잖아. 이랬다고 하면 뒤늦게, 그렇구나.
1: 답답하네.
0: 다 힘들게 해놓고. 우리 8247님은요?
1: 친구가 10년째 솔로라서 소개팅을 주선해 줬더니 고마워 하기는 커녕,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격까지 아주 맞는 게 없다고 저를 원망하네요. 야 너 10년째 연애 못한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게 소개팅 10년째 너가 10년째 솔로인 이유가 있었구나.
0: 있었네. 근데 이 8247님은 네. 되게 좋은 친구네요. 대부분 만약에 조금 그 어떤 친구들 중에서 야, 이 성격 조금 힘든데 내 주변에 누구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그냥 인연 끊고 싶은 사람 있는지 그런 사람 소개해 주면 이제
1: 인연이 끊긴다고.
0: 인연이 끊긴다고.
1: 오히려
0: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 정도면 친구로서 8247님 최선을 다한 건데.
1: 그렇지.
0: 그걸 몰라봐 주고
1: 그 친구 입장은 또 제가 소개팅 했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이
0: 왜요?
1: 소개팅을 딱 나갔어.
0: 나갔어.
1: 예전.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나갔는데 어디서 마이클 잭슨 스타일로 입고 오신 분이 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절모에 막 몸에 막 쇠가 막 바리케이트가 막 몇 개가 걸려져
0: 바리케이트가
1: 아니 멋내고 오셨네요. 그래도 뭐 좀 부렸습니다 해서 막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옛날
0: 잠깐만요. 그 얘기 좀 더 이어서 우리 4부에서 함께해요.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아 진짜 이거 아니다 말을 말자 속을 부글부글 끓는데 어디 말할 데가 없다고요. 여기로 모이시죠.
2: 손트라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1: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살롱. 네. 아우 우리 속상한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얘기 듣고 싶은 얘기가
3: 저요?
1: 도중에 끊겼어요. 그래서 우리 윤세호 씨가 소개팅에 갔는데
3: 제가
1: 너무 마이클 잭슨처럼 입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3: 아, 예, 또 앞서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소개팅을 해준대요 친구가. 그래서
1: 네,
3: 나갔죠.
1: 친구가.
3: 예쁘게 입고 나갔어요. 네. 흰 원피스.
1: 흰 원피스.
3: 무릎 위로 5cm. 화이트 무릎 위로 원피스 5cm. 입고 이제 나갔는데 문이 무릎이... 열리더니 네. 무릎이 5cm.
1: 아,
3: 네. 약간 살짝 네. 가장 살짝. 좋은 기장이라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고 중절모에 한 사나이가 네. 검은색 중절모에 검은색 수트
1: 문워크하면서 들어왔어요?
3: 거기에 화이트 셔츠에 네. 검은색 넥타이.
1: 검은색 넥타이.
3: 거기고 막 여기 벨트에 네. 막 이렇게 하나 둘 셋 체인이라고
1: 체인까지.
3: 체인이랑 네. 막
1: 징.
3: 징도 좀 붙어 있고 네. 그래서 아 체인이 전 인상적이었어요. 아직도 체인. 그 체인 한 5개 정도 이렇게 배부분을 이야. 이렇게 허리띠에다 이렇게 매셔가지고 네. 어머 저게 저분일까 뭐지? 진짜 내 자리? 전화하시더니 제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멋을 또 나쁜 뭐 그러냐 하면 안 되잖아요. 티내면 또 안 되잖아요. 친구 면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멋들어지게 입고 오셨네요. 그랬더니
1: 아니 그거 자체가 이미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지.
3: 안녕하세요.
1: 그냥 하면 되지. 바꿔보자. 아유 와 멋들어지게
3: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어머 멋들어지게 입고 오셨네요.
1: 네.
3: 중절모가 상당히 잘 어울리시네요.
1: 그분 말투 어땠어요? 약간 막 도중에 막
3: 좋아해.
1: 참모 막 말하고.
3: 그 말투는 되게 네. 멋들어졌어요. 말투도
1: 멋들어졌어요.
3: 힘이 가득 실린 음성이었었죠. 그래서 네. 대화하다가 아유 정말 좀 저는 또 친구 생각해서 네. 또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것. 근데 중절모 끝까지 벗지 않으셨어요. 집중 받았었어요. 길거리 지나다닐 때.
1: 그러니까요.
3: 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1: 근데 모르겠어요. 나름 좀 둘은 어울렸을 것 같아요. 한 명은 흰색 원피스에 한 명은 흰색 셔츠에다가 검은색 넥. 와.
3: 네, 키도 엄청 크셨고.
1: 야.
3: 네, 그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뭐.
1: 그 친구랑 어떻게 됐어요?
3: 잘 지냈어요.
1: 잘 지냈어요.
3: 너무 고마워. 미안해. 내가 또 이렇게 잘 인연이 안 됐네.
1: 본인이 또
3: 무조건 미안하다고
1: 부족하다고
3: 해야죠. 내가 내가 뭐 마이클 잭슨 스타일이면 내가 최소한 무슨 뭐 다이애나 비 스타일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죠. 미안해.
1: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중절모 밑에 조금 머리 숱이 그랬을 가능성도 되게 머리가 좀 시원하신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뭐 이런 얘기 아니면
3: 젊은 나이긴 했는데
1: 아니면 그 중절모 스타일을 그냥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3: 맞아요.
1: 그러니까 캡 모자 막 이렇게 힙한 모자 근데
3: 화가 모자
1: 예를 들면 소명 선배님 딱 박상민 박상민 선배님 막 이 딱 중절모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3: 맞아요. 네. 소개팅도 참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3: 그럼 저 하나 했으니까 경험 뭐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1: 저는
3: 괜찮아요.
1: 딱 인생 딱 한 번 해봤어요.
3: 궁금하다.
1: 대학교 때 딱 한 번.
3: 지금 작가님이 밖에서 일어났어요.
1: 일어났어. 진짜 이때까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런 자리를 너무 불편해요. 뭔가 막 연애할까 말까 하는 약간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후배가 꼭 좀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0: 그래서 했는데 저는 그냥 진짜 그 첫째 날에 1시간 얘기하고 도중에 어떤 대화로 이렇게 이어갔나면, 야, 내가 진짜 괜찮은 애인데 소개시켜
1: 진짜
0: 주겠어.
1: 별로다,
0: 이
1: 서로.
0: 얘기까지 갔어요.
1: 아,
0: 그러니까
1: 서로
0: 너무
1: 친해.
0: 근데 그게 연애관으로서는 좀안 맞는구나. 이게 서로 눈치가 이게 맞았는지 아니면 그게 좀 그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상했을 수도 있고요.
1: 아니, 근데 또 좋아요. 예. 뭐, 그렇게 인연을 또 스쳐 지나가는 거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뭐, 아니, 안될 인연인 것이지.
0: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진짜 불편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1: 이분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갑자기.
1: 9561님.
0: 네. 저도 고1 때첫 미팅을 했는데 3대 3이었어요.
1: 어머나.
0: 한 명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초록색 트레이닝복 한벌 입고 뒤통수에 까치집 있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저랑 커플되고 지금은 남편이 되었어요.
1: 아이,
0: 아니, 약간.
1: 결말이 조금,
0: 아니, 근데
1: 네.
0: 이거는 약간 좀, 오히려 더 시선이 집중됐을 것 같아요. 그런
1: 이거
0: 거 있죠?
1: 반전이네요.
0: 이제 약간 좀 슬리퍼 신고, 저분은 왜 이렇게 너무 후리하게 온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3대 3 미팅 자리인데, 그러니까 계속 눈길이 가는 거지.
1: 얼굴에 자신감이 있으셨나?
0: 그냥,
1: 모든 걸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
0: 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신경 쓰이지? 약간 이런, 약간 이런, 그렇게 싫어요? 근데 우리 9561님의 마음을
1: 맞아요.
0: 흔들었잖아요.
1: 남편이 되었다는. 아, 진짜 인연을 만나셨네요.
0: 이런 분들이
1: 네.
0: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요 했을 때 갑자기 딱 차례 입었을 때 갑자기, 뭐지? 갑자기
1: 뚜,
0: 그 호감.
1: 뚜루뚜.
0: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고수일 수 있어요.
1: 맞아요. 고수 중에 고수한테 또 이렇게 결혼을 하셨네. 0167님은
0: 네.
1: 전에 어떤 언니가 결혼할 때 남편 되는 분이 이력서를 써오라고 해서 이력서 제출하고 남편분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결혼했다네요. 아, 앞서서 저희 그 소개팅 그 꽁트에서 있는 거를 직접 이제 실현을 하신 분이에요. 실현을 시키신 분이에요. 0167님.
0: 이력서까지는 근데
1: 뭐?
0: 솔직히 좀그그말 자체가 이력서라는 게 예전에는 좀 요새 소개팅 시스템은 그거 있잖아요. 질문지가 있어가지고 다 써놓은 다음에 각자의 소개 글을 이렇게 막 보여줘요. 네,
1: 그래요.
0: 자기를 표현한다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뭐
0: 막
1: 심리 상담 뭐 이런 거네,
0: 약간 그런
1: 거의.
0: 걸로 그냥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 딱 보다가 어머 어머 어뭐
1: 대화 주제도
0: 러닝
1: 이끌어가고.
0: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이미 막 그런 공감대.
1: 좋네요. 저는 오히려 또 새로운 만남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0: 그렇죠,
1: 드네요.
0: 그렇죠. 우리 소개팅 할 얘기 뭐 많지만 소개팅 특집으로는 다음에
1: 네.
0: 소개팅에서 화났던 일들 이걸로 좀
1: 그렇지.
0: 한번 다음에 받아보고
1: 네.
0: 우리 오늘은 좀 화나는 일들, 속상한 일들 한번 본격적으로 손트라 살롱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대기 손님 좀 만나볼게요.
1: 9054님께서 어제 며느리 첫 월급 받았다고 손자와 아들이랑 셋이서 점심 먹고 왔다고 손자가 자랑을 했습니다. 며느리 출근하고 나면 나는 손자도 보고 살림도 하는데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0: 아니, 며느리가 지금 월급 받아서 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는데 막상 어머니와는
1: 자리가 없었었죠. 지금
0: 그러니까요.
1: 보니까요, 상황이.
0: 이게
1: 아유, 손자 입을 틀어 막았어야죠. 아들
0: 어떻게
1: 자식
0: 살아?
1: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엄마가 사줬다고 얘기하면 안 돼.
0: 그러네,
1: 공부하고 왔다고
0: 그러네.
1: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따로 또 어머니랑 같이 시어머니랑 같이 또 자리를 하고 이러면 또 완벽한 그런 어떤 시간이었겠다.
0: 그렇죠. 그냥 점심 먹고 왔다고 했어도 됐을 텐데 첫 월급 받고 점심이니까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리 9054님 그냥 점심이었을 겁니다. 뭐 특별한 점심 아니었고요.
1: 그리고 뭐 나중에 또 특별한 시간 가지면 되죠,
0: 그렇죠.
1: 며느님과.
0: 그렇죠. 그럴 때는 며느리 빼고 손자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고윤희님께서 지금 또 화가 나셨어요. 이 지금 사연을 듣고 너무하시네. 응? 니네만 입이냐? 같이
0: 그러니까
1: 좀 먹어요.
0: 같이 먹어요.
1: 같이 먹고 또 따로 먹을
0: 그게
1: 땐
0: 식구죠,
1: 비밀로 하고.
0: 식구. 우리 8176님.
1: 남편과 해외여행 가려고 커다란 돼지 저금통에 서로 여윳돈 남을 때 저금하고 있는데 청소하다가 돼지를 살짝 들었는데요. 세상에나 배가 쩍 갈라지고 그 위에 테이프로 붙여놨네요. 권종기 씨, 이걸 야금야금 빼간 거니? 진짜 철은 언제 들 거니?

0: 정말 이거
1: 몰래 몰래 뺐었구만.
0: 이거 약간 옛날부터 전해온 수법인데 그 옛날 그 빨간색 저금통 있잖아요. 돼지 저금통.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배가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 예. 커터 칼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슬쩍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플라스틱이어가지고 테이프 누르면. 필요 없이 테이프 필요 없이 이렇게 눌러야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빠지고
1: 나오고 탁 하면
0: 그다음에 탁 하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걸 남편분께서
1: 해드셨군요.
0: 딱 걸렸네. 딱 걸렸어.
1: 아유 이현정님은 아우 남편들아 남편들아 같이 모자고 해놓고서
0: 그러니까 아유 우리 5520님은 시어머님과 남편이 같은 방에 함께 있는데 굳이 다른 방에 있는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네요. 물 떠달라고요.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 시키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한다고 투덜거리니 우리 집에 할 일이 뭐 있냐 하시네요. 아주 화가 나요. 신청곡 있을 때 잘해. 오승근 노래 신청합니다.
1: 아 이거 진짜 화나네 또.
0: 화나요 화나.
1: 우리 집에 할 일이 뭐 있냐니요. 이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0: 그러니까 이거 막 그런 거 있죠. 물컵 하나라도 그냥 혼자 따라 마실 수 있잖아요.
1: 근데 아들 시키면 왜 큰일이 납니까?
0: 그러니까 아들은 뭐 하는 거야? 그 아들 불러봐요. 데리고 와요. 스튜디오로. 안 되겠다.
1: 저희 있을 때 잘합시다.
0: 진짜 있을 때 잘해. 오승근이 부릅니다.

0: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듣고 왔습니다. 아우 참 우리가 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 관련된 사연들 소개하면서 좀 뭐 마음은 풀어드리지만 네. 문득 이런 그 가정사 약간 그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소개했을 때 이 결혼에 대한 반감이 생길까봐 저는 약간 걱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아. 요새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그런 사례들이 공개가 많이 되기도 맞아요. 하고 뭐 보이고
1: 이혼과 관련된. 네,
0: 주변에도 이혼율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원래 그 미국은 이혼율이 40몇 프로인가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게 되게 예전에 비해서 한국 문화가 조금 더 좀 유해지기도 하고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근데 그게 이런 이야기들이 절대 모든 가정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1: 많이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0: 네?
1: 많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거국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 좀 화가 나요 그냥
0: 아니, 그렇죠 화나는 일들 그래서 여기서 풀라는 겁니다 네 돌아가서는 약간 잘 푸시고 지금 그래도 이 답답한 마음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
1: 예, 아유 해결사 생각합니다. 손태진 씨. 진짜.
0: 아닙니다.
1: 5963님. 네, 소개해주세요.
0: 신입이 들어와서 매뉴얼 숙지도 시키고 그때 업무 팁도 알려줬는데 어느 날 서류 누락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후배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글쎄 제가 업무 팁이라고 알려줘서 그대로 한 거라고 말을 해서 저까지 함께 징계에 회부되었어요.
1: 와, 야, 이거 대박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가르쳐주고 업무 팁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더 편리하고 뭐 이렇게 일하면은 더 수월해 했는데 이제 서류를 누락시키는 후배가 이제 징계를 받는 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 잘잘못을 따지는데 선배를 끌고 들어왔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냥 하란 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1: 아
0: 이거는 아니 뭐 선배가 지금 뭐 지금 그 업무 팁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뭐 누락과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안 했는데 이걸 뭐 물귀신 작전이죠.
1: 그쵸, 이거 물귀신 작전에 약간 후배 또 신입이다 보니까 두려워서 무서운 마음에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따로
0: 그러니까.
1: 신입 불러서 5963님 아 근데 그게 업무 팁과 그 누락한 거랑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1: 이건 들어봐야 됩니다. 5963님
0: 그리고 솔직히 속상하다고 아니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도 그냥 너를 딱 이제 그냥 상사로만 대할게. 딱 이런 거 있잖아.
1: 그쵸.
0: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 끝.
1: 저희는 이제 5963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그러니까
1: 꼭 알아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화가 나네요.
0: 4742님.
1: 수연아, 같이 해물찜 먹으러 갔는데 낙지가 딱 한 마리 들어있었잖아. 근데 혼자 낙지 한 마리를 다 먹더라. 나한테 이거 먹을래? 라고 묻지도 않고 말이야. 그럴 거면은 다음에는 낙지 한 마리 추가해서 먹어라, 너. 이건 진짜 예의, 이거는. 아, 혹시 한 마리가 더 있을까 생각을 하셨을까 상대방이?
0: 아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는 있고. 거여서 본인이 하나를 아 제가 봤을 땐
1: 아니에요. 아.
0: 우선 낙지를 낙지 한 마리 이상 들어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웬만해서는 낙지는 너무 오랫동안 밑에다가 두면 너무 질겨져요.
1: 그래. 정확히 아시네요. 네. 또 낙지의 부드러움까지.
0: 그리고 먹다 보면 솔직히 나눠줄만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머리도 반으로 좀 잘라서 먹어요.
1: 안에 이거 보더랍거든요.
0: 아 그렇죠, 보더라워요.
1: 아 근데 한 마리를 더 추가를 할 걸. 그냥 아니면은 4742님도 그냥 한 마리 먹으니까 야 한 마리 다 먹었어? 야 한 마리 더 추가하자.
0: 그렇지. 그렇게 그냥 얘기하셔도 돼. 야 너 난 지금 아니면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얘기했네. 야 정말 나 진짜. 한 젓가락도 못했는데 낙지 어디 갔지?
1: 충청도요?
0: 그런 거야?
1: 아유 확실하게 그냥 답답하네.
0: 답답하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1: 맞아요.
0: 우리 김명희님은 태진아 꼭 달라고 해야 주니 매달 5일이면 알아서 생활비 보내라. 나 화나면 밥 안 해. 그리고 모든 생활비 너한테 자동이체 한다. 화가 나. 3일이나 지났어.
1: 아 우리 생활비.
0: 정말.
1: 이거 딱딱 줍시다.
0: 아니 생활비가 뭐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약속을 해서 매달 챙기는 예. 월세도 그냥 자동이체로 해놔야죠.
1: 아, 그쵸. 다 이제 이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김명희님. 너한테 그냥 자동이체한다.
0: 그러니까 이거 자동이체를 해놔야 됩니다. 이런 돈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은 맞아. 없었으면 좋겠어요.
1: 혼자 생활하나? 그러니까. 같이

0: 생활하는 아유, 거고 가족이 먹는 건데요.
1: 우리 명희님 그냥 얘기하시고 조금만 이제 이번은 좀 참지만 다음에는 확실하게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0: 네.
1: 자, 우린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야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6: 키 성장엔 하이클 타임.
7: 키가 크고 싶다면
8: 키 성장엔 하이클 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2: 탄탄방수
13: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4: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5: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트로트 폭주기관차 한류스타 홍삼여인 윤수연 씨와 손트라 살롱으로 3, 4부 마무리해 봅니다. 아, 참 그 손님들 화난 손님들 오늘도 많았는데
16: 네.
15: 월요일부터 이렇게 이렇게 좀 화난 일들이 많으니까 좀 마음이 좀 속상하네요.
16: 아 근데 월요일에
15: 네.
16: 화가 나요. 월요일에 특히 월화수목금 중에서 월요일이 제일 화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짜증나고
15: 네.
16: 출근하는 것도 짜증나고.
15: 그렇죠.
16: 어쩜 그렇게 아침은 항상 졸려요.
15: 졸리고 힘들어요.
16: 일찍 근데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15: 이렇게 한번 화내고 그다음에 털고 그다음에 그래도 뭐 우리 살아야지 또 이겨내야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16: 그쵸. 손트라와 함께
15: 그렇죠.
16: 월화수목금 토일 쭉 보내셔야지요.
15: 너무 좋습니다. 우리 끝곡 신청곡이 와서 그런데요. 7818님께서 냉장고에 부추가 있어서 부추전을 부쳤더니 남편이 해물도 좀 들어가야지 마시지 하며 투덜투덜거리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해물이 들어가면 더 맛있는 걸 누가 모르냐. 있어야 넣지. 그럼 사오던가. 만들어줬으면 고맙게 맛있게 그냥 먹어. 꼭 한 소리씩 붙이는 남편 너무 얄밉네요. 문출한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신청합니다라고 했습니다.
16: 우리 아빠 보는 것 같네요. 우리 아빠도 여기에 뭐 좀 더해서 뭐 했으면 좋겠다. 수육 했으면 참 좋겠다. 뭐 김치 엄마가 담그고 있으면은 겉절이 하면 여기에 수육 좀 먹으면 좋겠네. 또 싸우는 거예요.
15: 근데 그 와중에 그 얼마 전에 그 방송이 됐지만 그 편스에서 저희 네. 부모님의 모습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옆에서 어머니가 요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던져요.
16: 다 똑같구나.
15: 그랬다가 갑자기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게 하더니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막 새우를 까기 시작하고 막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다. 함께 하니까 좀 그 서로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6: 맞아요.
15: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냥 앞치마 이렇게 딱 둘러서 같이 하자. 일로 와. 이러면서 하면 좀 사이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16: 좋죠. 같이 합시다.
15: 그러니까요.
16: 소통합시다.
15: 네, 자 우리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16: 고맙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의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4: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 문제를 두고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대기업 초과 이윤 문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막아온 만큼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많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1박 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전용기 편으로 오늘 정오쯤 평양에 도착했고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에서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방북에는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안보수장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외환당국이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11시 45분 언론 공지를 통해서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외에도 여과 차액결제 선물환 NDF 등 일부 투기적인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두 개입은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국제국장 공동 명의로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앞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1,555.2원으로 출발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팩토리 구축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측면에서 장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SK그룹을 찾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SK 최태원 회장과 회동 직후 SK는 앞으로도 가장 큰 메모리 파트너로 계속 남을 것이라며 한국은 다음 단계인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에 가장 잘 준비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그동안의 많은 협력은 주로 메모리 협력이었지만 지금부터는 협력을 그룹 차원으로 더 높일 것이라며 미래 AI 팩토리를 엔비디아와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광수대가 위치한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선관위가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 위원장 임기는 애초 올해 3월까지였다며 위원장직 사퇴로 일이 끝났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 충북 북부에서 5에서 10mm, 울산과 경남 내륙에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6도, 광주가 25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7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 보는 분들 많으시죠? 동영상 하나만 봐야지, 뉴스만 확인하고 자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15분 정도 사용했을 때 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불을 끄고 화면만 바라보거나 엎드린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눈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녹내장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20년 대비 약 26% 증가했는데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으로 한 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녹내장이 생긴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안압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작은 조명을 켜고 화면 밝기를 주변 밝기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침대에 누운 뒤에는 가능하면 기기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방법도 현실적입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과 멀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 8일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거미의 헤어질 결심 보내드렸는데요. 잠자기 전에는 우리 스마트폰과 헤어진 결심, 멀어질 결심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저도 이런 경우 많은데, 진짜 시간이 금방 갑니다. 특히나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30분이 뭐예요?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두운 환경에 스마트폰의 그 밝은 불빛과 함께 하다 보면 이게 또 각성돼 가지고 잠을 자려고 해도 또 잠이 잘안 듭니다.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오니까 뭐 하겠어요? 또 스마트폰을 보겠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죠. 결국 잠자 시간이 놓치고 계속 취침 시간이 늦어지고 전체적인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서 그 다음 날또그 다다음 날 일정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눈 건강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침대 눕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제 휴대폰과는 헤어질 결심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녹내장이 생긴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또 안압 변화에 민감한 분들은 영향이 없다라고 또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 그리고 소중한 피로 해소를 위해서 수면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폰은 잠자기 전에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숙면 푹 취하시고 그 다음 날또 좋은 기운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1, 2부에서는 가요계 전설의 불후의 명곡을 살펴보는 그 가수 그 노래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가수를 만나볼까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청혼아이스, IS통서, 도드람한돈, 삼성증권,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데이펙, KB국민은행, 성원에드피아, 웰템, 슬림웨이 다이어트, 롯데렌탈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5: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의 불후의 명곡을 알아봅니다. 그 가수, 그 노래. 가요계 전설의 명곡 포레이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가수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퀴즈부터 드리겠습니다. 데뷔곡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이 가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돌고 돌아가는 인생, 내 니마 별거 있더냐. 사랑이란 거짓말은 오늘 밤도 눈 감으면 생각나. 오라 오라 내게 사랑아 오라. 퀴즈입니다. 오라로 데뷔한 이 가수의 키워드는 트롯 바비, 미스트롯 2 선, 현역가왕 3 우승, 국악인인데요.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홍지윤, 2번 홍길동.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가수 그 노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995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어난 이 가수는 처음엔 성악을 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촌 언니를 따라 국악 공연을 본 계기로 국악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임방울 국악제에서 동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그녀는 중앙대 전통예술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성대 낭종이 생겨 어릴 적부터 해온 국악을 포기하고 가수의 꿈을 포기할 위기까지 겪기도 했는데요. 발성 치료를 받으며 점점 회복했고 선생님의 소개로 걸그룹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신경이 눌려 다리 마비가 왔고 보조장치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자 우울증을 겪기도 했는데요. 다리를 다친 채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 출연했고 평소 좋아하던 장윤정의 짠짜라를 불렀지만 불합격했습니다. 그 뒤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로 무산되고 미스트롯 2 소식을 듣고 출전해 다시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미스트롯 2 파이널 경연곡 오라 들어볼게요.

오라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2위인 선을 수상한 그녀는 엄마 아리랑, 베띠오라 등 매 무대마다 자신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목받았고 역대 아이돌부 출신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예선전에서 선보인 베띠오라는 국악 전

연주자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준 무대였는데요. 폭발적인 고음과 시원한 창법 그리고 흥겨운 무대 매너가 어우러지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곡 Bad Diwara 들어볼게요.

베티오라 들어봤습니다. 2021년엔 디지털 싱글 소리꽃 함장을 발표하며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 솔로 활동의 속도를 냈고 2022년엔 첫 디지털 싱글을 발매했는데요. 사랑의 여왕은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신나는 트롯곡으로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무대 퍼포먼스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통통 튀는 그녀의 매력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자,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라로 데뷔한 이 가수의 키워드는 트롯 바비, 미스트롯 2 선, 현역 가왕 3 우승, 국악인인데요.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홍지윤, 2번 홍길동.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광고 듣고 시간이 괜찮네요. 네, 사랑의 여왕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0: 남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89.1
2: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티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네,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즐거운 오후 2시 2부 그 가수 그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이 가수의 키워드는 트롯 바비, 미스트롯 2 선, 현역 가왕 3 우승, 국악인인데요.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홍지윤, 2번 홍길동.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 가수 그 노래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2023년엔 정규 앨범 1집을 발표했는데요. 트랙 1번 수록곡인 왓지유는 본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콘셉트로 자신감 있는 캐릭터를 강조했고 솔로 가수로서 존재감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반복적인 가사와 멜로디에 이 가수의 톡톡 튀는 보이스가 더해져 팡팡 터지는 듯한 과즙미를 뿜어내 흥을 돋웁니다. 또 신나고 경쾌한 분위기에 가보자 고와 국악적 요소와 현대 트로트를 결합한 곡 가리랑 등을 발표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미스트로 선에 이어 현역 5년 차로 현역 가왕 3에 도전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들께서 지어준 트로 바비 앞에 한일전 국가대표 딱지를 붙이고 싶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승 1차 신곡 대첩에서 옷 한 벌은 건져쓴이를 발표했는데요. 떠나가는 사랑과 부질없는 세상사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사는 게 좋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수 특유의 간드러지는 음색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연예인과 작곡가 판정단, 국민 판정단 전체 1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왓지윤에 이어서 옷 한 벌은 건졌으니까지 두 곡 들어볼게요.

옷 한 벌은 건졌으니 앞서 들은 곡은 왓지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펼쳐야 하는 현역 가왕 3 결승 2차전 현역의 무대에서 이 가수는 박상철의 울엄마를 선곡했는데요. 트롯을 접하고 배운 게 할머니 때문이다.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 울엄마를 선곡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롯 특유의 꺾기나 기교를 절제하면서 정서적인 발성과 풍부한 성량으로 꽉 찬 무대를 펼쳤고 곡이 가진 애절함을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해내며 현역 가왕 3의 가왕에 올랐습니다. 자, 퀴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가수의 키워드는 트롯밥의 미스트롯 2 선 현역 가왕 3 우승 국악인인데요.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홍지윤, 2번 홍길동.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럼 울엄마 듣고 올게요.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9: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10: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주춤만.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르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캠핑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픔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네, 광고 듣고 왔고요. 그 가수 그 노래, 오늘의 전설은 바로 1번 홍지윤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3767 1번 홍지윤, 4497 홍지윤 너무 예쁘고 잘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3719 홍지윤. 4051번님, 윤짱 지구대 팬클럽 회원입니다. 홍지윤입니다. 홍지윤 씨 팬클럽 이름이 윤짱 지구대군요. 6097님, 홍지윤 너무 이쁘요. 4056님, 야리야리 하는데도 무대 마이크만 잡으면 어디서 그런 힘찬 목소리가 나오는지 대단합니다. 감명 깊게 들었던 노래는 미스트롯에서 불렀던 배띠오랍니다. 현역가왕 웃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네요. 네, 저도 행사장에서 몇 번 봤는데 진짜 더 여리여리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가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3165번님 홍지윤, 1152번님 홍지윤, 미스트롯2 선 아쉬웠어요. 귀여운 바비 인형 깜찍하고요. 오늘도 한 주 힘차게 달려보아요. 남겨주셨고요. 1537님, 1번 홍지윤, 3489님 홍지윤입니다. 아주 노래 실력이 대단하죠. 4365번님 홍지윤, 홀로 아리랑 신청합니다. 3446번님 홍지윤이요. 노래 듣다 보면 흥겨워서 어깨춤이 절로 나와요. 오늘도 그러셨나요? 8089번님 1번 홍지윤, 1023님 1번 홍지윤, 울 엄마 노래 듣고 울 뻔한 노래였어요. 남겨주셨습니다. 2211번님 1번 홍지윤 등 많은 분들께서 홍지윤 잘 맞춰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운의 당첨자 8089번님 그리고 3165번님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홍지윤 씨가 앞으로 또 자신만의 색깔로 어떤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그 가수 그 노래 홍지윤 편은 4365번님께서 청해주신 홀로 아리랑으로 그 가수 그 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마저 들으시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3시 뉴스입니다.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 대전안 기획위원회가 오늘 나주 빛가람 복합문학체육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열린 첫 회의에서 민 당선인은 이번 통합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성장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은승 인수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경쟁력을 갖춘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7개 분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안 기획위원회는 공식 활동 기한인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의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김 당선자는 5월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5월 정신의 계승과 실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광주와 울산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오후에 민영배 전남광주 특별시장 당선자와 만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경선이 진행됐다는 것이 호남의 시각이라며 광주 전남과 달리 전북지사 선거의 투표 결과 등은 사실상 민주당의 패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의 원인으로 지방살림에 대한 비전 없이 권력투쟁에만 몰두한 점을 꼽으며 민주당의 지방선거 백서발간 움직임에 대해서도 면피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가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착취를 방치한 혐의로 사용자 1명과 브로커 2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자체 계절 근로자 사업을 통해서 입국한 필리핀 국적 노동자 3명이 계약과 다른 임금 체계와 불법 파견에 시달리고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까지 빼앗겼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4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전 영역이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국어와 영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으며 수학은 비교적 평이한 수준을 보이는 등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올해 수능은 N수생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서 고3 재학생의 경우 평소 수준의 원점수를 유지하더라도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2도, 습도는 70%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8: 잠깐만.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근우입니다. 김성근 감독님이 말씀하시길 정근우는 야단쳐도 되는 선수다. 이 말씀은 제가 야단칠 맛이 나는 선수였다는 뜻입니다. 감독님은 훈련으로 혼을 내시는데 제가 지옥의 폭고도 버텨내고 혼나면 또 악착같이 해내거든요. 애정이 없으면 쓴소리도 안 하고 기대를 안 하면 혼도 안 냅니다. 요즘은 야단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좋은 어른의 야단은 당장은 써도 나중엔 약이 되어 돌아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3719번님의 신청곡 만나봤습니다. 자,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월요일 3, 4부 함께 할 텐데요. 3부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전라남도 도정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함께 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시간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아, 선곡표 아직 비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적어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5528님께서 금요일 행사로 콧구멍을 후비며 뮤지컬에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방송 후에 답을 했더니 뒤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공연 시간과 이름 쓰라고 했던데 어찌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5528번님이 당첨된 분인지 저희가 확인

0: 해보고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콧구멍을 후비면 돌아오는 일요일 14일에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공연이 있는데 이 티켓 이벤트 즐거운 오후 2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혹은 손주들한테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하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공연 당일에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늦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우리 ENL 하루틴 탄탄방수 빅토스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카메트는 카마루 환인제약 본컴퍼니와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9: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네, 우리 전라남도의 주요 도정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0: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10: 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서비스가 흔들림이 없이 제공되도록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통합을 위한 변화보다 안정적인 출범을 우선 고려한 1단계 개편안입니다. 민원처리나 재난대응, 복지서비스처럼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기능은 기존 체제를 유지했고요. 통합특별시에 필요한 조직은 효율적으로 연계했습니다. 특히 부시장 4명 체제를 통해서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이렇게 4개 분야별로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기획조정과 재난안전, 산업경제, 보건복지 등 핵심 기능은 실본부장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민선국위 비전을 비롯해 인수위원회의 의견, 시민과 시의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2단계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겠습니다.
0: 네, 통합특별시 행정조직의 틀은 잘 갖춰진 것 같은데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공백 최소화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예,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수많은 행정 시스템과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큰 전환의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불편 최소화입니다. 전라남도는 매주 주요 통합과제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서 출범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이 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도로와 하천의 안내 표지판을 통합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도 원활하게 전환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모의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어 주민이 민원 서류를 발급받거나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나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있고요. 통합특별시 의회의 출범에 맞춰서 필수 조례인 조례 480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진행해서 출범 당일부터 법적 행정적 기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성공의 관건은 결국 주민이 변화를 불편이 아닌 편리함으로 체감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불가피하게 일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경우 중단 기간과 대체 수단을 충분하게 안내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새로운 광역 행정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해외 마케팅에 나서서 성과를 거뒀다고요?
0: 네, 태국 타이펙스 박람회 공동 참가 얘기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이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아세안 시장의 중심지인 태국에서 전남 광주 수출통합관을 공동 운영했습니다. 지역 기업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 개척에 처음으로 힘을 모은 것인데요. 지역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알리고 통합의 시너지를 실제 성과로 연결했습니다. 실제로 전남과 광주, 순천 지역 10개 기업이 참여해서 김과 전복, 유자차 등 지역 대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203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1,164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 녹차원은 현장에서 5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 협약을 하는 결실을 봤습니다. 특히 아이스티와 유자차와 같은 음료 제품은 물론 콜라겐 젤리 스틱과 같은 뷰티 상품까지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면서 전남 광주 기업의 수출 품목이 식품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통합특별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남도는 상담 실적이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바이어 사후 관리와 후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통합형 수출 협력 모델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1: 네, 출범 전에 전남도 광주시가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에 나서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이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정부 지방 이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도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0: 전라남도는 행정통합을 앞두고 더 넓어진 경제권과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이야기인데요.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인구 증가,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이전 계획이 본격화되기 전인 6월을 유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와 농수산, 인공지능,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5개 미래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또 한국환경공단 등 40여 개 기관을 유치 목표로 정했는데요. 지난 5월에 출범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이 현재까지 22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전남의 산업기관과 정주 여건, 인센티브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서 정치권과 협력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 환경과 주거 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는 범특별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0: 도민 의지를 결집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 네,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효율적으로 또 꼭 필요한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태국에서 해외 마케팅 성과를 소개해 드렸는데 인도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요?
0: 예,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남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략 시장인데요. 전남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 전남지원본부와 함께 인도 뉴델리와 콜카타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현지 바이어와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시장의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새로운 거래선을 발굴함으로써 전남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화장품과 식품,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코리아 디지털의 산소 이산화탄소 센서는 스마트팜과 제조시설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ABR의 배터리 재활용 솔루션은 인도의 친환경 산업 정책과 맞물리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여유협동조합의 기능성 화장품은 현지 바이오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한류 확산과 K푸드 인기에 힘입어 대륙식품의 김밥용 김과 송지 F&D의 떡류 제품도 활발한 구매 상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1건의 1,29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 협약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 네, 태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의미 있는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계속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전남의 우수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철 시원한 남도 한바퀴 상품을 이번에 출시했다고요?
0: 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중동 정세 장기화로 교통비와 숙박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성비 높은 여행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알뜰 관광 상품인 남도 한바퀴는 버스 한 대로 전남 곳곳의 명소와 축제, 먹거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순환버스입니다. 남도의 여름 정취를 만끽할 새 여행 코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름 코스는 오는 8월부터 총 14개 코스로 운영이 되는데요. 순천 광양 코스에선 서남사와 광양 불고기 거리, 요트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고요. 화순 담양 코스에서는 화순 적벽과 담양 중록원, 메타 세콰이어 가로수길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오동도와 아쿠아 플라넷, 고흥에서는 금당 팔경 유람선 여행을 즐길 수 있고요.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영광 백수 해안 도로와 같은 인기 관광지도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알뜰하게 전남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요금은 12,90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서 5월 현재까지 이용객이 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색을 살린 코스를 계속 발굴해서 관광객이 전남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남도 한바퀴가 여름철 코스를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투데이 남도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까요? 4056님께서 랑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그다지 더위를 못 느끼겠네요. 63 지방선거 인증샷 보내는 이벤트 당첨돼서 오늘 선물 받았어요. 이런 행운이 있다니. 목포 MBC 문화방송국도 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신청곡 유재하의 지난 날 듣고 싶네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족 혹은 지인 또 친구분들과 좋은 추억 나누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재하의 지난 날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뵙겠습니다.

0: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9.1 MBC
5: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리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이네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0: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금 오후 2시를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추움을 적시네. 삐삐삐 삐키적에 울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이야!
1: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네, 즐거운 오후 2시 깜짝 이벤트 어린이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14일에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있는데요. 가와 보고 싶은 분들, 우리 자녀들과 혹은 손주들과 가보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221번님께서 랑디 안녕하세요 노래 신청합니다. 박진광의 여수여 청해 주셨어요. 목포역도 있는데 여수역을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이시겠죠. 0973님 김추리의 멋지다 신청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듣고 싶어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박진광의 여수여, 김추리의 멋지다 두 곡입니다.

옛날에 기차를 타고 종착

여수역에 내리면 기차는 오동도 바다 위를 계속 가.

김추리의 멋지다, 앞서 들은 노래 박진광의 여수역이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3253님,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번에는 올림픽 타임이네요. 선거 후유증과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 선전을 바라면서 신나는 응원송 신청합니다. 윤도현 밴드의 오페이슨 코리아 신청할게요. 남겨주셨는데, 아,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는 A조에 속해 있고요. 이번 주에 경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체코와의 첫 번째 예선 경기가 있고 멕시코와의 예선 경기는 그 다음 주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남아공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시간대는 참 괜찮은데 다들 일하고 있을 시간대라 이게 이거 일 못하고 응원해야 되나요? 아유 참. 새벽 막 한밤중이 아니라서 보기는 참 좋은데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 뭔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6086번님, 랑디 오랜만에 출첵입니다. 옆 동네 꿀보이스 미스 김 옆구리요. 딸한테 문자로 옆구리 찔렀더니 이 녀석 하는 말, 아빠 사랑해요 합니다. 찔러야 되나 봅니다. 왜요? 좀 서운하셨어요? 6086님. 옆구리 찔러도 안 하는 녀석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윤도현 밴드의 오피슨 코리아 그리고 미스 김의 옆구리 두 곡 함께 하시죠.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5: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6097님께서 그 가수 그 노래 장민호 가수님도 추천합니다. 인생일기 신청해요 남겨주셨는데 장민호 가수 저희가 했었거든요. 6097님 못 들으셨나? 다시 해야 될까요? 자, 장민호의 인생일기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쓸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 용지가 모두 4,700장이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총 4,726장의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에서만 436장의 투표지가 모자라는 등 서울 전체에서만 투표지 3,912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외에도 인천과 대구, 부산, 울산 등에서도 투표지 부족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를 제출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 운영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 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 사안으로 단순 행정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 한해서 재선거를 치르자는 의견에 대해 김 수석은 현행법상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할 사항

0: 대상이 아니라며 선관위 소청 절차와 법원 소송 절차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은 오늘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소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 사태의 진상규명 요구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투개표를 동시에 진행한 경위, 투표 종료 전에 방송사에서 출구 조사를 발표한 경위, 투표함 반출 과정의 합법성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신속하게 지시한 점은 긍정평가한다면서도 정부가 관장하는 수사기관은 전재수 의원에게 무혐의를 줬던 상황으로 누가 신뢰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정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되 책임자를 끝까지 가리기 위한 특검은 불가피하다며 큰 틀에서 특별검사 초청권은 야당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야외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요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네. 문천식 씨는 양말을 빨 때 뒤집어서 빨아요, 아니면 그냥 제대로 빨아요?
4: 아, 제가 또 애주가지만 청소를 더 좋아하잖아요.
5: 엄청나죠.
4: 예, 양말은 뒤집어서 빨아야 됩니다.
5: 아, 왜요?
4: 안에 먼지가 많아요. 빨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귀찮지만 그리해야 합니다.
5: 역시 전문가다. 예. 아니 진짜 냄새 많이 나는 양말 빨 때 뒤집어서 세탁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래요.
4: 맞췄죠?
5: 와. 예. 아니 이미 그쪽으로는 문천식 씨는 준 전문가예요.
4: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권하시는.
5: 그렇죠. 이 양말의 심한 발냄새는 피부 표면에 있는 땀, 피지, 각질 뭐 이런 게 섞인 상태에서 그걸 세균이 분해하면서 만드는 냄새래요. 근데 보통 양말 안쪽에 땀과 피지가 뭐 집중적으로 쌓이잖아요.
4: 그렇죠. 아무래도 피부가 닿는 면이니까. 그렇죠. 바깥쪽은 흙먼지가 많을 테고.
5: 그렇죠. 그래서 예. 안이 바깥으로 나오게 뒤집어서 빠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4: 그렇죠. 근데 이게

0: 아시다시피 지라 씨의 문자 오는 걸 보면 양말을 자꾸만 뒤집어 벗은 채로 빨래통에 넣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한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라면 이젠 안 뒤집으면 싸움 나는 거 아닐까요?
1: 배려 차원에서 뒤집으셨네 그동안. 그걸 몰랐네. 네. 이게 뒤집어 빠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냄새가 많이 나는 네. 양말 얘기긴 하지만 그쵸. 결국엔 뒤집어서 빠는 것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0: 아, 완벽히 안 싸우시려면 그렇게 세탁을 하시고 나서 벗은 사람이 원래대로 뒤집으셔야 돼요.
1: 아,
0: 그래야 싸움이 안 납니다.
1: 빨래를 뒤집은 상태에서 계속 말리고 다 네. 말린 상태에선 신기 전에 네. 이렇게
0: 원래대로 장갑이다 생각하고 손을 넣어요. 쭉 뺍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요.
1: 근데 늘 여기서 지금 수년째 예. 이 얘기를 하지만 예. 왜 이 이슈가 가라앉지 않는 줄 알아요?
0: 왜죠?
1: 그 과정에 말 배달이 늘 잘못돼 있기 때문에.
0: 맞아. 아유, 네. 그게
1: 분명
0: 문제입니다.
1: 라디오에서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게 좋대. 이렇게 말 안 해. 분명히.
0: 네. 그렇죠. 말을 좀 세게 하시죠.
1: 아니 왜 이렇게 벗겨놓으면 왜 이렇게 뒤집어?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야. 어떻게 이거면 넘어가면 안 되냐? 넌 그렇게 꼬치꼬치 배사 정확해야 되냐?
0: 말투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싸움이 나지.
1: 이게 결국은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네. 말 배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네. 많더라고요.
0: 서로 사이좋게 하기로 하고 네, 내 빨래 내가 또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1: 그렇죠. 네. 우리가 참 세계관이 달라서 이렇게 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은 양말 뒤집는 걸로 싸웁니다. 주얼리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One More Time.

0: 네, 주얼리 노래 흐르고 있는 동안 1201님도 네. 아 예전부터 뒤집어 빨아야 잘 빨린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는 뒤집어 놓지 말라고 계속 제 속을 뒤집어 놔요. 아 진짜 오늘 이거 들려줄게요. 요 정도면요 선생님 양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 정도면 선생님 그냥 뒤집어져 있습니다. 아내 속이들.
1: 그리고 갤 때는 그러니까 예. 빨래를 세탁을 아내분이 하시면 개는 건 우리가 하자고요.
0: 그 처음부터 잘했어요?
1: 아니죠. 각서 왜, 쓰고 나서부터
0: 왜 그렇게 처음부터 잘한 것처럼 위장해?
1: 그러네.
0: 몇 번 혼나고 고쳐졌어요?
1: 각서 쓰면서요.
0: 각서에 돈 걸었어요?
1: 예. 어. 돈이 정도 제서 전지사라고 그렇다니까. 전지사. 그러니까 이러죠. 뺏길까 봐.
0: 아 웃긴다. 김미숙님. 아들은 양말을 늘 뒤집어서 벗어나요. 저는 그럼 그걸 그대로 빨아가지고 그대로 접었나요? 뒤집어 놓은 채로.
1: 김미숙님. 아, 어머님 나이스.
0: 역시 지혜로운 분이었어.
1: 네, 이렇게 아들이 아유 투덜투덜하면서 자기가 또 뒤집거든.
0: 그래 맞아. 그또 그나마 뒤집지 않는 아들도 있어요. 그냥 신고 나가는. 그건 냅두세요.
1: 냅두세요.
0: 네, 두세요 그냥. 네. 아, 근데 이게 쉽진 않아. 우리도 제3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살면서 속 뒤집어지는 일 있으면은 그게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요.
1: 그렇죠. 노유리님은요. 우리 딸은 학교를 신발 벗고 다니다가
0: 아, 뭔지 알아?
1: 흰 양말을 계속 시꺼먼 양말로 만들어와요.
0: 너무 놀라워. 나는 진짜 우리 조카가 너무 청결한 애거든. 근데 중고등학교 때 양말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얘가 이걸 신발로 신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밑에가 진회색이야.
1: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 딸도 이건, 그러거든요.
0: 네, 몇 번 빨아도 안 돼.
1: 그 노유리님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
0: 이거 호르몬인 것 같아요.
1: 어쩔 수 없는. 그 한 번씩 신발을 벗고 노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기도 하겠지만 애들이 네. 워낙 왕성하잖아요.
1: 그런가.
0: 체액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발에 땀도 많이 나고.
1: 그래서 흰 양말 한 번씩 바꿔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0: 저는 그래서 오면은 무조건 그걸 몰래 그냥 버리고 제 양말 새 거 하얀 거를 꺼내놓고 그랬어요 전에.
1: 좋은 거야.
0: 왜냐면
1: 최고야.
0: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신발이지 양말이 아니거든.
1: 맞아요.
0: 너무 노유리 씨 말씀에 공감해요.
1: 다 사는 게 똑같네요.
0: 그러니까.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0: 자, 오늘은 난이도에 따라 선물이 달라지는 특수 코너죠.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합니다.
1: 맑고 고운 이 소리 들으시길 바라면서
0: 네, 지라시 예? 도전 이유까지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 지라시 복권 행운공 추첨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999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 세 자리도 끝에 적어서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참고로 행운공 번호는 미니로는 못 받습니다.
1: 맞습니다. 행운공 뽑히시면 쌀 20kg 보내드릴게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하이퍼스,
0: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1: 우리 ENL 하루틴,
0: 신젠타코리아,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올품,
1: IS 동우성,
0: 성원 에드피아,
1: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0: 백조싱크,
1: 키움증권,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케미칼,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조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

0: 왜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4: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5: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4: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빌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5: 또!
6: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4: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아,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5: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4: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5: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8: 완전 폼 미쳤다.
5: 제목 어른으로 가는 길 옴니버스. 오늘은 어른이 되어가던 시절에 있었던 두 편의 사연을 묶어봤어요. 먼저 경기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리고요.
4: 그리고 한 편은 대전에서 익명 요청하셨거든요. 역시나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 2로 소개할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4: 네.
5: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 제가 여고 시절 때예요. 어느 날 청소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9: 아, 정희야. 그 천순이하고 컴퓨터실 가서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그 누런 서류 봉투 하나 있어. 그거 좀 가져와.
10: 아, 네. 천순아 가자.
11: 그래.
5: 그래서 우리는 청소 좀 덜하게 돼서 좋다며 컴퓨터실로 향했죠. 참고로 컴퓨터실은 운동장 건너편 사건물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 서류 봉투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목은 마르고 더워 죽겠는데 아,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였죠. 천순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11: 정희야.
10: 어, 서류 찾았어.
11: 여기 물 있다?
10: 어? 어디?
11: 종이컵 거꾸로 씌우는 병. 이거 물 아니야?
10: 그건... 소주병이었어요.
11: 아하.
10: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는데 저것이 진짜 소주냐, 아니면 선생님이 따로 병이 없어가지고 소주병에 물을 받아놓은 것이냐, 알 수가 없었어요.
11: 야, 물이겠지. 선생님이 학교에 소주를 두셨을 리가 없잖아. 아닌가? 뭐 속상한 일 있어서 몰래 숨겨두셨나?
10: 아, 그러면 그냥 내가 마셔볼까?
11: 야, 학생이 무슨 술이야. 너 술 마셔본 적 있다며. 있어?
10: 아, 술?
11: 어.
10: 없죠.
11: 근데 안 무서워?
10: 아니, 아까부터 계속 물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11: 어.
10: 그래가지고 제가 한 잔 따라가지고 한 모금을 마셨어요.
11: 어때?
10: 너무 조금 마셨나?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마셔볼까?
11: 술이야?
10: 모르겠어.
11: 야, 너 방금 캐 했잖아.
10: 내가 낸 소리가 아니야. 저절로 나왔어. 아, 진짜 이거 애매한데? 좀만 더 마셔볼게.
11: 어? 야.
10: 잘 모르겠는데?
11: 어? 야, 너 아닌데.
10: 너무 많이 따랐나?
11: 야, 너 양조절 안 해?
10: 은순아.
11: 만순이가 누가? 나 천순이거든?
10: 너 한 잔 받을래?
11: 이 진짜 미쳤나 봐.
10: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만취가 되어버렸어요. 보다 못한 천순이가 소주병을 뺏어들고 말했어요.
11: 지집에 나 놀리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10: 아닌데.
11: 뭐야 진짜.
10: 어지러워.
11: 내가 직접 마셔본다. 너 이거 무리기만 해봐 진짜.
10: 어때, 물 같아 수 같아?
11: 물 같은데?
10: 물 같아?
11: 수돗물 아니야 이게.
10: 물 줘봐봐.
5: 그렇게 우리는 둘 다 찾으라는 서류를 안 찾고 술에 취해갔죠. 그러다 기다리다 못한 선생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선생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10: 왔냐?
11: 한 잔이야?
5: 큰일 났네. 알고 보니 그 소주는 컴퓨터실을 새 건물로 옮기면서 고사를 지내고 난 뒤 남은 술을 선생님이 한쪽에 치워두신 거였고 우리는 그걸 홀라당 마셔버린 거였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고 너무나 어이없어 하시더니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정신이 들자 말씀하시더라고요.
12: 요것들!
10: 뭐지?
12: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진짜 어른 되거든 그때 선생님한테 찾아와. 정식으로 가르쳐줄게.
10: 그렇게 혼은 좀 났지만 그때 우리는 집에 오면서 되게

0: 뭐랄까 그냥 어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1: 야 있잖아, 나 우리 아빠가 왜 술을 드시는지 알 것 같더라.
2: 나도. 그리고 사실 우리 부엌에도 소주 있다.
1: 아 뭐야. 본의 아니게 술은 마시게 됐지만 그것도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혹시 저희처럼 뜻밖의 사건으로 점점 어른이 되어갔던 분 계실까요?
3: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희 누님, 천희 삼촌. 예, 저는 좋다, 올해 좋다. 잠깐만. 왜 선윤아 누나고 나는
0: 바람직하다. 바람직해.
3: 나도 형이라고 해줘요.
0: 외관상.
3: 전 올해 36살 남성입니다. 오늘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등골이 오싹했던 인생 최대의 흑역사를 고백할까 합니다.
0: 뭔데요?
3: 아, 그러니까 때는 바야흐로 19년 전이고요. 아, 제가 파릇파릇했던 17살 사춘기 시절에 중간고사 시험 날이었습니다. 예. 시험 날이 왜 좋습니까? 점심도 안 먹고 4교시만 끝나면 바로 칼 학교를 하잖아요.
0: 그래서 오예예요.
3: 네네. 그렇게 칼 학교 후 신나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평소에 꼭 계시던 엄마가 그날따라 안 계세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봤더니 좀 늦으신답니다.
4: 엄마는 한 시간은 더 있어야 들어가. 밥통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꺼내 먹어.
3: 여기서부터 문제였습니다. 천식형을 알죠?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없는 단 한 시간은 혈기왕성한 17살 소년의 몸 안에서 야수가 깨어나기 충분한 시간이었죠.
5: 어머나 망측해라.
3: 저는 저도 모르게 뭔가에 홀린 듯 거실에 있는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렀고 19금 성인 동영상을 플레이했습니다.
5: 어머나.
3: 와우. 우. 야. 오, 야. 오호호호. 어? 와 진짜 저 와.
0: 어 같이 보고 싶다.
3: 오 저렇게. 오.
0: 저렇게 뭐야?
3: 그런데 그때였죠. 한참 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묘하게 그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0: 어떻게 들켰나 보다.
3: 뭐야? 엄마가 벌써 오셨나? 아씨, 난 망했다. 저는 싸한 느낌에 로봇처럼 목을 천천히 끼익 돌려서 창문 쪽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아파트 외벽 도장공 아저씨께서 밧줄에 매달린 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어쩔 줄 몰라하며 서 있자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뭐라 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6: 야!
3: 에? 에?
6: 왜요?
3: 뭐라고요?
6: 비교 뭐라고 안 보여!
3: 아, 그때 저는 봤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가 켜놓은 컴퓨터 19금 영화에 고정돼 있음을.
7: 와, 야, 와, 오.
3: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 그분은 갑자기 저를 향해 씩 웃더니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밧줄을 통해서 쑥 내려가셨습니다. 19년이 지났지만 그 커다란 붓을 들고 씩 웃고 계시던 아저씨의 눈빛이 아직도 제 꿈에 나옵니다. 도장공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저는 중반이 넘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선생님과 저만 아는 평생 비밀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아하.
0: 일종의 근로복지. 네, 그 도장공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하루가 돼서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8: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앞에 사연 그 소주 마신 여고생들 네. 대단한 게 그 당시 소주가 23도일 겁니다 아마.
0: 그렇죠. 두꺼비.
8: 굉장히 세요 지금보다.
0: 근데 그걸 이제 아삼사 해가지고 물인가 싶어서 계속 들이켰다고 하시는데 네. 방송에 걸맞춰서 또 네. 이제 예 좀 도덕적 각색을 해주신 것 같고.
8: 좋은 핑계스.
0: 예. 네. 다 압니다. 입에 들어갈 때 이미 혀뿌리 끝에서 압니다.
9: 5299님. 크크크 맞아요. 생전 처음 마신 술을 마시고 저렇게 된다고요?
0: 그렇죠.
9: 말도 안 돼. 술 좀 드시게 태어나셨네요.
0: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주당일 확률이 높아요.
8: 예. 네.
0: 왜냐하면 그렇게 치명적으로 마시는 건 치사량이거든요. 학생 때. 그쵸. 못 마시는 분들. 머리도 되게 아프고. 근데 돌아오면서 왜 아빠가 술을 마셨는지 알겠다. 이거는 거의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 지금은 굉장히 원 없이 또 예, 주량을 뽐내면서 사시겠네요.
8: 네, 음주는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네.
0: 대기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최성원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네가 좋아.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어, 야, 어, 야, 어, 저렇게, 어.
2: 학생.
1: 아, 아, 야, 깜짝, 어, 뭐 하시는 거요?
2: 예? 야, 야.
1: 아, 뭐라고 하세요?
2: 비켜보라고.
1: 아,
2: 안 보여.
1: 안 보여. 아, 예. 그렇죠. 당시에 네. 컴퓨터 모니터가 좀 작으니까.
0: 그렇죠. 예. 뚱뚱한 컴퓨터일 때잖아요.
1: 그렇죠.
0: 우동통.
1: 예, 맞아요.
0: 네, 혈기왕성한 사춘기 소년과 보다 혈기왕성한 도장공 아저씨 에피소드였는데.
1: 예.
0: 그 뭐 이런 왕성 쪽으로는 또 비슷하잖아요. 남학생 시절 또 많이.
1: 예, 누구나 아마 예, 남자분들은 예. 누구나 이제 경험돼 있으실 거예요.
0: 왜 여자라고 없겠어요?

0: 어 그래요?
1: 아이. 이 사람?
0: 그렇군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1: 편협한의 사고방식이.
0: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1: 예, 그럴까요?
0: 예.
1: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 생긴 일.
0: 그렇죠.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고요, 그죠? 어른이 되면 또 동안이고 싶고 어려 보이고 맞아, 싶고 맞아. 참 신기해.
1: 중학교 이제 1, 2학년 때는 2차 성징이 일어나니까
0: 네.
1: 요즘은 좀 빨라서 초등학교 뭐 고학년 때 일어나기도 하지만
0: 그렇죠.
1: 그렇게 그 여자 어른들 웃옷 속옷을 그렇게 이제 훔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0: 브래지어요?
1: 예, 가뜩이나 이제 휴지 같은 걸 많이 넣어가지고
0: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1: 착용해보고
0: 여학생들은
1: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또 등짝 맞고 이랬었죠.
0: 저희 딸 4학년인데 자꾸 엄마 그 뾰족구두 한번 신어보려고 자꾸.
1: 그렇죠. 뾰족구두는 기본이고 네. 그 위에 좀 더 이제 그 글래머러스한 뭔가
0: 그런 게 또 오는군요.
1: 예,
0: 남자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어른 따라서 술 담배나 한번 해보고 싶고 막.
1: 약간 그런 게 제일 호기심 많잖아요. 영상. 어릴 때
0: 그쵸.
1: 남자들은 상징적으로
0: 예.
1: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맞아요. 저 어렸을 때는 비디오 테이프였는데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예.
1: VHS
0: 맞아요. 예, 테이프 예.
1: 학생 뭐 이러면서
0: 또 그거 말고도 어른들 흉내낸다고 야 우리 아버지가 드시고 남겨놓은 인삼 주는데 우리
1: 아 있어 과실주 좀 땡겨 먹은 분들 꽤 있잖아요. 몇 년 땡겨 먹은 분들
0: 예. 그거 먹고 물 부어놓고 막
1: 어? 내 얘기야? 다 나오네 오늘.
0: 그리고 왜 누나 어렸을 때 왜 염색해보고 싶어갖고
1: 맥주
0: 소풍 전날 맥주를 염색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정말
1: 많아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문자가 소개되시면 베이커리 교환권 보내드릴 거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원두커피 세트도 얹어드릴게요.
1: 카니발의 노래입니다. 그땐 그랬지.

0: 자,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 생긴 일, 별일이 다 있네요. 8176님, 중학교 때 TV에서 김혜수 언니가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글래머로서의 모습을 뽐내는 걸 봤어요.
1: 그렇죠.
0: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속옷에 야채 옷방을 넣어서 입고 갔는데
1: 신박하다.
0: 네, 하필 그날 체력장에 있어갖고 100m 달리기 하다가 양쪽 호빵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1: 어머 세상에.
0: 나중에 주워가지고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뒤따라오는 친구가 밟아가지고 야채 호빵이 터져버렸어요.
1: 아야. 아야야. 아, 야, 야채 호빵. 아, 그 신박하다. 아, 이게 그 탄력을 내가 잊었네. 야, 휴지였는데 우리는.
0: 아.
1: 그렇죠, 그렇죠.
0: 야채 호빵을 넣었구나.
1: 여학생들은 아마 이런 경험 꽤 있을걸요.
0: 그렇군요. 네.
1: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 아...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고 완성된 어른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그렇구나. 보여주는 게 그거니까.
0: 남자들은 그 근육맨이나 네. 또는 뭐 이소룡처럼 날렵한 모습 이런 게 멋있어 보이는
1: 거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거군요.
1: 여러 가지지. 뭐 네. 신체적 변화, 신체적 완성도 이게 좀 집착을
0: 맞아요.
1: 많이 할 때니까.
0: 신기해 보이고.
1: 그렇죠. 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야채 호빵 견줄만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뜻대로 2차 성징이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보다 좀 더 원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 꿈은.
0: 아, 좀 대충하고 넘어가. 코멘트를 못하잖아 내가.
1: 아니 그냥 속살속살하는 거예요. 제 어떤 독백이에요.
0: 예.
1: 신경 쓰지 마세요. 1707님. 종아리 털을 밀면 시커멓게 자란다기에 수북한 털다리가 되고 싶어 엄청 밀어댔고요.
0: 네.
1: 가슴에 그 털 나오는 약까지 발라댔습니다.
0: 오.
1: 효과 별로예요.
0: 아, 효과 별로 없죠.
1: 내 뜻까지 않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내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놓은 어떤 완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게 안 가더라고. 가닥이.
0: 맞아. 남자들도 그 유럽 남자들처럼 수염 멋있게 나나 싶어서 아마 이거 얼굴에도 발머지 발라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중간중간 빈대가 많이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1: 무성하지 않아.
0: 네, 무성하지가 않아. 유럽 남자들처럼.
1: 그렇죠.
0: 안 돼요.
1: 예. 8738님.
0: 방학 때 염색이 너무 하고 싶은데 맥주로 머리 감으면 노래진다고 하길래
1: 네, 맞아요.
0: 한 시간 동안 담갔는데 더 검은색이 된 거예요.
1: 왜요?
0: 흑맥주에 담갔어요.
1: 에 진짜 설마 흑맥주는 검어져요? 나 그 생각 못했는데.
0: 진짜?
1: 나 그러면 새치 염색 흑맥주로 할 거야. 반은 마셔 반은 감아 막 이러면서
0: 알딸딸하겠네 그죠?
1: 네. 머리도 알딸딸 얼굴도 알딸딸.
0: 맥주에 대해서 썼고 제 친구들 뭐 과산화수소인가 거기도
1: 맞아,
0: 있었다
1: 맞아요. 근데 그거는 머리가 정말 네. 바삭바삭 가루가
0: 맞아
1: 돼.
0: 녹죠? 네. 그전 안 따라했어요.
1: 겁도 없었어 진짜. 김하정님 어릴 때 삼촌들이 술뚜껑을 숟가락으로 따는 게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따라한다고 뚜껑을 한번 탁 치고 숟가락으로 팍 땄는데 뚜껑이 날아가서 옆에 계시던 엄마가 맞았어요.
0: 아이고야.
1: 그날 뚜껑이 열린 엄마께서는 저와 삼촌들을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 사회생활에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직장 상사분들 좋아하시죠.
0: 아 하정 씨가
1: 빵,
0: 그러면
1: 빵.
0: 많이 했어요 이거를?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이거 뚜껑 날아가서 진짜 애만 사람 눈에 맞고 막 이럴까 봐 좀 조심스럽잖아요.
0: 봐가면서 해야 돼요.
1: 그리고
0: 또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1: 그렇죠. 이게 네. 술장머리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저는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안 돼. 손님이 약해가지고. 근데 기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지렛대 원리라서 좀만 연습하면 되는데
1: 그 소리가 할까? 너무 좋아서
0: 하는 게
1: 이렇게 빡 하고 이렇게 정말
0: 그렇죠.
1: 명쾌하게 뚫리는 느낌?
0: 그쵸.
1: 그거 외에도 뭐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술 따는 게 숟가락 말고도 어떤 분 젓가락으로 따고
0: 젓가락으로도 따요.
1: 옛날에
0: 네,
1: 오빠
0: 분들은.
1: 개그맨 오빠들이 제일 잘하던 게 눈알로 딴다고 자기는
0: 네.
1: 눈꺼풀로 딴다고
0: 그래 나한테 신유만 하는 거야 네. 이러면서
1: 아 진짜 너무 없어 보이고 바보 같은데 난 그거 리액션 다 해줬다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불문일이었어요. 후배들이 맛있게 리액션 해줘야 돼.
0: 그렇죠. 막 잔 이렇게 휘고 막
1: 맞아.
0: 돌리고
1: 선배들이
0: 아,
1: 되게 그 덜 잘한 어린이 같은 면이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누구에게는.
0: 그랬었어요.
1: 네. 노용식님
0: 올해로 50살입니다. 반 친구들 몇몇이 시험 기간에 집 비는 친구 집에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고 나서.

0: 아버지께서 장롱한 비닐에 숨겨놓은 성인 비디오를 보다가 생각도 못하게 문 따는 소리가 들려서 후다닥 비디오 테이프 빼려다가 걸렸어요.
1: 아,
0: 테이프가 걸린 거예요.
1: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많이 걸리지.
0: 아빠가 이 아까운 거를 하면서 혼쭐 났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1: 저도 예전에 결혼한 언니 집에 가가지고 그걸 보는데 아는 언니, 친한 언니. 형부가 들어온 거예요.
0: 아하.
1: 그래서 빨리 그거를 스톱을 눌러야 되는데 퍼즐을 누른 거야.
0: 아, 중요한 장면에서 멈춰버렸네요.
1: 멈춰버렸어요.
0: 예.
1: 그때 형부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예. 많이 고생했어요.
0: 예.
1: 제이레빗의 노래 듣고 올까요? 요즘 너 말이야.

0: 자, 3634님이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 생긴 일. 고등학교 다닐 때 극장에 들어갈 때 나이를 속이고 들어갔어요.
1: 네네.
0: 이땐 좀 그럴 때였죠.
1: 맞아요. 좀 원숙해 보이면 많이 속였죠.
0: 맞아. 하필이면 들어가는 입구에 직원이 딱 오셔가지고 몇 년생이에요 물어보시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쫓겨났어요.
1: 아하.
0: 이게 이 학교 날 때 생년월일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돼.
1: 맞아요. 외워야 돼요.
0: 네, 외워야지 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푹 치면 팍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갑자기 몇 년생이야 그럼
1: 저 21살인데요. 무슨 띠야? 무슨 띠?
0: 파란 띠. 죄송합니다.
1: 잔나비 호랑이 용띠요.
0: 네. 네. 베테랑들이 있어요. 학교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띠. 네.

0: 나이에 맞게 얼추 한 3개, 4개 저장한 애들. 그런 그쵸, 애들이 그쵸. 팍팍 나오지. 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 더 걸린 애들이 처음에 가는 애들이 많이 걸려. 베테랑들은 안 걸려. 극장통신원.
1: 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극장통신원 김건중입니다. 순수했던 고3 때 친구 따라 극장에 갔어요. 어른들이 보는 영화를 보러 갔다가 직원들이 저희 보고 몇 년생이냐? 띠는 뭐냐? 지루하게 물어보셔서 아, 네. 보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 생각해도 많이 아쉽네요. 네. 지금까지 극장통신원이었습니다.
2: 네, 김건중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아하, 당시 그 영화 제목 혹시 원초적 본능 아닙니까?
1: 아, 그건 아니고 아. 조금... 그래요.
0: 동시상영 하는 그래요. 거였나?
2: 그래요.
0: 그래요. 그런 예. 거였군요. 예. 처음 예. 시도하셨던 거예요?
1: 네.
0: 아, 그러면은 머뭇머뭇 거릴 수밖에 없어.
2: 맞아요.
0: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 혼자 걸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0: 친구도 쫓겨났어요? 친구는,
1: 아니요, 친구는 봐봐. 안 쫓겨났어요.
0: 친구는 베테랑이야.
2: 아, 그렇구나.
0: 꼭, 아. 예. 초짜가 걸리더라고.
2: 띠를 물어보면 헷갈려요. 꼭, 그죠?
1: 네네.
2: 아, 두 살 세 살 많은 띠를 외워서 가셔야 돼. 아, 참.
0: 혹시 무슨 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실제로?
1: 아, 지금요, 말띠요.
0: 아하.
1: 한갑입니다.
0: 아하.
2: 아, 형님이시구나.
0: 그러셨구나.
1: 네.
0: 그럼 그때는 이런 거 단속이 훨씬 더 조금 세지 않았어요?
1: 아니,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네.
0: 왜냐면 교복도 입고 막 전체적으로 좀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약간
1: 아, 우리 그때가 교복 자율학교였어요.
2: 아, 그러세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부모님은 절대 이런 사실을 모르시겠네요?
1: 네, 모르시죠.
0: 아, 톤다운이 굉장히 확실하신 분이다. 그죠?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구나, 우리 김건중님이. 그죠?
1: 아, 거짓말 할 때는 있어요.
0: 아, 있으세요. 아, 근데 왜냐면 저희랑 얘기를 할 때도요. 네. 그냥 네, 심중이 네. 다 보여요. 너무 투명하게.
2: 그렇죠. 형님 솔직하신 분 같은데. 그럼 형님 궁금한 것이 이제 그럼 성인 영화는 성인이 돼서 보신 건가요?
1: 아니요. 그전에도 보기는 봤어요.
0: 절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에요.
2: 아, 솔직하신 분입니다.
0: 아, 우리 다 알겠어.
2: 예.
0: 아, 혹시 그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그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은 네. 베란다 창 있잖아요.
0: 네. 사실. 네.
1: 예, 그거 시공하러 다닙니다.
0: 아, 그러시군요.
2: 아,
0: 확실히 네.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네. 되게 정직하게 일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2: 맞아요.
0: 들었어요.
2: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히 말씀하실 것 같아서
0: 입 빠른 소리 잘 못하시죠? 막 달콤한 말, 근데, 막 비유 맞추는 말. 네.
1: 제가 이제 진짜 화가 났을 때 그때는 이제 하지만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아. 좋은 게 좋다.
2: 아, 최대한. 아.
0: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말도 또 썩내는 말도 가급적이면 그냥 중화시켜서
2: 그러신가
0: 표현을 자제하시는구나.
2: 자, 오늘 전국 방송인데 소중한 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깔아드릴게요.
1: 그 우리 아들 그 피스트 범프 재백인데 지금 뭐 무명이지만 힘들지만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TV에 너를 볼 수 안 있겠나. 열심히 하면은 성공 있을 거야. 파이팅.
2: 아, 선생님, 그 아드님 네. 소개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0: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잘 못 들어가지고.
1: 가수입니다.
0: 아, 그 아. 이름이?
1: 피스트 범프의 재배.
2: 오.
0: 피스트 범프라는 그룹.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군요.
1: 밴드.
0: 아, 밴드. 오, 예. 피스트 범프의 재백.
1: 재백. 네, 보컬이에요.
0: 찾아봐야겠다.
2: 아, 보컬이시구나.
0: 네. 저희가 네네. 찾아보고 만약에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으면 뭐 오늘 안에든 예, 들려드릴게요.
2: 와, 아드님 잘생겼다. 재백 씨가 잘생겼네요.
0: 엄청 잘생기셨어요. 네. 멋있다. 네.
2: 저기 선생님.
0: 들려드릴게요.
2: 저희 MBC에도 네. 그 음원이 있다고 합니다.
1: 예, 네, 미저리.
0: 아, 요거
2: 네, 음원
0: 노래도
2: 있어요.
0: 선곡 아 여기 아버님이
2: 노래 다 외우셨어.
0: 멋있게 주시는 피스트 범프의 재백이라는 보컬인데 피스트 범프의 노래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1: 감사합니다.
0: 끝나고 들려드릴게요.
2: 네. 아버님이 아마
1: 감사합니다.
2: 미저리라는 곡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아드님 재백이 보컬로 활동하시는 피스트 범프의 그 노래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세상 사는
1: 행복합니다.
0: 그러면은 우리 김건중 씨의 세상 사는 퀴즈 네. 이제 들어봐도 될까요?
2: 퀴즈 주세요.
1: 예, 퀴즈 내겠습니다.
0: 네.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1번 샤론 스톤, 2번 브룩 실드, 3번 소피 마르소.
2: 샤론 스톤 브룩시즈 소피 마르소 중에 다 예쁘지만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베이커리 교환권, 원두 커피 세트, 그리고 피스트 범프의 노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진짜.

0: 진짜로 좋아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행복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잠시 광고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0: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9: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0: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9: 역시 키움.
10: 키움 증권.
11: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자, 극장 동시연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 정답은요?
9: 2번 브룩실즈였습니다. 이강욱님, 7363님, 3381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가 우리 통신원 김건주님의 아드님 재백씨가 보컬로 있는 피스트범프의 미저리입니다.
9: 어? 재백씨 목소리예요?
8: 네.
9: 노래 좋은데요?
8: 아,
9: 우와. 이 노래 들으시고요. 뉴스까지 들으시고 저희 5시 5분에 또 올게요.
8: 네.

0: 후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도 1년에 10개에서 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하면서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천지가 되고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제주도가 한라봉 묘목과 소나무 재선 축약, 신장 투석기 등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제주도와 북한 조선장애자 후원회사의 협력에 따른 것으로 대북협력 물품은 중국 다렌향을 경유해 지난달 초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 측이 신청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및 물품 반출 신청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기관과 만나 협력사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영훈 지사가 북한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과 면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실무 차원의 정기 협의를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적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일본 측은 농림수산성이, 한국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논의의 카운터파트를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협의가 실현되면 안전관리 체계 및 방사성 물질에 관한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해 의견을

0: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은 없으며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오는 10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가 심리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오는 1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다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야외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근우입니다. 김성근 감독님이 말씀하시길 정근우는 야단쳐도 되는 선수다. 이 말씀은 제가 야단칠 맛이 나는 선수였다는 뜻입니다. 감독님은 훈련으로 혼을 내시는데 제가 지옥의 폭고도 버텨내고 혼나면 또 악착같이 해내거든요. 애정이 없으면 쓴소리도 안 하고 기대를 안 하면 혼도 안 냅니다. 요즘은 야단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좋은 어른의 야단은 당장은 써도 나중엔 약이 되어 돌아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기쁘죠?
2: 그럼요. 여러분, 정선희 씨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매일 MBC 올 수 있다는 거는 큰 행복이에요.
1: 15초 전에 문천식 씨가 네. 뭘 했다고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어.
0: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합니다.
1: 우후. 억텐의 상징.
0: 예.
1: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보내주세요.
0: 예를 들면요.
1: 대찬 인생 살아보고 싶습니다. 배짱에게 대짜 문제로 주십시오. 뭐 이럴 수 있고요.
0: 네.
1: 저는 3남매 중에 딱 중간 둘째예요. 문제도 제 포지션대로 중간 걸로 부탁합니다. 이러셔도 되고요.
3: 그렇습니다. 소심해서 틀리면 상처받으니까 소짜 문제 원해요.
1: 이렇게 문자 보내셔도 좋습니다.
0: 네.
1: 아 그리고 이게 참 언젠가부터 여러분의 관심도가 깊어져가지고 축이 아닌 축이 됐는데
0: 네.
1: 은근 영화계의 러브콜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문천식의 싸우려 설명회 예, 오늘도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0: 아, 지난주에 좀 이렇게 저콜로 빠졌거든요. 오늘 좀 재미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지난주에 너무 문천식 씨가
0: 예.
1: 영혼을 담았어요.
0: 예.
1: 좀 더 직관적으로 침뱉듯이 해야 되는데
0: 쉽게 쉽게
1: 예, 자꾸 그렇지. 언제부터인가 문천식 씨가 자꾸 문법을 신경 쓰기 시작하고
0: 제가 나웅진 감독님 팬이어서 지난주에 힘이 들어갔는데 오늘부터 다시 좀 네.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1: 누구의 팬도 아닌 것처럼 그냥 훌리건처럼
0: 예.
1: 그렇게 좀 살아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또 쌀 20kg에 걸린 행운공 추첨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들 숫자 많이 보내주세요. 숫자 많이 안 보내면 나 울어?
1: 울어도 그래. 왜요? 예전보다 조금 더 네? 뭐랄까 기교가 들어가서 세련돼졌어. 예전엔 진짜 여러분 약간 관략군이 갑자기 확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여러분 나 이러면 울어? 이랬단 말이야.
0: 오.
1: 근데 요새는 발라더 같아. 아. 성시경 씨가 됐어.
0: 아, 진짜?
1: 왜 그래? 요새 왜 이렇게 세련돼지는
0: 아닌데.
1: 거야?
0: 아닌데. 저는
1: 실망이야 진짜.
0: 알겠습니다. 저는 천박할 때 맛있죠?
1: 문천박 씨 돌아와줘요.
0: 그러고 지어내지 말라고 누나. 별명 된다니까?
1: 문천박. 정말 쫄깃쫄깃하다.
0: 아, 존박 말고?
1: 천박. 가요계는 존박. 개그계는 천박.
0: 숫자 100부터 999까지 숫자 세 자리를 보내주세요. 네,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1: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3, 4부 도움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1: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신젠타 코리아.
1: 환인제약.
0: 삼성증권.
1: 베이펙.
0: 웰템.
1: 빅토스.
0: 청혼 아이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1: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0: 지라시
1: 짱 퀴즈.
0: 5038님이 떨려서 퀴즈 도전은 못하지만 잘 듣고 있어요. 네. 연결되신 분들은 다 배짱이 두둑하신 듯 부러워요. 아니에요. 네. 5038님 우리 모두 같아요.
1: 그럼요. 일단 도전을 마세요. 하세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0: 그럼요. 망설임은 상품 배송만 늦출 뿐이에요.
1: 맞습니다.
0: 도전해주세요.
1: 도전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도 미니로 주셔도 되고요.
0: 퀴즈 난이도 직접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배짱 퀴즈 있고요.
1: 그리고 9만 원 상당의 문어크림 또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린 중짜 퀴즈도 있고요.
0: 그리고 소짜 상품입니다.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1: 오.
0: 왜요?
1: 아니요. 좋아서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러면 퀴즈 본격적으로.
0: 왜 또 만 원짜리 주유 쿠폰이면 몇 걸음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네. 한껏 조심하네.
1: 아, 하면 누나 또 뭐라 그러니까.
0: 그럼 뭐라고 그래야 또 재밌어 하시잖아요.
1: 네, 그래요.
0: 예, 네, 좀 던져줘요.
1: 만 원짜리 주유 쿠폰이면 이제 오리따 낼 수 있거든요.
0: 오리따?
1: 오리따 아니면 버스 한 네, 하여튼 네. 갈 수 있어요.
0: 1리따짜리 물 5병?
1: 예. 하여튼 가긴 가요, 차가. 가긴 갑니다.
0: 예라이. 가긴 가요. 상품 주면서 가긴 가요.
1: 네, 만 원짜리

0: 어허, 나 잃을 거야 코르테스 팬들한테. 쾌지나 칭칭단에 부르고 있었어.
1: 아니 아일리세의 이치미가 그거 있잖아. 안 나면 쳐들한다 궁짜자 궁짜 피처링 된 것처럼 지금 이 노래도 약간 비슷한
0: 아니야,
1: 느낌.
0: 아니야 쾌지나 칭칭단에랑 아무 연관도 없어.
1: 따라라 따라라 띵띵 쾌지나 칭칭단에.
0: 너무 최악이야 진짜. 왜 저럴까?
1: 억울하면 나와요. 그렇듯이 억울하면 왜 이처럼 나오라고.
0: 건우 씨가 대신 나온
1: 거. 레드 들으시는.
0: 제 최애.
1: 예.
0: 자 지라시 배짱 퀴즈. 아우 나 진짜 쾌지나 칭칭단 내가 다 먹어버렸네 또. 예.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바로 전화가 끊기고 청취자 퀴즈로 전환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1: 6848님인데요. 퀴즈 참여하고 싶어요. 중짜로요. 제주도입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하시는데 아하. 아, 기사님 너무 뵙고 싶습니다.
0: 진짜 반가운 예. 마음으로 전화 받아볼까요? 예.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누구신지.
2: 예, 제주도에 택시 운전하고 있는 현동철입니다.
0: 현동철 기사님.
2: 예.
0: 지금 대기 중에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서 신청해 주신 거예요?
2: 예.
0: 아, 제주도. 반갑습니다. 오, 너무 좋아.
1: 너무 가고 싶네요.
0: 제주도에서 택시 운전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한 26년 됐거든요.
1: 와, 진짜 오래
0: 그럼 됐다. 뭐, 정말 눈 감고도 베테랑으로 다 가이드까지 가능하시겠네.
2: 그러면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0: 제가 그냥 제주도가 너무 그리워서
1: 저도요.
0: 일정이 빠듯한데 딱 한 군데만 예. 가야 한다면 우리 현동철 기사님은 관광지 어디 추천해 주시겠어요? 요즘.
2: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요. 네. 저는 그 우도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1: 우도 저 못 가봤는데 예. 가고
0: 진짜?
1: 싶어요.
0: 진짜 우도 네. 못 가봤어요?
2: 네. 한번 놀러 오세요.
0: 아, 우도 너무 아름답죠. 가야죠, 이맘때 가야죠. 우도는 진짜. 네. 예. 자 우리 현동철 기사님 틀리면 저희가 예. 전화가 바로 끊어져서 누군가에게 뭐 메시지를 전하거나 안부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방송 탄 김에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2: 예, 저 딸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0: 좋네요.
2: 채훈아 지훈아 아빠 방송에 나왔는데 별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0: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랑해.
1: 아, 사랑해.
2: 이게 다지 뭐.
1: 그럼요.
2: 그럼 사랑한다고 표현을 아빠가 이렇게 평소에 잘 못하잖아요.
1: 그리고 아빠가 왜 열심히 사시겠어요? 딸들을 위해서요.
2: 그럼 그럼.
1: 그럼요.
2: 오늘 현동철 기사님 중짜 원한다고 하셨는데 중짜로 변함없이 가시나요?
0: 예. 대자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중짜로 한번 해봤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중짜에 예.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9만 원 상당의 문어 크림이 걸리는 와인 영역이 있고요. 와인 술. 아, 또 하나는 10만 원 상당의 CC 홈케어 세트가 걸린 트렌드 유행 영역이 있습니다.
0: 아, 와인으로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와인.
1: 좋습니다.
2: 자, 높은 산미와 당도가 균형을 이루어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 쓰이는 이 포도 품종은 독일의 라인강이 원산지인데요. 이 품종으로는 드라이한 와인부터 달콤한 아이스 와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처럼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독일을 대표하는 이 포도 품종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리슬링, 2번 쇼비뇽 블랑, 3번 샤르도네. 찍어주세요.
0: 2번
1: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2: 내가 좀 발음을 좀 이렇게 네. 원산 발음으로 더 할 걸 그랬나?
1: 리슬링, 쇼비뇽 블랑.
2: 불량이 아니. 불량품 먹으면 안 돼.
1: 불량이 아니에요?
2: 어, 그 불량은 큰일 나. 아. 그,
1: 쇼비뇽 블랑, 예, 샤르도네. 예, 제 소주 쪽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세 네. 중에 골라주셔야 되는데 2번이 아니라고 하네요.
2: 그렇죠. 이거는 이제 프랑스 쪽.
1: 네. 알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요거
1: 청취자 퀴즈로 전환되겠습니다.
2: 예, 저희는 뭐 할 수 있는 게 선곡에서 힌트를 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1: 정답 맞추십시오. 샵 8001번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셔도 됩니다.
2: 비욘세가 부릅니다. Listen!

0: 자, 청취자 퀴즈 나갔죠. 독일 라인강의 원산지인 이 포도 품종은 1번 리슬링이었습니다.
1: 그 노래를 리슬링을 듣고 오셨고요.
0: 그렇습니다.
1: 서지민님, 3889님, 0579님 맞추셨는데요. 이분도 포함해서 정답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자,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볼까요? 6044님.
2: 아, 저는 대구 사는 초6입니다.
0: 와우.
2: 저는 피아노, 드럼 등을 칠 수 있고요.
0: 뭐?
2: 현재 대바늘에 빠져 있습니다.
0: 귀여워.
1: 대바늘 뭐예요?
0: 대바늘 그거 아니에요? 뜨개질하는 대바늘.
1: 뜨개질해?
0: 어. 와, 이 친구
2: 퀴즈
0: 매력
2: 풀어보고 싶습니다.
0: 매력 있네.
1: 오.
0: 자,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아, 반가워요.
1: 귀여워.
3: 네, 안녕하세요. 어?
0: 이름이 뭐예요?
3: 저 이름이 그...
0: 뭐 김정희로 해드릴까요?
3: 네네.
0: 알겠어요.
1: 아, 익명 원하시는군요.
0: 그 사생활 우리가 보장해드려요.
1: 그래요.
0: 우리 김정희 학생은 어떻게 지라시를 듣게 됐어요?
3: 제가 처음에는 원래... 그 FM 풀 듣다가
0: 네네.
3: 아빠가요 표준 FM에서 하는 이게 더 재밌다면서 해서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0: 그래요?
3: 들을 수 있으면 듣습니다.
0: 너무 고맙네. 아, 들을만해요?
3: 네네.
0: 어머, 너무 땡큐다.
1: 다행이에요.
0: 학생이 어떤 유머 감각이 있네 보니까.
1: 정희야.
3: 네.
1: 아저씨가 원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맞추려.
0: 예, 지금 귀한 아이야.
1: 네, 고마워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0: 예, 미안해요.
3: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김정희 학생은 혹시
1: 네.
0: 지금 꿈이 정해졌어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네, 라디오 DJ가 되고 싶어요.
0: 진짜?
1: 나이스!
0: 아, 정말?
3: 네.
0: 어머, 세상에 너무 반갑다. 아니, 왜? 라디오 DJ의 매력이 우리 김정희 학생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3: 저는 뭔가 조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공감도 해보고 싶어요.
0: 어머, 나 얘 진짜 1일 DJ로 또 모시고 싶네.
1: 난 사람이네.
0: 난
1: 이
0: 사람이야.
1: 학생이 진짜.
0: 혹시 너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질문일 수 있는데 좋아하는 라디오 DJ나 DJ들 있나요? 있나요?
3: 저는 네네. 제가 다 즐겨 듣는 라디오 DJ들은 다 좋아합니다.
0: 어머, 세상에. 이렇게 현명해.
1: 마음에 드는 DJ 한 두세 명만 말하자면 누가 있을까요?
0: 너무 집요하죠, 우리. 예, 듣고 싶네요.
3: 우리 이름을
0: 듣고 싶네요.
1: 이문세, 이상순 뭐 많잖아요, 그죠?
0: 예, 그 와중에 정선이 문천식 어때요?
3: 예, 그것도 포함, 그분들도 포함될 것 같아요.
1: 오, 그래요?
0: 에, 들었어? 예. 네.
1: 정이야, 그 전화가 만약에
0: 그것도 포함돼.
1: 퀴즈에서 문제가 틀리게 되면 전화가 끊기니까 소중한 사람들에게 네. 한마디 말할 수 있거든요.
3: 네.
1: 전국으로 나갑니다.
0: 네, 음악 깔아드려요?
1: 해주세요. 네.
3: 일단 엄마랑 아빠 나 항상 뭐 그 사랑해줘서 조금 고맙고 앞으로 또 그 잘 지냈자.
0: 김정희 학생.
3: 네.
0: 네. 네, 대바늘에 빠져 있다 그러는데 오늘 혹시
3: 네.
0: 대짜?
3: 네.
1: 진짜 대짜 가는
0: 진짜?
1: 거예요?
3: 네.
0: 와, 멋있네.
1: 좋아요, 정희 형 잘 들어봐요. 50만 원 상당의 예. 상품권 세트가 둘 다 걸려있는데요. 공예 예. 영역이 있고요. 뭔가 만드는 공예 영역. 또 하나는 자연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3: 그 자연으로.
1: 자연.
0: 자연. 네,
1: 자연으로
0: 오케이,
1: 가겠습니다.
0: 오케이.
1: 자, 문제.
0: 우리 김정희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3: 네네.
0: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때는 또 변성기가 안 오니까 여학생 남학생 목소리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1: 예, 자.
0: 자, 갑니다.
1: 자연 영역 문제 드립니다.
0: 진귀한 생물종의 서식지로 여겨지는 한국의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충남 서산과 전남 고흥, 무안, 그리고 여수의 이것이 확대 등재에 도전하는데요. 멸종 위기종 철새를 비롯한 생물 2천여 종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하루에 두 번씩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3: 갯벌?
1: 갯벌! 와, 정희야. 이 어른들도 대짜 잘 못 맞추거든요.
0: 이모 너무 기쁘다.
3: 네.
1: 축하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이제 집으로 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2: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1: 어떻게 할 거예요?
0: 어머니한테 일단 보여드려야겠습니다.
1: 아, 보여만 드린다?
0: 그럼 아들이, 어머니한테 일단 보여드리고 네. 일단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한번 해봐야
1: 그렇죠, 맞아. 상의를 해야 돼요.
2: 현명하다.
1: 맞아요. 아, 너무 똑똑하다.
2: 아니 이모가 오늘 네. 느낀 건 진짜 네. 우리가 너무 무식한 질문을 해도 우리 정희 학생이 네. 너무 현명하게 받아치니까 진짜 네. 뿌듯한 거 있죠. 아니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밖에 네. 안 됐는데 어쩜 이렇게 깊을까.
0: 네,
2: 책 많이 읽나 봐요.
0: 네, 평소에 책을 조금 보통의 아이들은 다 많이 읽는 편입니다.
2: 어머, 세상에. 너무 멋있다.
1: 정희양 너무 맞아요. 멋져요.
2: DJ가 되려면 책도 많이 읽고 네. 또 어휘를 많이 써야 네.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정희양은 이미 준비가 돼 있네요.
0: 감사합니다.
2: 네, 나중에 방송부에서 만나요.
0: 네.
1: 정희양 안녕.
2: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1: 아우 착해라.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2: 우와!
1: 만져보고 입어보고 앉아보고
3: 임태성의
4: 요한인의
1: 할인 매장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라디오 시대.
1: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2: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려했던 그 코너 모두 함께 풀 수 있는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나갑니다.
1: 네.
2: 문천식 씨가 지난번에 너무 고퀄로 해서 지금 연습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좀 더 이제 저렴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누나 이게 맞을까요? 직업적으로 이게 맞나요? 왜냐하면 써놓은 걸 보니까 너무 한심하거든. 자, 이렇게 저렇게 탄생한 싸구려 설명회.
1: 네.
2: 문제 주시죠.
1: 정세로부터 주세요.
2: 아, 제가 가야 되는군요.
1: 그렇습니다.
2: 대본 좀 주시겠어요?
1: 여기 있습니다.
2: 아, 여기 있어. 찾았어. 감사합니다. 자,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영화는 이렇게 음악을 남기고 라고 해주셨고요. 또 다른 관객은 아, 90년대도 지금도 여전히 극한 직업 경호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디바의 스타 파워와 OST가 하드캐리한 영화다 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춘식 씨의 설명은요?
1: 이거 아니야. 휘트니 스턴이 웬다이야. 근데 경호원 케빈 코스트 나가서 키스를 쑥 하니까 I have nothing. 아, 좋다.
2: 쑥밖에 못 들었어.
1: 그 누나가 원했나 보지 그거를. 전 많이 했어 설명을.
2: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맞아요.
1: 2시간짜리 영화를 충분히 설명했어요 저는.
2: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1: 제가 이 코너를 위해서 요즘 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책을 멀리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좋아하는 책.

0: 멀리 한다니까요.
1: 20년 전부터 준비했구나. 이 코너를.
0: 똑똑해질까 봐.
1: 자, 그러면 힌트송 네. 갈게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제작진이 밖에서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예. 시스타의 노래예요. Touch My Body.

0: 네, 싸구려 설명회. 많이들 개운해 하시네요. 이거지 하면서. 네.
1: 자, 폼 들어왔죠? 자, 네. 정선혜 씨가 리바이벌 해주셔야죠.
0: 이거 그거 아니야. 휘트니 휴스턴이 웬 나야 하는데 경호원 케빈 코스트 넣어가지고 키스를 쑥 하니까 I have nothing.
1: 아, 내가 할 때 몰랐는데 누나 하는 거 옆에서 들으니까 와, 구질구질하네요.
0: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 여러분 내가 배설한 것들을 보는 느낌. 예, 밖에 우리 예. 작가가 이거를 녹음해가지고 쓴대요. 아하, 모니터에. 예. 너무 힘겹다고.
1: 그렇죠.
0: 저 여러분 이거 인별그램에 공유할게요. 문천식 씨가 이거를 대본 뒤에다가 써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돈 받는 거 맞아요 누나? 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고를 초고를 그대로 인별그램에 공유할게요.
1: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는 거예요. 자치. 누군가는 반도체 공부하고 저는 이제 저렴한 단어를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0: 그럼 젠슨 황이 있듯 잭슨 황도 있고 예. 다 그런 거죠.
1: 아, 7812님 보디가드 맞추시면서 물 마시다가 문천식 설명 듣다가 뿜었네요.
0: 오, 예. 예. 4271님 보디가드. 아, 개운해. 역시 싸구려는 천식이 형이 짱이야.
1: 제가 짱이에요.
0: 8754님 예. 보디가드. 아, 깜짝이야. 아, 엄마야. 아, 저렴.

0: 저렴이. 아, 잘했어요, 천식 씨. 어, 후다닥.
1: 여러분, 현재 안 잘린 연예인들 중에 저렴이로는 저 못 당해요.
0: 내일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네.
1: 어? 저 현재라고 당장, 짚었잖아요. 현재라고.
0: 당장 내일 잘리면 어떡하려고. 오늘, 하루 만에 고급스러워져서 잘렸다.
1: 오늘까지 방송물 먹는 사람들 중에 내가 네. 제일 저렴해. 아시겠어요?
0: 좋았어요. 예. 밭은 그 어떤 범위는 예. 중요한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자,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세 번째 도전자 바로 만나볼게요.
1: 4864님. 아, 저는 경비원입니다. 오늘은 마침 쉬는 날이에요. 저요. 배짱 퀴즈 신청합니다.
0: 아,
1: 하셨어요.
0: 이렇게 귀한 황금 같은 휴식에.
1: 그러니까요.
0: 저희를 위해서.
1: 아유, 예.
0: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정경로 있습니다.
0: 네. 네? 진주에?
2: 경비, 예, 예, 진주입니다.
0: 아, 성함은 아,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까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마침 쉬신 날인데 지라시 들으시나 봐요.
2: 예. 한번 청취자는 영원한 청취자입니다.
0: 아, 감동.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선배님들 방송부터 쭉 의리를 지켜오신 거라고.
2: 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봅니다.
2: 예.
1: 그러면 정선우 문천식 맡은 지도 꽤 됐는데 어떻게 들으시면서 괜찮으세요, 선생님?
2: 예, 좋습니다. 예, 아. 이종환 선생님도 옛날에
0: 아, 계신 워낙
2: 것 같아서
0: 예, 훌륭한 분들이 해주셔서
2: 그런 것 같고 아마 조영남
0: 네, 조영남 선생님도
2: 키워졌습니다.
0: 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1: 와, 95년도 들으셨으니까 한 30년 예, 들으셨네요.
2: 예, 예 그렇습니다.
0: 예. 네, 아마 예. 이제 어떤 결은 굉장히 많이 다르겠지만, 네. 예, 그래도 지라시를 아끼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2: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여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도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유, 저희가 예. 감사하죠. 예.
1: 그럼요.
0: 자, 예. 틀리면 끊기니까 방송 네. 타신 김에 소중한 분께 메시지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2: 네, 잠시 얘기 들으세요. 저는 네. 경비원으로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네. 층간 소음이 너무 발생 많이 합니다.
1: 아.
2: 그래서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바닥이 그 아래층은 천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그 마음으로 인해줬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 아, 아파트 층간소음에 예.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네요.
0: 아, 근데 정말 예. 단순하게 한 줄인데 그 한 줄에 포함된 의미가 너무나 무게감이 있었어요.
1: 진짜.
0: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주의 김정희님은 대중소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고르시겠어요?
2: 예, 마음을 비울락해도 그만 중짜 해야 되겠습니다.
1: 중짜. 예. 그러면 10만 원 상당의 시스루 홈케어 세트가 걸린 트렌드 영역 문제 드립니다.
0: 갈게요.
1: 네.
0: 생활 물가와 유류세 상승으로 인해 올여름 휴가 트렌드도 이것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속 20에서 22노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행자는 단순히 이동 목적뿐만 아니라 숙박과 식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배를 타고 다니며 하는 여행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큰 배.
2: 아, 그 유람선.
0: 아시는 거야. 아시는데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올 때 이제 덮어버리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거의 맞추셨는데 제가 원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 문제 청취자 퀴즈로 전환됩니다.
0: 네, 청취자 다섯 예. 분은 행복하실 수 있으니까.
1: 문자번호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0: 자, 우리 힌트송으로 피플 크루의
1: 크루요.
0: 네, 예, 피플 크루의 노래 준비했어요. 너에게.

0: 네, 청취자 퀴즈 나갔죠? 숙박과 식사 등을 할 수 있고 큰 배를 타고 다니며 하는 여행. 정답은요?
1: 크루즈였습니다.
0: 아, 죽기 전에만 타봐야 되는데 이게 한 번 타면요 두 번 세 번 타게 돼 있대요.
1: 아, 진짜?
0: 끝내준대요.
1: 오서윤님, 4471님, 3830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네 번째 도전자 만나볼까요?
0: 4909님이 90일 아기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예요. 아기가 너무 안 먹어서 뭘 제가 잘못하고 있나?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아기 자는 동안 큰 섬을 타고 자존감 회복하고 싶어요.
1: 아이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럴 수 있어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0: 맞아요.
1: 근데 엄마 잘못은 아니야.
0: 아니에요 이게. 이건.
1: 맞아. 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아기다. 아기야.
2: 아기야
1: 왜 거짓말했어?
0: 초보 어머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살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0: 지영씨, 아기가 그럼 90일 됐어요?
2: 네.
1: 첫 아이죠? 첫 아이, 초보 엄마라는 거니까.
0: 지영씨, 정말 고생하셨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1: 아이고,
2: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진짜 몇 살이에요? 여쭤봐도 돼요?
2: 31살이에요.
1: 어머, 31살인데 21살 목소리가 나.
0: 목소리가 대학생 목소리 나네.
1: 아, 세상에. 언제가 제일 예뻐요?
2: 애기. 지금 잘 때.
1: 역시 육아 맘의 어떤 공통적인 대답. 네.
0: 그래도 지영님 네. 너무 행복하시죠?
2: 네 행복한데 약간
1: 행복한데.
2: 그 걱정이 커서.
0: 맞아요. 걱정 네. 되죠.
1: 애기가 입이 짧구나.
2: 그런가 봐요. 근데 잘 먹다가 또 갑자기 안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픈 건지 뭘 잘못한 건지 네. 이런 이제 잔 걱정들이 되게
0: 맞아요.
2: 많아가지고
0: 지영 씨 저도 두 명
2: 조금 힘든 것 같아요.
0: 키웠는데 지영 씨 한 번씩 절대 아니에요.
1: 맞아요.
0: 걱정하지 마세요.
1: 아니 우리 조카도 초반에 키울 때 그렇게 편식을 하고 입이 짧더라고. 그래가지고 뭘 해봐도 잘 안 먹어.
0: 맞아.
1: 그러니까
0: 그럴 때가 있더라고.
1: 네, 이럴 땐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거는 지영 씨 탓이 아니에요.
0: 네. 네.
1: 지영 씨 혹시 너무 안 먹었던 거 아니야 아기 때?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친정엄마한테?
2: 아 저랑 남편이랑 다 아무거나 잘 먹는데
1: 아니 아기 때
2: 아, 서로 아기 때는 네, 잘 친정엄마, 모르겠어요.
1: 그죠? 친정엄마한테 근데... 한번 여쭤봐요.
2: 아,
1: 닮을 수 있어.
0: 네. 아유, 지영 씨 정말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퀴즈 연결됐으니까 전국 방송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1: 네. 남편한테 아, 네. 아니면 아기한테?
2: 네. 제가 요즘 육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힘들어할 때도 이제 항상 중

0: 중심을 지켜주고 힘들면서도 육아 참여하려고 노력해주는 남편 고맙고 사랑하고, 요즘 속성이긴 하지만 우리 아들도 사랑하고, 항상 도움 주시는 가족 친지 여러분도 모두 사랑합니다.
1: 아유. 그래요. 이 아이를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양육하는지를 엿볼 수 있네요.
2: 맞아요.
1: 자, 중자는 다 매진됐어요.
2: 대자 하나랑 소자 두 개 있는데 우리 지영 씨의 선택은요?
0: 대자 하겠습니다.
2: 와우.
1: 대자 하나.
2: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 걸린 공의의 영역이 남아있는데요. 문제 주세요.
1: 현재 프랑스 국립 김해동양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반화는 1886년 고종이 조선과 프랑스 수교를 기념하여 보낸 왕실의 공예품입니다. 반화는 각종 보석으로 만든 꽃과 잎을 나무에 달아 만든 조화 장식품으로 이것에 놓인 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모르겠어요. 대나무?
1: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이거 어렵네요.
2: 그러니까
1: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와, 대짜답다 진짜.
2: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청취자 퀴즈로 바뀌었습니다.
1: 네. 네. 자, 문자 샵 8001번 유료 문자 서비스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고요.
2: 네.
1: 김국환 씨의 정답송이에요.
2: 맞습니다.
1: 네, 정답이 있습니다.
2: 우리도 정답을 깨뜨리자.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0: 톡톡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남도 곡성에서 초벌로 논을 메며 부르는 반개 타령입니다. 무더운 여름 뙤약볕 아래서 논을 메는 농부들에게 노래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6: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7: 네,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네. 청취자 퀴즈 반화는 이것의 노인 꽃이다 했잖아요. 정답은 네. 접시였습니다.
8: 문제가 좀 어려웠죠. 대자 답게.
7: 반화.
8: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 자, 이제 쌀 20kg이 걸려있는 지라시 복권 행운공 추첨 들어갈 텐데요. 김성호 추첨기 돌려주세요.
8: 자, 여러분 지체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공 3개 뽑을 건데요. 자, 퇴근 중이시죠?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100짜리 뽑아볼게요. 나왔어요. 300. 자, 10짜리입니다. 취약. 저녁은 뭐 드실지 모르겠네요. 50. 아, 발 닦고 먼저.
7: 뭐죠?
8: 발 닦고 쉬셔야 돼요. 1번.
7: 몇 번이에요?
8: 기억나요?
7: 350. 어?
8: 351.
7: 351 맞죠? 351. 네. 어, 이거 봐. 자꾸 무슨 발 닦는다니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어, 있어요. 2770님. 351. 갑시다. 붙을 때까지.
8: 오. 예. 와. 봐봐요. 있다니까. 정선우 씨. 내 기가 막히게 뽑는다니까.
7: 헛소리하면 원래 잘 안 되는데. 갑자기 메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8: 맛있게 드시라고요.
7: 다정하네. 어? 잠깐만. 불안한데?
8: 받으시겠는데?
7: 안 받으시면 우리가 다시 할 시간이 없어서 2월 된단 말이에요.
8: 받으시면 제가 축하드린다고 끝나야 되는데.
7: 어떡하지?
8: 시간이 없는데.
7: 제발.
8: 다음 주에
7: 넘어가지만 말아라. 안 돼.
8: 안 돼.
7: 아니야. 아니야. 여보세요 하는 순간 끊어도 되니까.
8: 제발요.
7: 안 돼. 제발.
8: 선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7: 쌀인데. 쌀 20kg인데. 아, 어떡해.
8: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로 2월에 될 것 같고요.
7: 네.
8: 예.
7: 손석희 씨 흉내 좀 그만내요.
8: 아, 이렇게 인사드리겠네요. 아.
7: 2월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 것 같고요.
8: 예, 고맙습니다.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0: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0: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8.29% 676.18포인트 떨어진 7,484.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0.18%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7.68% 떨어졌습니다. 개장 직후 지수가 8% 이상 급락하면서 주식 매매가 20분 동안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55.2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오름폭을 줄여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4.1원 내린 1,53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한이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한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 주석 부부는 이날 정오쯤 전용기를 타고 평양공항에 도착했으며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공항에 나와 직접 영접했습니다. 시 주석 부부는 환영 행사 직후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했으며 북한 매체들은 다만 아직 북중 정상회담 등의 소식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현지 우리 공관은 교민사회 필리핀 관계당국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 중이라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 37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남쪽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필리핀 당국은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질문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이 적법했기 때문에 계엄을 외국에 알리라 지시한 것일 뿐 그게 위법하다거나 직권남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윤 전 대통령은 해외에 비상계엄에 대해 알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남서부의 석유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스라엘 군기지를 겨냥한 군사작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 군이 마흐샤흐르 지역의 카룬 석유단지에 대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고 이란 매체는 이 지역

0: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또 부당한 공격을 받은 자들에게는 전투가 허락된다며 이스라엘의 네바팀과 텔노프의 중요 시설들을 목표로 하는 나스르 작전의 개시를 알렸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2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주권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반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을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오늘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앞 올림픽공원에는 이번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재선거는 가능한지 해법은 과연 무엇인지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서용주, 정광재 세 분과 생각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 혐오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이른바 일베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부에 모셔서 정치권 현안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이 과연 가능할지, 한다면 시점은 언제일지, 한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할 때 현장 격려 방문을 했던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4부에 인터뷰합니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한 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4: 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4: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4: 동현정치연구소 정광재 소장, 어서오세요.
7: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4: 자, 송파개표소요. 네. 아, 시끄러운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5: 나흘째 봉쇄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제 봉쇄가 진행됐는데요. 5일 오전부터요. 이 개표소를 드나든 사람들을 붙잡아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네. 이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현장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네. 계시지만 예, 그 안으로 오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제지라든가 네. 혹은 뭐 가방을 열어보자라든가 이런 행동들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입구 10여 곳을 지금 점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정선거와 재선거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는 네.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그 오전에는 핸드볼 여자 주니어 대표팀 선수 6명이 이 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네. 훈련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는데요. 네. 훈련 장비를 챙기는 과정에서 이제 시위대가 출입을 제지 했고 또 훈련 장비와 가방 검사를 요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4: 예. 자, 네, 서영주 소장,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6: 사실상 지금 현재 잠실 운동장 네. 앞에 많은 이제 청년들 시민들이 예. 나와 있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실 관리 예. 대단히 잘못됐다고 예.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 정치권 제도권에서 뭐 토론할 이유도 없는 예. 것이고 저는 정당한 요구라고 봐요. 예. 잘못된 거를 잘못되라고 고친다는 거 이게 시민의 목소리고 예. 그게 설사 뭐 정치적 여러 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여야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서 예. 뭔가 이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요구에 대한 답변들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예.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예. 다만 저는 이 정치권이 이런 이 시민들의 요구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예. 봅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부정선거론자, 예. 뭐 전한길 씨,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 순수하게 어떤 이 참정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요구를 마치 부정선거를 예. 이끌려는 태도, 이거는 수많은 그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예. 이 부분을 해결해 가야겠다. 저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4: 시대에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참정권 침해에 그 분노한 시민들도 있고요. 네. 또 부정선거론자들도 여전히 섞여 있고요.
6: 있더라고요.
4: 그러니까 뭐 이게 막 난제돼 있어요. 막 혼재돼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7: 조선 안창호 네. 선생님께서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은 국가의 미래다. 예. 청년이 죽으면 나라도 없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대거 2030 세대들이 예. 이번 참정권 훼손과 관련해서 분노를 현장에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집회 참가자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예. 그러면서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지는 않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2030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야 요새 청년 세대들이 뭘 알아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목소리들이 예. 많았거든요. 또 최근에는 뭐 민주전형 스피커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또는 뭐 보수화됐다는 예. 2030 세대들에게 상당히 폄하하는 목소리를 예. 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과 달리 2030 세대들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0: 정제된 메시지를 네. 제대로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영조 소장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네. 이런 상황에 편승해서 본인의 개인적 정치적 유불리에 그렇습니다. 편승하려고 네. 하는 거 그건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현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끝까지 이런 순수성을 잃지 않는 집회가 돼야지 어느 순간 뭐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네. 편승한다거나 네. 그게 다수가 돼서 현장이 오염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은 자꾸만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투표 용지와 관련한 문제를 얘기하다가 네. 그거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전산상에서의 해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은 투표 용지가 부족한 거지 투표 용지의 부정 문제지 또 전산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 부정선거 주장한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적어도 또 할 말은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1: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국민의힘 지금 야당의 당대표가요.
0: 예.
1: 부정선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뭐 좀 구체 이거는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그 부정선거론자들한테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상당히 걱정스럽죠. 예. 저도 뭐 국민의힘 지금은 이제 당원 자격밖에 예. 없습니다만 예. 당대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개인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자격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뭐 가리고 옷도 예. 그냥 갈아입고 갔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예. 비추는 것은 예. 굉장히 부적절하죠. 오죽하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당대변인이라는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당 지도부 당대표의 의견을 예. 이제 전달하는 경우가 예. 많은데 당대변인이 장동혁 대표가 거기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 국민의힘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자르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행위와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행위 그것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전이 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1: 예,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도 같고요.
2: 그런데 예. 어차피 이 장동혁 대표의 예. 정치 행위를 보면 그 수준이 거기서 거기에요. 일관성은 있다.
1: 예.
2: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끝나고 본인에 대한 책임론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자리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1: 네.
2: 본인은 뭐 이제 뭐 서울을 지켰지만 그게 뭐 본인이 잘해서 지킨 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방선거의 책임론에서 그 숨기 위해서 네. 이슈 전환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잠실에서 잊고 있는 참정권과 이 재투표에 대한 요구 그 시중 군중 사이로 뛰어든 겁니다.
1: 예.
2: 지난번에 텐트에서 단식한 것도 똑같은 방식이고요.
1: 일정한 패턴이 있군요.
2: 패턴이 예. 숨어요. 어떤 예. 본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는 형의 어떤 전략을 쓰는 건데 예. 딱 그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의원의 출연입니다.
1: 예.
2: 결국 본인이 물러나는 것은 한동훈 의원의 출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예. 때문에 이제 윤 어게인 플러스 부정선거에 대한 지지하는 세력까지 덧붙여서 예. 이제 강력하게 당내 투쟁을 하겠다는 예. 그런 계산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1: 김동연 기자, 네. 이 장동혁 대표의 주장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3: 예. 네, 오늘 특히나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늘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관련된 네. 발언을 했습니다. 재선거 주장에 조금 더 올인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먼저 그리고 네.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다라고 네. 설명했고요.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요구는 재선거라고 네. 일종의 당론처럼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이 최고위원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들이 당연히 네. 쏟아지겠죠.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려면 뭐 위원장부터 증인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당론이 아니다
1: 네.
3: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그럼 당론이 무엇이냐라고 네. 하면. 네. 이게 조만간 이제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 의원들의 의중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의원총회라는 것도 사실상 이후에 이제 진행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과 그 이후에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 좀 더 정제된 목소리를 예. 낼 것이다라는 예. 것으로 이해가 됐던 예. 상황이었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또 사전투표 폐지도 언급을 하고 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성훈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당론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론은 후임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정리할 부분이다. 이런 취지로 좀 읽히는 네. 대목입니다.
1: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장동혁 네. 대표가 네. 굉장히 저급하고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1: 네.
2: 본인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법률적으로
1: 그러니까요.
2: 모르는 네. 바가 아닐 거고 재선거가 되려면 그 과정을 잘할 겁니다. 네. 결국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돼야만 재선거가 네. 되는 것이고

0: 그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1년에서 2년 이상 걸려요. 네. 정치권에서 합의한다고 재선거 할 수 없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 합의에서 재선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그냥 이게 정치 프레임을 본인이 갖고 가겠다는 거고 이걸 내가 할 사람은 국민의힘 나밖에 없다. 이거 나 쫓아내지 말아줘. 예.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잠실에서 본인들의 참정권이 침해받았고 뭔가 불합리한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바로잡으라고 외치는 청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오염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이란 예.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래도 본인이 율사고 야당 대표고 그래도 국민들한테 면목이 있으면 최소한 절차와 단계 네.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검은 사실 민주당에서도 하겠다고 했어요. 예. 민주당은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개헌까지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왜 나가서 누가 반대한다고 혼자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지 네. 참 에너지 낭비도 에너지 낭비지만 철저하게 부정선거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1: 예. 정광재 소장. 예. 그렇습니다.
2: 저는 지금 얘기하는 재선거라는 것이 예. 국민의힘 110명의 국회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 다수의 의견이었다면 벌써부터 예. 당론을 정하자. 의원총회 예. 빨리 열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예. 했을 텐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재선거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거 재선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오히려 민주당에서 박선원, 뭐 최민희 의원들이 일부 지역에서라도 재선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재선거는 어렵다고 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재선거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렇겠죠. 일이잖아요. 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80일 이내에 법원이 한 번의 판결로 예. 끝납니다. 이게 만약에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예. 한다면. 그런데 그 전에 선거소청. 선거소청은 선관위에서 이미 한 번 예. 재선거까지 필요한 사안도 아니고 이거 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소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이게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소송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소송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뭐 어떤 액션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재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지금, 없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재선거가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당론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1: 정 소장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두 분 다 지금 거의 비슷한 말씀이고 네. 뭐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데요. 분명한 건 지금 대표가 저러고 다니니까요. 그럼 국민의힘도 입장을요. 선거 소송 관련 소송을 한다든지 예. 그런 입장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오세훈 시장 자당이었던 후보인 당선자인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2: 그렇죠.
1: 당신 그만둘 거냐 자진 사퇴하고 재선거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입장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개표 초기에 뭐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지금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그런 어떤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
2: 소송 당사자가 예.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정원호 후보하고 예. 해당 지역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 헌법 소원을 내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적어도 오세훈 시장은 당선 이제 선언 승리 선언을 했잖아요. 예. 정원호 후보도 패배 선언을 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거 선거 무효다라고 주장할 만한 가능성은 근거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럼 오히려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 그 예. 법원에 가서 예. 그거에 대한 판결을
1: 예.
2: 그거에 대한 판결을 기다릴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 전까지 재선거가 국민의힘이든
1: 뭐그 재선거 하자 입장 자체는 오세훈 시장도 근데 네. 정리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도 이런 어떤 의견들에 대한 재선거를 주장하는 왜냐하면 본인은 그럴 능력이 자격이 되잖아요.
2: 그렇죠.
1: 지금
2: 예.
1: 본인이 이제 당선자 신분을 포기한다든가 이러면. 본인이 어떤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예.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한다는 입장은 적어도 좀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2: 근데 오세훈 예. 시장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선거법 198조, 198조 예. 1항 2항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예. 거기에서 보면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변화 이런 게 있을 때
1: 물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 당락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지만요. 그분이 그런 권한 내부에 있으니까 또 당선자이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위가 있고 그러면 큰 정치인이고 그렇다면 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이런 네. 상황에 대한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진심입니다.
2: 네네. 네,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예. 역지사지 이심전심으로 파악해보면 다시 재선거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1: 아니 그럼 안 된다는 얘기라도 네.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 이거는 이런 요구는 부당하다는 얘기라도 분명히 해야지 그래야 좀 정리하는데 조금은 도움

0: 되지 않겠습니까?
1: 만약에 그런 예. 그 답변을 예. 요청받는 자리가 예. 있다면 그런 입장 뭐 낼 필요도 있겠죠. 예. 예.
2: 그러니까 오세훈 그 당선 아직 시장 등록증 예. 못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전직 시장이니까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도 오세훈 시장이 이거 재선거는 불가능하다. 예.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일들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재선거는 있을 수 없지만 재투표는 찬성한다라는 예. 좀 분명한 입장을 밝히게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예. 저는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잠실 체육관에 모인 청년들과 시민들이 지금 선관위의 부실 관리와 있을 수도 없는 일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예. 공정의 문제입니다. 공정. 예. 과연 공정했는가. 그런데 예. 그 공정의 상징이 예. 선관위 이번에 이런 부실 관리로 드러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이 답을 해줄 필요가 네.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사실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거는 해소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빨리 해줘야 됩니다. 네. 정치권은 그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네. 이걸 부추켜서 마치 재선거를 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들이 다 부정선거고 네. 이게 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그런 장동현 대표 같은 분들이 정치권에 있는 한 네. 이게 끊임없이 도돌이표가 될 네. 거예요. 언제까지 잠실에 저분들 놔둘 겁니까? 네. 저는 이거는 저분들의 어떤 그 일상의 평온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최소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정치권이 네. 돌려줘야지 저기에 잡아놓으려고 괜히 그 허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 일환으로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좀 필요하다.
0: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광식 씨 아까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나경원 의원도 재선거하자는 입장이 예, 뭐, 있죠. 예, 몇 분이 계세요 보면. 예, 꽤 있어요. 중진 중에. 예. 예. 자, 그런데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3: 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도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선관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선거 종사자 대화방 확보 그리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이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 인쇄업체에 대한 조사 같은 예.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검찰 측도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어제 밝힌 상황인데요. 예. 일단 경찰이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를 먼저 예.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발 내용이 담긴 혐의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예.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배임도 혐의를 좀 적용해서 고발을 예.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횡령과 배임은 예산 자체는 넉넉하게 투표용지를 예. 인쇄하도록 가져갔는데 예. 실제로는 인쇄하지 않았다라는 예. 대목을 특히나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한 거죠.
3: 예, 그렇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예. 현재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아침에 제출을 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제출을 하면서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어제 이미 한병도 원내대표가 예.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 전 이제 이 그 서영준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나 특검까지도 예. 어쨌든 염두에 두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다시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는 게요. 말씀은 이제 여당은 지금 입장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정조사하고 수사할 거 있으면 하고 네. 개헌도 필요하면 하고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이런 게 있으면. 그럼 야당도 말입니다. 정 소장님.
4: 네.
0: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한 어떤 재선거, 재투표에 대한 어떤 입장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다음에 시위대에 대해서 뭐하라고 할 것인지 당론은 무엇인지 이거에 좀 명확히 해줘야지 지금 어떤 이 에너지 낭비가 없죠. 이 혼란이 계속되지 않으려면요. 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예. 수요일인가요? 예. 원내대표 선거가 열리잖아요. 예. 지금 잠시 원내 그 리더십 공백 상태예요. 예. 이 상태에서 때문에. 어떤 예. 그 당론을 하나로 모아내기가 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요. 예. 국회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갖고 예. 이게 왜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거기에 그 집회 참가자들이 예. 거기 현장에서 주장하는 재선거는 예. 참정권을 침해 당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정치라는 건 뭡니까? 그런 갈등과
0: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중재해야 되잖아요.
0: 광고 잠깐만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자, 정 소장님. 네. 아까 하신 말씀.
7: 예. 그래서 오세훈 예. 시장도 명확한 입장을 예. 만약에 기자들이 물어본다면 저는 선거법에 따라서 예. 이건 재선거가 불가능한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이렇게 재선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거면 예. 당대표 자격대고 얘기해라라는 예. 식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라도 예. 집회 참가자들이 얘기하는 재선거 요구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재선거 요구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대로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해갖고 이거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재선거를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 소송은 선거 소송대로 진행이 되고 거기서 정말로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재선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선거 네. 해야죠. 그런데 네. 이걸 정치권에서 이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막 유불리를 따져갖고 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6: 정서장도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한 어떤 대안들 거기 네.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7: 민주당도 지금 국정조사와 네. 특검 네. 하자고 맞죠? 했잖아요.
6: 네. 그건 양당이 이견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8: 아니 민주당은 네.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이 국민들의 요청 네. 거기에 대해서 제도권 그래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6: 그렇습니다.
8: 그런데 나쁜 게 장동혁 예. 대표를 비롯해서 거기 제시를 한 사람들이 전한기 씨, 예. 황교안 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신난 거예요. 거기가 놀이터잖아요. 예.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다가 거기에 물 만난 고기들처럼 거기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당 대표라면 들어와서 공이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머리를 맞대서 돌아가십시오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어떻게든 선동해서 좀 며칠이라도 끌고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7: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네. 전한길 씨나 황교안 전 총리나 네.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네. 하잖아요.
6: 그럼 다행이죠.
8: 여러 환영을 네. 환영이 봤지만 아니라 본인이 신났다는 얘기지 내가 그러니까 환영받는다는
7: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공간을 네. 이 2030 또는 네. 이 참정권 훼손 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공간을 주면 안 되죠.
6: 네, 그렇죠. 네. 네, 그건 뭐 거기에 대한 그걸 구분해야지 그분들 정당성이 확보될 거예요 아마. 예, 김동희 기자.
9: 네.
6: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좀 설명해 주시죠. 예.
9: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오늘

0: 오늘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특히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예.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조금 전에 이제 이슈로 다뤘던 지방선거 최대 이슈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이 문제가 단순히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결이 좀 다른 요구다. 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사실이 아닌 것을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건 아무래도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좀 더 가깝겠죠. 네. 이것과 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 이 두 가지 요구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면서 얘기를 풀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둔감해졌달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등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 예. 저도 많이 반성했다. 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말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제 코멘트도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1: 예.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2: 네,
1: 성희주 소장.
2: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그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예. 사실 본인 스스로 그 좀 둔감해진 정도로 네. 부끄럽다라고 몸을 낮추시고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네. 뭐 공감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고 예. 봅니다. 저도 정당하게 어떤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 청년들이 현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는 거. 예. 그거는 오래된 뭐 80년대부터 70년대부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행태의 예.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고 이런 건전한 문화들은 허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예. 거예요. 근데 저는 주목했던 건 이제 선거에 대한 평가. 예.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네. 저는 사실 그 행간을 보니까 네. 왜 이렇게 당을 운영하셨어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책임 좀 지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좀 들렸어요.
1: 아 그래요?
2: 네.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들의 소회인데 네. 요약을 하자면 여당인 민주당은 여당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예. 왜 야당처럼 운영을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야당일 때는 공성하기 때문에 참을 예. 써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집권 여당이면 수성, 예. 성을 지키고 성 안으로 많은 사람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선거의 패착입니다. 예. 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상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 책임론을 강하게 예. 싫지 않았냐.
1: 그렇게 해석하시죠.
2: 저는 그 예. 부분이 가장 좀 주목이 됐어요.
1: 정광재 소장 저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3: 비슷합니다. 예.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를 예. 준비해달라는 예. 그 작가님의 예. 질문에 제가 한두 예. 개를 예. 했는데 예. 그중에 하나는 지금 새로 소장이 예정된 예. 거는 같고 다른 하나는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네. 시장과 관련해서 이게 네. 적어도 그 선거 결과에 네. 좋게 영향을 미쳤지 나쁘게 영향을 미치진 않은 네. 것 같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아 보는 관점이 정말 네. 다르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거기에 또 주병기 그 공정거래위원장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답글을 달아서 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가장 완벽한 부동산 투자 지도라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중위값이 높은 데일수록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았다는 예.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그걸 보면서도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그게 선거에 좋은 영향을 줬다? 전 그 일종의 정신 승리라고 보고요.
1: 이분 어떻습니까? 거기서 표를 잃고 다른 데 더 얻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3: 글쎄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성남, 용인 예. 이런 예. 분들 경기 남부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했었고 네. 용인도 이제 국회의원 수만 놓고 보면 다 민주당이 압승한 지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얻지 못한 것은 네.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네. 모르겠다. 이번 선거마저 그냥 민주당이 압승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의 아주 그 폭력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올 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전제했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로 인상적으로 들은 건 김민석 총리에 대한 평가였어요. 네. 그건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네. 민주당 그 당권 선거에서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한 것은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였고 김민석 총리에 대한 1년 평가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후임 인선을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

0: 뭐냐면 이재명 1년의 성공은 오롯이 김민석 총리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띄워줬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더 띄워준 거죠. 뛰어난 리더십을 해서 내각에 잡음 하나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총리 교체했다. 또 다른 역할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당대표를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인상적이더라고요.
1: 자, 그럼 서영주 소장 말씀 더 듣기 전에 김동희 기자 오늘 말씀을 대통령 말씀을 좀 정리해 본 다음에 다시 좀 이 얘기를 자세히 좀 짚어볼게요.
2: 알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던 부동산 내용은 조금 뒤에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의 것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 논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을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원래는 앞서 올해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특수한 경우 직접 보안 수사권을 허용할 이 필요성을 언급하게 됐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국회의 논의를 앞으로 존중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경제 문제도 언급이 됐었죠. 아무래도 주가 얘기도 나오고 또 환율 문제가 또 나왔는데 이 최근 급등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이제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요걸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자면요. 현재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일종의 리밸런싱을 한 영향이다라는 얘기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2-3%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이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비중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달러 수요가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지금 1,5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좀 일시적이고 균형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 이제 정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1: 좀 정리를
2: 한꺼번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제, 금융, 그리고 규제, 공급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특히나 관심을 받는 주제는 세제 부분입니다. 세제 문제는 7월이 되어야 이 정책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보유세를 비롯해서 올해 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것이다. 이런 이 관측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직접적으로 보유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고 또 많이 이 부동산을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지적도 함께 했고요. 특히 그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전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우려가 담긴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해소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하면서 또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특히나 오늘 그 전세 얘기를 꺼내면서 더 전세 대출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이 싸고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곳을 이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동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 그저께 한번 참정권에 대해 언급을 한 이후로 이제 개별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SNS에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이제 3일 만에 이 본인의 어떤 글을 또 올렸는데 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이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에 정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서영주 소장. 아까 부동산 말씀은 정광재 소장은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뭐 부동산 문제는 늘 그렇지만은 일관성이 있고 큰 변동성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재명 정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양도소득세 중간 폐지하는 부분들도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줄 알지만 한다. 그다음에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공급 물량의 일정 부분들을 그 요인으로 뺏어오고 나중에 이제 7월에 세금 문제를 한다고 하는데 세금을 통해서 보유세를 늘림으로써 결국에는 이

0: 동산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내는 사람들에게 집을 또 다시 시장에 예. 내놓게 함으로써 공급의 방점인 것 같아요.
1: 예.
0: 그다음에 전세 부분은 이제 뭐 이거는 나름대로 좀 토론이 필요한 예. 상황이오는 같으나 당장은 전세 물량에 대해서 서민들이 고통받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예. 사실이에요.
1: 예.
0: 하지만 대통령이 얘기한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시장 부분들이 이게 기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는 사실이고 예. 이 부분들이 주택 시장의 가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는 부분도 예. 있다. 라고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는 좀 길게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가서
1: 예.
0: 반드시 서민들이 그냥 좋고 품질 좋은 곳에서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을 이뤄내겠다라는 예. 의지가 강한 거예요. 중간에 예. 조금 욕먹는 것 때문에 주춤하지 않겠다라는 좀 그런 메시지로 좀 읽고
1: 그리고
0: 싶습니다.
1: 이것도 아까 정광수 소장 말씀하신 것도 토론의 하나의 어떤 재료가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 한강벨트의 분들이 굉장히 오세훈 시장한테 많이 표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굉장히 표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맞는가?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토론의 여지가 있어요.
0: 저도 토론 여지가 예. 있다고 보고 현상이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일부는 맞고 예. 일부는 다를 수도 있다.
1: 예.
0: 하지만 투표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의 욕망에 대한 예. 분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1: 예. 그러나 이제 이거예요. 제가 한번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은 그분들은 무조건 그 어떤 세제 세게 하니까 반발해서 투표를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 과연 이렇게 부동산 정책 역시 세게 해서 나머지 분도 반발했니? 아니면 나머지 분들 후속 대책이 있을 것 같아서 없어서 덜 찍은 분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분들로 그럼 이 어떤 전체 국민의 표심이 말입니다. 앞으로 당신 더 세게 하면 우리 표 안 줄 거야. 이런 어떤 경고의 표심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앞으로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하려는 거랑 이번 그 부동산 벨트에서 투표를 했다는 거는 전혀 앞으로의 표심을 판가름하는 뭐는 아니에요. 제가 보면. 예.
2: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세금과 관련해서 손대지 않겠다.
1: 예.
2: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다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유권자들은 읽고 있다고 봐요.
1: 예.
2: 저는 그게 그 이른바 한강 벨트에서 표심이 분출됐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1: 방금 그 부분 예. 같은 경우는 전체 유권자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2: 아, 그렇죠.
1: 점이시죠.
2: 그건 예. 이제 서울에서의 예. 표심을
1: 예.
2: 말한 겁니다.
1: 예.
2: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네.
2: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 네.
2: 과연 135만 가구를 수도권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할 수 있어?
1: 네.
2: 그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1: 네.
2: 어떻게 됐어? 집값만 오른 거야.
1: 네.
2: 이게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했던 방식대로 오늘 똑같이 하고 내일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1: 예.
2: 제가 이 말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누가 했느냐? 아인슈타인이 했다 그래요. 근데
1: 네.
2: 지금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방식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1: 네.
2: 과연 집값 잡겠어?
1: 네.
2: 더군다나 앞으로 대략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4, 5년 동안 연봉 7, 8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 예.
2: 메모리 반도체 그 반도체
1: 예.
2: 메가 사이클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의 정책으로 주택 잡을 수 있겠어?
1: 예.
2: 라고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
1: 예.
2: 그것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는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1: 예, 그럼 교수님. 예.
0: 근데 사실상 그 저는 그거예요. 청년층이나 30대 여성층의 이 투표가 오세훈 시장한테 갔던 거는 사실 부동산 정책이 저는 주였다고 보고
1: 예,
0: 있어요.
1: 예.
0: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1: 예.
0: 청년층은 내가 집을 살 수 있겠어? 이런 상황에서
1: 예.
0: 라는 부분과 공정의 다른 요인들이 들어갔던
1: 예.
0: 것 같고 30대 여성층은 전세 대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참 이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1: 예.
0: 집이 없어서 대기 물량을 4개, 5개씩 걸어놓고 기다리는 그런 고통도 있었다.
1: 예.
0: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1: 예.
0: 거기에 한강벨트로 있었던 사람들은 집값이 많을수록 세금을 이제 많이 내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나의 자산에 대한 방어
1: 그렇죠.
0: 기제가 저는
1: 예.
0: 작용했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몰표들이 나왔던
1: 예.
0: 거라서 이 부동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이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는 부동산 정책 이번 선거에 좋지 않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정청래 지도부가 조금 더 유능한 모습으로 선거를 치러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1: 예.
0: 부동산 문제는 내가 마이너스로 갖고 가지만 다른 걸로 뭔가 기대를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을 좀 선거 전략에 던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내부 안에서의 자리 다툼으로 그다음에 공정 문제로 이런 것들이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정 동력의 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실망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놓은 부동산에 네. 대한

0: 메시지는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재명식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이뤄내서 예. 가겠다라는 거라서 이거는 아마 중간 정도에 아마 뭐 논박이나 여러 가지 토론에 예, 상황에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부동산 문제는 계속 뜨거울 거예요. 네, 아마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떤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건 뜨거울 텐데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겠죠. 자, 당권 경쟁 얘기 좀 해볼까요?
2: 네. 예.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이 예. 그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네.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지도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예.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요. 예. 당 내부에서는 이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라는 예. 해석까지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이 아무래도 당권 주자들에 대한 발언과 경쟁에 조금 더 주목도가 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제 6월 토요일에 광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남긴 네. 발언도 화제였습니다. 국정 기대치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충분하지 못하다. 네.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당권 주자들의 이제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빨라졌고 네. 일정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8월 17일이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전당대회 예상일로 지금 잡히고 네.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도 검토되었지만 지난 2024년 전당대회가 8월 18일이다 네. 보니까 여기에 기간을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1: 서영규 소장. 네. 당권 경쟁 어떻게 됩니까?
0: 사실상 당권 경쟁이 김민석 전 총리와 네. 뭐 정청래 대표가 예. 연임을 도전할지 모르겠으나 도전할 것 같으니까 예. 아마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예. 강한 압박을 한 것 같아요. 하지 말란 소리죠. 예. 그다음에 송영길 예. 의원께서도 예. 아마 그 당대표 도전할 것 같아요. 아마 예. 크게 봐서는 3파전이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출마할 예.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직접적으로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사퇴 예. 얘기는 아니었으나 저는 이 대목을 좀 적어왔어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길 것을 졌다. 예. 이겨야 되는 것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예. 제가 원래 정치 선거에서 중립이 하는데 표정이 중립이 안 되네요. 예. 이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하는데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예.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이건 뭐냐면 예. 평태그림입니다.
1: 예.
0: 김용남 후보를 돕지 않았던 예.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제가 누누이 선거 평가에 대해서 이건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1: 예.
0: 정청래 대표를 위한 선거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인가라고 예. 했을 때 서울 경남 부산 북과 평택을 지켜야만 예.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전북 하나 지키자고 나머지를 다 잃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엔 전북 지킨 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다음을 위해서 지킨 것 외에는 나머지 서울 경남 이런 쪽을 다 잃어버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지방균형발전의 이런 동력들이 사실상 조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예. 커졌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 이번 전당대회에서 불가피할 것 같다.
1: 정광재 소장 1분 남았습니다.
3: 예.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1: 지난해 여당님입니까 야당님?
3: 여당 당대표 선거죠.
0: 뭐. 야당이
3: 지난해 그 민주당 예. 당대표 선거는 예. 사실 좀 시시하게 끝났어요. 예. 왜냐? 이분이 올해까지만 당대표를 할 수 있어요.
1: 예.
3: 그럼 올해까지는 그냥 지방선거 공천이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뽑히는 당대표는 2028년 공천권을 본인의 그 그립을 갖고 할 수 있거든요.
1: 예.
3: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에는 청와대가 박찬대 후보나 정청래 후보나 집권 1년 차에 네. 다 친정 후보지 누가 여기에 이렇게 세게 반기를 들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년을 경험해 보니까 야 우리가 오판했구나 라는
1: 네.
3: 자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1: 그러면 시간이 이번 다 됐는데요. 야당 네. 얘기를 못 들었네. 야당 전망을 들었어야 되는데.
3: 이번 예. 선거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1: 예.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인, 서영주, 정광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5: 건강에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

0: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
7: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2: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13: 3부와 4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웅기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14: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5: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 인생 후르츠에는요,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히데코 할머니 87살, 슈이치 할아버지는 90살, 두 분을 합치면 177살. 머리카락은 하얗고 손엔 주름이 가득합니다. 등은 굽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차근차근 천천히 청소를 하고 마당을 씁니다. 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맛있게 드시죠. 매 순간을 정성껏 충실히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내 곁에 사람과 다정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14: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1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7: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0: 저녁엔 뉴스.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함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생각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격변이 불러온 통상 안보 위기,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까지 대한민국이 세 가지 파고를 헤쳐오면서 오히려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 이 대통령은 4대 국정 목표 중 가장 먼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를 국정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 문제를 두고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대기업 초과이윤 문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막아온 만큼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많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차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낸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못 박으면서 세제 문제는 7월 중으로 공급 확대 대책은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위원회에서 정기 전당원 대회를 8월 중 하되 가장 이른 시일인 8월 17일 진행하기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며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거쳐 본 경선을 하고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가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오히려 장 대표는 책임질 일이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전한 뒤 거취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제가 되묻겠다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은 서울, 대구, 경북, 경남 등 4곳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0: 당내에선 단 네 곳에선 승리한 것이 수치상 참패한 것이 맞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는 장 대표 덕분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장 대표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신속하게 지시한 점은 긍정평가한다면서도 정부가 관장하는 수사기관은 전재수 의원에게 무혐의를 줬던 상황으로 누가 신뢰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정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되 책임자를 끝까지 가리기 위한 특검은 불가피하다며 큰 틀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현실적인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지역, 즉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던 투표소에 한정해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시대 개척자로 불리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방한 일정 마지막 날인 오늘 SK와 LG, 현대자동차와 네이버까지 주요 기업을 찾아 AI 분야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삼겹살과 치맥 회동으로 친분을 다진 뒤 오늘은 말 그대로 사업에 집중한 셈인데 잠시 뒤 간담회와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방한 주요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방한 일정 마지막 날 이른 아침 서울 서린동 SK그룹 사옥을 찾아 SK 최태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메모리 공급에 그치지 않고 AI 인프라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찾은 젠슨 황은 구광모 회장을 만나 양사의 기술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양측은 로봇을 공동 개발하는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력하고 LG의 냉각 기술 도입과 엔비디아 칩을 LG의 AI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AI연구소를 찾아 학생들을 만난 젠슨 황은 이어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을 찾았습니다. 사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로봇을 둘러본 뒤 엔비디아의 AI 인프라와 현대차의 모빌리티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엔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까지 찾아 한국과 전 세계에 초대형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네이버와의 협력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젠슨 황은 오늘 저녁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찬을 끝으로 주요 방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0: 특검이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해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달 20일 구속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10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이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 재개와 관련해 미국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방어, 공격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중동에서 벌어지는 군사 충돌과 관련해 미국이 직접 개입했든 이스라엘을 통해 움직였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야외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3도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8: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9: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 혐오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이른바 일베금지법이 지난주 발의됐습니다. 3부에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홍기 의원과 함께 이 법안과 정치권 현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이 과연 가능할까요? 한다면 시점은 언제일까요? 대표적인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 4부에 만나겠습니다.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 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 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3: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14: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5: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 대통령 1주년, 취임 1주년 예. 기념 기자회견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는 정말 1년 만에 예. 뭐 민주주의의 위기, 통상안보위기, 민생위기 예. 세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예. 1년 만에 정말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예. 잘 극복했다고 예. 생각을 하고 대통령도 오늘 그 표현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예. 만들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배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1년보다 앞으로 4년을 더 기대되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게 예. 이제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 같은데 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참정권 문제, 예. 투표용지 문제 때문에 예. 약간 분위기가 좀 반감되긴 했지만 뭐 내용은 아주 충실하고 좋은 예. 기자회견이고 원래 한 100분 예상했는데 2시간 한 47분 그렇습니다.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더 하고 싶어 예. 하셨는데 그래도 하실 말씀 다 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예. 것 같습니다.
0: 예. 예, 선거 얘기 좀 약간.
1: 예, 맞습니다. 예.
0: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 일하셨죠?
1: 예, 저 공보 단장 겸 예. 수석대변인 했습니다.
0: 어땠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결과는? 일단 이긴 건 이긴 거고요.
1: 예, 이긴 건 이겼는데 예. 좀 이제 6.78% 포인트 예. 격차가 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격차는 적었던 예. 것 같아요. 그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예. 변신하는 박찬대 후보를 좀 더 시민들한테 인천시 300만 인천 시민들한테 더 알렸어야 되는데 예. 그 시간이 좀 부족했지 않나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예. 또 하나는 유정복 시장이 예. 그래도 두 번이나 그 시장을 했기 때문에 예. 인지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예. 인천은 민주당 입장에서 다행히 승리하셨는데요. 예. 전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그 지금 어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든가 네. 국정 운영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직후에 해서 뭐 묻지마 네. 선거처럼 해서 네.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후보 경쟁력을 떠나서. 네. 근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그럴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위기나 기본 바탕에 비해서는 네. 결과가 아쉽다. 네. 그리고 이제 광역위원이 12대 4, 네. 12대 4인데 서울을 빼앗긴 건 정말 뼈아프죠. 네. 그리고 그 기초자치단체장은 119대 95. 그런데 예. 이거는 광역에 비해서도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비해서도 상당히 민주당이 못했다. 예. 뭐 그런 평가를 좀 전 개인적으로 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기존에 13개를 갖고 있었는데 예. 지금 9개를 다시 차지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럼 4개나 잃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예. 전반적인 거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저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도 예.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도 깊이 성찰하고 예. 반성해야 될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0: 성찰의 예. 방향 핵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 자체 평가하십니까?
1: 여러 가지가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거를 예. 민주당이 제대로 그 이어서 예. 선거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 뭐 선거의 여러 가지 과정이 문제일 것 예.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2030의 표심 예. 이런 것도 잘 못 읽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판에 보수가 상당히 결집했는데 예. 그것만큼 그 민주당 진영은 결집을 못한 것 같다. 예. 아니면 좀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근본적으로는 저희 당이 이제 당심에 예. 집중하다 보니까 예. 민심을 조금 더 예. 못 읽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들, 평가들 예.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당대회로 연결이 되는데요.
1: 예, 맞습니다.
0: 전당대회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이게 정치권 안팎의 어떤 전망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1: 예.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예. 게 사실입니다.
0: 예. 예. 누구와 누구의 승부입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볼까요? 예.
1: 지금 이제 뭐 김민석 총리는 예. 이제 총리 사임하시고 예. 뭐 당대표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이제 뭐 육선이 되시고 예. 그 탄탄한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영웅처럼 돌아오셨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당대표 그래. 출마를 좀 고민하고 계시고
0: 고민입니까? 거기 기정사실입니까?
1: 오늘도 호남의 민심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두 분은 나올 가능성이 예. 있다고 봅니다.
0: 예. 정청 대표 당연히
1: 기존에 예. 그 정청 대표도 연임 도전 하신다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3파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3파전. 아유, 정말 어떤 크게 이번에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예. 전망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1: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 김민석

0: 총리하고 네. 송영길 대표는 뭐 결국 단일화하지 않겠냐 아, 그런 전망도 저희 당내에서도 아, 그렇고
1: 벌써부터 당 나와요.
0: 내 외부에서도 네. 있긴 합니다.
1: 네. 네. 네. 그러니까 투표 진행 과정에서 네. 진행되면서
0: 네. 두 분이 좀 생각이 같지 않나 이렇게 아. 보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김민석 총리랑 송영길 대표가 어떤 한 쪽으로 뭉칠 가능성이 크다.
0: 그렇게 진행가면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요. 2030의 어떤 분노 중에 굉장히 정당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는 약간 다르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섞여 있어서 약간 네. 오염시키는 부분도 있고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0: 저는 너무나 심각하고 네. 어처구니 없는 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IC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예. 그리고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투표 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했다.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뭐 계층 연령을 예. 떠나갖고 누구도 용납할 수 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문제 정말 심각하고 예.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재선거 요구하는 사람들 뭐 야당 대표 지금 재선거 요구 그렇게 어디까지 예. 진심인지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재선거 요구하는 하여튼 분들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재선거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0: 현실적으로는 예. 불가능 그러니까 그런 예. 요구는 충분히 하실 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정권이 심각하게 예. 침해를 당했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재선거를 하려면 그 지금 이긴 오세훈 특히 서울시장 예. 선거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런 그 투표용지권으로 심각한 어떤 결과에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일단 네. 이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졌으면 사실 엄청 심각한 네. 일이 벌어졌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오세훈 후보가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이게 이제 수용이 되면 재선거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승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 싶은 네.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정원 후보는 패자인데 네. 또 그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선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뭐 선관위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선거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네. 안 미쳤냐를 놓고 볼 때는 네. 재선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네. 합니다.
1: 예. 네. 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 지금 조치는 여러 번 기사에 나왔지만 네. 간단하게 어떤 걸 하실 예정인가요?
0: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네. 오늘 국정조사를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네. 그거고 이거는 저희 당뿐이 아니고 뭐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그 법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네. 좀 사각지대 같은 것도 있었고 네. 아무도 관여를 못했죠. 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여야가 좀 정확히 이 참정권 침해를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의 선관위에 네.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법적 권한이라든가 네.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어떤 근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0: 맞습니다. 예. 저는 선관위에 대한 대수술이 있어야 될 거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여를 안 했는데 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합동수사본부를 네. 차려서 수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명확히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관위에 대해서는 대수술이 있어야 될 거로 네. 봅니다.
1: 수사도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겠죠. 이
0: 그럼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예. 여야도 없고 그렇습니다. 누굴 감쌀 필요도 없고 이거는 예. 있는 그대로 다 수사하고 명확히 그 국민들의 참정권을 예. 지켜줘야 됩니다.
1: 예. 자, 국회의원 재보궐로요. 예. 뭐랄까 야당에서는 굉장히 강성인 분들이 지금 예. 가방에 오시게 됐습니다. 각오가 예. 어떠십니까? 뭐 이진숙 의원하고요. 이번에 의원에 당선됐고 예.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0: 맞습니다. 예. 그 뭐 두 분이 오실지 모르기 예. 때문에 이진숙 그 의원은 거의 오신다고 이제 예. 입장을 정하신 것 같고 김태규 의원은 잘은 모르겠는데 오실 그래요?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국회의원으로 이 두 분은 방미통 네. 위원장이나 대행으로 이제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네. 저는 이분들이 피감기관인 방미통일을 뭐 관리 감독하고 그럴 자격이 있나 싶어요 네. 일단은 네. 그리고 두 분이 있을 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제대로 못 해갖고 네. 법적으로도 다 패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자리에서 방통위에 대해서 뭐 엄중하게 꾸짖을 건 꾸짖고 예.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문스러워요.

0: 틀어요. 예. 그리고 그 김태규 의원은 그 대행할 때 예. 업무를 너무 모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하면서 아니 너무 모르신다. 예. 어떻게 업무 파악을 이렇게 못하시냐 예. 이러면서 질책도 많이 했는데 오셔도 김태규 의원이나 뭐 역할을 크게 하실까 싶어요. 예.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 그런데 다 떠나서요. 그분들이 예. 목소리는 좀 클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방위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예. 어떤 자기 어떤 개인 정치적 입지라든가 뭐 넥스트를 위해서 예.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과방위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야죠. 예.
1: 예. 과방위 가장 큰 어떤 핵심 이슈는 뭔가요?
0: 그러니까 과방위가 네. 그 상반기에 네. 어떤 방송 3법이란가 예. 방송 개혁 이슈나 법안을 많이 네. 통과시켰기 때문에 전 이제는 그 어떤 방송 영상 콘텐츠 네. 진흥을 위한 콘텐츠 진흥이 예.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희 상임위가 주무 상임위인 네. AI 분야 네. AI G3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예. 그리고 지금 그 미디어 거버넌스가 예. 방미통이 과기부 예. 그리고 문체부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거버넌스를 통합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게 과방위의 주요 과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제를 좀 힘있게 추진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이진숙 예. 의원이나 그 김태규 의원이 이런 데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나 정책으로 이런 분들을 압도해서 과방위가 예. 정쟁의 어떤 대상이 안 되고 일하는 과방위가 되도록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단히 어떤 강성인 분들이라서요. 예, 예. 예, 목소리도 크고요. 예.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보고 일베
0: 예, 예.
1: 일간 베스트 저장소. 그러니까 예. 극우 온라인 예. 커뮤니티죠. 그런데 이걸 방제 일베 금지법 대표 발의하셨다는데 예. 예. 어떻게 방제할 수 있습니까? 이게?
0: 그 얼마 있으면 이제 7월 7일 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이 예. 되는데 거기에는 허위 조작 정보만 해당이 되지 이런 어떤 그 어떤 비하하는 언사라든가 예. 조롱하는 이미지, 희화화된 밈 이런 예. 거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예. 사각지대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5.18 때 뭐 스타벅스 예. 사태도 있었고 이런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선진국으로 가고 뭐 경제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런 일베 문제 때문에 국격이 추락하고 예. 갈등이 조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조롱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가 발의했고 그게 예.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예. 일명 뭐 일베 방지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1: 예. 예. 일각에서는요.
0: 예.
1: 조롱도 못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이거는 예. 그 방미통위에서 그 대통령령으로 이걸 이제 규정 어떻게 규정하고 기준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예.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엄격하게 하고 예. 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은 가능하게 하고 예. 정말 반복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어떤 희생자들을 예. 그 조롱하고 혐오하는 것만 찾아서 그렇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게 어떤 제재 조치가 없으니까 그냥 규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법적인 어떤 규제 조치가 있어야지 예. 조금 조심하고 이런 게 방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1: 기존의 명예훼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예.
0: 그러니까 명예훼손하고는 예. 이거는 조롱하고 그 비하니까 예.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예.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예. 이게 준데 허위사실보다 이건 약간 다른 차원이니까 예. 그리고 이런 다른 차원의 예. 조롱이나 비하가 예. 약간 사각지대에서 판단하기 힘든 예. 분야였거든요.
1: 굉장히 정밀하게 규제를 해야 될 것
0: 예. 정밀하게 규제하니까 예. 시행령을 대통령령을 아주 잘 만들어서 기준을 잘 만들어서 예. 다툼이 없게끔 해야 돼.
1: 거기서 잘 만들어야
0: 맞습니다.
1: 될 것
0: 그게 상당히 예. 그 중요합니다.
1: 예. 예.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만약 그 기준에 걸리면.
0: 그리고
1: 예.
0: 이게 한 예.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예. 일단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예. 일단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경고도 하고 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예. 거치게 됩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어떤 조치 예. 이걸 뭐 처리하라든가 삭제하라든가 조치 명령을 하고 예. 그래도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고 과징금은 매출액의 3% 10억 이하가 되고
1: 그 부분이 가장 크겠습니다
0: 그리고
1: 보니까
0: 예. 그 후에 또 운영정지 6개월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폐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폐쇄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금전적인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예. 대단히 어떤 방지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0: 그동안은 예. 거의 뭐 사각지대고 아무런 예.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1: 마음대로 했었죠.
0: 이런 게 있으면 예. 좀 조심하게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폐쇄까지 가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많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방미통에도 대통령령 그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아주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갖고 해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통제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미통에도 이걸 잘 만들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예. 시행령, 대통령령을 아주 잘 만들어서 정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사후적으로 보시면요, 만약 이 법이 있었다면 예. 가세형 같은 그런 행패는 막을 수 있었.
0: 전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게 반복적으로 돼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게 그냥 일상화돼 버렸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과 소모적 논쟁.
1: 그렇습니다. 예.
0: 예, 이런 걸 만들었다고
1: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 어떤 이게 이 법이 시행되면요.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어떤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떤 조롱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돈을 버는 데는 상당 부분 타격을 줄 수가 있겠군요.
0: 이 법이 예. 시행이 되고 그리고 7월 7일부터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 사실 조작 사실 예. 이 부분도 법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면 예. 두 개의 법이 같이 가면 상당 예. 부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그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게 예. 되면 다행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 혐오하는 정서. 뭐 이런 건 어떤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예를 들어 20, 30대 일부 청년들의 경우 이제 이 구구놀이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무엇이 원인이라고 보세요? 의원님 보시면.
0: 저는 예. 사실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예. 봅니다. 국가에서 이 20, 30대 분들에 예.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예.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게 예.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 대해서 명확히 이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뭔가 불이익을 받고 계속 예. 국가가 뭔가 잘못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 국가의 책임이고 예. 또 저희 같은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예. 그럼 이 어떤 법과 상관없이요. 지금 어떤 이들의 어떤 극우화에 대한 대책은 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한번 마련을 해보셔야 될 것
0: 예,
1: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저희도 이런 어떤 뭐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도 20, 30대가 뭘 그렇습니다. 원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예. 저희가 상당히 심각한 예. 고민을 하고 20, 30대가 아까처럼 이렇다는 건 아닌데 예. 우리 사회가 20, 30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지 못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불만이 많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예. 부분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요. 20, 30대 남성의 70몇 퍼센트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고 예, 예. 여성의 지지율도 50% 넘지 않았지만 예. 꽤나 올라갔다는 어떤 그 기사가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해서 어떤 진보진영 혹은 집권여당으로서는 대단한 어떤 분석, 정밀한 분석과 반성이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보면. 제가 예. 아까 모두의 이번 선거 예. 결과에서 우리 당이 뭐 반성과 예.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뼈 아프고 해결을 못하면 저희 당도 앞으로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1: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전당대 과정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예. 큰 이슈가 예. 되겠군요.
0: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세 차례 예. 개정하고 예. 우리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2000대에서 8000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시가총액이 뭐 한 3, 4천억, 예. 3, 4천조 늘었다고 예. 그랬는데 전 그런 게 잘 분배가 돼서 예. 젊은 분들한테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으로 안 가고 우리 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소비도 잘 되고 예. 이런 선순환 구조가
1: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오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런 게 잘 돼야지 젊은 분들도 예.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네.
1: 고맙습니다. 예.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 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0: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4: 뉴스 타이킥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 지금 15도 안팎으로 서늘하게 느껴지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대부분 지금 서울이 16도, 전주 14도,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로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면서 평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적지만 돌풍이나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이렇게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지금 강서 지역에 사고가 있습니다. 하남 방향으로 가양대교 바로 아래 1차로에 탑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있고요. 이 구간 양방향으로 지금 모두 속도 줄입니다. 신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6: 네, 예고해드린 대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반갑습니다.
6: 자, 6.3 지방선거 전체 성적표, 특히 그전에 청취자분께 말씀드리면 한 의원님은 그 한동훈 계열로 꼽히시죠?
7: 예.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치 판단에 의해서 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6: 아, 예. 어쨌든 그 정보를 좀 청취자분들이 예, 가깝다는 걸 알고 계시고 들으셔야지 훨씬 정보가 잘 들릴 것 같아서. 자, 6.3 지방선거 전체 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7: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중한 국민의 경고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과거를 정리하라.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나 아니면은 부정선거론자들 이런 장동혁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다거나 개혁파인 뭐 유희동 의원이 평택에서 당선된 것, 북구갑에서 한동훈 의원이 당선된 것. 두 번째는 더 이상 과거는 정리하고 더 이상 보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 유희동 의원, 한동훈 의원 이런 분들이 됐다는 건 그 두 가지에 대한 성적표를 분명히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구에서도 물론 추경호 시장이 되긴 했지만 기초의원들을 보면은 기존의 28명에서 43명까지 민주당이 됐거든요. 그거 자체가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자, 한동훈 의원 친한동훈계란 이유로 뭐 징계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 당 분위기 좀 달라졌습니까 보시기에?
7: 뭐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혁의 바람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켜봐야 되고 우선 징계에 대한 얘기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6: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많이 힘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버티기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언론으로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당은?
7: 아무도 장동혁 대표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0: 네, 기존에는 소위 말해서 소장파나
1: 예.
0: 또는 상식파라고 얘기를 하고
1: 예.
0: 싶지만 그런 소수의 의원들의 목소리에서만 장동윤 대표의 퇴진을 얘기를
1: 예.
0: 했다면은 지금 당의 주류인 소위 말해서 기존의 언더찐윤들도
1: 예.
0: 장동혁 대표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소장파나 아니면은 상식파의 의원들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원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1: 아,
0: 제한적이고
1: 그래요. 예.
0: 그분의 행동에 대한
1: 예.
0: 노골적인 비판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1: 아, 그래요.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을?
0: 일단은
1: 아,
0: 원내대표가 선출이
1: 예.
0: 돼야 될것 같고요. 원내대표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일 것
1: 예.
0: 같은데요. 하나는 장동윤 대표에 대한 퇴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1: 예.
0: 그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내 개혁, 혁신을 어떻게
1: 예.
0: 이끌어 갈 것이냐. 이두 가지 질문이 큰것 같습니다.
1: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퇴진도 가능합니까? 한 의원님 보시기에 장동혁 대표에?
0: 저는 장동현 대표의
1: 예.
0: 퇴진은 시기의
1: 예.
0: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라고
1: 예.
0: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미 주어졌고
1: 예.
0: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최고위원들이 4명이 사퇴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이냐.
1: 예. 예.
0: 하지만 그 이미 이그 권력의 주는 바뀌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그래도 버티게 들어가면 현실이란 게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뭐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주류
1: 네.
0: 파들이 최고위원들을 설득하지 않을까.
1: 아, 그렇게
0: 그리고 그
1: 기대하시군요.
0: 최고위원들도 결국엔 본인들의 장기적인 정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 선거는 그러니까 제가 계엄 이후에 그렇게 내부적인 목소리를 내도 뭐 탄핵에 대한 거나 계엄에 대한 거나 윤핵관에 대한 걸 얘기를 해도 크게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언제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냐면요.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드디어 개혁적인 목소리 또는 민심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1: 그랬었죠.
0: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정화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의를 탑재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1: 근데
0: 없거든요.
1: 총선이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0: 아이,
1: 단계를.
0: 저는 금방이라고
1: 아,
0: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예.
1: 거의 2년인데요.
0: 2년은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의 정비를 하고 그동안 그 움직임들 국민들께서 그리고 지역에서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 안 된다는 것을 아마 모두 다 체감하고 있고 그렇게 구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위원들마저도요. 예.
1: 아, 한 의원님은 상당히 오랜 크게 장거리를 생각하시는군요.
0: 빠르게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1: 아,
0: 그런데
1: 그래요.
0: 2년이라는 시기가 멀면은 멀 수는 있겠지만 지금 총선 내년만 돼도 이제는 누가 원내대표 되냐, 누가 이제는 어디에 지금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지역구 빨리 정해야 된다
1: 아,
0: 얘기를
1: 그래요.
0: 하고 있거든요. 이미 시계는 총선에 맞춰졌다는
1: 아,
0: 얘기입니다.
1: 그래요. 그러면 그 총선에 이미 시계가 맞춰졌다면 한동훈 의원의 어떤 미래도 이미 이 당과의 관련성 말입니다. 그 부분도 뭔가 관계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0: 복당을 말씀하시는 것
1: 복당도
0: 같은데요.
1: 있고 뭐 당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이 지도부랑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뭐 이런 관계들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0: 일단은 복당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거는 시간의
1: 아,
0: 문제이지
1: 그것도 역시요.
0: 방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개혁 보수, 우리 보수는 혁신해야 된다는 걸 6.3 지방선거 통해서 우리는 들었고 결국엔 그 민심을 우리 당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정리하라는 것은 그동안 부당했던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난 것도 사실상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 사과, 한동훈의 복당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다음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당과의 거리를 한동훈 의원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외연 확장,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직접 와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SNS 상으로는 항상 그 뭐라고 할까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직접 먼저 가서 악수를 한.

0: 모습을 보면은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준석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준석 혁신당 의원하고는 어떤 관계를 나가게 되나요, 앞으로?
0: 글쎄요, 근데
1: 예.
0: 소신파,
1: 예.
0: 소장파
1: 예.
0: 어떻게 정의할 지는 모르겠지만요. 개혁 보수파는 아직은 국민의힘에서는 마이너입니다.
1: 예.
0: 그러면은 소수이기 때문에 모두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1: 예.
0: 오세훈 시장, 한동훈계, 뭐
1: 예.
0: 유승민계까지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당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대표이긴
1: 예.
0: 하지만 그런 보수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결코 뭐 그거에 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진 않아서요. 다 손을 잡아야죠.
1: 예. 손을 잡아야 되고, 아까 통합 움직임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한동훈 의원이요. 요번에 어떤 큰 정치적인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약간 어떤 비토의 감정,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0: 많이
1: 아, 그래요?
0: 없어졌어요.
1: 예,
0: 그게
1: 요번 일을 계기로요.
0: 두 가지 계신
1: 예.
0: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이 많아지면서
1: 예.
0: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재조명이 된것 같습니다.
1: 예.
0: 보수에서. 두 번째는 말씀하신 북극앞에서의
1: 예.
0: 그런 정말 절실한 모습들, 우리가 보지 못한 모습들, 심지어 오늘 아마 홍준표 전 시장께서도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비토를 많이 낮춘 것 같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1: 예.
0: 사실은 1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바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개혁되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1: 예.
0: 않습니다. 결국에는 대의를 탑재해야지만 내가 다시 재선이든 삼선이든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 변화가
1: 예.
0: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야 되겠죠.
1: 예. 자, 지금 선거 이후에요. 참정권 훼손. 그 문제 굉장히 어떤 시끄럽고 분노가 큽니다.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큰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0: 선관위에 대한 개혁, 문제점들, 나태함, 안일함,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지금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선관위가 끄떡 안 했거든요. 2030 새로운 세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을 그래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정부까지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원동력을 주는 게2030 세대의 그런 참정권 훼손의 그런 목소리들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목소리들을 냅니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거는 거리를 두고 대학생들의 그런 성명서만 보더라도요. 선관위의 문제점들, 개혁, 정치권은 이걸 정쟁 삼지 말아라. 분명한 메시지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우리에게는 시민들의 힘이 대단하구나
1: 그렇습니다.
0: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 개선 방안 보셨죠?
0: 맞습니다.
1: 그쪽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이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0: 전 구체적으로 국정 그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못 봤습니다. 근데 방향성은 다 동의하는 것
1: 동의하시고.
0: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특검도 해야
1: 해야 된다.
0: 된다. 뭐 정부에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성역인 된 선관위를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 힘은 시민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 장동혁 대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건 꼭 장동혁 대표 얘기가 아니고요. 합리적인 분노를 표명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뭐냐면 재선거 해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재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현실적인 걸 바라봐야 됩니다. 뭐 장동혁 대표도 재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국힘 당권파 중에 소수에 있는 분들도 페북 통해서 재선거 얘기를 하는데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께서도 이거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야,
0: 그러면은 우리는
1: 얘기했습니까? 죄송 해야 된다는 주장만.
0: 페북으로 이게 녹록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분노는 재투표할 정도로 이건 심각한 사안이다. 그 의미, 함의를 봐야 되지.
1: 근데 그
0: 그거를
1: 몇몇 분은 함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0: 맞습니다.
1: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막 그냥,
0: 그 글자 그대로 재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어떤 허황된 그런 그 구호들을 예. 그냥
1: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몇몇 분들은
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0: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뭐 본인의 거취를 물으면은 올림픽 공원을 봐라 그러는데요. 그럼 올림픽 공원에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갑니까? 변장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무도 올림픽 공원과 본인의 거취를 연결하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이번 사태를 가지고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것도 역시 분명히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0: 근데 그거를 국민들께서도 다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권 여야를 초월해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 성명서에 심지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모였던 주말에는 부정선거론자들을 외곽으로 그리고 정치권은 오지 말라고 선을 그은 데는 다 그거를 다 꿰뚫고 보고 계시지 않나 그런
1: 근데 뭐
0: 생각을
1: 장동혁
0: 합니다.
1: 대표는 그렇다 쳐도 나경원 의원 같은 중진들도 또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기에.
0: 아쉬움이 많습니다.
1: 그 부분은 더안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까 원내대표 선거 약간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도 좀 연계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기적으로?
0: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시간의 문제지.
1: 시간의 문제가
0: 예.
1: 땡겨집니까?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0: 사람에
1: 따라?
0: 따라서
1: 아,
0: 달라질 수
1: 그래요?
0: 있을 거라고 생각은
1: 구체적으로
0: 합니다.
1: 인물을 여쭤봐도 되나요? 아,
0: 그건
1: 그래요?
0: 제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예측은 알아도 이분이 되면 이런 경우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0: 넘어가 주시면. 근데 그게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도 보셨을 텐데요.
0: 그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을 하는 이번 6.13 지방선거는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검은 권력, 특검의 전제 조건은 권력을 향해서 칼날을 쥐는 겁니다. 근데 공소 취소 특검은 권력을 향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기자회견 때 선긋기를 안 하신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뭐 1년은 대단히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더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공소 취소 특검에 관련해서는 본인은 억울할 수 있죠. 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훨씬 더 가혹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더 일반인들의 그런 기준에 맞게 사법부의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역사가 된다고.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남기는 선례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육상 지방선거에서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재고해야 된다고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청와대에게도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1: 마지막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총리 지명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많은 얘기들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성들의 표가 민주당에서는 많이 이탈이 됐다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무적으로 정량적으로 잘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하는데 더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고
1: 하나만
0: 살펴봐야
1: 더
0: 될것
1: 여쭤보면 여성
0: 같습니다.
1: 피해 이탈은 원인이 뭐였다고 자체 분석하십니까? 민주당에서의 이탈.
0: 민주당에서 정원호 후보의 관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동산 문제도 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여성 이탈 표는 여가 위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하면서 여성이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모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목소리)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

1등을 책임지는 1등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

0: 마음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회색 늑대는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보통 우두머리가 앞장설 것 같지만 회색 늑대의 세계에서 우두머리는 가장 뒤에 섭니다. 앞에 서는 건 늙고 병든 늑대들입니다. 무리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걷는 늑대에게 맞추려는 거죠. 우두머리는 맨 뒤에서 나고자가 없는지 살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3: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4: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7: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날이 너무 더우면 온몸에 힘이 축 빠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산업 현장 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기온이 29도를 넘어설 때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추락사고가 16%가량 늘었는데요. 더위에 지친 나머지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일터에 물과 그늘을 준비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북한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오늘 오후 5시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 한계선이라고 밝힌 만큼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로 논의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 중단됐던 전력 공급이 2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반쯤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오후 4시 40분쯤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수자원공사 현도 취수장 설비에 문제가 생겨 한전 측 차단기가 자동 작동했고 이 여파로 같은 선로를 쓰는 한국타이어까지 일시 정전 사태를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정전 직후 비상전력이 가동돼 생산 차질은 없었다면서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전북 새만금을 우리나라의 AI 밸리라고 언급하며 새만금의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를 짓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을 방문해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과 만난 뒤 정 회장이 한국의 AI 밸리인 새만금에 투자를 제안했다며 농담을 곁들여 저는 훌륭한 삼겹살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며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AI, 로보틱스가 들어가는 새만금 프로젝트를 설명했다며 함께할 의향이 있으면 함께해서 더 완벽한 AI와 로보틱스,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와 몬테레이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임시 영사사무소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과달라하라 명예 영사사무실에 23일부터 25일까지는 몬데레이 한인교회에 차려지며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파견됩니다.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국가정보원, 대테러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사건 사고 예방활동, 멕시코 치안당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치안 및 테러 동향 파악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개최국인 미국의 입국 규제와 비자 장벽 때문에 일부 본선 진출국 팬들이 경기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가 되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0: 자가 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오당제에는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들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0404님. 젠디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개표 방송 잘 봤습니다. 주말에 사회인 야구리그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는데요. 쑥스럽지만 저도 작은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방어율상인데 이 사회인 야구 15년 하면서 처음 받은 상이라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자랑할 곳이 없어서 오당제라도 자랑해봅니다. 0404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다른 어느 프로그램도 아닌 오당제에 자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반가운 소식 이뿐만이 아닙니다. 2526님은 젠디, 지난달 사격대회 두 곳에서 금메달 땄다고 자랑했던 산내초등학교 5학년 김하은 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홍범도 장군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손녀 김하은 꼭 국가대표 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겠습니다. 오당제가 지켜봐주세요. 하셨는데요. 당연히 기억하죠. 이번이 세 번째로 전해드는 수상 소식인데 2526님의 당부처럼 저희 오당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공유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오당제를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홍대광의 좋은 날이 오려나 봐요 였습니다. 임상수님 역시 합격성지 축하성지 오당제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축하와 합격 소식 이어서 함께 응원할 또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범진호님이 오당제에서 기쁜 소식 들으니 저도 무척 기쁘네요 하셨고 김지훈님 사회인 야구팀에서 상 받으신 청취자분 손녀따님 두신 청취자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오당제 편입니다.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은 다 너무 좋은 분들만 있어서 이렇게 축하할 소식들 보내주시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자기 일처럼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거든요. 그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바로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17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여기 오당제에는 정말 능력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저도 시합에서 좋은 성적 내서 오당제 알려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할게요 하고 또 문자 남겨주셨고 신은희님 젠디 저는 그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애써도 살이 안 빠지더니 5월달 가게가 너무 바빠서 힘들었는지 4kg이나 빠졌어요. 이것도 자랑거리가 되려나요?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좋은데. 그럼요 은희님 정말 자랑해주셔도 될 만한 일이죠.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려고 애쓰셨지만 잘 안 되다가 물론 힘든 시기를 겪다 보니까 살이 빠지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돈도 벌고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랑거리 여러분 있으시면 오늘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기다릴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월요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로 재미나게 수다를 떨어볼지 이따가 3부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디베.

0: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장마철을 앞두고 고속도로 빗길 안전운전과 차량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균 13.6명으로 월 평균 11.8명을 웃돌았는데요. 6월은 강수량과 강수일이 늘어나는 시기로 빗길 미끄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6월 빗길 미끄럼 사고는 평균 32건 발생했는데요.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감속 운행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고요. 출발 전에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와이퍼, 전조 등등 차량의 점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도로공사 관계자는 당부했습니다. 양파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가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늘 농가들도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마늘 재고량이 많이 남은 데다가 선거철에 소비 심리가 주춤해지면서 지난해 반접당 평균 9,500원에 팔리던 마늘의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마늘이 한창 자라야 할 겨울철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늘이 제대로 여물지 못해서 속이 비는 이상 발육 현상, 이 스펀지 마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말부터 전남 고흥에는 호우특보가 세 차례나 내려지면서 마늘밭이 물에 잠기는 등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값은 떨어지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마늘은 썩어가고 일손 부족까지 마늘 농가의 시름이 당분간 깊어지겠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첫 두 경기를 치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공개 훈련을 가졌습니다. 대표팀을 향한 멕시코 팬들의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800여 명의 현지 팬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응원과 오필승 코리아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뜨거운 관심 속에 첫 훈련을 소화한 대표팀은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다만 현지 날씨가 우기로 접어들어서 오후 늦게 쏟아지는 기습 소나기가 변수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상대인 체코가 손흥민 선수를 경기자상 1순위로 꼽은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체코와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I will always...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앤머리의 2002 듣고 왔습니다. 이현준 님이 북중미 월드컵 때문에 2002년 월드컵이랑 연관이 있어서 선곡도 2002군요 하고 2002군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정확하게 눈치를 채셨네요. 현준 님이. 앞에서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3부에 이종훈 작가님, 김원일 대표님 모시고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 첫 경기죠. 6월 12일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월드컵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은 1차전, 2차전, 3차전 다 1, 2차전은 금요일 오전 11시, 10시고 또 3차전도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 낮 시간이라 직장인분들 또 뭐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기가 어떻게 보시려나 좀 궁금한데 어디서 어떻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대표팀이 현지에서 훈련을 오늘 또 공개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여러분 전해드린 것처럼 멕시코 현지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해서 미리 이렇게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 평지보다 그 높은 지역이니까 산소가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숨이 빨리 차고 평소보다 체력 소모도 굉장히 극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잘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더위도 마찬가지로 날씨 많이 덥다고 하죠. 그런 것들 잘 적응을 해서 또 부상 없이 건강하게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광희님이 비가 많이 온다면 수해에 대비해야겠네요. 올여름 피해 없길 바랍니다 하셨고, 김명자님도 2024년에 집중호우로 논산에 비닐하우스가 침수된 농가를 봤어요. 같은 농사꾼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벌써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번 6월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전망 기상청이 발표한 그 전망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죠. 평년보다 강수량이 또 많을 거라고 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명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하우스, 농가 같은 경우에 침수되면 작물 피해도 물론이고 시설 복구에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미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 하시던데 배수로 같은 거 정비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강한 바람 같은 것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거 잘 고정해 주시고, 또 전기시설 같은 거 안전하게 잘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만큼 비가 많이 오면 또 빗길 운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타이어 마모됐는지 그런 것들, 또 공기압 체크 잘 해주시고, 운전할 때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고 하니까 충분히 안전거리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와이퍼 상태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무엇보다 비 오는 날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좀 감속 주행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거리는 2배 이상 확보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 전조등을 안 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꼭 운전할 때 특히나 비 오는 날에는 어두우니까 낮에도 전조등 항상 켜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어쨌든 내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이잖아요. 나의 안전,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고 운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경주님은 어제 감자 두 박스 사서 좋은 이웃과 나눔도 하고 삶아 먹었는데 진짜 보슬보슬 맛났어요. 양파 마늘 농가도 가격이 올라서 농부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길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양파 가격뿐 아니라 마늘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경주님 말씀처럼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범진호님이 월드컵 시차 때문에 전 경기 오전 11시 전후라서 가장 슬픈 분들이 치킨집 사장님들. 진짜 그렇겠네요. 보통 월드컵 되면 진짜 다들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보고 경기 응원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셨겠어요. 그렇죠? 월드컵 특수라는 게 당연히 진짜 있기 때문에. 근데 낮 경기라서 정말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슬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낮에 치킨 좀 그런가? 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낮에 치킨하고 밥 치밥 하면서 경기 보면 좋겠지만 평일이라서 또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어렵죠.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김동환님이 혹시 비스트의 일하러 가야 돼 신청되나요? 이유는 없고 그냥 듣고 싶네요. 좋아요. 이런 신청곡 그냥 듣고 싶은 이유는 없는 신청곡 비스트의 일하러 가야 돼 듣고 올게요. I gotta go to work, but I can go.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0: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김동환님이 안녕하세요 젠디, 지금 공부하면서 젠디 라디오 듣고 있어요. 근데 외울 내용이 많아서 매일 복습을 하고 있어요. 젠디 내일 보이는 라디오 하던데 내일도 잘 들어볼게요. 신청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들은 일하러 가야 돼가 우리 김동환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내일 어떻게 이렇게 소식을 다 아셨지? 아, 제가 말씀드렸구나. 아, 그렇네요. 오늘만 다음에 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많이들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두 분이 연기를 워낙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항상 연기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일 드디어 보라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김명자님이 젠디 오늘이 아들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제가 축하할 일 있으면 마구마구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명자님이 또 이렇게 아드님 생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한 몇 살 정도 되셨으려나?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생일 선물 같은 거는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시겠지만, 아, 명자님 며느리가 있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 큰 아들이라서 뭐 선물은 이제 안 주셔. 그쵸? 이렇게 크면은 그렇게 선물 안 챙기고. 그렇잖아요? 그쵸? 아, 주나요? 아, 그런가? 이제 막, 그러니까 물건을 사주진 않잖아요. 뭔가 뭐 돈을 준다, 용돈을 준다든지. 아, 어른이 돼도 선물 많이 사줄 수도 있죠. 그쵸, 그쵸. 맞아. 뭐 가족들이랑 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보내잖아요. 아드님이랑 좀 그런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또 아드님의 한 해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019님, 오늘이 제 생일이었는데 딸과 사이가 와서 수주팔봉에 가서 고기 먹고 케이크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충주에 위치한 수주팔봉으로 놀러오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와, 저 작가님이 사진 보여주셨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게 그 강이 이렇게 쭉 둘러있고 그 한가운데 있는 게 수주팔봉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충주에 있는 팔봉마을에서 정상에서 강 기슭까지 8개의 봉우리가 떠오른 것 같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 수주팔봉이 산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펼쳐놓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수직 절벽을 이루어서 멋진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적,

있네요. 출렁다리도 있다고 하고, 오, 볼거리도 많고, 또 즐길 거리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사진만 봐도 너무 멋진 곳이에요. 진짜 놀러 가보고 싶네요. 5019님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132님이 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젠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어요. 4월 이후로 2개월 동안 라디오를 못 들었네요. 시험 준비하느라 요즘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4월에 국가직 공무원 시험 보러 간다고 문자 남겼는데 6월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이 이제 12일 남았는데 지난 1년간 어떻게 달려왔는지 기억이 마치 흑백 영화처럼 뿌예요. 수험 생활이란 다 이런 건지. 그래도 중간중간 젠디에게 조언도 구하고 힐링도 많이 해서 그 순간만큼은 컬러 영화 같습니다. 뭐야, 감동적이잖아. 시험 끝나는 날만 기다리며, 시험 끝나면 매일 8시에 접속해서 라디오 들을게요. 신청곡도 하나 남겨봅니다. 요즘 핫한 리센느의 러브 어택. 적어주셨어요. 와, 그렇구나. 공부하시느라 그동안 오당제 많이 못 오셨군요. 3132님.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그쵸? 이제 6월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12일 정도 남았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해서 그 기억들이 흑백 영화처럼 뿌옇다는 그 말이 너무 와닿고, 심지어 너무 고생하고 열심히 한 기억이 몇년 뒤에 진짜 생각 안 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너무 고생했던 기억? 그런 것들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스스로 잊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3132님. 그런 와중에 또 오당제 함께한 그 시간만큼은 컬러 영화 같다는 그 표현이 너무 영화 같고 멋지네요. 우리 3132님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꼭 시험도 좋은 결과 있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리셋네요. 러브 어택 이 노래 이따가 3부 코너 요즘 우리는 시간에 들려드릴 거거든요. 3부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471님은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두 아이들을 키우며 노부모님 모시고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 돌싱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커서 삶의 고단함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자 사연을 남겨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요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쪼록 건강히 오랫동안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고2, 중1 아들 둘과 함께 또 부모님이랑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우리 4471님. 제가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4471님이 힘든 일 있으실 때, 좀 오늘만큼은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실 때, 저희 오당지 놀러 오셔서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좋은 음악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연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매일 잘 챙겨듣는데 부끄러워서 메시지는 오늘 처음 남겨요. 젠디 목소리 들으려고 오당제 시간에 맞춰서 계단 타기 하고 있어요. 감사랑합니다 하면서 마크튜브의 시작의 아이 듣고 싶다고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주연님 지금 잘 듣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음악에 맞춰서 오늘도 계단 타기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크튜브의 시작의 아이 전해드릴게요.

마크툽의 시작의 아이 강주연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1987님이 새벽 4시에 오이농사 출근해서 아직 퇴근 전이에요. 라디오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오, 너무나 싱싱하게 잘 열린 오이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초록초록 진짜 예쁘네요. 새벽 4시부터 농사 일하시고 이제 퇴근 앞두고 계신데 정말 긴 하루 보내신 것 같고요.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하신 만큼 오늘 좀 편안하게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217님은 일 마치고 퇴근 중입니다. 마나님이 김치전이랑 부추전이랑 해놨대요. 여기는 부산이라서 아침에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도 한병 사가려고요. 아, 비가 왔군요, 부산은. 오, 퇴근길이 너무 발걸음이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또 김치전에 부추전까지. 비 오는 날 정말 전 최고잖아요. 새벽부터 일하시느라. 새벽 아니구나. 1987님이 새벽부터 일하셨구나. 1217님 어쨌든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바삭한 전 드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아님은 젠디, 지난 일요일은 남편 생일과 시어머니 생신이 함께 있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전날부터 미역국, 잡채, 떡갈비를 준비해서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를 했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피로가 싹 잊혀졌어요. 남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라요. 하면서 아이오아이에 갑자기 신청해 주셨어요. 남편분 생일에 또 시어머님 생신 까지 겹쳐서 정말 바쁜 하루, 바쁜 주말 보내셨겠네요, 우리 현아님. 그럼에도 또 이제 같이 축하하고 뜻깊은 주말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저희가 이 노래도 이따가 3부 코너 요즘 우리는 시간에 들려드릴 거거든요. 오늘

요즘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를 3부에서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부 코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요즘 아이오아의 갑자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막 엄청나게 막뭐이 후크송 같은 노래는 아닌데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계속 부르게 되고 따라 부르게 되고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신지 음원 차트도 1위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던데 이 노래 현아님의 신청곡 잠시 후 3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7732님, 젠디는 오늘도 구내식당 밥 드셨겠죠?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왔나요? 이 시간에 저는 거의 저녁을 준비하거나 내일 먹을 국을 끓이면서 들어요. 오늘은 닭갈비 요리 중이에요. 딸은 살찐다고 또 조금 먹고 나머지는 자꾸 옆으로 크는 자꾸 옆으로 크는 저희 아들과 제 몫이겠죠? 내일부터는 저녁을 간단히 먹여야겠어요. 간단히 때울 저녁 메뉴 뭐가 있을까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만들고 계신 너무 맛있어 보이는 닭갈비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요리를 진짜 잘하시나 봐요, 우리 7732님. 이 닭갈비는 정말 가게에서 판다고 해도 믿을 만큼 너무 맛있어 보이는 그런 닭갈비 양파 또 양배추도 들어갔고, 너무 맛있겠네. 저 닭갈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오늘도 구내식당 저녁 먹었는데 무슨 반찬이 나왔냐?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저녁에는, 점심 때는 이제 사람이 워낙 많은데, 저녁은 점심만큼은 그렇게 사람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탕수육도 엄청 많이 주시고, 탕수육에 미역국에, 그 다음에 콩나물, 김치 먹고, 네. 그렇게 아주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내일부터 간단히 때울 저녁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저녁 메뉴 좀 추천해서 보내주시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데일라이트의 아는 여자, 범진호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이전봉님은 저는 요즘 토마토국을 자주 끓여서 먹는데 맛있어요.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먹을 수 있어서 편하고 좋아요 하셨는데 토마토국? 약간 토마토 스프 같은 느낌도 날 것 같고 괜찮은데요. 박시연님은 토마토 달걀볶음 좋다고 추천해주셨고요. 대왕님 카레 짜장밥 추천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7732님 참고해 주시고요. 굿뉴스 퀴즈 만나볼게요. 아산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손님의 생명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가족과 함께 식당을 찾은 20대 손님이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식당 주인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손님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몸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확보하는 등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손님은 의식을 되찾았고요. 신고 2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사실 식당 주인 안찬우 씨도 12년 전에 계곡에 빠졌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진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안찬우 씨는 응급처치를 학교와 이곳에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학교와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1번 군대, 2번 침대, 3번 등대. 자, 나라를 지키는 곳과 관련이 있는 이곳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군대, 2번 침대, 3번 등대.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부 요인과 만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관리 체계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4부 요인 회동 결과에 대해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헌에 대한 논의는 오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입법 내용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상시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면서 선거 절차의 완전성 부분을 외면하는 선거법 개정이 먼저 수순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재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이 빗썸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빗썸이 김 의원 차남 채용을 대가로 청탁을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식품 가공업체 아워홈 용인 공장에서 1년여 만에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겠으니 야외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세상에 이치란 게 그렇죠.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 같아도 사실은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 반도체 회사의 파업 과정은 아쉬움이 남죠. 기업이 성과를 얻기까지 협력업체의 조력과 주주들의 투자가 필요했고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거둔 결실이지만 각자의 이익만을 바라보다가 갈등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다 먹으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식당 주인 안찬우 씨는 응급처치를 학교와 이곳에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4206님 1번 군대입니다. 우리 집 아들도 올 봄에 입대했어요. 군대에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어요. 오당재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인 안찬우 씨는 나라나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또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 시민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배워야 할 기술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삼성증권, 웰템,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2: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1: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2: 우리는
1: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김민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어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2: 아, 네. 아주 건강하고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1: 오늘만 기다린 거 맞아요?
2: 네.
1: 무한도전 런, 그 러닝대회 다녀왔잖아요. 어땠어요?
2: 맞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에 다녀왔는데 아, 날씨가 딱 뛰기 너무 좋은
1: 너무
2: 날씨였어요.
1: 너무 좋더라고 날씨.
2: 네, 막 자외선이 세지 않고 네. 적당히 구름이 있으면서 선선하면서 네, 그 새벽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모이셔가지고 그 무한도전 멤버분들도 몇 분 오셨거든요.
1: 뭐
2: 박명수 씨, 정준하 씨, 광희 씨 오셔가지고 막 공연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다 같이 이렇게 뛰는 분위기가 너무 즐겁고 참 힘이 났던 하루였습니다.
1: 어디서 한 거예요? 여의도에서 한 거예요?
2: 아니요, 여기 문화비축기지
1: 상암동
2: 근처에서 출발을 해서 가양대교를 통제를 해가지고 네. 잠깐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어요.
1: 그렇구나. 네. 그 아나운서국 동료들이랑 같이 뛰었다고 들었는데
2: 맞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같이 뭐 러닝하고 나면은 뭐 끝나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러나요?
2: 아, 그렇지 못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일정들이
1: 일정 있어서 갔다.
0: 있어가지고 흩어졌는데 간식 같은 거 같이 먹고.
1: 같이 먹고. 네. 그렇군요.
0: 그리고 그 모습을 또 전지적 참견 시점 네. 촬영팀이 아. 그 소용 씨 찍으러 왔거든요.
1: 촬영도 같이 하고.
0: 네, 그 스케치도 좀 해가지고.
1: 결국엔 비즈니스였구나.
0: 결국 끝나고 보니까
1: 그렇네.
0: 그랬네요.
1: 어쨌든 동료들이랑 같이 이렇게 러닝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즘 노래 따라잡기입니다.
1: 오, 요즘 노래 따라잡기. 그렇지 않아도 미니의 이지영님이 젠디 우리도 최신곡 들어요 이런 메시지 올려주셨는데
0: 네.
1: 저도 항상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도 최신곡 듣고 싶다.
0: 네.
1: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오늘 그럼 어떻게 최신곡 좀 듣는 건가요?
0: 네, 완전 최신곡밖에 없습니다.
1: 진짜?
0: 예, 철진한 노래는 이 시간만큼 좀 사양하겠습니다.
1: 아, 너무 좋은데요?
0: 네. 최신 인기가요 10위부터 1위까지 다 전부 소개해드릴 건데요.
1: 네.
0: 단순히 노래만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수가 누구야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이모저모 뭐 가수면 가수, 가사면 가사 이렇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네.
0: 오늘 소개해드릴 최신 인기가요 순위는요. MBC 라디오 가요 선곡 순위 6월 1주차 정보를 참고했는데요. 이런 차트가 있는 거 젠디는 알고 계셨나요?
1: 알았죠. 왜냐하면 여기 라디오 여기 스튜디오 가는 길에 이렇게
0: 예.
1: 항상 붙어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0: 맞아요. 이게 그 권위 있는 음원 사이트와 또 MBC FM4U가 음악을 엄청 많이 틀잖아요.
1: 네.
0: 그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선곡을 했냐 이 횟수에 따라서 집계가 되는 아주 매주 나오는 권위 있는 차트 중의 차트입니다.
1: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데
0: 예.
1: 일단 민호 아나운서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 인기가 어떤 곡이에요?
0: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1: 네.
0: 성시경 씨가 지난주에 새로운 노래를
1: 맞아.
0: 발매했습니다. 나의 하루처럼.
1: 그거 좋더라고요.
0: 정말 팬이고 목소리가 점점 더 간드러지시는 것 같아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0: 녹을 것 같아요.
1: 맞아.
0: 미치겠어요.
1: 저 오랜만에 나온 신곡인데 너무 좋다.
0: 네.
1: 성시경 씨한테 진짜 딱 잘 어울리는 노래다 싶었는데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오늘은 근데 안타깝게도
0: 예, 아직은 10위 안에 못 들어오셨고
1: 들었구나.
0: 곧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그래요.
0: 젠디는 혹시 최신가요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1: 저는 그 요즘에 아까 우리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아마
0: 네.
1: 민호 아나운서도 오늘 소개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아이오아이의 갑자기가 뭐 틀었다 하면 나오고 계속 듣다 보면 계속 중독되고 이래가지고
0: 예.
1: 저도 모르게 막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순위에 있고 몇 위인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10위부터
0: 네.
1: 출발해볼까요?
0: 네. 요즘 노래 따라잡기 최신 인기가요 10위곡 바로 리센느의 러브 어택입니다.
1: 아까 저희 신청곡 왔거든요. 313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야, 드디어 신청곡과 최신곡들이 이제 쏟아지기
1: 네.
0: 시작할 건데요. 자, 리센느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2024년에 데뷔한 5인조 걸그룹이에요. 러브 어택은 미니 1집의 타이틀곡이고요.
1: 네.
0: 이게 사실은 그 발매된 지가 좀 됐는데 지금 기적의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1: 아, 그런 거예요?
0: 네. 이 역주행 시작이 재밌는데
1: 네.
0: 젠디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걸그룹의 리더 원희 씨라는 분이 지금 너튜브 채널을 열었는데 최근에
1: 네.
0: 엄청나게 핫한 거의 뭐 밈 중에 밈처럼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1: 안 그래도 핫하다는 거는 알았는데 왜 핫한 건지 몰랐어요.
0: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원희 씨가 거제도가
1: 네.
0: 고향인데 그 거제도에 자기 멤버를 한 명 데려가가지고
1: 네.
0: 거제를 막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를 했는데 거기서 그 미나미라는 그 일본인 멤버가 유행어를 하나 터뜨린 거예요.
1: 네.
0: 거제 야호라는 이런 유행어를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1: 네.
0: 이 야호라는 게 그냥 저희가 뭐 산에 가서 하는 야호가 아니라
1: 아니에요.
0: 일본 젊은 층이 사용하는 가벼운 인사말인데 한국어 안녕이랑 비슷한 의미래요.
1: 진짜?
0: 근데 이 유행어가 퍼지면서 거제시까지 이제 화답을 하기 시작하고 지난달 말에 리센너를 거제시 홍보대사까지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면서 이제 너튜브의 인기에 힘입어 노래도 역주행을 하는 거죠.
1: 그렇구나.
0: 사실은 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아이돌이 주류인 상황에서
1: 네.
0: 이 리센느가 지역색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1: 네.
0: 신생 기획사예요. 리센느밖에 지금 이 소속사에 없는데 뭐 과거에는 초등학교 운동장 흙바닥에서 공연도 하고 축구 팬카페에서 멤버가 직접 홍보글도 올리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재조명되면서
1: 네.
0: 엄청나게 지금 화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리센느가 뜨기 전에 같이 프로그램 이렇게 녹화한
1: 매거지?
0: 적이 있어. 네네.
1: 맞죠.
0: 웰컴 투 스포츠.
1: 네, 웰컴 투 스포츠.
0: 네, 그때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돌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빛을 보는 걸 보니까 참 뿌듯하네요.
1: 그렇군요. 리센느의 러브 어택 역주행한 곡 12곡으로 만나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9위 곡 만나볼까요?
0: 네, MBC 라디오 가요 선곡 순위를 참고한 최신 인기 가요 9위는요 바로 태양의 Live Fast Die Slow입니다.
1: 아,

0: 알죠.
1: 네, 2006년 빅뱅의 멤버로 데뷔한 그 태양인데요. 올해 5월 18일 태양 생일에 맞춰서 발표한 네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입니다.
0: 네.
1: 태양이 지금까지 발표한 곡 중에는 가장 빠른 템포의 곡이고요. 아주 퍼포먼스가 강렬하고 또 에너지 넘치는 구성이 특징입니다.
0: 네.
1: 원래 서구권에 Live Fast Die 0이라는 이런 짧고 굵게 살아라는 표현이 원래 있대요.
0: 네.
1: 태양 씨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나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불태우면서 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올해가 빅뱅 데뷔 20주년입니다.
0: 네.
1: 태양이 이제 첫 시작이 제 솔로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향후 빅뱅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요.
0: 오, 너무 좋네요.
1: 네. 또 태양이 또 저희랑 동갑이에요. 88년생이시고.
0: 아, 그렇구나. GD도 그렇고.
1: 네. 네. 아, 친구로서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0: 맞아요. 태양 씨는 사실 이 노래 내고 뭐 그 나와서 노래 하실 때 보면 라이브도 너무 진짜 음원 수준으로 잘하고.
1: 맞습니다.
0: 뭐 춤 말할 것도 없고.
1: 네네.
0: 진짜 너무 멋진 가수인 것 같아요.
1: 네.
0: 빅뱅의 다음 앨범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8위고 소개해 주세요.
1: 네. 2026년 6월 최신 인기가요. 8위는요. 르세라핌의 붐팔라입니다. 2022년 데뷔한 5인조 걸그룹 르세라핌이 이번 달 22일에 발표한 정규 2집의 타이틀곡입니다. 붐팔라 이 앞에 인트로 살짝 들어보시면 뭔가 네. 익숙해요.
0: 앞에 방금 나간 부분. 네.
1: 전 세계적인 히트곡 마카레나를 샘플링한 노래인데요. 90년대 로스델리오의 마카레나 엄청나게 히트했잖아요.
0: 맞아요.
1: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헤이 마카레나 이런 정말 재밌는 가사로 이렇게 밈이 되면서 그때 네. 당시에 전 국민에게 불려지기도 했죠. 반복적인 후렴구 또 다 같이 뛰어노는 하이라이트 구간이 아주 강한 중독성을 자랑하고요. 또 안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0: 맞아요.
1: 약간 기도하는 느낌의 그 두 팔을 활용한 그 포인트 안무까지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세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가사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 이런 여유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셨어요 이 무대?
0: 그럼요. 그 시작 부분에
1: 맞아요.
0: 그 인트로 부분에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막 그 뭐지? 민처럼
1: 맞아요.
0: 많이들 따라하잖아요. 이 노래 잠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1: 좋습니다.

0: 자, 르세라핌의 봄팔라 들어봤고, 자 계속해서 7위 곡 만나볼게요.
1: 예, 최신 인기가요. 7위 곡은 바로 에스파의 WDA입니다.
0: 아, 저 이 노래 좋아해요.
1: 네, 2020년 데뷔한 4인조 걸그룹 에스파가 이번 달 29일에 발표한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지금 레모네이드랑 더블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멤버 카리나가 이 WDA라는 곡에 대해서 이거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무겁고 차가운 느낌으로 단단한 에스파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0: 네.
1: 특히 아, 또 빅뱅의 멤버죠. 가수 G-Dragon이 피처링 또 랩 메이킹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에스파 컴백에 힘을 보탰습니다.
0: 네.
1: 한 음악 평론가는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이전까지는 멋진 그로테스크함이 두드러졌다면 이 WDA는 좀 더 꺼림칙한 공포를 선사한다라고. 아주 그 파워풀한 안무가 극찬이죠. 굉장히 예, 네. 그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0: 맞아요. 이 노래 할 때 그
1: 카리나 씨
0: 어, 네. 안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멋지고 노래도 너무 멋지고
1: 진짜 이런 쇠맛이라고 하죠.
0: 그러니까 쇠맛 제대로 보여준 그런 곡이라서 예. 노래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잠깐.
1: 네.
2: She all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All different animal.

0: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 노래가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에 소개된 네. 노래들인 거죠?
1: 맞습니다.
0: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만나봤죠?
1: 지금 7일까지.

0: 만나봤고요.
1: 이제 6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요즘 우리는 요즘 노래 자라잡기 최신 인기가 6위는요. 바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2022년 데뷔한 6인조 걸그룹 엔믹스가 지난달 11일에 발표한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이 노래는 요즘 아주 핫한 싱어송라이터죠. 한로로 양이 작사에 참여한 곡입니다.
1: 그렇구나.
0: 확신에 찬 사랑을 전하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했고요. 가사가 커진 심장 소리를 들어봐, 가사가 된 꽃잎들을 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좀 솔직한 사랑을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멤버 릴리 씨는요, 보통 이 제목에 포함된 헤비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무거울 정도로 진한 사랑일수록 주체할 수 없는 진심이다라는 점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했고요.
1: 네.
0: 또 멤버 서륜 씨는 결혼식에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축가 수식어가 붙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가 6위였고요. 계속해서 10위부터 6위까지 딱 절반 만나봤는데 서둘러서 5위 곡도 계속 만나볼게요.
0: 예, 5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는 노래일 겁니다. 최예나 씨의 캐치 캐치인데요. 이 노래 젠디가 모른다고 했다가 그 청취자 안은비 씨한테 네. 그 혼나셨던
1: 맞아요.
0: 그 노래
1: 진짜
0: 아닙니까?
1: 몰랐어요. 네.
0: 이 노래 주인공 최예나 씨는요, 2018년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을 통해서 걸그룹 아이즈원으로 데뷔했다가 2022년에 솔로로 전향한 가수예요. 올해 3월 발표한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통통 튀는 에너지, 중독성 있는 후렴구, 또 손으로 뭔가 잡는 듯한 이 포인트 안무가 특징인 노래입니다. 특히 챌린지가 대박이 났어요.
1: 아, 그래요?
0: 그 이준 씨가 네. 촬영차 야구장을 방문했다가 이제 치어리더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이 노래를 이제 무대에서 부른
1: 이거구나.
0: 네, 영상이 정말 화제가 되면서 이 노래까지도 화제가 됐는데요. 온몸의 근육을 총동원한 이 박력 있는 캐치캐치 춤사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너튜브에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최예나 씨가 이준 씨한테 밥이라도 사야 된다. 이준 덕분에 이 노래 처음 알았다. 이런 반응도
1: 진짜?
0: 막 쏟아졌고요.
1: 네.
0: 유키즈에 이준 씨가 출연을 해서 괜히 신뢰가 된 건 아닐까 싶었다. 이런 미안함을 고백하기도 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1: 네. 신지연 님이 꺄 캐치캐치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같이 들어볼게요.
0: 예.

0: 자, 이제 최신 인기가요 4위 만나볼 차례인데 어떤 곡인지 바로 알겠네요.
1: 네, 4위는 오당재랑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그리고 오당재에도 여러 번 선곡된 노래죠.
0: 네.
1: 바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이게 오당재의 신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0: 맞아요.
1: 2013년에 데뷔한 2인조 혼성 남매 그룹 악뮤가 올해 4월 7일 발표한 정규 4집 수록곡이 선공개 곡입니다.
0: 네.
1: 잔잔한 사운드에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한국어 가사를 얹은 곡인데요. 빠르거나 뭐 강한 사운드 전환 없이 잔잔하게 전개되는 게 특징입니다.
0: 네.
1: 가사가 정말 좋아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느리게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이런 느낌인데요. 뮤직비디오 댓글에 노랫말을 통해서 위안을 얻었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13년째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한 네티즌은요. 가사가 너무 위로가 돼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다. 더디지만 세상 밖으로 한 발 내디뎌 보고 싶다라고.

0: 되기도 했고요. 네. 또 한 분은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듣다가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라는 가사에서 눈물이 났다면서 앨범 전체를 반복해 들으면서 일상을 잘 이어가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노래 정말 많이들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최신 인기가요 4위 악뮤의 소문의 낙원 같이 들어볼게요.

0: 아,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많이들 글 남겨주셨네요. 김연수님이 바로 오당제가 소문의 낙원입니다 하셨고,
1: 네, 범진호님께서 소문의 낙원이 곧 오당제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0: 김동아님은 젠디 라디오에서 최신곡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하면서 아주 뜨거운 반응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3위 곡 만나볼게요.
1: 네, 3위는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입니다.
0: 아, 요즘 최고 인기잖아요 코르티스. 예.
1: 아, 이것도 신청곡이었네요. 2086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네. 이 노래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코르티스 2025년 데뷔한 5인조 보이그룹이고, 요즘 뭐 정말 어린 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보이그룹입니다. 네. 지난달 4일에 발표한 미니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코르티스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저희가 경계하고 피하고 있는 것은 레드고, 해온 것과 해나가고 싶은 것은 그린으로 표현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경계하고 피하는 것 레드라고 했는데 가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가사가. 네. 팔랑귀 눈치나 살피기, 도가니 사리기, 쿨한 척척하기, 이런 것들을 잘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가사 자체가 참 직관적이고.
0: 그렇네요.
1: 재밌죠.
0: 네.
1: 그 단어 자체들도 저희가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여가지고 재밌고. 네. 멜로디도 한 300번 정도 수정을 했다는 작업 비화도 전했습니다. 와. 특히 이 노래도 춤이 참 인상적인데요.
0: 네.
1: 팔랑귀 춤이라고 그 막 이렇게 귀 옆에서 손을 흔드는 게 있어요. 그거랑 뭐 중독성 있는 멜로디, 이게 MZ 사이에서 쇼폼 유행을 견인하면서 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오, 이 노래 그럼 마저 듣고 저희 4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0: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요일 4부 김민우 아나운서와 요즘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키워드 요즘 노래 따라잡기인데 네. MBC 라디오 가요 선곡 순위 참고한 최신 인기 가요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2위 곡인가요?
1: 네,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2위 곡은요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일릿의 It's Me인데요. 아. 어제 그제 주말에 방송된 SBS 인기가요 또 MBC 쇼 음악 중심 1위가 바로 아일릿의 이 노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알류 넥스트를 통해서 결성된 5인조 걸그룹인데요. 네. 올해 4월에 발표한 미니 사집의 타이틀곡입니다. 뭐 들어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네. 정말 이 신나고 중독성 있고 이 에너제틱한 이 멜로디 그리고 그럼요. 안무가 아 정말 저는 보자마자 이게 약간 뭐 AI로 만든 안무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특이한 안무거든요. 네네.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너의 최애는 It's me! 라고 외치는 이 발칙한 가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대학 축제를 이분들이 도셨는데 네. 이 It's me!를 라이브로 열창하면서 막 휘몰아치는 뭐 퍼포먼스를 소화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관객들의 호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예. 젠디도 이 노래 잘 모르신다고 아까 살짝 언급하시는
0: 네,
1: 것
0: 이제
1: 같던데.
0: 들어보니까 어떤 노래인지 알 것 같아요.
1: 아, 이 노래가 바로
0: 네,
1: 이 노래였습니다.
0: 이
1: 예, It's Me.
0: 김연수님이 아일릿 It's Me. 저는 요즘 이 노래 중독이요. 오. 많이들 좋아하시나 봐요.
1: 이 부분 인기예요. 소주가이 성류가이 소주가이 성류가이 이게 약간 밈처럼.
0: 뭔 뜻이에요?
1: 원래 이게 뜻이 아닌데 들리기로 네. 그냥 네. 소주가이 성류가이로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인데
0: 실제로는
1: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무슨 네.
1: 너의 최애는 뭐냐 약간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네네. 근데 딱 들으면 진짜 그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1: 아 그쵸. 네. 그 춤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춤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신 인기가요 대망의 1위 곡 어떤 곡인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1: 아 이 노래 우리 젠디가
0: 좋아. 네. 벌써 좋네.
1: 선견 지명이 있었습니다. 네. 최신 인기가요 대망의 1위고 바로 젠디의 최애곡 IOI의 갑자기입니다.
0: 아 너무 좋아요.
1: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서 결성이 된 2016년 5월에 데뷔한 11인조 걸그룹이죠. 8개월의 활동을 당시에 정말 짧게 하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가 10년 만에 재결합을 해가지고 지난달 19일에 이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1: 이 노래가 처음에 살짝 일부분만 공개가 됐었을 때는 아 노래가 10년 만에 나온 것 치고는 좀 별로다.
0: 맞아 이런 반응 많았어요.
1: 약간 촌스럽다 이런 네. 냉소적인 혹평이 좀 쏟아졌다가
0: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맞아요. 네. 근데 전곡 이제 완곡이 공개가 되고 나서는 거의 뭐 완전 그냥 차트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고 있죠.
0: 네.
1: 어쩌면 잘된 일이야 빨간 노을빛처럼 예쁜 널 보내야 했던 그때가 이런 가사도 처음에는 약간 뭐지 싶었는데 노래 제목처럼 갑자기 귓가를 맴도는 이 후렴구의 중독성에 여론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IOI를 외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보통 5세대 걸그룹 무대는 약간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좀 피로감을 느끼던 대중이
0: 네.
1: 이런 레트로적인 사운드가 매력으로 다가왔다는 평을 받고 있죠.
0: 네.
1: 지난주가 이번 활동의 마지막 방송이었다고 하는데
0: 그렇구나.
1: 아, 지금 다음 10년을 이제 팬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아, 10년 참기는 너무 좀 긴 것 같고
0: 그렇군요.
1: 조금만 더 빨리 돌아와 주시면 어떨까
0: 네.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안 그래도 그 마지막 방송 저 봤는데
1: 네.
0: 막 라이브도 너무 잘하고
1: 맞아요.
0: 사실 이 노래가 좋아지게 된 계기가 그 무대하는 거 보면서 너무 한 명 한 명 노래도
1: 맞아요.
0: 잘하고
1: 맞아요.
0: 춤도 잘 어울리고
1: 네.
0: 이런 게 딱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기가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이렇게 요즘 노래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최신 가요 들어봤는데 민우
1: 예.
0: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1: 그게 참 오당제가 약간 차분한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신나는 노래가 채워지니까 뭐 색다르면서도 매력이 있는 방송이 된 것 같아서
0: 네.
1: 뿌듯하고 자주 좀 최신곡 틀어주는 게 어떠실까 예, 간곡한 부탁을
0: 이렇게 또 민우 아나운서가 또 소개해주면 네. 좋겠다 이런
1: 좋네요.
0: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도

0: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오당지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기서 김민호 아나운서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네, IOI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아이와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김현아님이 이런 우연이 있네요. 오늘 최신곡 틀어주시는 날에 제 신청곡이 나오고 민호 아나님이 소개까지 해주셔서 깜짝 놀랐고 정말 기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아님이 오늘 마침 이 요즘 노래 따라잡기 최신 인기가요 1위에 오른 아이와이 예, 갑자기를 신청해 주셨는데 마침 오늘 또 이렇게 최신 노래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혜원님은 추가 근무가 있어서 4부가 되어서야 왔습니다. 추가 근무가 갑자기 하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소심하게 살짝 노래를.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이영걸님, 처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도 좋아요. 항상 파이팅. 영걸님, 어서 오세요. 자주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8시 5분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5048님은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예요. 저는 주말에 생일이 3명 있었어요. 만화님, 누님, 재수씨까지 모두 같은 날 생일입니다. 너무 신기한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명일까요? 아내분, 그리고 누님, 또 재수씨까지. 뭐 집안의 큰 행사 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사 날이라고.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축하를 하시려나? 너무 재밌겠네요. 2072님은 우리 딸이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집을 사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를 합니다. 축하해주세요. 매일매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와, 5년 만에, 결혼 5년 만에.

또 집을 장만하시고 이사까지 앞두고 계시는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8859님은 젠디 우리 아들 다윗 생일도 축하해주세요. 오, 아드님 이름이 다윗인가 봐요. 다윗이 이름처럼 앞으로도 멋지고 네, 멋진 꿈을 꾸면서 나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약간 종교적인 얘기를 깊게 할까 봐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다윗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2441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 주말 농장에서 마늘 수확해서 가까운 형제들과 딸, 시어머니도 드리고 조금 남아서 팔려고 했더니 마늘값이 너무 싸서 겨우 종잣값 건졌네요. 아까 그 마늘 얘기 저희가 했잖아요. 그 오늘의 뉴스 시간에 마늘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좀 마련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뉴스 전해드리면서도 엄우식님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젠디? 오랜만에 안부 전합니다. 저는 요새 K리그 2에 빠져 있답니다. 이미 수원 팬이지만 파주에도 프로 구단이 생겨서 아이들과 열심히 응원 중입니다. 스포츠도 일반 프로도 늘탑 DJ인 젠디 응원합니다. 마무리가 아주 너무 멋지게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K리그 2에 빠져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K리그 선수들도 그렇고 K리그 2 선수들도 그렇고 여러분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선수들이 더 힘내서 좋은 경기로 또 보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월드컵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월드컵 때만 응원을 하는 분들도 물론 당연히 뭐 그런 계시겠지만 이렇게 평소에 프로 선수들도 계속 관심 가지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7445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출석했어요. 요즘 해가 길어져서 가게 문 닫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너무 늦어서 출석을 못 했는데 재은님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뉴스도 하시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제가 어제 숙직을 했거든요. 토요일날 숙직을 하고 이제 일요일 날 퇴근을 하기 전에 아침 6시, 7시, 8시 이렇게 뉴스를 했는데 아마 그때 들으셨나 봐요. 목소리를 또 바로 알아채 주시고 감사합니다. 6874님,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젠슨왕 시구용 글로브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 사진으로 또 증명을 해 주셨어요. 와, 너무 멋진데요. 그 젠슨왕이 이번에 그 한국에 와가지고 두산 베어스 경기에 가서 시구를 했잖아요. 그때 꼈던 글로브를, 그때 사용했던 글로브를 우리 6874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 봐요. 그 글로브를 손에 끼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와,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대단한데. 저도 6874님이 만드신 글로브 한번 나중에 껴보고 싶네요. 우리 이런 분이 바로 오당제 청취자시라니 갑자기 너무 뿌듯해지고 자랑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자랑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도 뭐 이런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하면은 얼마든지 여기서만큼은 자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내 자랑하기 조금 좀 쑥스럽기도 하고 괜히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당제에 자랑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같이 축하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자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자랑 말고 여러분의 내일 일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또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내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코어스의 What Can I Do 그리고 웨스트라이프의 Uptown Girl.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7011님은 지방에 사는 시골진데요. 내일 모처럼 서울에 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때문에 상경하는데 그 핑계로 서울 구경해요. 이번엔 안국역에 가서 미술관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시 해설 도슨트 안내를 듣는 게 좋아요. 혼자 맛있는 점심도 먹을 거예요 하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내일 이제 병원 진료도 받으시고 모처럼 서울 나들이도 하시는 날이네요. 안국역 주변은 진짜 골목골목 걷는 재미도 있고 뭐 미술관 전시 공간 많아서 천천히 둘러보기 너무 좋잖아요. 작품 감상도 잘 하시고 또 여기저기 들리셔서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밥도 드시고 또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여유롭고 즐거운 하루 보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도 잘 다녀오시고요. 박성남님은 내일은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유명한 빵집에 들러서 아들, 딸 좋아하는 빵을 사갈까 합니다. 젠디 빵 좀 드릴까요? 하면서 저까지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대전 가면은 꼭 가게 되는 그 빵집 있잖아요. 또 아들, 따님이 좋아하신다고,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부모님 마음에 사오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줄을 많이 서야 된다고 하던데 거기 지금 평일은 좀 괜찮으려나요? 어쨌든 빵도 많이 사오시고 맛있는 빵들 아들, 딸이 또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서울에도 맛있는 빵집이 많거든요. 성남님 감사합니다. 김경준님, 여름철새 물공이 왔대서 내일은 오전 수업 마치고 시간이 되면 탄조 다녀오고 싶어요 하셨는데 물공이 아주 희귀한 여름철새이자 나그네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름철새이자 나그네새. 진짜 보기가 그래서 어려운가 봐요. 꼭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경주님. 만나고 오셨으면 좋겠고 어떠셨는지 내일도 이야기 소식 들려주세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되신 4206님이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셔서 다른 분의 신청곡을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박지선님이 저도 처음으로 들어요. 자주 놀러 올게요. 아들이 6박 7일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맞이하는 첫 월요일이에요. 육아맘들 파이팅이요 하면서 SES의 달리기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선님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아들도 또 퇴원 잘했으니까 앞으로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SES의 달리기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향후 전

0: 전면적인 전쟁 재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 군은 성명을 통해 장기전을 감안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밤부터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약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요격되거나 공터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란 본토를 공습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재개가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적대적 상황으로 돌아가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 절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은 미국의 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미국이 이스라엘과 방어나 공격 양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향해 즉각 사격을 멈춰야 한다며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양측의 충돌이 더는 커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올해 4월 휴전 후 처음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폭격을 주고받으며 분쟁이 다시 확대되는 국면에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오늘 오후 경기 성남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한국과 전 세계에 거대한 AI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은 네이버는 한국 최초의 클라우드이자 AI 기업으로 양사의 파트너십은 오랜 기간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양사는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젠슨 황은 네이버와의 협력 분야로 엔비디아 AI 모델 개발 협의체, 네모트론 연합 참여, 클라우드 인프라 공동 구축, 로보틱스 개발 협력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는 경기 하방 위험에도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야외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7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한에서 젠슨황은 제조기업부터 게임사, 플랫폼 기업들을 잇따라 만났는데요. 피지컬 AI 경쟁의 핵심이 로봇을 훈련시킬 데이터와 이를 적용할 산업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젠슨황의 방안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취업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 청년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영국 정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군입대를 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가 마주한 씁쓸한 현실,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3: 예, 소장님. 네. 지난주에 젠슨왕이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쓸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맞아요.
3: 그 사이에 또 소장님도 어딜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4: 맞아요. 이게
3: 이 중요한 시기에.
4: 그러니까요. 중요한 시기에 또.
3: 같이 참석은 못할 망정.
4: 두 배로 바빴습니다.
3: 알겠습니다.
4: 이제 온라인으로 정의하고 이러느라고. 말씀하신 대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대만에서 GTC 기조연설하고 또 예. 곧바로 한국에 와서 나흘을 정신없이 보내고 또 오늘도 한국에서 다양한 일정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3: 네.
4: 저는 이제 지난주에 상해에 좀 갔다 왔는데 산업자동화 및 로봇 박람회라는 이제 박람회를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느낀 게 야 이제 피지컬 AI가 예. 다가올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약간 멋진 데모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신기하다 수준이었는데
3: 네.
4: 이제 슬슬 가격표가 붙기 시작하고
3: 예.
4: 그리고 공장에 이제 투입 날짜들이 잡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현실적으로 오는 기간들이 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현장에서 또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그 질문만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4: 네.
3: 진짜 공장 현장에서 피지컬 AI가 사람 대신 일하는 시점 몇 년 뒤로 봐야 될까요?
4: 단순한 작업은 빠르면 2년 안에

0: 2년 안에.
1: 네, 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오히려 지금 하드웨어 기술보다 중요한 예. 건 데이터랑 가격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에서나 일부 공장에서는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도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좀 느낌이 오고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우선 대만 GTC 타이완 기조 연설부터 한번 설명을 쭉 해주세요.
1: 네, 뭐 이제 큰 줄기가 PC를 쓰던 40년이 끝나고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라는 거였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게 AI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좀 보이긴 하지만 AI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래서 컴퓨팅이 매출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버 사면 돈이 나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버가 돌수록 AI 결과물이 더 많아지고 그게 오히려 이제 수익을 높여준다라고 네. 하는 그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젠슨왕이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 전기를 넣으면 24시간 토큰을 찍어낸다라는 거고 그럼 어떤 걸로 증명했느냐라고 할 때 케이던스라는 반도체 설계 검증 회사에 대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0: 네.
1: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예를 들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데들이 반도체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럼 그 설계도가 진짜 괜찮은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원래 그 검증이 아주 하나하나가 좀 사람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자동화가 되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0: 예.
1: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케이던스라는 회사랑 엔비디아가 같이 해서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검증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그 에이전트가 제대로 돌게 되면 원래 검증 시간이 5주 걸리던 게 하루 미만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럼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훨씬 더 실제로 AI가 돈을 벌어다 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0: 네.
1: 실제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실제 자기들이 만드는 칩을 이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케이던스와 이제 계속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 네.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에이전트가 돌라고 하다 보니 이제 GPU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0: 예.
1: 이 전체적인 생태계를 다 연결하고 최적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CPU, 뭐 네트워크, 보안, 로봇까지 공장 전체를 아예 이제 엔비디아의 방식으로 짜겠다라고 하는 게 좀 이야기가 나왔고요.
0: 네.
1: 그다음에 좀 한 가지 흥미로웠던 장표가 하나 있었는데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를 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딱 직관적으로 한 게 있어요.
0: 아, 뭔가요?
1: 예, 우리가 보통 이제 AI 에이전트 하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0: 예.
1: 딱 세 개를 썼습니다.
0: 네.
1: 뭐라고 썼냐면 LLM 더하기 하네스는 AI 에이전트다 라고 얘기를 쓴 거예요.
0: 예.
1: LLM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가 말하는 뭐 언어 모델, 챗GPT 같은 녀석들이죠.
0: 예.
1: 하네스라는 말은 최근에 이제 AI 쪽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말이지만
0: 네.
1: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네스라는 원래 말의 의미는 우리가 타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에 채우는 마구나 아니면 사람이 차는 안전장치 멜빵 같은 거를 이제 뜻을 합니다. 원래는 공통점이 뭐냐 이제 흩어질 수 있는 힘들을 연결 장치로 묶어가지고 딱 이제 방향성이 있거나 컨트롤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하네스라고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말을 우리가 탈 때도 그 하네스가 있어야
0: 예.
1: 말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런 것처럼 AI를 볼 때 LLM이라고 하는 이 추론하는 생각하는 힘은 있지만 그건 이제 답을 찾는 데서 끝나고 그게 다른 데로 튀지 않게 혹은 다른 어떠한 기능들과 연결해주는 모든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네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모델은 두뇌고 하네스는 몸이고 툴이나 런타임은 작업장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LLM 모델만으로 AI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도구들을 붙이고 컨트롤하는 일종의 하네스 도구가 붙어야 AI 에이전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0: 네.
1: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두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몸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개념은 저 같은 이제 문과생은 아 소프트웨어에 이제 하드웨어가 결합된다 이런 세상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그게 우리가 그동안 불렀던 피지컬 AI라고 불렀던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러니까는 두 가지 영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AI 에이전트라는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더라도 몸 같은 게 이제 생긴 거고
0: 예.
1: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아예 그럼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 몸까지 생기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러한 피지컬 AI를 위한 또 별도의 플랫폼도 이번에 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1: 정확하게 원래 있던 건데 업데이트가 된 건데요. 아이삭 그루트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그루트 1.7까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시뮬레이션 훈련시키고 실제 로봇에 올리는 전 과정을 한 묶음에 해주는 일종의 도구 세트 뭐 이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공개된 모델의 좀 장점이 뭐냐면 그 1인칭 시점 영상 한 2만 시간이 이번에 학습된
0: 예.
1: 이러한 이제 플랫폼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0: 보니까 이게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카드를 한 장 골라서 꽂는 것 같은 정교한 양손 작업까지 실제로 이 플랫폼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루트 모델이 이미 한 27만 번 넘게 다운로드가 됐고 관련 학습 데이터도 뭐 1000만 번 넘게 받아갔으니까 피규어나 보스턴 다이나믹스, 어젤리트 같은 주요 회사들이 이걸 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외에도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모으는 도구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게 아이작 텔레옵이라고 하는 네. 도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VR 헤드셋 끼고 장갑이나 모션 트래커로 이렇게 로봇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게 학습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이 헤드셋 쓰고 손 움직이면 로봇 학습 데이터가 되는 방식인데 뭐 폭스콘 같은 회사들이 이미 자기 훈련 과정에 이런 걸 넣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렇게 모은 데이터로 로봇의 두뇌를 뭐 훈련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두뇌가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0: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훈련된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예. 마치 사람의 두뇌와 비슷한 형태로 만든다라고 표현하는 이름들을 줘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코스모스 3라는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로봇을 위한 월드 모델, 세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예.
0: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상상을 하고 손발을 움직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한 번에 인간처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코스모스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녁 먹고 식탁 치워줘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그릇 알아보는 모델 따로 동작 따로 결과 미리 시뮬레이션 모델 따로 있었는데
1: 네.
0: 코스모스 3가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세상에서 로봇이 수만 번 훈련한다라고 하면은 로봇이 이제 만약에 고장이 일어나면은 되게 위험한 이게 비싸기도 하고
1: 네.
0: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걸 가상 세계에서 학습 데이터를 찍어내는 훈련장이 또 이 코스모스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문제가 데이터인데 이 문제를 가상에서 계속 뻥튀기시키고 확장시키면서 만드는 형태이고요. 이런 부분이 또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두뇌들을 이제 로봇의 두뇌를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지금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젠슨 황이 역설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많은 파트너사들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로봇 몸체에 해당되는 것도 앞으로 엔비디아가 뭐 직접 만들기 위한 행보라고 봐야 되나요?
0: 그러니까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런데 몸체는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1: 예.
0: 오히려 협업을 하겠다라는 그림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번에 그루트 레퍼런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휴머노이드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0: 이게 몸체는 중국의 유니트리 H2 플러스를 쓰고 있고요.
1: 예.
0: 손은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샤르파라고 하는 회사를 쓰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라고 하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1: 예.
0: 그다음 두뇌는 코스모스랑 그루트를 얹은 이제 일종의 표준 설계의 이제 조립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 두뇌나 신경계는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스마트폰으로 비유하면 안드로이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가 운영체계가 있고
1: 예.
0: 또 그 운영체계에 대한 표준폰을 만들긴 하는데 그 표준폰을 보고 다른 데들이 같이 만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잘 만들고 있고 이런
1: 예.
0: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유니트리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몸체의 이제 표준으로 보여졌는데 이때 또 중국에서 상장심사를 통과를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갈수록 더 큰 돈들이 모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코스모스도 오픈소스고 이 레퍼런스에 대한 설계도도 있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업마다 자기 환경에 맞게 고쳐 쓰거나 데이터를 갖고 돌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1: 예.
0: 그럼 이제 이거를 또 뭐 네, 우리가 또 이슈로 항상 얘기하는 소버린 AI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국가별로 이러한 표준을 갖고 자신들의 데이터를 갖고 특화시킬 수 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표준화되어 있는 이 로봇의 구조에 지금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최대한 이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를 좀 많이 각자 모아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마치 지금 우리가 안드로이드폰 쓰면서 그 안에서 앱을 결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구글 회사에 돈을 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을 로봇 사용하는 모든 회사들과 개인들에게 그렇게 돈 걷겠다는 그 얘기네요.
0: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을 직접 걷는다기보다는 이 플랫폼 안에 있으면 어차피 예. 엔비디아의 부품을 써야 되고
1: 아.
0: 예, 어차피 엔비디아 플랫폼 안에 있으니까
1: 그렇죠.
0: 결국에 그런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퍼센트 단위는 아니더라도 예. 돈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플랫폼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긴 하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좀 고민되고 생각할 부분이 많네요. 저는 우리나라 와서 최고의 파트너 같이 얘기하길래 네. 그냥 박수만 치고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건 얻고 또 고민할 건 고민하고

0: 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엔비디아는 좀 같이 할 게 좀 많긴 많아요.
1: 예.
0: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네모트론 3 울트라라고 오픈소스 AI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게 AI 모델도 이제 오픈소스의 형태로 낸 거죠. 그런데 이게 추론 속도가 5배 빠르고 비용이 30% 낮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같이 만드는 네모트론 일종의 뭐 연합이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네. 네이버 클라우드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오픈 모델을 또 엔비디아와 네이버가 같이 만들고 있다라는 관점이 있고
1: 네.
0: 또 이거는 이제 젠슨왕이 조금 이제 뭐 이야기한 걸 수도 있는데 대만 무대에서 서울이 원한다면 서울에서도 GTC를 열겠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멘트도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태계에 대한 지금 관심이 엔비디아가 좀 많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젠슨왕이 대만 일정 마치고 바로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0: 예.
1: 그리고 막 화기애애할 수 있는 화두들을 막 던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치킨 회동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0: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있었던 치킨 회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 중심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좀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첫 일정이 이제 페이커 프로게이머의 만남이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픽 사업을 젠슨왕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픽 카드로.
1: 예.
0: 그렇게 해서 e스포츠에도 애정이 깊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삼겹살에 소주로 이번에는 뭐 최태형, 구강모, 이혜진과 총수들 쭉 모였는데 이번에 동선을 보면 키워드를 딱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하고
1: 네.
0: 데이터하는 회사들 좀 많이 만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제 간 곳들이 로봇이 일하는 현장인데
1: 예.
0: 현대차 사옥도 지금 로봇이 배치돼 있고
1: 네.
0: 오늘 이제 네이버 사옥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 친화형으로 처음부터 지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1: 네.
0: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회사들 만나고 있고 뭐 두산 베어스 시구도 했었는데
1: 예.
0: 두산은 2015년부터 협동 로봇 키워서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이미 피지컬 AI 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엔비디아 옴니버스 및 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인 매디슨 황이라는 사람이 두산 로보틱스를 직접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젠슨왕 CEO의 딸입니다. 이제 장녀예요. 그러니까
1: 예.
0: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아시아권 문화를 생각하면 이 본인의 장녀 큰 딸을 로보틱스의 제일 큰 임원으로 배치했다라는 것 자체가
1: 예.
0: 엔비디아가 얼마나 피지컬 AI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딸이 이미 지난 4월에 와서 두산하고 네이버 사옥을 방문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으로 준비해놨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게임 회사들을 좀 만났는데 게임 회사가 또 로봇하고 왜 엮이지라는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모스 3 같은 월드 모델, 그러니까 가상 훈련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예.
0: 그 가상 훈련장 혹은 가상 세계를 누가 제일 잘 만들까?
1: 아, 게임이군요.
0: 그렇죠라고 하면 게임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게임 엔진이 곧 로봇의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가 GTC 때도 보면 항상 게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게임에 있었던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있던 걸 그대로 피지컬 AI에 적용했던 이게 되더라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NC소프트가 자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었고 최근에는 포스코와 함께 로봇을 움직이는 AI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1: 예.
0: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아예 루도 로보틱스라는 피지컬 AI 자회사를 세워서
1: 예.
0: 휴머노이드용 AI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젠슨왕이 이제 뭐 NC나 크래프톤을 만난 이슈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젠슨왕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랑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로봇을 좀 똑똑하게 만들려면 실제 환경에서 움직이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그런 현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거고 뭐 공장이나 빌딩이나 물류센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젠슨왕 입장에서 좀 술래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젠슨왕의 행보가요. 너무 종횡무진이다 보니 아 제가 이게 계산기가 잘 안 두들겨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우리에게 이득인지 손해인 건지 왜냐하면 삼성도 그 로봇 회사 하나 인수하고 있고
0: 네.
1: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우리도 로봇을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정작 표준 모델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사는 중국 회사고
0: 그렇죠.
1: 그럼 이게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0: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은 반도체 동맹이었고
1: 예.
0: 이번엔 로봇 데이터 동맹으로 이제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로봇 경쟁을 좀 보면 좀 이제 이른바 이제 로봇 삼국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두뇌로 표준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싼 가격에 엄청난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0: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 현대, LG 같은 제조 강자들이 하드웨어나 정밀 부품을 묶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를 좀 파

0: 끌어들려는 제주동맹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 중간 지점에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것들은 같이 만들어야 되는 좀 듀얼 전략이 필요한 게 냉정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솔직히 예. 만약에 우리가 로봇을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중국의 어떠한지 대규모의 물량 생산에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만들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로봇을 선택과 집중해서 모든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방이라든지 중요한 로봇들을 만들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1: 네.
0: 결국 이 판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편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나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먹을 게 많고 할 게 많으면 뭐 중국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에게 더 찾아오겠죠.
0: 네.
1: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 상해 로봇 박람회 다녀오셨잖아요.
0: 네. 네.
1: 중국의 기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0: 기술보다 놀라웠던 건 비용과 상용화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로봇 회사가 꽤 많고요.
1: 예.
0: 그런 데들이 다 똑같은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키 172cm 정도고 가장 놀라웠던 게 모든 로봇들이 거의 다 8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8시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8시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충전을 한 두세 시간 걸리는 게 하나 있고
1: 예.
0: 1시간 안쪽으로 충전된다는 게 있고
1: 예.
0: 또 배터리 3분 안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결국 그거는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도 놀라웠는데 가격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휴머노이드가 대략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로 수렴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정도는 조금 아직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상반신만 있는 산업용 로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바퀴로 움직이고 위에 상반신만 있고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조금 보기는 그런데 공장에서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1: 네.
0: 중요한 건 이게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그럼 이게 이제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면 2, 3천이 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되게 무서운 그 포스터에 있는 걸 본 게 제가 중국어 능통자라서 그분한테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1: 예.
0: 뭐라고 써 있냐면 18개월에서 24개월은 투자금 회수되고 사람 두세 명 대체된다.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1: 아예요?
0: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일하는 것들에 중심을 걷잖아요. 근데 중국은 오히려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로봇 회사들이 그렇게 그냥 써놓고 있는 거예요.
1: 그냥 인건비 줄이는 제일 최적화된 대안입니다. 이거네요.
0: 그렇죠.
1: 와.
0: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6천만 원인데 이게 좀 있으면 3천만 원, 5천만 원 사이로 가기 시작을 하면
1: 네.
0: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1년 쓰고 왜냐하면 대부분 중국 회사들이나 휴머노이드가 아직은 1년 정도의 AS를 보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게 3, 4년 간 게 아니니까.
1: 네.
0: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1년 썼다가 고장나면 새로 사면 되겠구나라는 그림으로도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대량 생산을 준비하는 가격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말로 수백 개 수천 개의 회사들이 거의 똑같은 부품을 다 내놨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올 수도 있겠다. 다만 거기서 언제나 병목은 데이터이고 실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전시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오늘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0: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명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첫 번째 소식은 영국 소식이네요. 영국 정부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군입대를 권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최근 영국 재향군인부 장관이 청년들에게 군대를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봐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0: 예.
1: 배경에는 심각한 취업난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현재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장도 없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1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0: 네.
1: 그렇다 보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취업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고요. 정부는 이런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군에서 기술도 쌓고 경력도 쌓으라는 거죠.
0: 그러면 실제 군에 복무를 하면 기술도 쌓고 경력도 쌓아서 다른 데 이직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득을 좀 해야 될 텐데
1: 네.
0: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1: 네, 실제로 뭐 가디언 같은 매체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긴 하는데요.
0: 예.
1: 군 경험 덕분에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세의 한 학생은 맨체스터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면서 현실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학군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ROTC 같은 거죠.
0: 예.
1: 여기서 단순히 군사훈련만 받은 건 아니고요. 뭐 SNS 운영과 홍보 업무, 신병 모집 지원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홍보 이제 PR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0: 네.
1: 본인도 군 경험이 취업에 실제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저래도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안 돼서 지금 낙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군대라도 가라 이렇게만 들리면 야 이거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1: 네, 그렇죠.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0: 예.
1: 일단 시민단 제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군대를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다기보다 선택지가 부족해서 군대로 향하고 있다는 건데요.
0: 예.
1: 그래서 영국에서는 요즘 빈곤에 의한 징병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불안하다 보니 사실상 군입대 말고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0: 네, 진짜 그렇겠네요. 이건 뭐 진짜 누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군대 그 징병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 혹시 취업 반대서 왔니? 이렇게 낙인 효과까지 생기면 참 기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런 우려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를 통해서 청년 고용에 대안을 말할 정도라면 정말 영국의 청년 실업난 심각한가 보죠?
1: 네. 최근 이제 영국 정부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긴 합니다. 앞서 직장도 다니지 않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직업훈련도 안 받는 이 니트 청년이 1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예.
1: 이 수치가 100만 명을 넘은 게 일단 10년 만에 처음이고요. 청년 8명 중에 1명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0: 네. 네,
1: 문제는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10년 전만 해도 청년 니트 비율이 유럽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올해는 루마니아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청년들의 첫 직장 경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니트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2005년, 10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은 10명 중 4명 수준이었습니다.
0: 네.
1: 한 번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0: 네.
1: 보고서는 이런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만 우리 돈으로 약 26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문제를 인지를 해서 앨런 밀번 전 보건장관에게 이 청년 고용 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던 건데요. 밀번 장관은 이 지금 청년 세대의 실태에 대해서 이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야, 영국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6명이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졸업할 때쯤 대학생들이 한번 어딘가 취업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다가 그게 좀 자기하고 안 맞아서 다시 구직시장에 나오는 경로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달리 10명 중에 6명이 한 번도 직장을 안 가져봤다. 그렇다면 영국 청년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청년들이 뭐 게으르거나 일하기 싫어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0: 예.
1: 오히려 지역이나 가정 환경, 뭐 교육 수준에 따라서 기회 자체가 이제 크게 달라진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런던 북부의 한 지역은

0: 비율이 1% 수준인 반면에 일부 지방 도시는 20%를 넘기도 합니다. 네, 또 학교를 자주 결석을 했거나 뭐 특별 교육이 필요했던 학생들, 보호 시설 출신 청년들은 니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시장 자체도 사실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는데, 보고서를 보면 청년들이 이력서를 수십 군데를 넣어도 AI가 먼저 걸러버리다 보니까 사람과 면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경험담이 많았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AI 채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누가 왜 탈락을 시켰는지 알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년이 주로 취업하던 소매업이나 고객 서비스업, 물류 분야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남아있는 일자리 역시 예전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1: 네, 설명 쭉 듣고 보니까 정말 영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게 확더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입대가 실제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긴 하나요?
0: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국제아동권리네트워크는 군입대 확대가 청년 니트 문제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주장한 단체인데요. 영국군이 매년 모집하는 25세 미만 청년은 약만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100만 명에 넘는 이 니트 규모를 고려해 보면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1: 그렇네요.
0: 네, 군 모집이 청년 실업 통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8세 미만 입대자의 경우에는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영국 하로게이트에 있는 육군 기초대에 최근 중도 탈락률은 약30%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는 16세에서 17세 정도의 육군 신병을 위한 초기 군사훈련 기관입니다. 반면에 18세 미만 청년들이 민간 직업 교육기관에서 중퇴하는 비율은 6에서 15% 정도에 그치니까 군대에서의 중도 탈락 비율이 2배 정도 높은 겁니다. 네, 또 영국 시민단체는 사실 이 정부의 정책이 실업난을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는 이런 현실을 이용해서 병력 모집 기회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 지적도 있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실제로 영국에서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맞습니까?
0: 네, 최근 정책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군 모집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지난해 청소년 대상 사관 후보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30%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군 관계자를 고용센터에 배치해서 직접 신병 모집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만 명의 규모의 신규 병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정부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설명은 하지만 비판은 쪽에서 보기에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 병력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예비군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뒀는데, 영국은 예비군 제도는 없나 보죠?
0: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 예비군 동원 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대 55세까지만 비상시에 이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연령을 65세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국가 비상사태나 영국 본토 공격 같은 상황에서만 예비군 소집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쟁 준비 단계, 즉뭐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도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제도가 내년 중에 시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영국이 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요. 영국군을 이끄는 폴 그리피스 장군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서 필요한 순간에 숙련된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예비군 체계를 강화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은 군대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영국 사회가 늘어나는 청년 실업과 안보 불안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동시에 풀어가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영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청년들의 군입대 권유, 이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소식이네요. 미국 CIA 전직 고위 간부의 집에서 금괴 수백 개가 발견됐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않습니까?
0: 네,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의 전직 고위 간부인 데이비드 러쉬란 사람이 최근 체포됐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러쉬는 2009년경부터 CIA

0: 입사해서 과학기술국에서 근무를 한 요원인데요.
1: 네.
0: 이제 과학기술국은 미국 스파이와 해외 요원을 지원하는 그 첩보도구를 개발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FBI가 지난달 이제 그의 집을 압수수색해 보니까 집 안에서 금괴 303개와 현금 200만 달러, 고급 시계 35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금괴 가치만 약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23억 원에 달하는데요.
1: 예.
0: 이제 검찰은 러시가 정부 자금을 빼돌려서 이런 자산을 쌓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는 CIA의 수사 의뢰에 따라서 이뤄졌고요. 진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에 러시가 업무 관련 경비로 상당한 양의 외화와 수천만 달러의 금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 사무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없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일단 이번 압수수색으로 러시가 받은 자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일단 회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1: 그렇군요. CIA 간부가 어떻게 이렇게 거액을 빼돌릴 수 있을까요?
0: 네, 이번 사건이 이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건 단순히 횡령 사건 때문만은 아닌데요.
1: 예.
0: 수사를 해보니 러시는 CIA 내부에 일종의 최고 보안 수준의 비밀 시스템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0: 이른바 SAP, 특별 접근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시스템인데요. 미국 연방 정부에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나 첩보 작전을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보안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특별 접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뭐 일반적인 기밀 사항보다 훨씬 엄격한 통제와 보안 규정이 적용되고요. 또 아무리 높은 기밀 접근 권한을 가진 요원이라도 별도의 승인이 없으면 이 개별 특별 접근 프로그램의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 당국은 러시가 이런 보안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가짜로 만든 뒤에 정부 계약을 위조하고 이제 예산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네, 수사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제 러시는 정부 기능 유지 작전이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명칭 그대로 미국 정부가 핵전쟁이나 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기능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러시가 만든 이 프로그램 자체가 거짓이고요. 이제 러시는 동료 두 명을 극비리에 본인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중한 명한테는 가짜 정부 계약까지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존재하지도 않는 이 국가 안보 프로젝트를 내세워서 예산을 만들어낸 거죠.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된 CIA 관계자는 직무정지 상태고요. 그런데 다만 러시는 아직까지는 자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나 유죄 중 어느 한쪽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네. 사실 CIA 같은 조직이면 외부에서 그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국가 안보 관련한 일을 할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특별한 조직들은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간부까지 됐을까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데요. FBI 수사 결과 러시는 학력과 군 복무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CIA에 지원을 했을 때 클렘슨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명문 공대인 랜슬리어 공과대학 석사 출신이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두 대학에서 모두 재학한 적도 없고 학위를 취득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조종사 면허가 있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었고요. 10년 전에 해군에서 제대를 했는데도 700시간의 군 휴가를 허위로 청구를 해서 7만 7천 달러의 군 휴가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직 CIA 관계자들은 굉장히 믿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사 과정이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심리 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하는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데 어떻게 이런 허위 경력이 걸러지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란 겁니다. 한 정직 요원은 CIA가 뭐 친구부터 친척, 교수까지 샅샅이 조사를 하는데 러시가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IA의 기밀 유지 절차와 인사 검증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사람이 CIA에서 일을 하는 동안 실제 극비 프로젝트도 담당을 했던 겁니다.
1: 그렇네요.
0: 러시가 허위로 만든 그 본인의 프로젝트와 별개로 진짜 특별 접근 프로그램 중 하나를 맡았다는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도 기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일단 극소수의 정보기관 관계자와 국회의원 몇 명만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정부는

0: 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정보 수집 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1: 야,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나름대로 이런 기관들은 레퓨테이션 체크라고 하죠.
0: 네.
1: 평판 조사까지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동료라든가 선후배 또는 지도교수까지 찾아가서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또 사고 과정이나 의식구조에서 좀 국가의 안위에 반하는 행보를 했던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지 혹시 이런 경우에는 간첩인 경우도 있는데 간첩은 아닙니까?
0: 네, 일단은 수사당국에서는 이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간첩 사건일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 관계자들은 아직 러시아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국 정보를 위해서 활동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그래도 일단은 요주의 인물이다 보니까 법원은 도주 위험이 크다고 보고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검찰은 러시를 평가할 때 뭐 한마디로 거짓말과 조직에 능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대응하려고 하나요?
0: 네, 다들 일단 황당해하는 분위기고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미국 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전직 CIA 요원이란 사람이 집에 금괴와 현금 뭉치를 보관했다는 건데 이것부터가 이제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1: 예.
0: 네, 여러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가 상관의 승인 없이 어떻게 혼자서 가상의 첩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짜 프로그램에 참여한 두 명의 동료가 프로그램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1: 예.
0: 미국 언론에 따르면 러시가 현 국방부 차관과도 긴밀한 관계였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우선 국방부는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정보기관의 비밀주의가 이를 키운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래 CIA의 특수 접근 프로그램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쟁국으로부터 미국의 첩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제 구축된 이 비밀주의 체계가
1: 네.
0: 정작 내부 감시는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CIA가 비밀 유지와 내부 통제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어떻게 다시 잡을 수 있을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1: 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비밀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내부 통제마저 허술해진 그런 일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네요. 자, 마지막으로 스웨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웨덴이 10대 수감자를 위한 교도소를 만들고 13세 어린이도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한다. 야,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0: 네, 스웨덴 정부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현재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5세 미만 아동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교도소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로 보내졌는데요.
1: 네.
0: 이제 앞으로는 살인이나 폭탄 테러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별도 교정시설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 네.
0: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촉법소년이 만 14세 미만부터인데 이제 이보다 연령을 하나 낮추겠다는 거죠.
1: 네.
0: 스웨덴 의회는 이제 이달 중에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 네.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어린 연령의 아이들조차도 굉장히 인지 수준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숙성되고 성숙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 법이 계속 좀 이대로 있어야 되는지 나이를 더 낮추는 건 어떨지 우리나라에서도 고민이 많은데 스웨덴은 좀 낮추기로 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스웨덴은 원래 복지국가 이미지가 강한데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강경한 이유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가장 큰 이유는 갱단 범죄 때문입니다.
1: 예.
0: 최근 스웨덴에서는 조직 범죄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데요. 스웨덴은 유럽에서 총기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상당 부분이 갱단 문제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스웨덴 경찰은 현재 활동 중인 갱단 조직원이 약 17,500명, 주변 협력 인원까지 포함을 해보면 5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런데 특히 스웨덴 정부가 문제로 보고 있는 건 범죄 조직이 미성년자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로 SNS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하고요. 일부 사건에서는 11살 어린이까지 뭐 살인이나 폭탄 테러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인 조직원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대신에 어린 청소년에게 이제 이런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기소를 피하는 건데요.
1: 네.

0: 이런 경우엔 사실 수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아동보호 규정이 있다 보니 조사 과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례에 따라서는 뭐 사회복지당국이 아동보호를 이제 이유로 조사 절차를 늦추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또 성인 범죄자는와는 달리 미성년자는 아무래도 뭐 은행 계좌나 차량, 직장 같은 사회적 어떤 기록이 많지가 않겠죠.
1: 예.
0: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추적할 만한 그런 단서가 이제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네, 실제 스웨덴 정부가 제시한 통계를 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15세 미만 아동 52명이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범죄 조직이 이제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처벌이 약하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0: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도가 아닌 살인의 문제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이런 표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 소년보호 체계만으로는 이런 현상을 막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고 소년교도소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1: 네. 지금까지 이런 미성년 강력 범죄자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0: 네, 스웨덴에서는 그동안 이 미성년 강력 범죄자들을 주로 국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소년원보다는 조금 아동보호시설의 성격이 더 강한 곳인데요.
1: 예.
0: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말고도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방임 등으로 국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도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춘 기관인 건데요.
1: 네.
0: 최근에는 이 보호시설이 오히려 아이들을 강력범죄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대표적인 사례가 3년 전에 발생한 14세 소년의 청부살인 사건인데요. 당시 이 소년은 33살 남성을 총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1: 예.
0: 법원은 갱단이 지시한 청부살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 소년이 8살 때부터 그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아이였습니다. 갱단이 이 소년을 시설 밖으로 빼낸 뒤에 뭐 호텔에서 머물게 하고 대마초와 음식, 새 옷까지 제공을 하면서 호의 아닌 호의를 베푼 건데요.
1: 예.
0: 그리고 며칠 뒤에 자 이제 은혜를 갚을 차례다 이러면서 살인을 지시한 겁니다.
1: 네.
0: 당시 이 소년이 14살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연령이 아니었고요. 결국 교도소가 아니라 보호시설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 개 알려지면서 보호시설이 사실상 갱단의 신병 모집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설 밖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갈 순 없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 갱단 조직원이 외부에서 이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1: 예.
0: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소년은 보호시설 내에서 무려 3건의 살인을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1: 이거 보호시설에 다 모아놓으니까 오히려 재범률도 높을 것 같은데요?
0: 네, 실제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웨덴 국가감사원 조사 결과 갱단과 연루된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은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 10명 중 8명은 성인이 된 뒤에 실제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1: 네.
0: 결국 정부는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별도 교도시설에 수용을 하고 갱단과 아예 연결을 끊어주고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1: 실제 청소년들이 수감될 시설이라면 기존의 교도소와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0: 네, 스웨덴 정부는 이미 미성년 중범죄자 수용을 위한 전용 교도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스톡홀름 북쪽에 있는 교도소 한 곳을 포함해서 총세 곳이 개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 교도소와 달리 그래도 교육과 재활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예.
0: 수감된 청소년은 학교처럼 수업을 받을 수 있고요. 체스 수업이나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교도소 측은 이들이 감옥 안에서 사춘기를 보내게 될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서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한 교도소장은 뭐 13세에서 14세 청소년 중에서는 아직 인형을 안고 자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모든 그 교도소 방 안에 인형까지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스웨덴의 고민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13살짜리 아이까지 교도시설에 수용한다라는 건 사회적인 논란도 아직까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스웨덴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0: 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과 아동권리 단체는 13세 13세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는 나이 아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한 야당 의원은 13세 어린이는 에너지 음료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치료와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웨덴

0: 교정 당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 네.
0: 어린 나이에 수감 생활을 하면 오히려 사회 적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데요. 교육기회도 잃고 사회와 단절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이 10살인데 오히려 이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0: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후 결과를 보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범죄 감소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스웨덴은 지금 어린 살인범을 처벌을 하면서도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지에 대한 매우 어려운 실험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우리나라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해외도 비슷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명현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투표용지를 보낸 곳이 140곳, 이 중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곳은 모두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실시한 브리핑 이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기존 50곳에서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0: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물론 투표용지 인쇄 배정 및 수급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 초동 조치와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두 나라 우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과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겠다며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과 민항 항공편, 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쌍방향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란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란 언론들을 통해 낸 성명에서 시온주의 정권, 즉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대응을 가했다며 이란군의 작전 중지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의 작전이 중지되지만 레바논 남부를 포함해 적들의 침략과 악행이 계속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야외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미국의 그룹 더 마마스 앤 더 파파스의 멤버였던 미셸 필립스는 어느 날 슬픈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분은 유명한 작곡가였죠. 그리고 이 노래는 미셸 필립스가 15살 때 그 친구분이 작곡해서 미셸

필립스에게 들려줬던 노래였는데요. 미셸 필립스는 그의 부고를 듣고 곧바로 이 곡을 떠올렸죠. 그리고 더 마마스 앤 더 파파스의 멤버들에게 들려주면서 결국 1968년에 정식 발표하게 됩니다. 후에 뷰티풀 사우스를 비롯해서 엔조 엔조, 로비 윌리엄스, 핑크 마티니 등 수많은 가수들이 다시 부른 바로 그 명곡이었어요.

6월 8일 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The Mamas and the Papas입니다. Dreamer, Little Dream of Me.

6월 8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The Mamas and the Papas의 Dream a Little Dream of Me였어요. 최경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화 프렌치 키스에 사용됐었던 Beautiful South 버전으로 더 유명하기도 해요. 사실 라디오에서는 그 버전이 제일 자주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래에 얽힌 이야기도 전해드릴 겸 The Mamas and the Papas의 원곡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친구분이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서 들려줬던 노래. 미셸 필립스한테는 이 노래

0: 제가 그 10대에 한창 감수성 예민하던 시절에 정말 특별한 음악으로 아마 다가왔겠죠. 그랬던 노래를 이제 그 작곡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에 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예요. 저는 Dream a Little Dream of Me를 들으면 항상 뭔가, 진짜로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은 음악? 꼭그 사람이 오늘 하루 모든 근심과 시름을 잊고 아주 편안하게 숙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은 음악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져서 그런지 항상 좀 예쁜 음악이다, 사랑스럽다, 참 소중하다. 이런 언어들하고 이 노래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어떤 음악들은 그 음악이 전해주는 감성에 따라서 그냥 하나의 감정,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이미지, 그런 것들로 탁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음악은 어떤 단어로 정의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항상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렇게 좋은 음악들과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채우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리틀 지미 오스몬드, Mother of Mine이었습니다. 5340님,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의 초입이네요. 인생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우리 가족이 제 7손으로 모였거든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어느새 손주 녀석들 5명 있는 71살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이런 게 인생 무상인가요? 아무튼 우리 손주들 무럭무럭 잘 커가는 걸 바라보니까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40년 동안 조금은 모자라는 듯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 가정 지켜준 우리 마마님.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다음 생에도 만나요. 남은 인생 함께 여행 다니면서 재밌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데요, 오늘따라 왜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이 생각날까요? Mother of Mine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목소리 같이 들어봤어요. 아,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축하도 많이 하시고 또 사랑도 듬뿍 느끼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왜 또 빈자리가 더 생각나게 마련이기도 하잖아요. 5340님 마음 한구석에 항상 살아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지금 5340님의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행복한 모습을 보셨다면 아마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5340님 칠순 저도 같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8325님 학창시절에는 음악 감상실이라는 곳에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라디오 프로에서 팝송 지식을 전달받아서 아는 척도 하곤 했죠. 골든디스크를 자주 듣다 보니까 팝송에 대한 산지식을 얻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1시간이라는 거. 적어도 2시간은 해야 맞지 않나요? 앞으로 고려해서 더 좋은 프로로 확장하길 바라면서 아내 생일입니다. 클리프 리차드의 Congratulations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5월 말, 5월 31일에 보내주신 문자였습니다. 조금 많이 늦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뒤늦게나마 아내분 생일 저도 같이 축하드리고요. 그런가요? 골든디스크 2시간. 이건 뭐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가지고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딱 한 시간만 만나서 그것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귀한 한 시간을 딱 만나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늘 만나면 다시 반갑고 그리고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닌가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골든디스크에서 팝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게 돼서 즐겁다고 하셨는데 이 라디오를 듣는 행위 자체가 즐겁다라고 느끼셨다면 저는 이미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8325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칠순 맞으신 5340님도 그렇고 8325님 아내분 생일도 그렇고 축하할 일이 많네요. 클리프 리차드의 Congratulations 준비해뒀고요. 그리고 이희선님 안녕하세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알게 된 작가인데 이 시간대 프로 진행하시는 거 지금

가끔 알았어요. 다이애나 로스의 I'm Coming Out 신청해봐요 하셨는데요. 네, 저 여기 있었습니다. 제 음악 캠프에서 골든디스크 홍보를 너무 안 하나 봐요. 거기도 한 십몇 년째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관성이 젖어가지고 늘 그날그날 이제 할 얘기만 하고 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골든디스크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봐요. 그냥 뭐 이 시간대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좋은 음악 나누면 되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희선님처럼 제가 다른 프로에 나가고 있는데도 골든디스크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뭐 그래요. 우리 8325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프로로 확장도 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클리프 리차드의 Congratulations 이 노래에 이어서 이희선님이 신청해 주신 다이애나 로스 I'm Coming Out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4년생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블런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는 2004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광고에도 사용되었던 You Are Beautiful이라는 노래로 가장 유명하지만 데뷔곡은 같은 앨범 1집에 있었던 노래이자 그 앨범의 첫 곡이었던 High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You Are Beautiful만큼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도 You Are Beautiful의 인상이 좀 더 강했고 그 노래가 제임스 블런트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것도 맞고 그리고 지금 뭐 2004년 데뷔니까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임스 블런트 하면 You Are Beautiful이 더 대표곡으로 남아있긴 하죠. 데뷔곡은 High, 대표곡은 You Are Beautiful. 이렇게 1집에서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가수였는데요. 그래서 그 덕에 2000년대에 이제 포크 가수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네오포크 가수로 이 제임스 블런트가 많이 엮여 있었고요. 그러면서 2023년까지 7장의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사실 이 7집 앨범도 약간 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제임스 블런트의 느낌 그대로 좀 어쿠스틱한 느낌이었는데 2025년 작년에 이 7집의 딜럭스 앨범을 내면서 호주의 DJ이자 프로듀서인 시딜과 함께 작업한 일렉트로닉 음악을 한 곡 발표를 했었어요. 그 노래가 제임스 블런트의 가장 최근 싱글인데요. Tears Are Tonight이라는 곡입니다. 뭐 멜로디나 목소리 감각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임스 블런트지만 여기에 그 DJ가 협업을 해서 이 전자적인 사운드가 딱 입혀지면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제임스 블런트의 데뷔곡이었던 High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작년에 발표한 Cyril featuring Tears Are Tonight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블런트의 데뷔곡 2004년 작품 하이,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25년에 나왔었던 DJ 시딜과 함께한 Tears Dry Tonight이었습니다. 하우람님, 오랜만에 신혜림 작가 목소리 들으면서 야근하니까 좋네요. 아, 야근 좋다. 다들 행복하신가요? 하셨는데요. 좋은 거 맞으신가요? 네. 아, 이게 말투나 표정 없이 글자로만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한

행복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우람님, 행복하신 거 맞죠? 3157님, 벌써 3달째 야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그래요. 진짜 이 시간에 일하면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송주호님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하고 있는데 조용히 라디오 틀어두고 듣고 있습니다. 밤 근무 때마다 듣고 있는데 언니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저는 저스틴 비버가 피처링한 데스파시토 듣고 싶습니다. 늘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요. 일하면서 조용히 듣기에 골든디스크 좀 괜찮으세요? 사실은 이제 이 정도 시간이 되면은 정말로 이제 취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좀 템포를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날그날의 이제 선곡 흐름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야근하시는 우람님이나 3157님이나 또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주호님을 생각하면 너무 또 템포가 떨어지고 조용하고 그런 음악은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활력도 안 생기고 소외감도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그때그때 선을 한번 좀잘 지켜볼게요. 오늘은 송주호님이 신청해주신 루이스 폰시 피처링 데디 양키, 저스틴 비버의 데스파시토 이 리믹스 버전. 이 곡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약간 어깨 들썩이면서 에너지 좀 얻어보시죠. 데스파시토입니다.

0: 루이스 폰시 피처링 데디 양키, 저스틴 비버가 함께한 데스파시토, 천천히라는 뜻이죠. 이 노래에 이어서 김남영님이 신청해 주신 자미로콰이의 Seven Days in Sunny June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과 함께 이어진 음악, 2412님이 골라주셨어요. TLC, No Scrubs까지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6월 8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항상 좀 버거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월요일을 보내고 나면 그 월요일이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마지막 곡 들으시고 정말 푹 쉬신 다음에 화요일 조금 더 활력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내일 밤 11시 5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마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2469님 신청곡이에요. Deep Purple, Soldier of Fortune.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きねん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어, 형, 길에 불 들어왔다.
1: 멈추면 버리면 되지 뭐.
0: 아, 형. 아니, 어디 가요?
1: 아, 나도 몰라.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야.
0: 아니, 어딜 가? 돈도 없이.
1: 아니, 돈만 없어. 직업도 없고 여자도 없고 개뿔도 없어.
0: 아니, 그래서 지금 그냥 가게 지금?
1: 그냥 가지.
0: 아니, 씻고는 가야지.
1: 사람이 어떻게 매일 씻냐? 아.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하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일부 명사 뒤에부터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가마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경가마리는 늘 남의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을 뜻하고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은 웃음가마리라고 합니다. 늘 꾸중을 들어 마땅한 사람은 걱정가마리, 욕을 먹어 마땅한 사람은 욕가마리라고 합니다. 발음이 까마리라고 해서 까마리로 표기하면 틀리는데요. 가마리가 발음 표기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0: 북한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최소 4,700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시 주석은 외교와 법, 군대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강조했고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가 제일 전략 사업이라고 화답했습니다.
0: 이란과 이스라엘이 무력 공방 하루 만에 군사작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건데 교전 중단 소식에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줄였고 뉴욕 증시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 의사를 밝혀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던 사람이 전국적으로 4,700명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1: 하지만 당초 50곳이라던 용지 부족 투표소가 91곳으로 늘어나면서 투표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적으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4,700장이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총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서 총 3,912장, 특히 송파구에선 1,965장이 부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인데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습니다.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사동 7투표소로 총 436장이 부족했습니다. 본투표 당일 1,836명의 유권자들이 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 대략 4명 중 1명이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아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선 인천이 404장으로 가장 많이 부족했고 대구 137장, 부산 125장 순이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실태 보고를 받은 개혁신당은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한을 밤 10시까지 늘린 건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 투표 마감을 22시, 오후 10시까지로 연기한 것이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2: 월권일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본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경 송파구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에 용지 부족 시 대응 방안을 문의했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넘어 송파구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는 등 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용지 부족 투표소는 91곳이었고 그중 26개 투표소에서만 투표자들이 장시간 대기했다고 밝혔지만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되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는 물론 검경 합동수사 등을 통해 투표권 침해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0: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외엔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긴급 사부 요인 회동을 갖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 6.3 지방선거 직후인 만큼 선거 결과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4: 전날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한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4: 이 대통령은 또 선거가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 강조하고 기자회견 직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까지 사부

0: 외부인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1: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청와대는 회동 결과를 전하며 이 대통령과 사부 요인 모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2030 세대에게는 감사하단 말과 함께 반성하게 됐다고까지 했습니다. 부정선거론과는 다른 국민주권 행사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라는 겁니다. 이어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3: 지방선거 직후 거리로 나선 청년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이례적으로 극찬했습니다.
4: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이 대통령은 감사라는 표현을 넘어 반성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4: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있어도 들더라고요.
3: 몇몇 투표소의 문제로 승패가 달라지지 않는데 왜 저러나 싶었지만 결국 주권 감수성이 부족한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4: 열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뭐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3: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반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지만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 이례적으로 반성했다는 표현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행동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일부 부정선거론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국민주권 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2: 서울 송파 개표소 앞 시위는 어젯밤에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주말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증거를 찾겠다며 여자 핸드볼 유소년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뒤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5: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지 닷새. 손팻말과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떼지어 구호를 외칩니다. 부정선거! 낮 한때 2천 명 안팎으로 줄었던 시위 인파가 저녁 시간이 되자 만 명 수준까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다만 재선거 요구가 줄을 이뤘던 주말과 달리 곳곳엔 부정선거 피켓이 나붙었고 태극기 옆엔 대형 성조기도 등장했습니다. 어제낮엔 시위 참가자들이 공인구 등 훈련용품을 챙기러 온 유소년 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6: 얘네가 없어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못 들어간다.
5: 20여 분 뒤 길을 터주는 과정에선 성희롱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구호를 재선거로만 하자고 하면 진보단체 회원이냐며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퍼뜨리는 중국 배후설 망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관을 향해 태무경찰이라며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고 한 대만 기자는 중국 기자로 의심받아 생중계 도중 시위대에 둘러싸이기도 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7: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이제 제발 알겠죠?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5: 자유롭게 부정선거 외치자 개표소 앞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 측 환영연회에 참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제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평양 목난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환영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사를 통해 북중의 전통적 우위는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험 속에서도 대를 이어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굳건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축사에서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북한을 찾은 것은 북중 양당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높은 중시와 북한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귀중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란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란 언론들을 통해 낸 성명에서 시온주의 정권, 즉 이스라엘에 고통스러운 대응을 가했다며 이란군의 작전 중지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의 작전이 중지되지만 레바논 남부를 포함해 적들의 침략과 악행이 계속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남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니오섬 사랑가니주의 상간마을 근란에서 지진으로 발생한 산사태가 마을을 덮쳐 주민 13명이 숨졌다고 현지 재난당국이 밝혔습니다. 앞서 필리핀 민방위청은 지진 이후 건물 붕괴 등으로 최소 19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는 최소 3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참사 5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후 4시 10분 광주 동구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도와 경상권 일부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부산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해서 큰 화제였죠.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의 삼겹살 회동을 시작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는 평양냉면을 즐기고 특히 SK 최태원 회장과는 지난해 젠슨 황 CEO가 찾았던 치킨집을 다시 갔다고 하죠. 황 CEO와 최태원 회장은 일주일 동안 총 5번이나 만나면서 이른바 깐부 인증을 했습니다. 황 CEO는 이번 SK를 시작으로 LG, 현대차, 네이버 기업들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AI 인프라와 피지컬 AI 분야에서의 협력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우리 기업들과 끈끈한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6월 9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6도고요. 부산 18도, 대구 16도, 대전 15도, 광주 17도입니다. 강릉 13도, 제주는 19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 날씨가 대체로 맑겠고 강원 남부와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겠지만 습도가 높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5: 6월 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권자 수 50%의 투표용지를 준비하게 한 선관위 내부 지침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유권자의 50%만큼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제시했는데요. 지난 대선과 총선에는 70%,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60%였던 기준을 이번에 50%로 낮춘 건데 이런 지침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 깜깜이인 상황입니다. 이런 불투명성과 더불어 선거가 있는 해에만 휴직자가 급증하는 문제와 과거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상황 때문이라며 헌법을 바꿔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외국 방시를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고래 사냥의 흔적을 간직한 작살 촉 박힌 고래뼈가 국가유산으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9년 울산의 한 도로공사 부지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작살 촉이 고래뼈에 박힌 상태로 출토됐는데요. 방구천 암각화에 묘사된 고래 사냥 장면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돼 국내외 학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울산 박물관에 소장 중이었는데요.

0: 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유물의 명칭을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잠실 시위 현장에서 일부 과격 시위대에 의해 취재진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잠실 핸드볼 경기장 투표소 앞 시위 현장에서 KBS 영상기자 2명이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취재기자 1명은 폭언을 들었는데요. 같은 날 JTBC 취재진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시위대가 퇴로를 막아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영상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으며 기자협회 JTBC 지회는 폭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으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위대가 언론을 폭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를 이끌고 있는 젠슨 황이 7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각별한 애정이 좀 느껴지는데 한국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지금 지난해 APEC 때는 1박 2일. 굉장히 짧은 일정이었어요. 네. 그래도 많은 화제를 낳았고요. 이번에 3박 4일 일정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금은 뭐 글로벌 1위 기업이긴 하지만 사업 다각화가 절실합니다.
0: 다각화.
1: 네. 네. 왜냐. 지금 AI 칩을 설계하는 지금 팹립스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0: 네.
1: 공장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AI 칩, AI 가속기가 점점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한 80%.
0: 네.
1: 블랙웰이라는 제품 하나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0: 네.
1: 우리 돈으로 하면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최초에는 한 영업이익률이 80%니까 6, 8은 48. 4,800만 원 정도
0: 네.
1: 이득을 봤다면
0: 네.
1: 지금은 66%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사 브로드컴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지금 파고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이 추격당하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생태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생태계가 뭐냐? 바로 피지컬 AI. 지금은 화면 속 생성형 AI를 위한
0: 네.
1: HBM, 메모리 공급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한되어 왔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다음 먹거리가 바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스토리, 공장에다가 AI를 얹히는 겁니다.
0: 스마트 팩토리요?
1: 맞습니다.
0: 네.
1: 여기다 AI를 얹히게 되면 한국은 이 지금 뭐 자동차, 로봇, 배터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제조 기술을 갖고 있죠.
0: 예.
1: 여기다가 이런 로봇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데이터입니다.
0: 네.
1: 수많은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통째로 보유한 독보적인 국가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0: 맞아요.
1: 자, 그러다 보니 네. 젠슨황 CEO가 지금 방한 기간 중에 만난 사람은 지난번과 차원이 다릅니다. 뭐 SK, LG, 현대차, 삼성도 만났고요. 네이버 수장, 여기도 뭐 게임 업체들 수장, 뭐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가서 애들 학생들까지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0: 네.
1: 이게 바로 뭐냐? AI 팩토리를 만들기 위한 동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단순한 고객 관리나 공급망 점검을 넘어서서 한국이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미래 AI 산업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이면서도 R&D,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삼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 또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을 만났는데 이들 기업들하고는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1: 맞습니다. 지난해 깐부회동에서는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삼성전자, 현대차가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0: 네.
1: 이번에 홍대 삼겹살 소주회동에는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상호가
0: 네.
1: 형님 저요예요. 형님 저요라는 상호는
0: 네.
1: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의리하고 결속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황 특유의 이게 누가 기획했느냐.
0: 네.
1: 젠슨황의 장녀예요. 매디슨황. 지난해 깐부회동을 조율했던
0: 네.
1: 바로 이제 그 장녀인데 젠슨황은 일남 2녀 두

0: 보고 있습니다. 연년생인데요. 34세이고 브랜드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히 피지컬 AI 부분에 이제 이사급 대우를 하고 받고 있는데
1: 네.
0: 이 젠순왕이 굉장히 좀 이 장녀를 아낀다는 후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국내 재계 총수들과의 무대 조율, 뭐 예능 출연했잖아요.
1: 네,
0: 유퀴즈
1: 네.
0: 출연했죠. PC방 동선했죠. 이게 모두 젠순왕이 이끄는 작품이라고, 메디슨 왕이 이끄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게 국내 기업에 공들이는 이유가 뭐냐. 앞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은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이제 AI였다면 지금은 피지컬 AI로 전환하면서 경쟁자가 지금 새롭게 테슬라, 구글,
1: 네.
0: 구글과 맞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0: 자, 이러다 보니 데이터 제조 역량, 소통 의지를 가꾼 한국 기업들이 좀 필요하고 참석자 면면을 좀 보게 되면 SK는 AI 반도체 HBM의 강점을 갖고 있고요.
1: 네.
0: LG는 가전이라는 또 데이터 네. 센터와 AI 인프라를, 네이버는 이 생성형 AI와 이제 데이터 분야에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1: 네.
0: 결국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이 AI 생태계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결국 엔비디아가 다음번을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대표 테크 기업들과 이제 동맹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 네, 그걸 시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하고는 첫날 삼겹살 회동 때도 만났습니다만은 다음날 치킨집에서도 만났습니다. 예, AI 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요?
0: 맞습니다. 사실은 이 보니까 치킨 사랑이 대단합니다. 하루에 1인 1닭을 넘어서 1인
1: 네.
0: 1일 2닭 하는 날도 있었는데요.
1: 네.
0: 첫날은 사실은 이제 삼겹살과 소주, 다음에 노래방 예상했는데 행선지를 바꿔서
1: 네.
0: 이제 치맥으로 치맥으로 비사를 갔어요.
1: 예.
0: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굉장히 종로에 있는 대통령이 간다는 삼계탕집
1: 예.
0: 들렸고요. 다음 날은 아마 정의선 회장과 만나서 평양냉면 먹은 것 같고요.
1: 네.
0: 그 다음 일정이 바로 이제 저쪽 그 삼성, 삼성동에 있는 구장 가서 시구했습니다.
1: 네.
0: 두산과 키움에 시구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치킨을 113마리나 시켰다고 하는데요.
1: 네.
0: 거기서 시구 5시 하고
1: 네.
0: 그 다음에 7시에는 삼성동으로 또 깐부 회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1: 네.
0: 이게 지금 3박 4일 일정,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정 중에 최태원 회장만 두 번 만난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렇게 굉장히 추적, 이제 지금 이 젠순왕 형제 이제 추적 사이트가 있는데
1: 네.
0: 하루에 두 번 만났다라는 건
1: 네.
0: 굉장히 막역하다, 찐친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엔비디아에 돈 벌어주는 회사가
1: 예.
0: 실적이 1등 공신이 SK하이닉스입니다.
1: 네.
0: 지금 HBM의 이 지금 5세대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은 이 SK하이닉스가 거의 한 60에서 70% 이상 점유하고 있고
1: 네.
0: 나머지 30%를 두고 삼성과 마이크론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젠순왕 입장에서는 5세대가 아니라
1: 네.
0: 조금 있으면 나올 베라루빈이라는
1: 네.
0: 6세대 HBM 동맹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고객은 밀려 있는데 이걸 찍어내지 못해서 좋지 못해서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지금 HBM 4 시장에서 양사의 이제 메모리 공급 중심이었다면 이거 플러스 앞으로는 SK와 AI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 구축까지 협력을 더 넓혀가겠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서 제수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SK 없이 AI 산업도 없다라고 이제 극찬을 했거든요.
1: 네.
0: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최 회장 역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룹 차원의 협력을 언급했어요. 야,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와 이제 칩만 이제 협력을 했다면
1: 네.
0: SK텔레콤, 브로드밴드, 에너지 계열사를 통해서 AI 인프라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뭐 정말 깐부가 되어야 하는 그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군요. 그리고 젠순왕 CEO는 국내 게임업체 수장들도 잇따라 만났는데 이렇게 게임업계하고 또 접점을 넓히는 배경도 궁금하네요.
0: 맞습니다. 첫날 일정이 바뀌었어요. 페이커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이 게임의 왕자 페이커 만나느라고 네. 조금 일찍 왔고요.
1: 예.
0: 또 PC방, 강남에 있는 PC방을 돌면서 크래프톤, NC소프트 CEO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게임을 좋아할까? 엔비디아 출발이 게임용? 게임용 GPU 그래픽 그랬죠. 칩을 팔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AI로 오면서 성공을 거뒀는데 근데 이제 차세대 먹거리인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로보틱스가 이제 다음

0: 타겟이라고 하면 네. 그거의 가장 필요한 게 한국의 게임 업체들입니다. 왜냐? 로봇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학습하고 네. 네. 정교하게 구축된 뭐가 필요하냐? 가상 현실 속에서 네. 수십 번, 수만 번의 반복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걸 누가 가장 잘하냐? 한국이 가장 잘한다는 겁니다.
1: 게임 속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겠군요.
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요. 중국의 데이터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젠슨왕이 올 때마다 게임사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개발 역량과 더불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 네. 게임업계와의 협력이 또 그래서 중요하군요. 그런데 젠슨 황 방한 호재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또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0: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양상인데요. LG전자, 예. 두산 로보틱스, 네이버 올랐다가 상한가 갔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폭락장이었거든요.
1: 네, 네, 맞아요.
0: 역대 아홉 번째 폭락장이었는데 오르랐어요. 네이버가 올랐습니다.
1: 네.
0: 12% 올랐는데요. 왜냐?
1: 네.
0: 이제 삼겹살, 소주, 골든벨 누가 올렸느냐? 네. 예진 의장이 올랐습니다.
1: 네.
0: 뭐로 올렸느냐? 얼굴 인식이 되는 네이버 페이. 그동안 사람들한테 페이하면 삼성 페이 아니야? 네이버 페이도 있었네? 이걸 각인시켜준 거예요.
1: 예.
0: 여기다가 네이버가 이제 자체 초거대 AI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협력한다라는 부분 기대감까지 반영되다 보니
1: 네.
0: 이 주가 빼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는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8% 넘게 코스피가 급락을 했고 8천선이 무너졌는데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검은 월요일 패닉셀이 나왔던 결정적 이유가 뭐였을까요?
0: 일단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코스피 8.3% 급락을 했고요.
1: 네.
0: 8.3% 하락률은 역대 아홉 번째입니다.
1: 네.
0: 7,400선대로 추락을 했고 코스닥은 더 빠졌습니다. 9% 넘게 빠져서 이른바 투매가 나타났는데요.
1: 예.
0: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는데
1: 네.
0: 세 가지 악재였는데 하나는 브로드컴 쇼크.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사이면서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실망스럽고 전망도 나빴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지수가 10% 넘게 급락을 했고요.
1: 아하.
0: 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밖에 좋다 보니까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하겠네. 장단기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1: 네.
0: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 21일 넘게 매도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급락세가 멈췄습니다. 기술주는 반등에 성공을 해서
1: 예.
0: 나스닥은 0.86% 올랐는데요.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호 공격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고
1: 네.
0: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1: 네.
0: 지난주 하락분의 절반 가까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0: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1: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0: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2: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국정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정부를 제시했는데요.
0: 네.
2: 대통령은 이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이라면서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남북관계는 뭐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라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 소통, 협력, 공조, 공동 번영 이 길을 가고자 한다라면서 그러려면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2: 이전 정부 시기에 대북 강경 기조를 겨냥을 해서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목표로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라고 했는데요. 단기 협상 목표로는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ICBM 기술 개발 중단 이런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는 국민들의 경고였던 것 같다라면서 좀 아쉬움을 굉장히 좀 솔직하게 토로하더라고요.
2: 네. 표성 관리가 잘 안 됐다라는 식으로 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2: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거에서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지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지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라면서 이길 걸 졌다라든지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라든지 하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그래도 이번 선거 이겼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이긴 게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은 셈입니다.
0: 네.
2: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면서 결론은 본인의 부족함이다라고 했고요. 또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하고 잘 찔러야 하지만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이 부분도 꽤 이야기를
0: 네.
2: 했는데요.
0: 예.
2: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뭐 이렇게 성에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2: 그렇죠.
0: 대해줘야지.
2: 네, 너 먹을 거 없어서 들어왔지. 너 뭐 이거 가지고 들어왔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0: 네.
2: 오늘 민주당이 조금 더 포용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0: 네.
2: 이제 많은 언론의 해석은 평택 을선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세금 제도를 정비를 하면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에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냈어요.
2: 네,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0: 네.
2: 보유세와 공급 대책을 함께 언급을 한 건데요. 한국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서 많이 사도 부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라는 건데요. 투기 목적 보유의 기대 수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보겠다라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세제 문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아서
0: 네.
2: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2: 공급에 대해서도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한다라며
0: 네.
2: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뭐 내년에는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뭐 얘기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을 하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네, 이 조작기소 의혹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은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2: 잘못됐으면 취소를 하고 잘못이 없다면 놔두면 된다라는

0: 이야기였는데요. 예. 최소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분명했습니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라고 한 겁니다.
1: 네.
0: 다만 대통령이 직접 검경 합수부를 지휘하는 방식보다는 예. 역시나 특검 방식이 더 낫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1: 중립적이라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또 검찰을 향해서는 표현 수위가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증거를 조작하고도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검찰이 그 선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뜨린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호조로 질타를 했습니다.
0: 네.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 말고 투표용지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음모론식 부정선거 주장과 좀 구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1: 예.
0: 대한민국 기본에 대한 이야기고 대한민국 체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다라고도 했으니까 본인도 처음엔 조금 둔감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1: 네.
0: 특히나 투표를 마친 시민들이 밤새 현장에 나와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고 애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결국 이 부정선거론 자체를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투표용지 부족이 행정의 실패고 민주주의 기본을 흔든 문제라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이번 기회에 인정을 한 겁니다.
1: 네.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대통령하고 사보 요인들이 만났습니다.
0: 네. 일단 기자회견 이후에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드 대법원장, 김상환 헌재소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는데요. 이렇게 사부 요인인 이유는 보통 5부 요인이 만났는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참석 대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이미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예.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 을 했는데 원래 임기가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1: 네.
0: 청와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보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다라면서 이 재선거를 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요구는 재선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당일 이송한 투표구만 67곳에 달하고 22곳에서 실제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박빙의 승부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겨냥을 해서 이번 사태가 선관위 책임만 따실 일이냐,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책임은 없느냐라면서 국민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 이재명이 반드시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요. 총체적 문제가 발생했으면 전면적 재선거가 실시하는 게 답이다라면서 서울이나 일부 지역과 국한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전면적인 재선거를 이야기했습니다.
1: 장 대표가 꺼내든 전국적 재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목소리인가요?
0: 그러니까 일부 최고위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선거론이 당론인가? 이건 좀 아닙니다.
1: 네.
0: 장 대표도 당론을 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원내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원내대표서를 내일 뽑게 되는데요.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논의하겠다라고 했고요.
1: 예.
0: 하지만 당 안에서는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조경태 의원 어제 김종민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패배에 책임을 덮는 방패막이로 이용해선 안 된다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1: 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얼마든지 새 원내대표와 비대위 체제에서 투쟁이 가능하다라며 본인의 거취를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즉각 사퇴를 하고 비대위로 전환을 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리더십을 다시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1: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이 투표용지 부적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죠.
0: 네, 일단 민주당은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선거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웠다라면서 국민의힘의 전면 재선거 요구하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김한규 부대표가 정치권이 재선거 문제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소청과 법원 소송 절차를 존중을 하고 그런 절차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했고요.
1: 네.
0: 조승래 사무총장도 선거관리 부실 문제라면 국조든 특검이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도 이 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선관위와 무관한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1: 네.
0: 국민의힘도 국조 여구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선의는 갈리고 있습니다.
1: 네.
0: 천준호 원내수석운영 부대표는 양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함께 하고자고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일단 양당이 각각 제출했다라고 했고요.
1: 네.
0: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적 사태에 더불어서 투표소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 사태에 진상규명 요구도 포함했다라면서 국정조사 요구 범위가 조금 다른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투표용지 부적 사태가 일어난 곳이 총 50개 투표소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당초 알려진 서울 14곳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인데요.
1: 네.
0: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추가 용지를 보낸 투표소가 전국 67곳이고
1: 네.
0: 이 가운데 50곳에서는 실제로 그 보낸 투표용지가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1: 네.
0: 지역별로는 서울 33곳, 인천 6곳, 부산 3곳, 대구 4곳, 울산 2곳, 경남 2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가 잠시라도 멈춘 곳은 22곳이었는데요.
1: 네.
0: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이유로 폐기 과정의 낭비와 또 보관 탈취 위험성 등을 들었고 지역별로 선거 인수에 50% 기준만 충족을 하면 자체적으로 인쇄 매수를 조정하도록 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1: 예.
0: 다만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관내의 투표소별 선거 인수와 사전 투표 결과 그리고 선거일의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이 부족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 아, 네. 어쨌든 지금 며칠째 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위의 참가자 규모라든지 연령 구성도 좀 변하면서 시위 양상이 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좀 20대, 30대 참가자가 좀 많이 몰렸는데
1: 네.
0: 그리고 이 기존은 태극기 집회와 좀 거리를 두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는 하지 말자.
1: 네네.
0: 재선거 요구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좀 정돈된 모습을 보였지만
1: 예.
0: 평일이 되면서 이제 좀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니까요. 청년층 비중이 줄어들고 60대 이상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1: 네.
0: 보니까 현장에서 이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주장이 뒤섞이면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참가자들은 정치색을 빼고 참정권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1: 네.
0: 다른 유튜버들과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구호를 더 강하게 외치면서 내부 마찰이 벌어졌고
1: 예.
0: 현재 주도권은 부정선거 주장하는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1: 네, 그전에 2030이 많았을 때는 뭐 전환길 씨도 왔는데 뭐 내보내지고 이준석 의원도 뭐 원래 나는 이런 주장을 했었다라고 했는데도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0: 네, 맞습니다. 정치인들을 좀 배제하려는 분위기를 확실히 좀 보이고 있었는데 네. 현장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장소가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잖아요. 그런데 핸드볼 선수들하고 외신 기자들도 좀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0: 네, 20세 이하 여자 핸드볼 청소년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장을 찾았는데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선수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면서 물품 검사해야 된다. 투표용지를 빼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요.
1: 예.
0: 외신 기자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를 쓰니까 중국인 아니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는데
1: 네.
0: 이 기자는 대만에서 온 기자였다라고 합니다.
1: 예, 뭐 이 출동한 경찰을 두고도 가짜 경찰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띄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6: 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는 더위가 주춤합니다. 아침 기온도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출발하며 선선한데요. 한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어제보단 기온 높이 오르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니겠고요. 다만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일부 남부지방은 위험 수준까지 오르기 때문에 강한 볕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안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5991 쓰시는 분이요. 오늘 늦둥이 아들이 논산 훈련소에 입대해요. 군복무 잘하고 오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김민우의 입영열차 안에서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교통사고가 두렵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죠. 대신 안전하게 운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치는 게 걱정된다는 이유로 체육활동을 막으면 아이의 건강에 되려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대신 안전하게 공을 차는 법과 위험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줘서 아이들을 지켜야 하죠. 사고를 막기 위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편리하지만 게으른 해법이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7시 뉴스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투표용지를 보낸 곳이 140곳, 이 중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곳은 총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실시한 브리핑 이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기존 50곳

0: 1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이며 위원 6명은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중앙선관위위원은 대통령 몫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왔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퇴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급락했던 기술주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지만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0.77포인트 0.16% 내린 5786.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21.99포인트 0.30% 오른 7,405.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20.231포인트 0.86% 오른 25,929.66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란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권 일부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바깥 먼바다에서 최고 2m, 남해 안쪽 먼바다에서 1.5m 등 비교적 잔잔히 일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군입니다. 저는 팬분들 응원이 너무 좋아요. 특히 2014년 마지막 홈경기 22-1로 지고 있던 8회에 울려 퍼지던 한화이글스의 육성 응원은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응원은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먼저 뜨거워집니다. 나한테도 응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야구장 응원석에 한번 앉아보세요. 제일 먼저 내 귀와 가슴을 울리는 게 있을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책임론에 맞서서 재선거를 주장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2부 레드캠프 시간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 3부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

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연우 서강대 총학생회장 연결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했는데요.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에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0: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1: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박정아 님이 산책하기 딱 좋은 아침 공기네요. 시선 집중도 기분 좋게 잘 듣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최정현 님은 둘째 아이가 귀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둘째가 둘째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장한 둘째, 네가 애국자다.
11: 국가적으로 귀한 소식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셋째, 넷째도 한번 고려해보라고 하세요.
12: 예?
11: 뭐 몰라요, 그렇게.
12: 아, 그거는 둘째 그 자제분의 의견을 좀 묻는 걸로 하고.
11: 아니, 지금 뭐 네. 그러니까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모르겠으나. 부모로서의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면 뭐 셋째 넷째가 문제겠습니까? 네, 좋으시다면서요?
12: 아, 네, 둘째 자녀분도 좋은 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JB 태명 추천 가능합니까?
11: 아, 글쎄요, 뭐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12: 네. 네, 그리고 다후기님은 아, 이번 선거 이후에 뉴스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나 야나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고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 뛰어도 시원찮은데 여야 모두 이렇게 가도 됩니까? JB.

0: 정말 걱정됩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수준은 국민의 관심도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관심도가 올라가면 수준도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끊으면 수준이 다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네. 관심 끊지 마세요.
0: 네, 관심도 올리면서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 가운데 세 파트만 골랐습니다. 이 세 파트는 지방선거 이후 형성될 정치 국면, 정치 전선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세 개의 발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2: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1: 다음은 부동산 관련 발언입니다.
2: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교차 투표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2: 구청장은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딴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가끔씩 하는 얘기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온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았나.
1: 자, 이 세 토막 발언을 종합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이걸 짚어볼 텐데요.
0: 네.
1: 자, 이길 곳인데 진 곳. 서울시만 한번 떼어서 분석해봅시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의 패배가 서울시문의 경고라면 경고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기서 선거위의 그 뭐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분석은 한강벨트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거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분석에 동의한다면, 그래서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부동산 정책, 특히 보유세 인상은 접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경고라고 인정을 한 건 그냥 입에 발린 말이고 내심은 서울시민 무시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정원호 후보 패인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데서 찾는 것이냐, 이걸 갈라야 되는데요.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세 번째 발언, 교차투표에 대한 발언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장 선거 패인을 구청장 지지세를 정원호 후보가 흡수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고, 그 흡수 못한 원인을 무엇에서 찾았습니까? 고개를 든 것에서 찾았습니다. 자, 이 분석에 기초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강벨트의 부동산 반발은 국정에 수용할 요인이 아니라 국정을 위해서 돌파할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부동산 정책은 선거 직후에 여야 간의 정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정치 국면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두 번째로 짚을 발언은요?
1: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권과 관련해서 특검 추진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안 할 수는 없죠. 수없이 막 고소고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럼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1: 네, 이 발언에서 밑줄 쳐야 하는 부분은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여야가 공이 인정하는, 그리고 국민 다수도 인정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공정하게 판단하면 문제될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점을 짚어야 되는 건데, 지난 4월 30일에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특검 법안 내용을 보면 중립적인 특검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가르는 요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특검 추천권인데요. 민주당 안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하면 그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요. 정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받고 3일 이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권 포기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법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를 한다면 대통령은 3명의

0: 후보가인데 누구를 임명을 할까요? 그리고 그 특검을 야당과 국민이 정말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이게 논란거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야 전선을 형성한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부동산에 이어서 특검도 여야 전선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0: 최근 여권 안에서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된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2: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돼요. 잘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성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예,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욕설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건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거는 바다 같은 거라야 되는 거죠. 다 받을 수 있어야죠.
0: 네, 이 발언은 유시민 작가의 ABC론부터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까지를 한두름으로 정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체크 포인트인데 이거는 여권 안에서의 전선을 규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른바 선명성 경쟁하지 말고 외연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해라 이렇게 정청래 지도부에게 쓴소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어제 따라 붙었죠. 그리고 당으로 복귀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뛰어난 리더십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적정하다 이런 말로 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오늘 조간에도 쭉 실렸더라고요.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니마니모님은 오 JB 정리의 신이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다솜님은 민주당의 뼈 때린 대통령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1523님은 대통령님 그런데요 왜 진정한 선거 패배의 요인은 피해가십니까? 주 요인은 공소 취소입니다.
0: 네.
1: 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상세 파악 과정에서 확인된 현황이라고 하는 걸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서 선관위가 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가 모두 140곳이었고요. 이 가운데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모두 91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1곳에서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거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모두 26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91곳,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 2곳, 충북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남 2곳 등입니다. 거의 전국에 걸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대기하는 일에 발생한 투표소 26곳의 지역을 보면 서울이 22곳, 부산, 대구, 인천, 경기가 각각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전국적 차원에서의 부실관리였다 이렇게밖에는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선관위는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고 위원들은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걸로 될까 싶습니다. 이미 수사에는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수사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을 하고요.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이들 외에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오는 9일, 바로 오늘 날짜로 직위해제한다고 선관위가 밝혔는데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곧 어떤 자리에 출석하게 돼 있습니까? 수사받는 자리에 출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1: 네, 자리에서 물러나도 책임은 져야겠죠. 신영관님이 이게 이 시대에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창면님, 양파도 아니고 왜 숨기고 반성조차 안 하는지 선관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0: 관련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올림픽공원에서의 투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루스포럼이라고 하는 보수 청년단체가 지난 4일 SNS를 통해서 사전투표 폐지와 재선거를 주장을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대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0: 나왔는데요. 어제 오전 기준으로 130여 명의 연명을 받았다고 하고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자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은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이라는 의미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라는 내용.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계엄을 옹호해온 극우 세력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계기로 양심적 대학생인 양 행세하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자보였습니다.
1: 네, 평가는요?
0: 뭐 잠시 후 대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생들의 판단은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부정선거는 특정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부실선거는 특정 정파와는 무관하게 선거관리에서 무능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부정과 부실을 구분해내는 것은 일반적인 이성능력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대생들은 바로 이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시위대 사이에서 일부지만 부정선거를 외쳐야 한다라는 뭐 목소리가 나오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올림픽공원을 벗어나서 그거 유튜브 등에서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를 등치시키는 기도가 있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조금 전 분석에 따르면 이런 기도는 이성 상실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럼 왜 이성을 상실했느냐? 근원적 적대감에 현실 소재를 끼워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는 규정할 수 없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명욱 님이 아 사고로 입원 중이라서 머리가 아픈데 부정선거 주장에 머리가 더 지끈지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평양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뒤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북중 발전 전략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고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과 민항 항공편, 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쌍방향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외교, 법집행, 군사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다만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모든 내용을 어디에 맞췄느냐? 경제협력에 맞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성공 스토리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간략히 전해드리겠는데요. 수년 만에 북한이 가장 활황을 누리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은행이 추산한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2024년에 3.7%를 성장을 해서 8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고요. 한국 싱크탱크들의 보고서도 인용을 했는데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석유 저장 시설에서는 선박 활동이 크게 늘었고 주차장들은 이전보다 훨씬 붐비고 야간 조명 밝기는 5년 전보다 약 3배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는데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여름부터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서 10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고 러시아가 이 북한에 지급한 대가는 현금이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 무기 부품, 기타 물자 형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국 요인이 있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해커 조직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체포될 위험이 적은 중국에 거주를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만으로만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중 간 월간 교역 규모가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북한에서 유통 중인 각종 전자기기는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을 여행한 관광객들의 증언도 소개를 했는데 지난해 가을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석한 오스트리아 영화감독 브리기테 바이히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입

0: 차가 눈에 띄게 많아졌고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도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국인 관광 가이드인 조이 스티븐스가 전한 내용도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모든 결제가 현금으로 이루어졌지만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더 많은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다만 주어를 북한이 아니라 평양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왜? 평양 이외의 다른 도시는 여전히 가난하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1: 네, 데이지님이 남북 교류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협력은 우리와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남북 관계 더 멀어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권광윤님은 자국 국민들 목숨값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물음표, 미스트님은 전쟁이 역시 경제를 키우고 있네요. 라는 좀 씁쓸한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다음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30대 공무원이 지난해 5월 29일 새벽 1시 25분에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에 죽동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 위까지 약 10km를 운전해 갔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 공무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겼다고 하는데 이 공무원은 결국 법원에 의해서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는데 적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에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에게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리즈가 뭡니까? 술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궤변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 필적할 만한 세 편이 추가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0: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8: 네, 레드캠프 오늘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8: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어떤 거였습니까?
9: 직접은 못 보고 나중에 봤는데 그 대통령께서 지금에 나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건 국민의 경고고 겸허히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 모습

0: 근데 이게 또 뒤에 가서는 그 당신한테 가장 이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작 기소라는 거 이거 바로 잡겠다고 계속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아 정말 이게 국민의 뜻을 좀 이해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선거 판세 보면 처음에 보면은 뭐 민주당이 압승이 예상됐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고 봐요. 거기에는 이 공소 취소라는 게 기반이 됐었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계속 뭐 X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전날에는 뭐 검찰총장 대행까지 불러서 또 한번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저는 보수층이 결집이 되고 견제 심리가 발동됐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하시겠다는 게 겸허히 받겠다와 그 여전히 하겠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것 같아서 그 지점을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걸 좀 보려면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했고 이어서 바로 특검법을 발의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민주당의 단독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0: 저는 교감이 있었다고 봐요.
1: 청와대의 뜻이 담겨 있다. 특검법 발의.
0: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까지 갔을까. 시기에 대해서 뭐 조절이나 아니면 그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1: 그러면
0: 지난 1년 동안 쭉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리고 실용정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일 그다음에 지지율이 높을 때 이거 정리하자라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특검의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뜻이 담겨 있다.
0: 전 뭐 담겨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0: 국민의힘은 실패한 거죠.
1: 그래요?
0: 그러니까 그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통 보면은 누가 이겼느냐 이렇게 따지면 좀 횡적으로 여가 이겼냐 야가 이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종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예요?
0: 여야 지도부는 실패. 그리고 보수 진영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비주류의 성공. 대통령에 대한 견제. 이런 거죠.
1: 오세훈 유희동 후보 뭐 당선 이런 게 비주류의 성공. 그렇게 보시는 거고.
0: 비주류 그다음에 당 외에 있지만 한동훈. 보수가 재건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한동훈. 그래서 3인의 선거 결과는 니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점을 분명히 했고
1: 네.
0: 여당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이렇게 좀 막 하면 그러니까 뭐 전북에서 사실은 무소속 후보가 저만큼 득표율을 보인 것 서울에서 역전이 된 것 그다음에 뭐 몇몇 군데 기대했던 데를 못 얻은 것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다 그 각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 사인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1: 그런데 어제 조경태 의원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당 안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장동영 대표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0: 없어요. 전혀.
1: 없어요?
0: 미동도 없고 네. 뭐 영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I have no idea. 전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1: 그러니까
0: 전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단톡방 이런 데서 전혀 의견 표출이 없어요?
0: 네. 그러니까 그저 지금 잠실에서 있는 젊은이들의 이 참정권 훼손에 대한 얘기들만 좀 덜어 올라오고
1: 예.
0: 거기에 일부 뭐 또 재선건이 아니니 뭐 이런 논쟁이 조금은 있지만 나머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다.
0: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예. 추측한데 보면 그냥 그 겁 나는데 얘기는 못 꺼내겠고
1: 아, 쉽게 총대 매기는 싫다.
0: 총대 매기도 싫고 그 전에 그 동안 내가 스스로 내가라는 거는 100여 분의 의원분들 다들 보면서 내가 스스로 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또 회자되거나 다시 이걸 꺼내거나 뭐 하는 게 싫고 그죠?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뭉쳐 있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통령이 혹은 여당이 잘못할 때가 오겠지. 그러면 상황이 바뀌겠지. 라고 그냥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는 없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0: 장동혁 대표의 사퇴는 조금 또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사퇴 안 하고 그 버틸 거예요. 버틸 건데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친장과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당권파 이게 뭐 옛날 얘기로 하면 친윤, 언더친윤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여기들하고는 조금 결이

0: 다른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뭐 기행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1: 예.
0: 그 당권파들은 그 거를 물리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뜻도 없는데, 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급속도로 변화가 있고 쇄신이 있어서 우리의 기반이 흔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 사이에서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네,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한다든지
0: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면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고 버틸 방법이 없다. 버틴다는 건 국민들의 뜻에 대해서 버틸 방법이 없다 그러면 뭐 얼굴 가리만 하고.
1: 그래. 얼굴 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 대표만 싹 바꾼다?
0: 그렇죠.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주류 세력 내세웠던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혼자 무슨 기반이 있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얼굴만 바꿔버리고 또 내가 당의 당권을 계속 우리가 주류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도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공천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게 깊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변화시키는 무언가의 외부적인 힘에 대해서는 결사항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
1: 그러면 얼굴 가리로 한다면 그 주체는 언더진윤들이 될 거고.
0: 근데 주체 그 숨어 그건 계속 그분들이 숨어 있죠.
1: 근데 공개적인 주체는 새로 선출된
0: 또 누군가 나오게 원내 대표가 이제 지금 제일 큰 바로미터가 그렇죠. 될 거고 그 다음은 전 혹여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는 저는 못 버틸 거라고 보고 그 전에 변화가 있게 되면 뭐 전당대회가 아니면 비대위로 가거나 그 사이에 얼굴 가리만 하는 거죠.
1: 그런데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잖아요.
0: 중요하죠.
1: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아, 뭐 내일 선거가 있어서 제가 뭐 이런 누가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 보면은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들로부터 많이 신뢰를 잃었던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1: 당권파에 속한다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0: 현재 뭐 그렇게 계량을 해보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좀 단순하면 당권파에 해당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다 녹아있다는 것으로
0: 그런 거죠.
1: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0: 예. 그런 거라서 아쉬워요.
1: 근데 그럼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버티거나 바뀐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니까 그 친윤 계열에서 대표 간판이 바뀐다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복당은 어렵겠네요.
0: 복당을 급하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1: 왜요?
0: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나 복당해야겠다고는 원론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뭐 당장 한두 달 내에 뭘 하겠다고 할 건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당이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당내에서 이렇게 저항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었고 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낼 수는 결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의 쓰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뭐 그때까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차피 새 대표는 내년 8월에 뽑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0: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이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그렇게
0: 그러니까
1: 보시는 거고.
0: 내일 당장 있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황대로만 당이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1: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후년 4월에 있게 될 총선.
0: 네.
1: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죠.
0: 제일
1: 사실.
0: 중요하죠.
1: 그러면 이제 내 금배지 유지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당의 경쟁력이 중요하고 당의 경쟁력은 그 당의 간판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0: 그러면
1: 지금과는 다른 기류가 그때 형성될 수 있다.
0: 오세훈 시장의 당선, 유희동 의원의 당선,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한동훈 후보의 그 당선 이후에 뭐 언론에 의해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반응 말고 부산 지역 의원들의 반응이 어떤지는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0: 아,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봤네요. 못 들어봤는데 부산 지역 의원들도 말은 안 하지만
1: 좀 급속히
0: 아쉬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부산시장 결과가 안 좋았고 그다음에 각자 그 지역을 맡고 있는 그 기초단체장의 결과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부산에서. 근데 만약에 초기에 한동훈 대표의 출마 부산 출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동남풍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발현이 되고 일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였을까라는 아쉬움이

0: 아쉽고 그 아쉬움 속에서 원인 분석에 따라서 우리 부산 지역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뭐
1: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당선이 된 마당이니 네. 혹시 부산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좀 더 한동훈 그 의원 쪽으로 좀 한 걸음 더 다가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그거는 물 밑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죠. 언젠가는 그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꼭 다 뭐 친한 게다 이게 아니라 당이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1: 당내 역학 구도가 그렇죠? 거기서부터 바뀔 가능성.
0: 저는 뭐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장동훈 대표가 지금 재선거 주장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예. 뭐 그래요. 지금 현재 재선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전혀 공감대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할 만한 기회도 전혀 없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표현 드려야 되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의 얘기지
1: 예.
0: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의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재선거를 그것도 심지어 전국적인 재선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당에 실효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어요?
1: 네.
0: 그 오세훈 시장 그만두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선거하라는 얘기고 평택에서의 결과도 받아들이지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
1: 네.
0: 저는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행이라고밖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재선거를 만약에 하려면
0: 네.
1: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뭐가 있거나
0: 있어야죠.
1: 아니면 지금 당선자 전원이 총사퇴를 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전자는 법률적 해석도 저희가 해봤거든요. 선거는 이거 부실은 맞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공직선거법상에. 그러니까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여야 합의에서 당선자 전원이 총사퇴할 가능성이 1이라도 있을까요?
0: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고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으니까 선관위 해석하는 거 뭐 얘기 네. 논란을 없애더라도 지금 그거를 다시 투표에 사실은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계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엄청 많은 거지만
1: 네네네.
0: 그 표차위에서 기초단체장 아니면 기초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구가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당선자 내지는 낙선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저걸 다 전국 재선거를 하겠다는 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 구호 이상의 의미를 띄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0: 정치적 구호로도 맞지 않는 거죠. 저거는. 저거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한 얘기예요.
1: 그러니까.
0: 국민들이 얼마나 저기에 호응을 하겠어요. 우리 당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는 아이고 모르겠어요.
1: 그런데 그나저나 지금 선관위 있잖아요.
0: 네.
1: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는 데는 그나마 여야 공통분모로 네, 형성이 네, 된 것 네. 같은데 네. 헌법 개정사항이 있고 그런데
0: 네.
1: 헌법은 지금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당장은.
0: 그렇죠.
1: 그럼 법률로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가 가능하다고.
0: 지금 현재 뭐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 설립된 이후에 완전히 독립기구로서 별도의 기관으로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1: 네네.
0: 그다음에 그동안 무슨 그 가족회사니
1: 네네.
0: 그다음에 뭐 선거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변화가 없잖아요. 저는 감시 감독 기능을 좀 어떻게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손을 대지 않는 선에서라도 지금 뭐 감사원의 감사도 지금 자유지되고
1: 예.
0: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라도 통제를 해야 되고 저는 보면 그 제가 그 개표를 하던 날 늦게까지 이제 그 지켜보고 뭐
1: 네.
0: 상황을 봤는데 한 5시경 속보가 나오면서 이제 투표를 못 하고 있다라는
1: 맞아요. 예.
0: 선관위가 대응이 너무 아니래요.
1: 맞아요.
0: 그 5시 현재 이미 서너 시간 전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사인이 갔는데도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고.
1: 송파구 선관위는 투표용지 있었다면서요.
0: 갖고 있었는데도.
1: 이게 안 전달이 안 된 거죠.
0: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게 일련 번호가 없어서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 건 차치하고라도. 누군가 갖다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 구성원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천 명 정도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다.
1: 그냥
0: 우리 국민들이 그냥 선거하면 선관위가 관리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파견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

0: 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00명 중에 200명 정도가 또 휴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선거해에만.
0: 선거해에만. 그러면 그냥 위에 뭐 1급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어제도 뭐 면직 처리했다는데 그걸로 끝낼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잘못한 거고 전체가 다 일하기 싫은 조직이에요.
1: 맞아요.
0: 그럼 없애야지.
1: 요번만이라도 좀 여야가 합심해서 신속히 확실하게 좀 개정 방향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0: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그건 여야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조정을. 근데 문제는 지금 저기 잠실에 모여있는 이공사공들이 얘기하는 거를 여하의 우리 사회가
1: 맞아요.
0: 사회적 비용 최소화하면서 맞아요. 합의점을 찾아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최근 방한한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인사들이 부산에서 세기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만나 면담했다는 소식을 어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1: 네.
4: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 그리고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평소에도 다양한 종교, 인권단체와 이제 만나서 의견을 청취해왔고 이번 방한 역시 그런 소통의 일환이라고는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기로교회가 추진한 대안학교 등록 취소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1: 네.
4: 그래서 이 시설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중인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1: 이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4: 네,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호인 우남을 붙여서 현재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 네.
4: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초등과정 110명, 중등과정 78명, 모두 188명을 선발해서 입학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다만 초중등 교육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입학식 현장에서 손현보 목사가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던진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우리 역사 속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6: 예.
5: 어떤 사람이 있죠?
6: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5: 이런 놀라울 수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존경하는 우리 위인.
7: 저도 이승만 대통령.
5: 이승만.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승만은 빼라 그랬잖아. 이승만 빼고 난 다음에
6: 이승만 대통령.
5: 그래, 이승만 학교에 온 사람들이니까.
1: 네, 이승만 학교 도대체 뭘 배우는 겁니까 여기서?
4: 네, 우선 교사 채용 공고부터 보면 학교의 지향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1: 네.
4: 제출 서류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견해 및 독후감을 필수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학생 대상의 교육 과정도 신앙과 사회, 이 사회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의미하고
1: 네, 네, 네.
4: 과학과 성교육, 인성교육은 성경 기반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과 기독교 세계관을 체화한 학생을 키워내겠다라는 게 핵심 목표인데요. 입학식 말미에도 소년부 목사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사관이 무엇인지 더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5: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위인들이 했던 모든 일을 다 모아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좌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을 싫어합니다. 이승만만 아니었으면은 완전히 김일성의 나라 공산당으로 이렇게 통일되는 건데 이승만 죽일 놈. 그리고 미군. 야, 미군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다 공산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승만과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 아니,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이라고 했잖아요.
4: 네.
1: 근데 이건 과정이지 나이가 초등생 나이 이건 아닐 수가 있는 거군.
4: 아닐 수 있지만 초등생 나이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1: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좌파 뭐 운운하고 막 이랬다라는 겁니까?
4: 네, 그
1: 입학식에서.
4: 입학식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1: 근데 아까 대안학교 등록 취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4: 네.
1: 대안학교로 등록이 된 거예요?
4: 안 됐습니다. 교육청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미등록.
1: 그러니까 대안학교 등록 취소가 아니라 대안학교 등록 거부.
4: 거부였습니다.
1: 작년에. 그런 거죠. 미인가 그죠 이거죠?
4: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남이란 명칭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거론이 됐었고요. 네. 또 설립 목적이나 교육 과정도 대한학교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됐고 또 대한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거나 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곳은

0: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세계로 측에서 또다시 이름을 바꿔서 인가 신청을 낸 점이 또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1: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한학교를 신청을 하고 그래도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대한교육기관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해서 어떻게든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세계로 운암 기독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한 건 맞을까요?
1: 아니, 운암이라는 건 뺐습니다.
3: 그러면 대한학교랑 대한교육기관이랑 이건 다른 겁니까?
0: 네. 대한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여부만 심사를 거치는 미인가 시설인 거고요. 네. 대한학교로 만약에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초중고 학력이 인정이 되고 정부나 교육청의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인가 신청에서 또다시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이런 미인가, 미등록 시설은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또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남는다라는 점인데요. 교육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미인가나 미등록 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폐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 최종 판단은 관할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의 몫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건네온 상태입니다.
3: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0: 맞습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

0: 오래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1: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2: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2: 네, 이번 주 대기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면서 큰 더위 걱정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대체로 17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

0: 광주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 높긴 하지만 습도가 낮아서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니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심하게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후에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0: 시선 집중.
1: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 안팎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입장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입니다.
1: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할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 예, 그건 그 대통령의 그 선거에 대한 평가. 예. 그 평가는 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거에 대한 평가와 궤를 좀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했으나 예. 이겨할 곳을 이기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미안함 이거에 대해서 이미 정청래 당대표도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생각과 저희 당의 기본적인 6.3 선거에 대한 평가는 뭐 궤를 같이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2: 특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메시지를 대통령께 당신께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 또 당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또 국민들이 주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고민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이겨야 할 곳에서 진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박지원 의원의 말을 인용을 해서 고개를 든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사무총장님께 여쭤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겨야 할 곳에서 진 그 캠프 인사들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결국 이게 주된 그 원인이었다고 진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선거 캠페인을 쭉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2: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봤을 때 11명의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과 우리 당의 후보자가 도전하는 선거인데 마치 우리 당의 후보들이 현역 단체장이고 야당 단체장들이 도전자인 것처럼 약간 그런 좀 착시 효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챔피언이 아니고 도전자다. 도전자의 자세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네. 캠페인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좀 기억이 나는데요.
1: 그렇죠.
2: 아마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이래서 뭐 그러니까 상대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이런 이제 대응을 좀 약간 기피한다든지 토론을 기피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몇 가지 어떤 사례들 같은 게 그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을까요?
2: 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보통 이제 캠페인을 할 때 보면 그 이제 부자 몸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근데 그런 것처럼 비춰졌다고 한다면 그 이제 주권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 그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도전자 혹은 그 상대에 대한 예. 평가가 우선이냐.
1: 그렇죠.
2: 근데 사실 전자로 갔어야 되는데 후자로 간 것이 아니냐.
1: 예.
2: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그 주목할 현상 교차 투표가 나타나는 게 서울에서는 보면은 구청장이나 시의원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원 후보를 덜 찍었는데 반대로 경기도를 가면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높았는데 특히 경기 남부벨트 단체장은 오히려 국민의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결국 이거는 그러면 이 지금 서울과 경기에서 다른 그러니까 교차 투표에 대한 교차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건 어떻게 진단하세요?
2: 그게 이번 그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1: 네.
2: 그래서 그 우리 이 주권자들의 이 선택 기준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내리줄투표하는 그런 현상들이 강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후보자가 뭐 경기도지사로서의 그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분인가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서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으로서 할 만한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개별적 판단들이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제가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공천을 할 때 정말로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깜이 될 만한 분들을 공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1: 제가 드리려는 질문을 미리 대답을 주셨네. 제가 좀 공천 문제 여쭤보려고 예. 이 질문을 꺼냈는데 되돌아보면 어떠십니까? 공천.
2: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1: 네.
2: 정청래 대표가 뭐 사무 공천을 해서 뭐 낙하산 없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 민주적인 절차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경선을 붙인다.
1: 경선으로 하는.
2: 예, 예. 근데 이제 경선이라는 것이 그 과정 속에서 옥석을 잘 골라내는 순기능도 있지만
1: 네네네.
2: 때로는

0: 역기능이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기능을 발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역기능이 좀 발휘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능력 투표가 아니라 인기 투표가 그렇습니다. 되는 경우. 예.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0: 차분하게 이 사람이 단체장으로서 혹은 지방의원으로서 감이 되는 것이냐 역량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차분한 검증과 평가들이 좀 더 충분히 됐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1: 네.
0: 앞으로 그 공직 후보를 추천할 때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숙고를 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경선 결과는 당연히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제 저희가 김영록 전남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인터뷰에서 경선 과정 관리에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문항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던데.
0: 근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 뭐 경선이 끝나고 본선까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그 김영록 지사가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그 이제 경선 과정 속에서 이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응답자를 제대로 이제 체크하지 못하고 건너뛰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1: 네.
0: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해서
1: 네.
0: 그 이제 캠프 관계자들 양 관계자들이죠 다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 논의를 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완하고 해서 다 동의해서 경선을 재개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들어서 자꾸 이제 불공정하다 말씀하신 것은
1: 예.
0: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리고 경선 문항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그 전남 광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문항은 16개 광역단체장이 다 똑같은 기준을 갖고 했기 때문에
1: 동일한 기준으로 네,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광주만 불공정하다 말씀하신 거는 조금 그건 좀 지나치다. 물론 당신의 아쉬움 때문에
1: 네.
0: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팩트가 좀 제대로 좀 정리되면서
1: 네.
0: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1: 공천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는 뭐 경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여권 지지자들이 또 되게 궁금해하던 부분이던데 평택을 왜 김영남 후보를 공천을 했던 겁니까?
0: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수도권의 평택, 하남,
1: 네.
0: 이제 안산 이 세 가지 세 개 지역을 가지고 쭉 판단을 하면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내 인사를 배치할 것이냐,
1: 네.
0: 아니면 잘 그 모르지만 유능한 그 인사들을 발굴할 것이냐 당내에서
1: 예, 예, 예.
0: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이광재 전 지사와 그 김영남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재배치하는 인사로 저희들이 이제 진작부터 고민을 했던 거고요.
1: 네.
0: 그 과정 속에서 하남, 평택, 뭐 안산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1: 그래요? 아, 그럼 추가 질문이 하나가 더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지만 사실은 과정에서 나왔는데 평택을이나 안산갑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니까 애시당초 무공천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이 과정에서 있었고 결과 보고 또 그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그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뭐 결과적으로 뭐 안산은 승리했고
1: 네.
0: 예, 평택은 패배했기 때문에 뭐 그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제 기책사회가 발생할 경우에 무공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당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그 논의에 따라서 지난번에 무공천이라는 당헌당규를 수정을 해서 공천하는 것으로 이미 진작에 좀 변경이 했던 부분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새삼스럽게 꺼집어내는 것은 저는 뭐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사무총장님은 조국 혁신당과 연대 통합 논의에 지금 소통 참관이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평택을 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대 통합 당장은 어려운 거죠?
0: 일단은 연대는 당연히 이러저러한 이슈를 가지고
1: 사안별 연대.
0: 예, 그렇습니다. 뭐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1: 예.
0: 여러 가지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기타 우호적인 정당들과 서로 협력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보고
1: 통합은.
0: 있고
1: 통합은?
0: 통합은 당대당 통합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고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그 연대의 수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잠깐만 연대의 수준의 제도화라는 게 혹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0: 뭐,
1: 이런 걸
0: 뭐
1: 뜻하는
0: 그런 것도
1: 건가요?
0: 있을 수 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결.

0: 투표자라든지
1: 예,
0: 뭐 이런 걸 통해서
1: 예.
0: 그 연대 수준을 제도하는 방안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이 가장 단순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치의 다양성
1: 네.
0: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정당들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또 존속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또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연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결선 투표자 같은 제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좀 고민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혹시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열어서 15석으로만 낮춰줘도 조국 혁신당과 뭐 진보당이 연합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검토한 바 없습니까?
0: 뭐 그런 논의는 계속 있어 왔고요.
1: 예.
0: 예. 근데 그 각기 정당들 사이에서도 그게 논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예.
1: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이현주 지금 최고위원은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0: 예, 그 당연히 모든 선거의 최종적인 전국적인 책임은 당 대표와 지도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1: 네.
0: 근데 이번 선거라는 게 그 당 대표가 사퇴할 수준의 참패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리고
1: 그거에 대한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0: 당연히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1: 네.
0: 다만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바로 8월 17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1: 확정된 거죠 날짜는.
0: 예, 그거는 예 아직 이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합의는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의 새로운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대한 또 평가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런데 전당대회 일정이 8월 17일로 잡히면 그 정청래 대표는 만약에 연임에 도전한다면 뭐 그 지방선거 책임을 지든 안 지든 걸 떠나서 그냥 사퇴를 하는 거 아닙니까?
0: 뭐 저 연임을 도전한다면 그렇게,
1: 그렇게
0: 돼야
1: 되는
0: 되겠죠.
1: 거죠. 예. 그다음에 어차피 이현주 최고위원의 사퇴 같은 것도 어차피 이제 그 시간 문제인 거죠. 어차피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현주 최고를 제외하고 다른 그 이제 최고위원들 지도부
1: 네.
0: 중에서 그렇게 이 선거에 대한 평가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1: 네.
0: 그렇게 사퇴 형식으로 하는 최고위원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1: 그렇게 알고 있고
0: 있습니다.
1: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창이 아니라 그 그릇이 돼야 된다는 요지에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유시민 작가의 ABC론 그다음에 평택을 해서의 어떤 네거티브 공방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범 여권에서 엄청난 논란과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연결되는 방향을 모두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이런 균열과 논란을 당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실제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그런 당내의 논쟁과 논란이
1: 네.
0: 이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준 거거든요.
1: 그렇게 보세요.
0: 그렇습니다. 그 뭐 평택에서 김영남 후보를 적극 지지해야 된다라는 분이 전북에서는 이원택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거꾸로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또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차례 걸쳐서 당이 공천한 민주당 후보는 김영남과 이원택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렸던 것인데 실제 이런 분열적인 구조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제대로 공론화하고 그게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되고 단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쟁을 끌고 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화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여당은 두 가지 숙명적인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1: 예.
0: 뭐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 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1: 그렇죠.
0: 근데 책임감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수의 연합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그릇을 키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당내에서 있었던 뭐 뉴 이재명이든 뭐 ABC 논쟁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0: 다 그릇을 키우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수용되고 합의되고 할 수 있는 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차라리 장외 설전을 그냥 지금만 보지 말고 당이 한번 그 주도해서 논의를 조직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부분은 이미 당내 여러 개별적 인사들이 많이 좀 진행을 했고요. 예.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논쟁들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결론이 곧 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논란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실제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 가운데 한 곳입니다. 서강대학교의 이연우 총학생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장 이연우입니다.
1: 네, 우리 총학생회장님 어제 혹시 올림픽공원에 다녀오셨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좀 전해드린 것 같아서.
3: 네, 네, 새벽에 다녀왔습니다.
1: 가니까 좀 어떻던가요? 현장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3: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봤을 때는 참여자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층이었고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되게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집회 초기에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초기에 가져갔던 일부 구호의 차이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특정 정치적인 이념이나 진영의 영향에 따른 건지 아니면 집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인지는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구호가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3: 집회 초기에는 그냥 단순히 재투표, 재투표라는 수글자를 반복을 했다면 지금은 부정선거, 재선거, 그리고 당일투표, 수개표 이렇게 4-3-4-3 구조가 반복되는 구조로 좀 바뀌어 있었습니다.
1: 부정선거라고 하는 네 글자가 등장을 했어요.
3: 네, 등장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우리 총학생회장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올 것 같으니까 잠깐 미루고 자 시국선언을 발표를 했잖아요.
3: 맞습니다.
1: 가장 큰 문제의식이 뭐였을까요?
3: 가장 큰 문제의식은 이게 단순히 행정이 미흡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1: 네.
3: 선거는 사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기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절차에서 선관위의 그 관리 부실로 인해서 기본권이라는 참정권의 침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요.
1: 네네.
3: 그래서 국가기관이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대학생들은 이번 사안을 기본권의 문제로서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우리 총학생회장님이 저희 제작진한테 네. 분노는 큰데 그걸 누구에게 어떻게 표출해야 할지 참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드렸는데 어떤 취지의 고민이실까요?
3: 네, 맞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올해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사실 개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당 시기와 지금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굉장히 빠르게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 예.
3: 개엄 당시에는 뭐 전 대통령님의 탄핵 직전까지 꽤나 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장 이번 사건은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선관위장께서 사퇴를 하셨고 그렇다면 책임 주체가 누구가 되느냐 에 대한 의문도 저희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문제는 발생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면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아무튼 문제는 발생을 했어요. 사태라는 표현이 써도 무방할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주된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총학생 회장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어떤 게 해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사실 부정선거라는 그 워딩 자체에도 사실 자체적인 의미 해석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그 네 단어가 사실 한 정치적 이념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잖아요.
1: 예, 예,
3: 다만 그 단어 자체를 해석해봤을 때

0: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뭐그 사이에 되게 애매모호한 지점도 학생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한 해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올바른 절차를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진상규명의 절차, 그다음에 책임규명의 절차, 제도 개선의 절차 세 가지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좀 확인차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실선거라는 규정이 있을 수가 있고 부정선거라는 규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라는 규정에는 동의를 하세요? 동의를 하지 않으세요?
0: 부정선거? 부실선거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재투표 내지 재선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0: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다만 재투표는 너무나 많은 절차적인 과정과 그리고 재투표를 했을 때의 결과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결과가 뒤바뀌게 되었을 때
1: 예.
0: 그것을 뭐 기존 당선자 그리고 후에 당선되는 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몇 년을 살아갈 그 지역의 주민들 이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마냥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1: 그
0: 합니다.
1: 이제 진상조사를 위한 객관적 절차, 이제 그게 국회의 국정조사,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 뭐 이게 이제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감사하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되게 많은 대학생분들이 만남도 이제
1: 네.
0: 어제, 엊그제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더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죠. 그죠?
0: 네, 앞으로 더 만들어 가야죠.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고민하는 청년의 모습,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박수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현우 서강대 총학생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탄탄탄탄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을

0: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아주 상쾌합니다.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1550원 선까지 돌파했던 환율이 간밤에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요즘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자꾸 오르는 원인으로 해외 환투기 시장을 주목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데, 요즘 외환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이 반도체를 구매해서 쓰지 않고 리스로 빌려서 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형 사모펀드가 56조 원 규모의 돈을 모아서 반도체를 구매를 하면 앤스로픽은 이거를 빌려다 쓰는 구조인데, 이게 결국은 반도체 담보 대출하고 비슷한 구조라서 몇 가지 우려할 점들도 좀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고요. 최근 계란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가의 가격

0: 담합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농가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좀 챙겨 들어보죠. 6월 9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자, 환율 얘기 좀 해보죠. 환율이 네. 1550원대를 넘어섰는데 국민연금이 뭐 개입 아닌 개입을 좀 한 것 같아요.
2: 네, 이제 국민연금이 연초 이후에 중단했던 선물한 매도를 다시 재개하면서 어젯밤 새벽 2시 기준으로는 이제 서울 1시 종가 대비로 12원 60원, 그러니까 12원 60전 하락한 1526원 5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0: 예.
2: 근데 이제 국민연금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고 해외 자산 대부분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2: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고 판다 이것만으로도 외환 시장에선 사실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재개했어요.
0: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2: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환율이 급락하면 원화 기준 수익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0: 그치, 지금이야 1달러어치 주식 갖고 있으면 1,600원에 가까운데
2: 네.
0: 나중에 그게 1,200원 되면 돈 벌어봤지만 손해나는 거죠.
2: 그만큼 줄어드니까.
0: 국민연금 네. 입장에서는.
2: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일정 환율의 달러를 팔겠다라고 약속하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연금이 선물한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환해지를 했는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상 달러가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로 본 거죠.
0: 나중에 미국 주식 팔아서 들고 들어오지 말고 지금 해외에서 달러 빌려서 일단 먼저 팔아놓고.
2: 네.
0: 나중에 주식 팔아서 그 달러를 갚는다.
2: 그런
0: 그런 지금 환율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에 들어. 높은 환율이야라는 의미겠네요.
2: 뭐 가정을 하면.
0: 예, 예.
2: 네.
0: 예.
2: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최근 환율이 1,550원 막 넘어서고 이러면서
0: 예.
2: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상당 부분 좀 이제 마무리 어느 정도 이제 폭우가 지나갔다. 좀 마무리가 되는 돼가는 국면인데도 환율이 여전히 높잖아요. 근데 그 배경으로 투기적 거래를 의심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환해지에 나선 거는 아 정부나 국민연금이나 모두 지금 환율은 너무 높다고 보고 있구나라는 시장의 신호를 준 거다. 그래서 이제 흔히 개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환당국이 직접 달러를 파는 방식은 사고 파는 방식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0: 예.
2: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공급을 좀 늘리면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0: 예.
2: 사실 정부가 국민연금 손을 좀 빌렸다라고 봐야겠죠.
0: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거죠.
2: 네.
0: 달러값이 자꾸 오르니까. 근데 문제는 달러값이 왜 올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수출이 잘 돼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2: 네.
0: 외국인들은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너무 한국 주식, 한국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셈이 돼서
2: 네.
0: 그러니 좀 정리를 좀 하려고 주식을 팔아서 이제 달러로 바꿔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0: 그
2: 맞아요.
0: 수요가 워낙 빨리 몰리니까
2: 맞아요.
0: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걸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었는데
2: 네.
0: 무슨 투기 세력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2: 이 투기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다는 이제 지금 요즘에 정부에서 좀 보는 시장은 NDF 거래 시장이에요.
0: 예.
2: 그러니까 NDF가 역외 차익 결제 선물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 밖에서 원화를 사고 파는 그러니까 환율을 베팅하는 시장인 겁니다. 보통 외환 거래는 실제 원화와 달러를 주고 받잖아요.
0: 직접 거래를 하죠.
2: 네, 근데 NDF 시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교환하지 않아요. 그냥 약속한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만큼만 달러로 정산을 합니다.
0: 한국 돈 원화의 환율을 놓고 밖에서 지금 내기하고 있는 거군요.
2: 맞습니다.
0: 파생상품 비슷하게.
2: 네.
0: 예.
2: 그래서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장은 NDF 시장은 한국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기가 어렵죠. 특히 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앞으로 원화가 좀 약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 NDF 시장에서 대규모로 베팅을 하고 그 이 거래를 받아주는 국내 은행들이 이제 위험을 좀 줄여야 되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해외에서 시작된 거래가 서울 외환시장 환율 까지 끌어올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 웹도 이 시장이 되는 건데
0: 본인들이 밖에서 자기들끼리 내기를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2: 네, 국내 은행들도 거기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되니까 그 베팅을 기반으로 이제 은행들이 실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든지 팔든지 준비를 해야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0: 거기서 내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국내 은행들도 거기에 신경 써서 움직여야 된다?
2: 네,
0: 그 말이에요?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최근에 환율 급등의 배경을 이 NDF 거래에서 찾는 것도 이것 때문인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에 NDF 거래량이 하루 평균 155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0: 전분기보다는 한 28%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거든요.
1: 예.
0: 요즘에 뭐 외국인 주식 매도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면서 동시에 NDF 시장에서도 좀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정부의 생각인 거죠.
1: 한 투기로 해석하는군요.
0: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이 괜찮은데 왜냐하면 뭐 반도체 수출도 좋고 정상 수지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이런 NDF 시장이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1: 그런데 해석하자면 경제 펀더멘털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늘고 경상 수지도 흑자가 되지만 네. 반도체 수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0: 네.
1: 외국인들은 그 주식 인젠
0: 비중이
1: 이제,
0: 너무
1: 이제 좀 팔고 싶어라고 해서 파는 건데
0: 네.
1: 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0: 사실 거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1: 거예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0: 거거든요.
1: 번호표 뽑으니까 당신들은 한 일주일 후에나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느낌이라
0: 네.
1: NDF 시장에 가서 이번에 국민연금이 환해지 한 거랑 똑같이
0: 그렇죠.
1: 외국인들은 NDF 시장 가서 환해지를 한 거잖아요. 자기들 딴에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좀 어려워. 이게 투기라면 국민연금이 한 것도 투기고.
0: 사실상 네 들여다 보기에는
1: 같은 이게 마음으로 저기 한 건데 그런 구조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시장에 가서 자기들끼리 해지한다는 걸.
0: 네.
1: 그걸 뭘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0: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냐. 근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NDF는 해외 시장이라 직접 규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메시지도 뭐였냐면 그러니까 규제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중 하나가 우선 투기적 거래를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뭐냐면 보통 수출 기업은 달러를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1: 예.
0: 원래 예정된 시기에 국내로 돈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환율이 좀 더 오를 것 같으면
1: 늦게
0: 달러를
1: 게.
0: 일부러 네 이걸 래깅 거래라고 하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수출 대금 수령을 늦추는 거래인 거죠. 또 반대로 수입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급해도 될 달러를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사두기도 합니다. 이걸 또 리딩 거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죠.
1: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팔 때도 매수자가 몰리면 다시 호가 올리고.
0: 시장의 작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 먼저 사기도 하고
0: 네.
1: 똑같은 거죠. 예.
0: 근데 이제 다만 이런 행동이 좀 한꺼번에 몰리면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늘고 또 공급은 줄어들게 되면서 환율을 더 밀어올릴 수 있으니까 아, 지금 다 같이 어려운데 혼자 잘 살겠다고 투기하지 마라라는 시그널을 지금 정부가 보낸 거죠.
1: 예.
0: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하려는 게 NDF 거래를 서울 외환시장 안으로 끌어오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 환율이 NDF 때문에 서울보다 뉴욕 이나 런던에서 먼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밤 10시에 뉴욕 NDF 시장, 그 다음에 새벽 3시에 런던 NDF 시장으로 갔다가 그 영향이 다음 날 아침 9시에 서울 외환 시장 개장이 되면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NDF 거래를 서울 시장으로 끌어오겠다. 이거는 해외 투자자들이 뉴욕 NDF 대신에 서울 외환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도록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국내 은행만 했던 이제 서울 외환 시장 참여를 지금은 뭐 JP 모건이든 골드만삭스든 시티 같은 해외 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고요. 그 대상들을 지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 시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오후 3시 30분 이때 외환 거래가 마감이 됐었는데
1: 예.
0: 지금은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했죠.
1: 그게 이제 여기 와서 직접 거래하세요.
0: 맞습니다.
1: 하는,
0: 그러니까 뉴욕 시장 열릴 때 서울 시장도 같이 열어놓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사실 NDF가 편한 거는 원화를 안 만져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NDF 생긴 것 자체가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니까 생긴 거거든요. 뭐 달러나 유로나 엔화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원화는 그게 안 되니까.
1: 여기는 원화가 직접 필요해서 우리나라를 뭐 관광 올려오든가 출장
0: 네.
1: 올려든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0: 네.
1: 원화 가치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이렇게 손해 또는 이렇게 이익이니 원화 가치를 놓고 베팅을 해놓기만 하면 되는 분들이라서
0: 맞아요.
1: 아,
0: 그래서
1: 그러니까
0: 뉴욕 NDF 시장이
1: 거죠?
0: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아 NDF를 서울 시장으로 흡수를 하겠다 이 말은 뭐 100% NDF 시장을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확히는 지금 한 80%가 해외에서 결정되는 환율을 뭐 60% 수준이라도 50% %라도 좀 정도로 낮춰 보겠다. 이 뜻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지금 4천억 달러가 훨씬 넘고 단군 이래 최대라서
0: 네.
1: 충분해요. 뭐 맞아요. 이걸 가지고 외환 위기가 오고 환율이 올라요. 뭐
0: 네.
1: 이런 생각이었는데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0: 그들에게 줄 달러가 충분히 있냐 없냐
1: 맞습니다.
0: 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라면
1: 네.
0: 지금 갑자기 외환 보유액이 훨씬 많이 필요해진 거네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가치가 뭐 세네 배 올라 버렸으니.
1: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병목 현상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바꾸고 싶어하는 달러 규모가 시중에 넉넉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지금은 국내 시장에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물량보다 더 요구하는 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이 계속 지금 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네.
0: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 다 갑자기 팔아서 나가려고 해도 줄만 잘 서면 줄 수 있어
1: 네.
0: 였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 오면 우리는 못 줘요라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가는 외국인들도 마음이 급하군요.
1: 그렇죠. 지금이야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그러니까 이런 좀 대표주들이 좀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아 외국인이 이건 차익 실현하는 거야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0: 알겠어요.
1: 만약에 진짜 미국 증시 조정이나 뭐 조금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떨어지기 전에 나가야 된다. 이런 압력을 더 크게 받으면 아무래도 외환 시장 영향도 더 커질 수 있겠죠.
0: 그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미연 기자님이 갖고 오신 소식은
1: 네.
0: 클로드라는 인공지능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엔트로픽인데
1: 네.
0: 반도체를 이제 사지는 못하고 렌탈 리스를 하겠다는 건가 봐요.
2: 네, 그렇습니다.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이 AI 반도체를 직접 사지 않고 리스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예.
2: 리스 규모는 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 규모고요. 브로드컴이 만드는 맞춤형 AI 반도체를 확보해서 클로드의 모델 학습과 서비스 운영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0: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비싼 안마의자는 렌탈로 사듯이 정수기나
2: 네. 네.
0: 여기도 반도체. 아유. 그냥 목돈 주고 사긴 너무 비싸네. 그랬나 봐요.
2: 그렇습니다.
0: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네. 일단은 아폴로와 블랙스톤 같은 대형 사모펀드 운영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특수 목적 회사를 세우고요. 이 특수 목적 회사가 AI 반도체를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엔스로픽은 이 특수 목적 회사의 리스료를 내면서 AI 반도체를 빌려 쓰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엔스로픽이 낸 리스료를 바탕으로 이자를 받는 건데요.
0: 예.
2: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AI 기업들도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그 자금 조달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직접 빚을 내면 재무 부담이 커지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이제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 방식이 필요한 반도체는 확보하면서도 부채가 늘어나거나 지분이 희석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우회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되는 거죠.
0: 예. 월세 같은 게 좀 나가는 느낌은 들긴 하겠으나
2: 네.
0: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혹시라도 엔스로픽이 뭐 문제가 이렇게 해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내지는 이 수요가 없어지거나 하면 비싼 돈 주고 산 반도체를 이거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는 건 이제 엔스로픽이 아니라 여기에 렌탈 해주는 뭐 사모펀드들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이든 뭐든 거기네요.
2: 그렇습니다.
0: 투자자들이 위험을 떠안게 되는.
2: 맞습니다. 이 거래 구조에서 담보가 엔스로픽이 빌려 쓰는 AI 반도체 자체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준 특수목적 회사가 반도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 반도체를 담보로 잡은 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스로픽이 리스료를 잘 내면 투자자들은 이자를 받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특수목적 회사가 보유한 반도체를 처분해서 돈을 회수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0: 안마의자 갖고 와서 근데 팔아봐야 그거 뭐 몇 푼이나 받아요. 쓰던 안마의자를.
2: 맞습니다.
0: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2: 예,
0: 그 반도체.
2: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반도체가 다른 AI 기업도 가져다 쓸 수 있는지가 지금 아직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0: 예, 예.
2: 그러니까 엔스로픽이 쓰려는 반도체는 클로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반도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엔스로픽이 나중에 리스료를 못 내거나 이 반도체를 더 이상 못 쓰게 됐을 때 경쟁사인 오픈 AI나 XAI가 그대로 사다가 쓸 수 있을지가 지금 불확실하고요. 네, 담보라는 건 위기 때 팔 수 있어야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특정 회사나 특정 서비스 환경에 맞춰진 반도체라면 이제 중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0: 예.
2: 여기에 이제 AI 반도체는 세대 교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첨단이어도 2, 3년 뒤에는 성능이 뒤처질 수 있잖아요.
0: 네.
2: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담보 가치가 빠르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0: 야, 이게 우리 실생활로 치면 거래 잘 안 되는 전원주택 담보 대출을 이걸 해줘야 돼 말아야 돼.
2: 네.
0: 저거 돈 못 갚으시면 저 경매로 보내야 되는데 아 저게 팔릴까? 이제 그쵸. 그런 생각하는 거죠.
2: 겉으로는 삐까뻔쩍 해줘요.
0: 다 알아서 인테리어 다 주인한테 맞춰놨을 텐데 뭐 이런 생각.
2: 그렇죠.
0: 돈은 잘 모아지겠습니까? 요즘 인공지능 만드는 회사들이 요즘 여기저기서 돈 구하기 바쁘고 구글은 그래서 아예 그냥 유상증자 해버려 해서 주식을 더 찍기로 했고.

0: 네. 아무튼 돈 구하기가 다들 바쁜 것 같기는 한데.
1: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모대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이 지금 부담인데요.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면서 돈을 빌린 기업들 이자 부담이 커졌고 부실 우려도 지금 커졌거든요. 이 사모대출은 보험사나 연기금,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공개로 돈을 모아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최근 3개월간 미국 사모대출 시장의 신규 대출 규모가 직전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예전만큼 잘 돌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50조 원이 넘는 대형 거래가 추진이 되는 건데요. 사모대출 시장이 좋으면 투자자 모집이 수월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투자자를 찾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해외 투자자까지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권도 아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0: 아, 우리나라 금융권한테도 손 벌릴 가능성이 있다?
1: 그렇죠. 특히 이제 보험사나 연기금은 장기 자금을 굴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자를 주는 해외 대체 투자나 이 사모 대출 상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0: 예.
1: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사가 해외 사모대출 시장에 뭐 투자하거나 대출 형태로 걸쳐 있는 금액이 55조 9천억 원이나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과 영국 투자자만으로 자금 모집이 쉽지 않으면 이 엔스로픽의 리스 거래가 한국과 같은 아시아 기관 투자자에게도 제한이 들어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뭐 어떻게 또 다른 식으로 포장해서 결국 이 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또 팔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네요.
1: 그렇죠.
0: 자,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계란값입니다.
1: 네.
0: 대형마트에서 요즘 1인당 막 얼마까지만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제한도 걸린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최근에 특란 39 평균의 소매 가격이 7,400원 선으로 작년이랑 비교하면 6% 정도 오른 건데요. 이게 특히나 판매처나 지역에 따라서는 가격 편차가 꽤 큰 편이어서 일반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한 판에 9,000원 웃도는 곳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2: 네, 이렇다 보니까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정부 할인을 적용받아가지고 6,000원대에 풀리는 특란 제품들에 대해서 뭐 1인당 한 판 혹은 재고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두 판까지 살 수 있도록 구매 수량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사가게 되면은 또 다른 분들이 혜택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을 쓴 겁니다.
0: 자꾸 오르고 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 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란계의 농가들로 구성된 이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3년간 산지거래 기준 가격을 결정해서 농가에 통지해온 게 사실상은 가격 담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필수식품의 가격 결정 행위가 소비자 가격을 부당하게 밀어올렸다면서 협회에 약 6억 원 정도 과징금도 부과했고요.
0: 계란 도매값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한 알에 이거 이상은 이하로는 팔지 말자.
2: 네, 요 지역에서는 요 정도 가격으로 형성합시다라고 고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이를 근거로 아예 협회의 법인설과 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이 정부는 최근에 계란값 상승이 물론 공급 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0: 예.
2: 이 불합리한 유통 구조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 농가와 유통업자 간의 이 낡은 거래 관행이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면서 칼을 빼든 상황인 거죠.
0: 시장 가격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왜 산란계협회에서 한 판에 얼마 파세요, 얼마 파세요 이렇게 네. 왜 얘기하냐.
2: 네.
0: 그 얘기하지 마라.
2: 맞습니다.
0: 근데 또 이쪽 협회 측 반론도 있을 텐데.
2: 네. 얘기는 예. 또 다릅니다.
0: 예.
2: 협회는 전형적인 공급 부족과 정책 변화에 따른 생산비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거를 농가의 책임을 떠넘기면 어떡하냐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회가 이 산지 가격 참고 정보 제공을 그러니까 중단하라고 경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안 한 지가 꽤 됐는데도 역시나 계란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라서 봐라 그게 원인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기준 가격이 사라지니까 산지의 거래 가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져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실제로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고 있는 건 지난 겨울에 발생한 고병원성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이 대규모 살처분 그리고 소모성 질병 확산에 따른 산란율 저하를 꼽았습니다.
0: 이것도 부동산 시장이랑 비슷하네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공급 부족이다라고 네. 하는 주장과 당신들끼리 담합하니까 그렇지.
2: 짜고 치는 거잖아라고 하는 게 서로 맞서고 있는 거죠.
0: 이런.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게 타이트하니까 비싼 곳은 또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2: 네, 맞아요.
0: 평균값이야 뭐 비슷하다고 해도.
2: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계란 쓰면서 요리하고 뭐 빵 만들고 연쇄적으로 쓰이는 데가 많다 보니까 네,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정부는 이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수입산 계란은 전례 없는 규모로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산

0: 국내는 562만 개 정도, 태국산은 337만 개 정도 들여왔고요.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산의 계란까지 2천만 개 긴급 수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형마트들이 대부분 국산을 계속 고집해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입산도 적극적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도 계란이니까 수입이 되네요, 그죠?
0: 네.
1: 아파트는 수입이 안 돼서 우리는 그렇죠. 네. 근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수입만 해다 쓸 수는 있어요? 또 우리 또 산란계가 우리 계란도 좀 이제 회복을 좀 해야죠, 공급을.
0: 네, 그래서 계란을 직접 들여오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부화용 종란을 1,700만 개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 병아리가 크고 이제 달기 되다 보면은 예. 산란계 생산 기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한 7월 이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 올해 7월?
0: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은 평년 수준을 되찾으면서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생필품은 뭔가 약간 수급이 틀어지면 가격이 바로바로 나타나나 봐요, 그렇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한 1,000원 정도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계란 살 때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할인받는 건 아니고 이제 마트에 지원금을 주면은 마트가 그 가격을 반영해가지고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1: 아, 싸게 팔아라.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6,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 자체가 이미 할인이 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1: 아, 그거 생각하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작년 대비.
0: 맞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0: 이러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 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중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평양 몽단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담례 연설을 통해 양국 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 위협에 보다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인류사회의 부단한 진보를 촉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에 앞선 환영 연설에서 조중 친선을 새로운 높이로 인도해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각 분야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고위급 왕래를 통해